0: friend.
1: Our listeners are our friends.
0: Yes.
1: And we should say happy birthday yes. to Eunsook.
0: Happy birthday, 이현숙님.
1: Many years young and hopefully a healthy year ahead for you.
0: 네, 그리고 오현숙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신 전해드릴게요. 자, 김관옥님은요. 제 아들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꿈이어서 지금 축제예요. 이번 주 금요일 멕시코와의 저는 모두 한 마음 응원으로 또 1승 갑시다 하셨습니다.
1: 와우.
0: 네, 그래요.
1: Absolutely. I think everybody, the country will be at a standstill on
0: 그러니까요.
1: Friday morning.
0: 네,
1: we'll all
0: 너무
1: be
0: 기대됩니다.
1: Watching.
0: 네. 자, 유튜브로 Skilla and Chabedis 님이요. 멘탈은 형용사죠. 영국 살 때 너무 좋다, 너무 나쁘다, 둘 다 it's mental 이러더라고요. 네, 아. 맞아요. 영국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it's crazy처럼 mental이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너무 안 좋아라는 의미로 it's mental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콩글리시로 가끔씩 내 멘탈이 나갔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1: I heard 네. mental like collapse too.
0: 멘탈이 붕괴했다.
1: Yeah,
0: 멘붕.
1: Yeah, yeah. So in that case, but 그쵸? here this listener is saying it the right way. When something's mental.
0: 맞아요.
1: It's an expression.
0: 그렇죠.
1: When something's crazy.
0: 그렇습니다. 그래서 Scylla and Charybdis 이렇게 발음을 했어야 됐네요. 이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맞습니다. 명사 아닌데 콩글리시에서는 그렇게 쓰인다는 거를 제니 선생님이 직접 보면서 느껴가지고 그거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영어로는 당연히 형용사 맞습니다. Scylla and Charybdis가 이게 진퇴양난의 뜻이 있는 표현이군요. 반갑습니다.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The Weeknd with Out of Time.

0: i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1: 네, 깜짝 놀라셨죠? 노래 일부입니다. 네, 이렇게 끝났네요. The Weeknd의 Out of Time 들으셨는데 그 목소리가 Jim Carrey의 목소리였어요.
2: Oh, featuring on The Weeknd's
1: 맞습니다.
2: track.
1: 네,
2: oh,
1: 네.
2: I wonder what the connection is there. Although they are both Canadian, so
1: That's
2: maybe
1: right.
2: they are Canadian friends. I'll have to look into that.
1: 네, 거기에도 지연이 이렇게 작용하는 건가요? Alright,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2: Janet, what's the title? How to have a difficult conversation.
1: 제목이요. 어려운 대화를 나누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대화란 그 왜 입밖에 꺼내기 좀 주저하게 되는 어려운 그런 대화들 있잖아요. 뉴욕타임스 기사를 쓴 필자는 그 서두에서 자신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친구에 대해서 뭔가 불편함을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화가 났던 그때 바로 말하지 못하고 몇 달 동안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속으로 끙끙 앓았던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한 때를 계기로 그 얘기를 털어놓기로 결심을 했는데요.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너무 긴장해서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고 또 친구의 부축을 받으면 이제 소파에 드러눕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상대에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싫어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하면 얼굴 붉히지 않고 대화를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그 팁을 뉴욕타임스에서 주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 팁 들어보겠습니다. Janet.
2: The first tip? For the inside the story?
1: 네, 기사를 읽어주시면
2: 되겠습니다.
1: Oh, sorry, I missed
2: what your direction was. 네. All right, here we go. Choose an appropriate moment. Finding the right time and the right place are crucial, said John Coughlin, a professor of communication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Approach the person when things seem calm, he said, adding that tough conversations should generally be done in private. Chatting in person is best, Stanford University lecturer Abraham said, because you can read cues and clues in a way that you can't on a device. And, he added, making time to meet up signals that the conversation is important to you. If possible, have the discussion outside, said Jefferson Fisher, author of The Next Conversation. It's something that he often likes to do, he told me. If you're sitting on a park bench, you're not staring into each other's eyes, which can be difficult for some people, he said. And you can take a break to look at your surroundings if things get intense.
1: 자, 첫 번째 팁은 적절한 때와 장소를 골라라. Choose an appropriate moment. 일리노이 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의 존 커플링 교수는 대화를 나눌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찾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커플링 교수는 상황이 차분해 보일 때 상대방에게 다가가라고 조언하면서 어려운 대화는 대체로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강사인 맷 에이브람스 같은 경우는 직접 대면해서 대화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야 상대방이 주는 신호와 단서를 더 잘 읽을 수가 있고 그런 거는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는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이 대화가 나한테는 중요하다라는 신호를 상대에게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다른 전문가인 제퍼슨 피셔는 가능하면 야외에서 대화를 나누라고 조언합니다. 그는 자신도 종종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서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눌 것을 권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서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시선이 맞부딪히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위기가 과열됐을 때 잠시

0: I can ask you what's
1: 그렇죠.
0: on your mind.
1: 뭐 마음에 걸리는 거 있어? 자, 대화 내용을 미리 예고하라는 두 번째 팁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서 좀더 들어보겠습니다. Janet?
0: Give them a quick preview of your topic so you don't leave them gripped by fear and thinking, I'm in trouble, Fisher said. In my own life, I've learned not to tell my husband, we need to talk, which causes him to freeze like a rabbit, but to say something specific, such as, we need to talk about our credit card bills. It's never pleasant to have a challenging discussion, but it's even worse when a person has no idea that it's coming, Fisher said.
1: 네, 피셔는 상대방이 큰일 났구나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먼저 주제를 간략하게 알려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자 자신도 남편에게 우리 얘기 좀 해, we need to talk 라고 하면은 그 순간 남편이 바짝 긴장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주제를 같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신용카드 청구서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비록 어려운 대화지만 그리고 또 즐거운 대화는 아닐 수도 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이게 좋다고 합니다. 자, you don't want to be gripped by fear.
0: So if you're gripped by something, usually a bad thing, you're paralyzed. You cannot move. You're in the same place. You are stuck. Because of that emotion.
1: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Be gripped by fear. 그 다음에 또 역시 두려워서 You could freeze like a rabbit.
0: Yes, you can freeze like a rabbit. Also, oftentimes we say freeze like a deer in headlights is one that we commonly use. So you're frozen there. You can't move because you don't know what this person is going to say to you. So the expert is recommending instead of saying we need to talk, you say we need to talk about blah, blah, blah, blah, blah.
1: Exactly. So freeze like a rabbit는 너무 무서워서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All right, let's take a break. We're going to be right back after Carly Rae Jepsen, Talk to Me.

0: Carly Rae Jepsen, Talk to Me 들으셨습니다. All right. Well, we're looking at different ways you can talk to someone when you need to have a difficult conversation. 이번 뉴스 커버지 시간에는 꺼내기 불편한 이야기를 상대방과 나눠야 할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슬기롭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뉴욕타임스 기사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팁 들어볼까요? Janet?
1: Keep calm and stay on message. Establish a three-part goal for yourself, Abraham said. What you want the person to know, what you'd like them to feel, and what you want them to do. Write it down beforehand if it's helpful. If the conversation derails, keep returning to your goal. That can help you stay grounded when things are in motion, he said. If you get pushback, Abrahams likes to use paraphrasing as a tool to stay the course. Simply repeat what the person is saying in your own words. This validates their point of view and can calm them down, he said. It doesn't mean you agree. It just means I've heard you, he said. Then get back to your point.
0: 자,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본론을 벗어나지 마라. 이게 세 번째 팁인데요. Keep calm and stay on message. Matt Abramson은 다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목표, 상대방이 무슨 내용을 알기를 바라는가. 두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는지, 또 세 번째 목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바라는지, 스스로 말을 꺼내기 전에 이 세 가지 목표를 정하고 필요하다면은 적어두라고 합니다. 대화가 궤도를 이탈하더라도 계속해서 내 원래 목표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고, 대화 내용이 계속 움직이며 변할 때도 그런 방법으로 중심을 잡는 게 좋습니다. 대화 중 만약 상대의 반발이 있다면 에이브람스는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한 도구로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자신의 말로 간단하게 한 번 더 반복하라고 하는데요. 이 paraphrasing을 할 것을 권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이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대방 말에 당신이 동의한다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말을 내가 들었고 또 그렇게 한번 말해준 다음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쓰라고 합니다. Alright, let's have a look at the word paraphrasing.
1: Paraphrasing is... a tool, a conversational tool or a method that you can use when you repeat something that the other person said, but not word for word.
0: Right.
1: So, you know, you just kind of summarize what that person said in your own words to show that you've understood them.
0: Exactly. Paraphrasing이라는 게 우리가 영어 단어를 영어로 설명할 때도 paraphrasing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So, for example, if the person says, you never listen to me, then you could maybe say, so you feel ignored when I don't listen to you.
1: Right.
0: So by saying that, you're using different words to say the same thing, and that person will then feel like they've been heard.
1: Right, so it's not a one-to-one direct translation, but it's a general summary of what you've heard.
0: 그래요. Staying the course, what about that one?
1: If you stay the course, it means you remain on the path or the track that you are on. And usually the feeling behind this expression is that you remain on that track despite difficulty. Mm-hmm. So not when things are just sunny and good and easy, but maybe people are against it or, you know, you've received a lot of negative feedback.
0: Yeah.
1: But you decide to remain on towards that goal.
0: Mm. 계속해서 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내가 목적했던 바와 내가 이제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잊지 않고 비록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반발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시 그 경로로 돌아오라는 거죠. So make sure that you stay the course. 자, 그러면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마지막 단락에서 들어보겠습니다.
1: At the end of your conversation, thank the person, Abraham said. You can say, hey, I really appreciate that you were willing to work this through with me, he said. And if

0: You've come to a resolution, he added. Briefly summarize it in a way that's clear for both of you. If you haven't resolved the issue, he said, you can say, I hope you hear that I really want to work this out with you and suggest you revisit the subject later. Most of our interactions are not one and done, he added.
1: 자, 이브람스는 대화가 끝날 무렵 상대방에게 감사를 표하라고 합니다.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줘서 고마워. 이렇게요. 또한 대화 끝에 해결책을 만약에 찾았다면 쌍방 모두에게 명확하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을 한 번 더 간략하게 요약해 볼 것을 권장하고요. 반면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문제를 당신과 함께 해결하고 싶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에이브람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려운 대화는 딱 한 번으로 끝나지를 않는다 라고요. Okay, so you want to work through something. And
0: right.
1: You want to say thank you for trying to work this through with me.
0: I like that piece of advice that came at the beginning of this part, which is to thank the person. That doesn't mean you agree with him or her. That doesn't mean that the problem is solved, but you're thanking him or her for their time and also for having the conversation. And then you want to work through something.
1: Yeah.
0: The word through makes it feel like it's a process. So you are dealing with a problem or an emotion or a disagreement or challenge gradually until it is solved.
1: 네,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을 working through something. So thank you for working this through with me.
0: Mm-hmm.
1: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 쓰면 좋다고 하고. And these difficult conversations, they are never a one and done thing, right? It's not just a one and done. What does one and done mean?
0: Right, so sometimes if you're the person that has something on your chest, you want it to be finished. Just one conversation, mm-hmm. one text message, and then, bah, I'm done, right? Like, come on, forgive me, or, you know, we're perfect now, we're back
1: on.
0: To, you know, we're back to best being best friends. But actually, conversations like this are not always a one and done, meaning that it's something done only one time, and importantly, with no intention of repeating it.
1: Right. 그래서 딱 한 번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닌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대화는 일단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다음에도 또 이런 얘기를 이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덧붙여가지고 다시 대화를 한다는 거 암시를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제 한 번에 끝나지는 않는 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이해하는 게 좋다.
0: Right. The expert says at the end, you might want to revisit the subject.
1: Yeah.
0: Revisit the subject later, meaning come back and talk about it again.
1: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Let's have a look at the five expressions we've picked from that story. Here they are. We're starting off with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0: Get something off your chest. So, I really need to get something big off my chest. Do you have time for coffee after today's show?
1: 나 너무나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는데 이걸 좀 너한테 얘기하고 싶거든. 혹시 방송 끝나고 커피 마실 시간 있어? 라는 이런 예문이었어요. 그래서 I need to get something off my chest. 너무나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걸 좀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런 뜻이겠죠? 자, 다음으로 on one's mind.
0: On one's mind. The rising cost of living is on many people's minds these days.
1: 요즘에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자, 신경 쓰다. It's on your mind. 이것도 역시 마음에 걸리다도 될 수 있어요.
0: You're thinking about
1: 그렇죠.
0: it.
1: 그렇죠. 네, 신경을 쓴다는 의미로 여기서 썼고 다음 stay the course.
0: Stay the course. Even though studying Japanese has been difficult, Janet has decided to stay the course.
1: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쭉 간다는 거니까 이게 힘들어도 버틴다라는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비록 일본어 배우기가 쉽지는 않지만 Janet은 그래도 끝까지 버티고 배우기로 했습니다. 네. 자, 다음 표현. Work through something.
0: Work through something. My favorite way to work through stress is to exercise.
1: 스트레스를 내가 해결해내는

0: 방식? 이겨내는 방식은 운동하기야. 그렇죠. 그래서
1: How about you?
0: not exercise.
1: You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not
0: Maybe
1: exercise.
0: music, just time to myself,
1: okay.
0: just yeah.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겨내고 끝까지 이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 working through something. through가 들어가면은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단번에 그냥 탁 해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서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one and done.
1: One and done. I really enjoyed my experience bungee jumping, but I think it will probably be a one and done for me.
0: 번지 점핑 경험이 재밌긴 했는데 아마 그냥 딱 일회성으로 끝날 것 같아. 다시는 안할것 같아. It's a one and done for me. All right, well, that's it for the main expressions. Now on to the quiz. What word means a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1: So, which of the following means a conversation between two or more people? The answer is number two, dialogue.
0: 네, 다이얼로그가 바로 이제 대화가 되겠죠. 담화. 모노로그는 혼자 하는 독백 이렇게 영어식으로 발음할 뻔했네요. 독백이고요. 그다음에는 저 에필로그는 마지막에 하는 이제 끝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책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뭐 영화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방송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나가는 멘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이제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아니면 광고 문구 이런 데서 이제 에필로그라고 하죠. 마지막 부분. 자, 그래서 2번 다이얼로그가 정답이었습니다. Congratulations, 2636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수키님, 곡물 라떼 파우더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Alright. Well, thank you all for taking part. Let's take a song break. This is the Beatles. Here comes the sun.

0: 그때. 그때 이제 grip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꽉 잡는 느낌이 있고, to be gripped by an emotion. 그런 표현이 앞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럴 때도 사로잡힌다라는 표현을 쓰죠.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이 좀 됐기를 바라고요. Janet,
1: Yes,
0: thank you
1: Sue.
0: so much for your time this morning.
1: Absolutely. I quite enjoyed myself being here. Thank you for having me.
0: Will we see you again soon? Hope so.
1: I hope so. I hope so. If I am invited, I would love to be back.
0: But Shane is coming back next week.
1: Shane will be back from Mongolia next week, so you won't see me here in this seat on Monday. But hopefully I will be able to be back, you know, on a different day.
0: Sooner than later.
1: Different show. 네. And sooner than later. Yes.
0: 네.
1: Thank you, everybody.
0: Thank
1: Have a
0: so
1: wonderful
0: much.
1: week.
0: 네, 지금까지 Janet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 생활 D에이프런에서 반찬 세트, 뷰티 앤 아로마 브랜드 말글담에서 담테라 시카 크림과 부스트 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 퀸 곡물 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0: Well, that's it for the show today. Our final song is Eurythmics, Would I Lie to You? Have a great Monday. We'll see you in 22 hours.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피싱, 문자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 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0: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972년 미국의 첼리스트 줄리안 파이퍼는 줄리어드 음악원 동문들과 실내악단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인데요. 이 악단을 더욱 유명하게 만든 건 지휘자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할지, 작품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모든 단원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게 될 작품마다 리더 역할을 하는 연주자를 따로 정했죠.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는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꼭 필요하다라는 통념에 정면으로 도전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 음악계뿐 아니라 경영학과 리더십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비록 지휘자는 없지만 모든 구성원을 리더로 만들었던 오케스트라. 진정한 소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한 점이 오르페우스 체인버 오케스트라를 50년 넘는 세월 동안 세계적 명성을 유지하게 만든 비결이 아니었을까요?

6월 15일 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모차르트의 하인의 클라리넷 악트 무직 QM으로 525중 4악장 론도 알레그로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는 대규모 오케스트라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그래도 지휘자 없이 어떻게 원활히 연주가 가능할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연주자들은 곡에 완전히 몰입해서 서로의 연주를 듣고 대부분 호흡이나 눈짓으로 연주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할까요? 여러분에게 무한 신뢰를 주는 그 사람 누구입니까? 궁금합니다. 여기로 알려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앱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이전 방송 영상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석희님, 안녕하세요. 정경님,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월요일 클래식 음악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이석희님? 오늘 첫 문자 함께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시죠. 오정님, 안녕하세요. 살갗에 닿는 바람결이 부드러운 아침입니다. 네, 오늘 저는 항상 날씨 예보를 미리 챙겨보는데요. 덥다고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시원했습니다. 김현정님, 폭우가 한바탕 몰아친 후 차분해진 월요일에 인사드려요. 네, 주말에 비가 와서 좀 놀라셨죠. 저도 와, 간만에 이렇게 쏟아지는 비를 보니까 놀랍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노르웨이 전설에 등장하는 신화적 존재 트롤. 트롤은 도깨비나 요정 같은 걸 말합니다. 이 트롤들의 익살스러운 행진을 묘사한 곡이 있는데요, 원래는 피아노 독주곡으로 쓰였지만 베를린 필의 수석 클라리네티스트로 오랫동안 활동한 다니엘 오텐잠보의 클라리넷 연주가 더해진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그리그의 서정 소곡집 작품으로 54종 제3곡 트롤의 행진, 다니엘 오텐잠보의 클라리넷, 크리스토프 트렉슬러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의 서정 소곡집 작품으로 54종 제3곡 트롤의 행진 다니엘 로튼잠모의 클라리넷 크리스토프 트렉슬러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미셀님 안녕하세요. 정영님 가족과 함께 편안하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 월요일 힘차게 모두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정하게 안부를 물어봐 주시는 오미셀님 고맙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월요일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받으니 행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멋있게 생활하죠. 좋은 클래식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드릴게요. 너무나 익숙한 그 곡인데요.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흔히 현악 사정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이 곡의 제목은 뭘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생상스, 백조, 2번 하이든, 종달새 1악장.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처음 참여하시는 분들께 새싹우대가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실 때 처음이에요 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의 발레음악 호드가기 인형에서 사랑받는 장면들을 모아 준비했는데요. 작은 서곡과 행진곡, 러시아 춤, 사탕요정의 춤, 이렇게 네 곡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시하는 빈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허드카기 인형 중 작은 서곡과 행진곡, 러시아 춤, 사탕 요정의 춤을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로 들었습니다. 1387님, 발레아라는 가는 길에 발레 음악이 나오니 더더더 좋네. 어우, 발레아라고 하시는군요. 한 주의 시작부터 행복을 주시는 청클클 감사합니다. 모두 발레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주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제가 운이 좋았습니다. 1387님, 발레 하실 때 준비 운동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몸 다치지 않게 즐겁게 공부하고 오세요. 홍은심님, 오늘도 청클클과 함께 통통 튀는 즐거운 하루 기대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하, 상큼한 메시지 고맙습니다. 8737님, 어제 소나기가 내리더니 오늘은 찜통 더위가 오려나 봅니다. 그래도 클래식과 함께 하렵니다. 행복하기를 바라며 보내주셨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8737님, 만끽해 주세요. 클래식과 함께요. 김정숙님, 사람들과 함께 라디오를 들으며 행복하게 일하고 있답니다. 정경샘을 가운데 모시고 말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아,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좋은 분들과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 자체가 힘든 건 견딜 수 있어도 사람들이 힘들면 참 견딜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인데, 김정숙님,

복 받으셨습니다. 함께 일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려요. 18세기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거장으로 꼽히던 인물 있죠. 바로 로카텔리인데요. 로카텔리의 곡을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로카텔리의 바이올린 협주곡 시단조 작품으로 3회 2종 1악장 안단테. 이자벨 파우스트의 바이올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카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청취자 이유진님의 사연이네요.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는요. 직접 공연장에서 베르디의 리퀘임을 듣는 겁니다. 언젠가 꼭 콘서트홀에서 베르디의 음악을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보내주셨습니다. 아, 얼마 전에 저희 공연 선물 중에 베르디 레퀴엠 공연이 있었는데 신청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가까이 두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공연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공연에 가서 리뷰해 보시고 하시다 보면 분명 베르디의 작품을 직관하게 되는 날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날까지 전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버킷리스트에 넣고 싶은 공연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탐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베르디 레퀴엠을 직접 관람하신다면 다른 작곡가들의 레퀴엠도 관심이 가실 겁니다. 베르디 레퀴엠 정말 강렬합니다. 자, 이유진님의 신청곡 들어볼까요? 베르디 레퀴엠 중 진노의 날. 카를로 마리아 줄리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에른스트 젬프 합창단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르디의 레퀴엠 진노의 날. 카를로 마리아 졸리니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에른스트 젬프 합창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레퀴엠 중에 진노의 날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전체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경의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더 들려드릴게요.

비슷한 인상을 줘서 이런 별칭이 붙었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어떤 곡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생상스, 백조, 2번 하이든, 종달새 1악장. 문자 샵 1045나 EBS 라디오 앞에 반대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은설님, 음악이 너무 좋아요. 제가 정경님 클래식 방송 듣는 이유입니다. 선곡이 너무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은설님 취향에 딱 맞게 오늘 선곡이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해 주세요. 하아영님, 좀 전에 사연 보내주신 청취한님, 꿈 저와 비슷하네요. 전 베로나 야외 극장에서 직관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한답니다. 서로의 꿈을 응원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베로나 야외 극장에서 오페라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어떻게 마이크 없이 저렇게 야외에서 원형 극장에서 소리가 전달이 될까? 그 자연의 신비함에 놀라게 되고요. 저는 학생 때 갔었어서 솔직히 그때 돈이 없어서 맨 뒷자리에 봤거든요. 그래도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영님, 이탈리아 베로나 야외 극장에서 꼭 오페라를 관람하시길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19세기 말 탱고가 부에노스아이레스 항구 주변의 서민 문화 속에서 태어난 과정을 묘사한 곡이 있습니다. 선원과 이민자, 노동자들 사이에서 연주되던 초기 탱고의 자유롭고 활기찬 분위기를 담고 있는데요. 감상해볼까요?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 중 1900년 보르델, 라덱 바브라기 홀은 바브라 강상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피아졸라의 탱고의 역사는 1900년 보르델, 라덱 바브라기 홀은 바브라 앙상블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강연진님, 정답 2번. 아기 잠시 어린이집 보내고 이유식에 후다닥 만들고 있습니다. 바쁜 하루에 여유를 주시는 정경님, 클래식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와, 그 정신 와중에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주시다니, 연진님 대단합니다. 육아 파이팅 힘내십시오. 9310님, 너무 조용한 시골에서 목소리조차 음악으로 와닿는 시간입니다. 소영, 농기계를 고치면서 음악 듣고 있습니다. 정답 2번 보내주셨고요. 이문영님, 2번 하이든 정단세 1악장. 들려주시는 곡 익숙하면 편안함으로, 낯설면 설레는 마음으로 듣는 이 즐거운 시간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시간을 누려봅니다. 아, 감동이에요, 이문영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곡을 어렵다고 느끼기보다는, 조금 설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꿔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문영님. 저도 익숙하지 않은 곡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답은 2번. 하이든 종달새 1악장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보실까요? 하이든의 현악 4중주 디장조, 종달새 중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겐 쿼르텟 연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하이렌 현악 사정조 뒤장조 종달 세종 일학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하겐 카르테년유로 감상하셨습니다. 지난 주말 젊은주의자 윤한결이 경기 아트센터 그리고 예술의 전당에서 연이틀 경기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와 호흡을 맞췄습니다. 올해 32살인 윤한결은 2023년 한국인 최초로 카라얀 젊은 지휘자상 콩쿠르에서 우승한 주인공입니다. 세계 젊은 지휘자들을 위한 최고의 등용문으로 꼽히는 콩쿠르죠. 작곡가 출신일 만큼 작품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세계 유수의 악단에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지휘자의 대담한 해석과 새로운 무대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겠죠. 앞으로 어떤 음악 세계를 펼쳐 나갈지 지켜보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될것 같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 6월의 불멸의 음악가와 함께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작곡자이자 음악의 아버지로 불리는 바흐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의 바흐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1부 끝곡입니다. 브람스 교향곡 4번 2단조 작품으로 98종 3악장 윤한결이 지휘하는 한경 아르테 피라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민요를 품은 현악 앙상블 인디팝, 서정적인 포크송, 신나는 팝펑크 사운드가 한자리에 모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좀 더 특별해집니다. 국악 클래식 그룹 휴명삼각, 싱어송라이터 민수,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팝펑크 밴드 까치상과 함께하는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화려함이 돋보이는 곡이었죠. 원래는 피아노 독주곡으로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편곡을 통해 관현악 버전으로도 널리 사랑받는 곡이 되었습니다. 최인경님, 월요일에 정클클 왈츠를 들으니 무도회 장면이 떠오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무도회장이 되었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클클에서 선정한 6월의 불멸의 음악가 만나러 가볼까요?

6월에 만나고 있는 불멸의 음악가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바흐의 음악에는 마음을 정화시키는 힘이 있는데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음악은 성스러운 교회에서 경건한 기도로 써내려간 음악이기 때문입니다. 작곡가이기 전에 오르가니스트이자 챔발로 연주가였던 바흐는 교회 음악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인 바흐는 교회 합창단에서 10대 시절을 보냈고 성인이 된 후에도 교회에서 일자리를 얻었는데요. 1723년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감독인 콴토르의 취임에서 6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수많은 교회 음악을 만들었던 바흐. 바흐는 신을 위한 음악에 한평생을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바흐라는 주제로 그가 남긴 교회 음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음악 중엔 순환곡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한 곡인데요. 일종의 종교음악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흐는 1727년경 성 토마스 교회에서 성 금요일 예배를 위해 이 순환곡을 만듭니다. 서양 음악사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되는 바로 마태 순환곡인데요. 바흐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바탕으로 예수

쇠 마지막 날을 장엄하게 표현했습니다. 총 2부로 이루어져 있는 이 작품의 연주 시간은 약 3시간 정도의 시간에 달하는데요. 당시엔 예배 중에 연주하기 위해 만든 음악이었지만 지금은 오라토리아와 같은 대규모 콘서트 작품으로도 자주 무대에 올려지곤 합니다. 음악으로 쓴 복음서라고도 불리는 마태 순환곡은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뼈저린 후회와 슬픔을 담은 가장 유명한 아리아로 꼽히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마태 순환곡, 바흐 작품으로 244중 에어바르메디쉬,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컨터 테너, 르네 야콥스, 쿠스타프, 레오나르트 합시코드, 라프티프 방드 연주로 만나보시죠.

박쥐의 마태 순환국을 바자흐므로 244중 에어바르메디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카운터 테너 르네 야콥스, 구스타프 레오나르트 야프시코드, 라프티트 방드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불멸의 음악가 6월의 주인공은 바흐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음악과 관련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나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784 쓰시는 분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햇살, 바람, 공기, 그리고 클래식 음악. 이곳이 저만의 예술의 전당입니다. 맨발 걷기도 하고 있어서 발은 아픈데 영혼은 풍만해지는 느낌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순간 상상했습니다. 맨발 걷기 하고 계신 우리 5784님.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부럽습니다. 만끽하시죠. 자, 그럼 다시 바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칸타타는 이탈리아어로 노래하다라는 뜻 알고 계시죠? 바로 칸타레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바로크 시대에 발전한 성악곡의 한 형식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두루 쓰였기 때문에 가사 내용에 따라 그 성격을 구분하곤 하는데요. 종교적인 내용을 담으면 교회 칸타타, 그 외에 일상적인 내용을 담으면 세속 칸타타라고 부릅니다. 바흐는 평생 무려 200여 곡에 이르는 방대한 교회 칸타타를 작곡했는데요. 그를 칸타타의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음악가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바흐의 교회 칸타타 중에서도 나는 만족하나이다 라는 곡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침내 고된 삶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안식을 얻겠다는 깊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클래식 팬이 아니시더라도 아마 박찬욱 감독의 영화 박쥐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 곡이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배우 송강호가 연기한 신부 상현이 리코더로 연주했던 바로 그 곡입니다.

감상해 볼까요?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으로 82중 아리아, 이시 하베겐 오크. 나는 만족하나이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시대악기 연주의 대표적인 악단인데요. 파비오 비온디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갈란테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바흐의 칸타타, 바하 작품으로 82중 아리아, 이시하베 게누크. 나는 만족하나이다.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 파비오 비욘드가 지휘하는 에우로파 칼란테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사실은 만족하지 않는 비애감이 느껴지는데요. 바흐의 곡, 참 독특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신 앞에서 무릎 꿇은 미천한 인간이 떠오르네요.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바흐는 참 영적인 힘이 있는 곡을 작곡하는데요. 저는 이 곡을 들으니 예전에 디트리히 피셔 디스코우가 이샤베게 누쿠를 불렀던 처음 이 곡을 접했던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테너 이안 포스트리지의 목소리를 들으니 참 감미롭습니다. 6월의 불멸의 음악가 바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 바흐가 생애 후반에 완성한 걸작입니다. 비단조 미사입니다. 이 작품은 바흐가 평생 쌓아온 작곡 기법과 신앙적, 예술적 성찰을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그래서 흔히 바흐의 음악적 유언이라고도 불립니다. 개신교인 루터교 신자였던 바흐지만 이 작품에는 가톨릭 미사 통상문 전체를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단조 미사는 특정 교파를 넘어 인류 보편의 신앙과 경외심을 음악으로 표현한 위대한 예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바흐 특유의 치밀한 대입법과 상징적인 음악적 구조가 곳곳에 담겨 있는데요.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신성한 숫자 3을 활용해서 기도문인 키리에를 3부 형식으로 구성한 것은 물론 총 27개의 악장으로 곡을 완성했습니다. 음악적 아름다움에 수학적, 신학적 상징을 완벽하게 교차시킨 거죠.

지금 들으실 곡은 비단 좀 이사 가운데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리며 외친 찬양을 담은 곡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 위엔 평화라는 성경 구절을 장엄한 합창으로 펼쳐내는데요. 바흐가 평생 추구한 신앙과 예술의 정수가 담긴 곡 함께 만나보시죠. 바흐의 비단 좀 이사, 바흐 작품으로 232종 글로리아인 엑세시스테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에틴테라 팍스, 땅 위엔 평화, 필리프 헤르베헤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칼레 켄트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비단 좀 이사, 바흐 작모로 232종, 글로리아 인 엑세식스데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에티엔 테라 팍스, 땅엔 평화. 필리프 헤레베 해가 지휘하는 콜레기움 보컬레 켄티언즈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배원님, 메시지 주셨네요. 바흐 음악은 거대한 성당이 떠오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 땅 위에는 평화. 무거운 엄숙함이 좋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바흐의 음악을 사랑해주시는 김배원님, 고맙습니다. 김민혜님, 이 곡이 음악적 유언이라면 바흐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았나 봐요. 더운 여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듣고 있는데 더욱 시원한 느낌을 주네요. 바흐, 오늘은 색다른 느낌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클클 덕분입니다. 네, 우리가 작곡가의 한 곡만을 들으면 아무래도 좀 깊이 알기 어려운 시간이 있는데, 오늘처럼 바흐의 곡을 집중 감상하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알아가니 바흐의 여러 면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불멸의 음악가, 종교 음악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기도하는 바흐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종교 음악이지만 이제 종교를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음악. 칸타타 제147번.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중에서 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생각과 말, 행동과 삶 전체로 신앙을 고백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흐의 대표적인 교회 칸타타로 꼽히는 작품입니다. 칸타타 147번은 크게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의 마지막 곡과 2부의 마지막 곡에는 바흐가 즐겨 사용한 코랄, 다시 말해 교회에서 함께 부르는 찬송과 선율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선율,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인데요. 같은 선율이 작품의 앞과 뒤를 받쳐주면서 전체의 통일감과 균형감을 더해줍니다.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바흐 작품으로 147종 코랄,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캠브리지 킹스 컬리 합창단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바흐의 칸타타, 마음과 입과 행동과 생명으로. 바작품으로 147종 코랄, 예수 인간 소망의 기쁨, 캠브리지 킹스 컬리지 합창단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6월의 불멸의 음악가 바흐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엔 기도하는 바흐라는 주제로 바흐의 음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칸타타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믿음을 깊이 있게 다룬 작품, 예수, 당신은 내 영혼을, 입니다. 합창곡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독창과 이중창까지 고루 배치된 작품인데요. 죄와 구원, 고난과 희생, 희망이라는 주제가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엉숙함과 밝음이 교차하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이 중에서 이중창을 한곡 준비했는데요. 우리는 약하지만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서두릅니다. 라는 가사로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강한 의지를 노래합니다. 내용은 가볍지 않지만 음악은 놀랄 만큼 밝고 경쾌한데요. 두 성부가 서로 쫓고 이끌며 만들어내는 생동감도 인상적인 곡입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바흐의 칸타타, 예수, 당신은 내 영혼을. 바흐 작품으로 78종 이중창, 비어 하일렘 미투슈파헨. 약하지만 부지런히 나아갑니다. 소프라노, 에티트 마티스, 콘트랄토, 실베 미켈로우, 볼프간, 괴넨바인이 지시하는 콘소르티움 무지쿰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사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6월 불멸의 음악가, 오늘은 기도하는 바흐라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 곡은 22살의 바흐가 쓴 곡으로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유명한 바흐 연구가인 알프레드 디르는 이 작품을 두고 바흐의 음악은 이후 더 성숙해졌지만 더 깊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말했다는데요. 그만큼 젊은 시절의 작품에도 놀라운 정신적 깊이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름다운 선율과 깊은 신앙심이 어우러진 작품, 바흐의 칸타타,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바흐 작품으로 106중 합창, 코테스 차이트 이스트 디 알라베스트 차이트,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소프라노 라파엘 하르텐, 테너 마리우스 판 알테나, 막스 판 에흐몬테 베이스, 하노브 소년 합창단, 구스타프 레오나르트가 지휘하는 레오나르트 콘서트, 컬레기움 보컬레 켄트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왠지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가 낯익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은행에 근무할 때면 출납구 뒤에 앉아서 격자 창살 사이로 고객을 보게 되니 가슴팍부터 위쪽에 생김새는 언제나 눈에 익었다. 하지만 막상 길거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하면 동일인물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저 수표를 내밀고 돈을 받아가는 팔이 달린 얼굴로만 인식하던 사람들에게 다리가 붙어 있어서 특유의 걸음걸이로 바깥 세상을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앨러리 퀸의 책 미스터리 걸작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DNA 수잔 벨가가 함께한 곡 탐스타이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열림원에서 펴낸 소설집입니다. 앨러리 퀸이 엮은 책이고요. 책 제목은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그 안에 노벨문학상 또 퓰리처상 받은 거장이라 할 법한 작가들의 단편 소설이 여러 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1편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앨러리 퀸은 미스터리 추리 문학가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그 사촌지간 두 사람이 이제 만든 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앨러리 퀸. 그 앨러리 퀸이 직접 글을 쓴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책 작업 발간, 뭐 잡지 매체 운영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이 기획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노벨문학상, 또 퓰리처상 등등을 받은 그런 거장들이 무엇을 미스터리 문학으로 봤을까를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 보면 뭐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으로 유명한 아서 밀러, 또 여기 보면 이제 작품을 수록을 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그 오늘 문장 카펫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길의 일부고요. 이 싱클레어 루이스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북카페에서 베빗이라는 작품을 미국 그 1920년대 그때에 이제 미국에 막 폭발하던 어떤 부를 지향하던 그런 허세 가득한 그 중산층의 삶을 그려냈던 작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낭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작품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 박주영님이 들으시면서 아 각자의 프레임대로만 생각하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주인공이 은행원이라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은행 창구통에서만 보니까 상반신 일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 고객들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뭔가 기이한 기분을 느꼈던 거죠. 늘 돈이 오가던 그 팔과 어깨 상반신 일부에 갑자기 다리가 달렸네? 그래서 그들이 걸어 다니네? 하니까 약간 낯선 기분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재미나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이책 보시는 것도 좀 비슷한 쾌감을 줍니다. 이렇게 늘 항상 대작품들로만 이제 접했던 그런 작가들이 약간 더 장르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미스터리 소설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를 좀 살펴보는 좀 다른 프레임으로 그들을 보는 느낌, 이거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35 쓰시는 카페이님. 박태현님, 바람 강한 제주 날씨입니다. 전에 미미님 방송 때 우리 목요일 시간에 임신에 관한 책이었는데 혹시 제목이 40주 이야기 맞을까요? 알바생이었던 아이가 최근 임신해서 방송대 재미있게 들어서 선물할까 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안나블릭스의 40주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부터 막 번쩍번쩍하게 생겼는데요. 이 안나블릭스도 본인이 하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 인간 말고 다른 생물 종들은 또 어떻게 그 임신 출산 과정을 견디는가 또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다가 담아놨습니다. 막 해마 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책 진짜 재밌어요. 선물하시면 아마 임신하고 선물 받는 책들 목록 속에 40주 이야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선물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마음의 힐링, 태교에 도움되는 무언가를 줄것 같은데 40주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훨씬 더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김재희님, 반짝 라일락 옷 너무 예쁘네요. 며칠 새 고은님 머리도 많이 자라 길어진 것 같아요. 저 머리요? 며칠 새? 제 머리 길이를 지희님 체크하고 계셨구나. 네, 이제 머리 좀 다시 자르고 싶은 지금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

이님, 사실 제가 현재 머리가 많이 길어서 커트해야 되는데 생각 중이라, 아,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 머리만 보이죠. 헤어스타일만 보이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커트한 머리털 기부를 해볼까도 살짝 생각 중이긴 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아, 커트한 머리카락 기부, 요거, 그 정도면 약간 좀 많이 자르시나 봐요, 지희님.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늘 조금 이렇게 자르고 이래가지고, 지희님이 해보시고,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머리가 많이, 며칠 사이 많이 자랐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늘 같은 프레임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 스튜디오 안을 보신다면 늘 여기 있는 저라든지 우리 오시는 그 고정 게스트 분들도 모두 같은 프레임 안에서 그 각도로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 상반신 말고 하반신이 굉장히 강렬한 옷을 입고 오거나 하면 서서 방송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고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일락 옷 색깔은 약간 전략적이에요. 오늘 소설 북클럽 책을 열어보시고 출구 상점까지 가보시면 아 그래서 고우님이 아, 이렇게 좀 일부러 보라색 입고 오셨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 KRMB 소니제로가 함께한 곡 포토북 그리고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730 쓰시는 카페인님, 저번에 장미저택하고 하나 또 뭐였죠? 생각이 안 나서 상호대차 신청을 못했네요. 알려주세요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요것도 기억하죠. 김지한 작가의 그림책. 아, 제가 그때 수국찻집.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수국찻집에 문장 카펫을 깔아드렸고요. 그 덕분에 우리 튤립 호텔 전작 그리고 장미저택 얘기까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상호대차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북카페에서 소개한 책 그리고 음악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북카페 홈페이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그날그날의 선곡표 올라가 있고요. 반디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날에 다룬 책 얘기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당신의 밤으로 정해봤습니다. 그첫 번째 단상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이 환하게 깨어있는 낮의 시간 동안 우리의 감각은 쉴 새 없이 바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빛은 세상의 모든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기민하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일터의 모니터 앞에서, 붐비는 출퇴근길의 인파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철저하게 바깥 세상을 향해 소모되곤 하죠. 하지만 해가 붉게 저물고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우리의 감각을 밖으로 끌어당기던 그 무수한 시각적 자극들은 비로소 스위치를 끈 것처럼 차단됩니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찬란한 태양의 시간을 피해서 굳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책상 앞에 앉아 홀로 깨어있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외부로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놓는 묵묵한 안내자입니다. 방 안의 형광등을 모두 끄고 책상 위에 작은

인스턴트 조명 하나만 켜두었을 때의 그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를 떠올려 보시죠. 시끄러웠던 세상은 그 좁은 빛의 반경 바깥으로 아득하게 물러나고 오직 나와 내가 마주한 책상만이 캄캄한 우주에 떠있는 작은 외딴 섬처럼 남게 됩니다. 세상의 번잡한 소음과 나를 올가매던 타인의 잣대가 소거된 이 완벽한 고립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방어막을 내리고 낮 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내면의 솔직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에 책상 앞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적어 내려가는 일기장의 문장들이 유독 속 깊고 투명한 것도 낮에는 쑥스러워 차마 쓰지 못했던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편지가 막힘없이 쓰이는 것도 모두 이 어둠이 허락하는 너그러운 고립 덕분일 것입니다. 눈을 부시게 하던 시각이 차단된 그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방해 없이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유유히 침잠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싹을 틔우는 나만의 오롯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건네는 사려 깊은 위로일 겁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짧아진다는 하지. 물리적인 밤의 길이는 조금씩 아쉬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 6월의 밤이 뿜어내는 밀도는 그 어느 계절보다 짙고 강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쫓기듯 서둘러 잠자리에 들기엔 왠지 아쉬운 오늘 밤. 캄캄한 방 안에서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밤에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의 밝은 액정마저 잠시 엎어두고 그 묵묵한 어둠의 안식처에 머물다 보면 시끄러운 낮의 소음에 묻혀 미처 듣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목소리가 조용하게 말을 건네올지도 모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아이유가 부른 반편지 띄워드렸습니다. 오수미님이 반짝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유유히 침잠할 시간 밑줄 그으시면서 북카페도 그러한 시간이라 애정합니다. 아름다운 초여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름밤이 주는 또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낮에는 막 달아올랐던 그 대지가 약간 식으면서, 물론 열대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분해지면서, 그리고 이 불빛조차도 다 이제, 이렇게 빛을 다 하고, 불빛조차 퇴근할 시간, 조명조차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정말 고요해지는 거죠. 그때 나만의 시간을 누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질문 드렸었죠?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한 시간씩만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밤 시간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옥현님, 혼자만의 시간도 핸드폰에 뺏겨버린 것 같아요. 한밤중에도 몇 번이나 확인해야 하는 강박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인터넷 없는 세계에 머무르며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폰이 진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끊지 않으면 사실 내 곁에서 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옥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이라도 인터넷 없는 세계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완벽한 자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주어질 어떤 상황은 이제 정말 드물어질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비행기 항공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알아서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어서 거기 잠깐 넣어놨다가 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 노력을 해보도록 해요. 진짜 자유 갖고 싶다면. 9749 쓰시는 카페이님, 밤 근무만 하는 야간 근무자시라고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취미생활과 여러 이유로 밤 근무를 해보니 밤이 되면 잠잘 수 있는 게큰 행복이구나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 밤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생체 리듬 관련 책들도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사회의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 우리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밤에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분들의 어떤 생체 리듬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연에서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밤에 좀훅 이렇게 교대라고 하셨으니까요. 훅 이렇게 지금 여러 이유로 밤 근무를 지금은 주로 하시는 거죠. 밤 근무만 한다고 하셨군요. 네, 그래도 가끔 정말 꿀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무실 수 있기를 북카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홍은식님,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다시 읽으면 부끄러워 절대 붙일 수 없다는 거. 그쵸? 밤은 좀 요물인 것 같아요. 왜밤 감성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어떤 소설가도 밤에 쫙 썼던 글을 원고지 70매를 아침에 다 지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말랑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밤과 아침의 역할이 달라요. 은심님은 요즘 밤 시간이 아까워서 잠들기 전에 침대 옆 작은 불을 켜고 조금씩 책을 읽고 있어요. 김애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요거 머리맡에 두고 같이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이 베개 그리고 머리맡 친구가 될수 있는 책들 너무 축복받은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곁에서 이렇게 밤과 아침을 오가면서 함께 있는 책들, 많이 사랑받는 책들인 거죠.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딸아이가 아프다고, 딸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고 병원 다녀와서 북카페 같이 듣고 있는데요. 소설가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뻐? 라고 딸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은 작가님 목소리는 힐링 그 자체 같이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딸아이가 귀가 트였네요. 네. 정말 좋아해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픈데 또이
북카페를 듣는 게 힐링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이딸 아이와 아픈 아이와 또 이제 부모님 카페인님 함께 들으실 때 이게 북카페가 좀 많이 편안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목소리 요거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뭐 이쁘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매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인들의 낭독과는 또 다른 결의 솔직히 낭독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소설가가. 그건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인의 육성 낭독에 비해 소설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단, 낭독을 위해 소설을 이제 쓰는 그 장르는 아니고요. 시는 약간의 그래도 이렇게 읽히기 위한, 소리내서 읽히기 위한 것도 고려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한국어 다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뭐 했다, 다, 문장이 다, 다. 다, 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름, 라임을 살렸다라고 할순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많잖아요, 읽을 부분이. 그렇긴 한데, 낭독은 밀립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소설가들의 목소리, 또 직접 만나서, 대면해서 들어보시면, 또그 또한 너무나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에 초대석 오실 때도 있으니까, 그때 또귀 기울여 주시면, 아, 하고 매료되실 겁니다. 잔나비의 밤의 공원 그리고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먼 그대여 두곡 듣고 가시죠.

0: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정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8916 쓰시는 카페인님이 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실시간 방송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듣기로 주말에 나혜석 편 지난주 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혜석 작가보다 80년 뒤에 경상도에서 장녀로 태어난 저도 그런 서름을 많이 느꼈거든요. 20대 학창시절 교양 과목으로 여성학 강의를 들으며 100년 뒤엔 지금과는 분명 다른 사회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해서 100년 뒤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희, 구미유람기 등 나혜석의 글을 읽어봐야겠어요. 매일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윤고은의 북카페 들으면서 공감하고 성찰하면서 깊어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와,
0: 와 예, 좋습니다. 그쵸?
1: 네, 너무 좋은 리뷰네요. 네.
2: 러브레터 같기도 하고.
0: 네. 오래전 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접하면서 또 지금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미래는 어떨까 또 꿈꿔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은정님은 고은님 이번 주 회사에서 독후감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독후감 잘 쓰는 꿀팁 있을까요? 독후감을 잘 쓰는 꿀팁. 동민 작가님, 독후감 잘 쓰는
1: 독후감이요?
0: 꿀팁, 네. 출구상점 주인장으로서.
1: 아, 제가 이렇게 상복이 없어가지고 네. 독후감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2: 어린 네. 시절부터?
1: 네. 우와. 평생 네. 동안 한 번도 독후감으로 뭘 받아본 적은 없는데
0: 네.
1: 그때 페인을 분석해보자면 항상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게 그렇게
0: 그럼요.
1: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때
0: 그러네요.
1: 페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전형적이었다.
2: 전형적이었다?
1: 네, 그 독후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구조들 있잖아요. 그걸 너무 따라갔다. 왜냐하면 상을 받아야 되니까.
2: 어떤 구조가 있죠?
1: 일단 줄거리를 그렇게 너무 길진 않지만 앞에 좀 쓰고 뒤에 줄거리를 엮어서 이렇게 자신의 감상을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그게 네. 좀 지루했겠죠. 심사위원들이 보기엔 수만 편이 그렇게 됐을 테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저보다는 하루키의 말을 빌려서.
0: 하루키.
1: 네. 제가 제일 글 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글이긴 한데 하루키가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자기는 이렇게 안 돼요. 말하자면 독후감을 쓴다. 어떤 작품을 쓴다. 그때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 말고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0: 이를테면 굴튀김. 네. 아, 하루키 스타일이다 진짜.
2: 네, 기억나요.
1: 표현도 이거 진짜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장황하게 앞에 굴튀김 얘기를 길게 쓰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0: 네.
1: 근데 쓰다 보면 연결이 된대요.
0: 그렇죠. 약간 비유하는 거죠.
1: 그렇죠. 어떻게든 연결이 된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선한 양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보지 못했던 그런 글이 네.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글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독후감을 쓰실 때도 그 작품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걸 먼저 쓰시는 게
2: 알레고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1: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좀 더 심사위원분들에게 오 이런 신선한 글이라고 하면서 붙지 않을까.
0: 좋은 꿀팁인데요. 네. 이 회사에서 지금 다 굴튀김, 이를테면 굴튀김으로 시작되는 건 어떡하지? 이게 전형이 되면 어떡하죠?
1: 저희의 문화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은정님.

0: 정말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
1: 네.
0: 승숙 작가님도 혹시 주실 거 있으세요?
1: 저는 독후감 왕이었습니다.
0: 왕의 귀환.
1: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2: 너무 부럽다.
0: 네.
2: 네. 어떻게
0: 요인이
2: 하면 되죠?
0: 뭐예요?
1: 근데 저도 성공 요인을 네, 비추어 보자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0: 네.
1: 없었는데, 독후감이 원래 책을 읽고 쓰는 감상이나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0: 책은 거대뿐.
1: 네.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한데, 저는 말로 하는 스몰 토크는 좀 자신 없는 편이거든요.
0: 왜?
1: 일상생활에서 제 이야기를
0: 그렇게는 너무
1: 꺼내놓는 거,
0: 전지수가 지금.
1: 아니, 제
0: 네.
1: 이야기를
0: 아, 내
1: 꺼내놓는
0: 얘기하는
1: 거를
0: 거?
1: 좀 낯가리는 편인데,
0: 네.
1: 독후감 안에서는 제 이야기를 잘했던 것
0: 아,
1: 같아요.
0: 글로네.
1: 네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가 어떻고 등장인물이 어떻고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좀, 이 이야기를 읽고 난 어떤 나의 개인적인
0: 네.
1: 일상생활 세계와 어떤 저의 의견을 좀 중심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0: 도움이 되네요.
1: 중간중간 정말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구절을 쓰는 거죠.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네.
0: 인용하라는
1: 네네네.
0: 거죠.
1: 그래서 그 문장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저의 생활 세계에 비추어서.
0: 그쵸.
1: 네. 그래서 결국에 독후감도 이 책을 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0: 맞아요. 그 인용할 문장도 너무 유명한 거 하지
2: 않을까.
0: 말고. 예를
2: 맞아, 맞아.
0: 들면
1: 맞아요,
0: 뭐 행복한 가정은 뭐 여러
2: 그쵸,
0: 모습이야
2: 그쵸.
0: 뭐 이런 거 말고.
2: 아무도 안쓸것 같은 거. 되게 평범한 거.
0: 맞아요. 그래야 내 얘기를
2: 그쵸,
0: 또 끌어낼
2: 그쵸.
0: 수 있으니까.
1: 그렇죠.
0: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2: 네.
0: 이용상님, 다음번 서평 쓸때 이를테면 윤고은의 북한배에서는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센스쟁이.
0: 협찬 의혹이 있지 않을까요?
2: 아.
0: 뭐지? 네. 재밌습니다.
2: 그러니까 이를테면 뒤에 이렇게 책과 관련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0: 맞아요.
2: 가까워.
1: 그러네요,
0: 좀
1: 그러네요.
0: 멀리 가서
2: 그렇죠.
0: 만나게 하는
2: 이를테면
0: 거죠?
2: 라벤더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0: 전혀
2: 윤고은의
0: 다른.
2: 북카페에서 윤고은 작가님이 라벤더 색의 뭔가를 입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게 좋지.
0: 네.
2: 처음부터 이렇게 북카페 하면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
0: 그렇죠,
2: 같으니까 한
0: 그렇죠.
2: 번더 꼬으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0: 좋습니다. 정은장님, 굴튀김 스타일 너무 감사해요. 좋은 소식 있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네,
2: 네네.
0: 화이팅입니다.
1: 너무 궁금해요, 결과가.
0: 진짜요. 김준희님, 보라색 꽃보니 라벤더 꽃 같아요. 강원도 고성의 라벤더 축제가 곧 열릴 텐데 올해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작년 이맘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고성 라벤더 축제. 와, 이거
1: 색깔도 색깔인데 엄청 향기롭겠어요.
0: 라벤더.
2: 그쵸.
1: 취하는 거 아니에요?
0: 약용
1: 가면?
0: 식물이잖아요, 또. 예?
1: 가면 막 취해서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2: 아,
1: 너무 향이 좋아.
2: 너무 향이
0: 염증이
2: 좋아서.
0: 치료되고. 네.
2: 아, 그런가요?
0: 라벤더 되게
1: 항염 효과.
0: 그럼요.
2: 맞아요. 제가 예전에 김전일이라는 만화책 좋아했었는데
1: 네. 너무 좋아했는데.
2: 일본 삿포로인가 어디에 라벤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또 살인 사건이 벌어져요.
0: 네. 살인 사건이.
2: 그렇죠. 김전일이 우연히
1: 어딜 가든.
2: 갔는데 또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0: 네.
2: 근데 그 약용 효과로 뭘 발견해냈던 기억이
0: 오,
2: 났어요.
0: 진짜요?
2: 네, 그래서 범인을 뭘 발견하더라고요.
0: 네.
2: 그 향과 이런
0: 좋다.
2: 걸로.
0: 아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2: 아,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잘 기억해서.
0: 좋은데요?
2: 네네.
1: 코난이나 김전일 이런 추리만 하는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기억에 나네요.
0: 와.
2: 네.
0: 아니, 우리 오늘 북클럽 작품을 살짝 소개를 하고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1: 네. 오늘은 강신재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0: 네. 미눔사에서 나온 젊은 느티나무 이 수록된 오늘의 작가 총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오늘도 이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책 앞에 말머리를 느티나무로 할까요? 네,
1: 좋아요.
0: 느티나무로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 1045, 50원 보내 유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나서 독후감을 쓴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또 나와 접점이 있는 그 얘기를 또 끌어낼 수 있을지.
2: 네.
0: 예.
2: 연습해 보셔도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이
1: 좋네요.
0: 젊은 느티나무 이 강신지 작가의 소설 동민 작가님이 읽고 충격받으셨다고.
1: 아니, 저는 정말 읽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건줄 알았어요.
2: 아니요,
1: 지난주에
2: 진짜
1: 하셨던
2: 처음
1: 말씀이.
2: 봤고요.
0: 학창시절에 봤던 걸 기억 못 하는 거다.
2: 학창시절에 실려 있었으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0: 왜 충격일 것
1: 네.
0: 같아요?
2: 일단 저는 이런 소설인지 몰랐고, 제가 아는 약간 고전이라 함은,
1: 네. 그렇죠.
2: 뭐랄까,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세계, 높은 세상 좀 더

0: 그러니까 리와인드를 계속.
1: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네. 이제 진짜 잊지 못할 장면.
0: 네, OTT였으면 진짜 방향키 네. 낡았을 겁니다. 거의 계속 앞으로 돌리기 하면서 봤을 텐데.
1: 그러니까 너무... 전 이걸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이게 아. 얼마나 이 그때 확 들어왔겠어요. 그렇지. 이 작품. 저는 뺨 때린 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났고 그거 말고 그냥 이 몽글몽글한 싱그러운 이런 느낌. 아, 제가 밑줄 하나 그었는데 이런 거예요.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 있는 듯했다. 아, 아. 저 이런 거 너무,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지금 마이크를 찔 뻔했어요. 이런 감성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게 가득하니까 교과서 안에서 진짜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0: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 두 번 봐야 되는 게 그 남녀 사이의 감정은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시 읽으니까. 두 번 봤거든요. 아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네. 짧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나왔던 뭐 정구라든지 뭐 지수랑 한판 뭐 예약해놨어 뭐 이렇게 약속했어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문장의 숨은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되게 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18살 숙희 그리고 22살 현규의 사랑 이야기이거든요.
1: 네.
2: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연애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지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 이것이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너무나 모던하고
1: 맞아.
2: 너무나 세련된 미학적 성취가 있죠.
1: 네.
2: 그래서 이 강신재 작가의 대표작으로 현재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젊은 느티나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2: 표면적으로는 연애 얘기, 사랑 서사인데 1960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근데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를 이 소설 단편 소설 한 편만 읽고 강신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왜요?
2: 일단 이 소설에 강신재 작가의 대표 작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네. 일단 60년 작품인 젊은 느티나무를 읽기 전에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이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해방촌 가는 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1: 네.
2: 1957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1: 네.
2: 해방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먼저 읽으면 이것이 젊은 느티나무를 쓴 강신재 작가의 소설이라고? 를 또 한 번쯤 정신적인 타격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1: 이런 게 너무 좋아요.
2: 네.
1: 한 작가의 작품을
2: 그렇죠.
1: 보면서 놀랄 때.
2: 맞아요. 왜냐하면 해방촌 가는 길은 전후 사회의 네. 어떤 전쟁의 상흔을 해방촌이라는 공간에 빗대어서 설명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예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좀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 미군 근처 이 해방촌에 머물게 되면서
1: 네.
2: 양공주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너무나 남루하고 비루한 이 전후 사회 일상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주 궁핍하고 척박한 전후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있어서 당대의 리얼리즘 서사로는 압권인 작품이에요.
1: 네.
2: 그런데 3년 만에 어떻게 젊은 느티나무로 이 문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1: 그러네요.
2: 네. 젊은 느티나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 첫 문장은요. 한국 문학사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1: 맞아요. 그리고 이게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인 걸 고려하면 더욱더.
2: 네. 60년대가 네. 아닙니다. 60년.
1: 60년에.
2: 네. 네.
1: 오늘 바로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0: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참 힘든 요즘인데요. 경기 의왕시의 한 병원에서 우렁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아기를 보려고 가족들이 모여들었는데요. 큰 딸, 작은 딸, 세 쌍둥이 딸, 그 다음 아들, 딸, 아들. 세상에, 이 집안에 아홉 번째 아이가 태어난 거였어요. 자식이 아홉이라니, 주위에선 걱정도 많지만 정작 부부는 그저 기쁘다고 말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의왕시. 출산 장려금과 산후조리비, 산모 건강관리비에 아이를 위한 200만 원 이용권까지 푸짐한 축하 선물을 전했고요. 병원도 출산비와 입원비 전액 무료. 정말 축복이라는 투명처럼 아기의 탄생은 가족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네요. EBS 캠페인 함께 키우면 희망이 더 커집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재단이 저소득층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용 TV를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무상 보급 대상은 저소득층이면서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 등록 눈귀 상위 등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을 대상으로 보급합니다. 신청자 중에서는 장애 정도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분들에게 TV를 무료로 보급합니다. 신청은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tv.kcmf.or.kr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안내는 1688-4596으로 문의해주세요. 문의 1688-4596.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0: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느티나무 말머리 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주소와 함께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이 추첨해서 이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권선자님이 그니까 그 유명한 비누 냄새 첫 문장이라고 하셨어요.
1: 맞아요.
0: 다시 한번 읊어주시죠. 첫 문장.
1: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2: 비누 향기도 아니고
1: 맞아요.
2: 네, 냄새라고 표현한 것도
0: 네, 그래서 저도
2: 정확하죠.
1: 소설 쓸때 학생들한테 첫 문장은 무조건 아름답거나 기괴하거나 둘중 하나로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아름답거나
1: 네,
0: 기괴하거나.
1: 이런 도입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0: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슷한 거쓸수 없어요. 이게
2: 그러니까
0: 너무 강렬해서.
1: 샴푸 냄새.
0: 샴푸 냄새, 뭐, 린스 냄새
1: 린스
0: 다안
1: 냄새.
0: 돼요.
2: 그럼 기괴한 냄새는 어떨까요?
0: 그건 또 이제
1: 기괴한
0: 또 다른
1: 냄새가 뭔지.
0: 기괴한 게 뭔지
1: 네.
0: 정확히 표현하라.
1: 그게 뭔지.
2: 오존 냄새가 났다, 이런.
1: 오존?
0: 네? 오존 아니고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2: 아니, 오존 맞아요.
1: 오존.
0: 아, 그래요? 저 주변을
1: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 그 냄새가 있거든요, 오존에.
0: 아, 오존
2: 네,
0: 냄새요.
2: 되게 기괴해요, 냄새가.
0: 지금 제가
1: 네,
0: 너무 기괴한
1: 기후위기에
0: 상상을 해서.
1: 맞서서 오존 냄새
0: 네.
1: 괜찮네요.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울
1: 네.
0: 뻔했는데 더
2: 네,
0: 기괴한
2: 죄송합니다.
0: 게. 네, 죄송합니다. 0877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학교 다닐 때이책 읽었는데 뺨 때린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부모님들보다 젊은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너무너무 바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길 너무너무 바랐다고 하신 거 보면 여기에는 지금 예, 우리가 얘는 사랑하는 이게 쉽게 볼수 있는
1: 네.
0: 없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이 소설 속의 지금 주인공 숙희와 현규 사이는 이복남매예요. 네, 엄마가 다르죠. 지금 숙희의 엄마와 이 현규의 아버지가 재혼을 한 관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먼저 재혼해서 서울로 떠나고
0: 네.
1: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새로운 양아버지가 이제 시골로 숙희가 있는 시골로 찾아와서
0: 네.
1: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조부모께 좀 간절히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 애 엄마가 너무 바라고 있다, 숙희가 오기를.
0: 네.
1: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해서 조부모가 숙희를 엄마 품에 서울로 보내줘요.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0: 네.
1: 서울에 있는 이 여고로 이제 전학을 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이복 오빠인 거죠. 현규에게 숙희를 소개하면서 숙희 오빠야, 이름은 현규라고 해라고 소개를 할때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숙희의 모습이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진보랏빛 양탄자도 너무 강렬한 색채적 이미지인데,
0: 그렇죠.
1: 오늘 아까 앞서서 보랏빛 이미지가 나와서
0: 네.
1: 재밌었던 거예요. 현규는 이과대학의 수재라고 합니다. 22살의 대학생이고요.
2: 네.
1: 그리고 엄마가 재혼한 이 아버지를 좀 숙희로서는 쑥스럽기도 하고, 아주 어린 날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0: 네.
1: 때문에 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낯설고 어색해서 속으로만 무슈리 무슈리 이렇게 불러요.
0: 그 무슈리가 또 좀 재미난
2: 네, 너무나
0: 표현이네.
2: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나
0: 충격의
2: 충격.
0: 연속이에요.
2: 네.
1: 맞아요. 네.
2: 잘못 인쇄된 건가?
1: 이
2: 그랬죠.
1: 새아버지가 대학 교수거든요.
0: 네.
1: 대학 교수로서 딱히 프랑스어나 뭐 프랑스 관련 학과 철학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재미삼아 이제 무슈리 무슈리 불렀던
0: 네.
1: 것이 이제 무슈리가 외국 여행을 떠나고 엄마와 현규 오빠와 나숙희 이렇게 셋이서 양옥집 안에서 살고 있는 이런 전경들 풍경들이 좀
0: 네.
1: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앞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 57년 작품 해방촌 가는 길에서 3년이 채못 되어서 이제 젊은 느티나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후 사회의 아주 사실주의적인 묘사에서
0: 네.
1: 그 빈곤함과 윤리의 타락과 어떤 도덕적인 빈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 느티나무라고 하는 이미지 아래로 문학적인 변화가 옮겨올 수 있었는지
0: 네.
1: 너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전후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재건되면서

0: 도시화, 경제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1: 그렇죠.
0: 그 과정에서 전후 세대만의 새로운 일상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뭐 비누, 양옥집, 느티나무, 테니스,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행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근대적인 일상 공간이 확립되면서 강신제 작가만의 감각적인 취향으로
1: 네.
0: 포착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세련되게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 젊은 느티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1: 그리고 여기 주인공 숙희가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온지 1년 만에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티를 다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그 여고에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데서 퀸으로
0: 네.
1: 당선도 되고,
0: 미스 이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0: 네.
1: 보면 이런 문화 자체가 아까 테니스 코트 얘기 나오는 것과도 이제 같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되게 부유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0: 맞아요,
1: 소설
0: 맞아요.
1: 안에 흐르는, 그러니까
2: 맞아요.
1: 전쟁을 지금 몇년 전에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0: 맞아요. 이 젊은 느티나무만 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1: 네.
0: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 전쟁의 상흔 자체가 사실은 많이 소거돼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좀 흔적처럼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숙희의 어린 시절에
1: 네.
0: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해 준 부분이 사변 직후였다는 거죠. 그런 표기들이 있거든요. 사변 후에 항상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그림자처럼 살던 시기가 있었고,
1: 네.
0: 그 과정 이후에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버지의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난 너희 아버지와 헤어졌다라는 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는
1: 네.
0: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피난지에서도 조부모 밑에서 다분히 안전하게 삶을
1: 네.
0: 영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림자처럼 살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생기 있게 자신의 삶을 주저하게 된 배경은 이제 무슈리와의 결합에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 때도 사람을 몇몇 부리고 있었다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렇죠.
0: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무슈리,
1: 그렇죠.
0: 그리고 이 현규 오빠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공간도 서울에서 아주 으리으리하다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견고해 보이는 양옥집이라고 하는
1: 네.
0: 것, 그리고 그 양옥집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부유한 이 할아버지가 계셔서 땅을 그저 놀리고 있는 넓은 공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현규 오빠가 우리 정부 치러 갈래? 라고 하면 이제 라켓 같은 것들을 집에서 챙겨가지고 그 공터에 이제 라인을 그리고
1: 네.
0: 네트도 세우고 테니스를 치는 거죠.
1: 그쵸.
0: 네, 그래서 너무 이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에도 옷 갈아입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짧은 스커트와 이
2: 그러니까요.
0: 피켓셔츠, 이런 부분들도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1: 맞아요.
0: 있어서, 60년이라고? 라는 생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학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방촌 가는 길에서 젊은 느티나무로 이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근대화, 산업화의
1: 네.
0: 시기를 작가적 시각으로 포착해내는 유미주의가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1: 작가님이 제안 주신 그 순서대로 다시
2: 네.
1: 봐도 또
0: 네,
1: 재밌겠네요. 그쵸?
0: 맞아요.
1: 7739 쓰시는 카페인 클래식한 첫사랑의 감정 다시 한번 느껴보고프네요. 1960년 작품이라니 꼭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유느님은, 저는 첫 문장 읽으며, 제대로 헹구질 않았나? 왜 비누 냄새가 나는 거야? 이 생각하셨다고. 이런 기발합니다.
2: 되게
0: 향기죠, 향기.
2: 충격적인 티.
1: 네. 티? 이런 것도 이제 어찌어찌 그잘그그 독후감에 이렇게 녹이면 또
2: 아.
1: 네. 모두 함께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웃고 네.
2: 그렇죠. 근데 이게 주인공 숙희의 말투를 빌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비누 향기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아직
0: 그쵸.
2: 어리고 사랑의 감정도 처음 느껴보고
1: 네.
2: 이걸 비누 향기라고 해버리면

0: 자기가 너무 어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더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비누 냄새라고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그렇게 해서 보면 더,
1: 그럴
0: 네, 그런 느낌도
1: 수도.
0: 드는데, 진짜 덜 씻고 나서 헹구질 못해서.
1: 네. 아니,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냄새가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동물적이잖아요.
2: 맞죠.
1: 느낌이, 향기보다.
2: 아, 그쵸,
1: 육감적이고.
2: 그쵸.
1: 네, 맞아. 육감적인 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그 현기 오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향기, 뭔가 잘 패키징돼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이 뭔가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2: 맞아요.
1: 내 안에
2: 맞아요.
1: 있는 거.
2: 왜냐면
1: 상징적으로.
2: 이 소설 초반에는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스키로서는 현규가 집에 돌아와서 숙희를 먼저, 숙희의 방을 먼저 찾아가서, 뭐 해? 라고 하는 지점에서 풍기는 냄새인 거거든요.
1: 맞아요.
2: 왜냐면 그뭐 해라고 하는, 질문은, 진짜 지금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어떤 확인이나 체크의 감정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네가 너무 궁금해. 라고 하는,
1: 그치.
2: 감정의 촉발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 냄새가 숙희에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규가 다가와서 뭐 해? 라고 숙희의 방문을 열고 물어봤을 때 항상 숙희는 그렇게 느껴요.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왔다.
0: 이루어질 수
2: 네,
0: 없으니까.
2: 당연히 이복 오빠이고
1: 네.
2: 엄마와 새아버지는 이성적으로 지금 결혼 관계로서 묶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1: 그렇죠.
2: 발버둥 쳐도 법적, 제도적으로는 현규와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키로서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서 이 순간 현규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1: 첫 문장에서부터 지금 몇장 가지 않아서 이 복잡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재밌네요.
1: 맞아요. 아들의 Chasing Pavements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신재 작가의 단편 소설 젊은 느티나무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524 쓰시는 카페이님, 숙희의 첫사랑이 참 달콤하고 씁쓸하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전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숙희의 가슴 시린 대사만 읽어도 그 감정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숙희도 지금 이 사랑이 그쵸?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긴 하죠. 사실 각각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이 지금 형제지간이 된 상황이니까, 남매가 된 상황이니까,
1: 네.
0: 예, 좋아하는
1: 그렇죠.
0: 게 지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1: 그렇죠.
0: 느낄 수
1: 뭐
0: 있죠.
1: 절대 가져서는 안될 감정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니까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계 막장 드라마로 바뀌면 알고 보니까 형규가 무실이 아들이 아니었고 막 그런
1: 그런
2: 식으로 한번더
1: 결말까지
2: 꼬이잖아요. 네, 그러면
1: 있었다면,
2: 우리가 이뤄질 수 있는 사랑이었네 라고
1: 네.
2: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피해피하게
0: 아, 그렇게.
2: 네, 그게 왜 전초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 재밌네요.
2: 이런 변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0: 그쵸. 얘기할 갈등거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드라마라면.
1: 맞아요.
0: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에서는 첫 문장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보여준 것처럼, 감각적으로 이거를 살짝살짝만 터치하면서, 이 갈등의 굴곡을 그냥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훅훅 지나간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문장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도입부부터 지금 현규가 숙희의 방에 정말 불현듯이 딱 등장했을 뿐인데 이 서사적 긴장감이 엄청나거든요. 뭐 해? 라고 두번 물어봤을 뿐인데 이제 숙희의 감정선이 너무 세밀하게 나열되면서 아, 현규를 사랑하고 있구나.
0: 네.
1: 가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우라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쾌활한 척하는 이 숙희의 면면이 더 가슴 떨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과정에서 강신재 작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 뭐 먹을 것좀안 줄래? 라고 현규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모든 현규의 행동, 표정, 화법, 어투, 뉘앙스 이런 것들의 모든 촉각을 숙희가 지금 안테나를 뻗듯이
0: 그쵸.
1: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왜냐면 다 수집해서 잘때또 다시 돌려봐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1: 그쵸.
0: 나
1: 아니
0: 이거
1: 그리고
0: 살짝 웃었다. 입꼬리가 이러면서 계속
1: 맞아요.
0: 재생하려면 모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1: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먹을 걸 나한테 와서 굳이 찾을까?
0: 그래요.
1: 냉장고는 아래 부엌에 있고 지금 그 일해주시는 분께 부탁을 해도 충분히 얻어 먹을 수 있는데 꼭 자기 방에 와가지고 나 먹을 것좀안 줄래?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숙희는 또 아무렇지 않게 아우 귀찮게 라고 하면서 이제 부엌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거죠. 그때 숙희가 현규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뽀얗게 얼음을 내뿜은 코카콜라, 크래커,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얹으면서 이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비밀스러운
2: 뭐가 그렇게
0: 즐거움.
2: 즐거웠을까요?
1: 이런 거죠. 왜늘 그가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그 뒤에 혹시 현규도? 라는 거죠.
0: 하긴 뭐
1: 나와
0: 최대
1: 같은
0: 관심사는 그거긴
1: 마음일지.
0: 하죠.
2: 같은 마음일까?
1: 맞아요. 어떤 게으름뱅이가 냉장고 문을 못 열어? 굳이 나한테 다가와서 먹을 걸 챙겨달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일까? 라고 가슴이 들뜨다가도 아니야,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0: 그렇죠.
1: 라는 이 비통한 심정으로 또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0: 이 아슬아슬합니다.
2: 그렇죠.
0: 재밌어요.
2: 네, 치즈에 크래커에 콜라에 그 종류도 뭔가 되게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0: 맞아요.
2: 어떤 걸 할까, 이 쟁반을 뭘 올려놓으면 이들의 감정을 제대로

0: 전달할 수
1: 오,
0: 있을까?
1: 맞아요.
0: 근데 콜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새하얀 그 김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치즈랑 크래커에 앞에 따위를 붙이는 게
1: 맞아요.
0: 사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되게 고급 음식일 거
1: 그죠?
0: 아니에요. 그걸 따위라고 말하면서 주전부리를 갖다
1: 네,
0: 시키는 게.
1: 맞아요. 근데 앞권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쟁반을 들고 스키가 방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2: 네.
1: 그런데 현규가 쓱 창밖을 내다보는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 있어요. 창밖에 동글장미께로 시선을 던지면서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 있는데 까무레한 피부, 꽤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그 옆면의 얼굴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볼때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통도 이렇게 잘생겼어? 라고 생각을 속으로 해요.
2: 푹 빠져 있습니다.
1: 그리고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거리네? 이런 부분을
2: 그
1: 세세하게,
2: 곱슬머리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1: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거리네? 이렇게 보는데, 스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곱슬머리는 사납다던데.
0: 오히려 좋아.
1: 그랬더니,
0: 이런 거 아니에요?
1: 현규가 뭐라고 했게요?
2: 뭐라고요?
1: 아니, 수키? 정말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수키로서는 왜 이토록이나 거세게 저항하고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인지. 아니야, 곱슬머리 사납다던데 라고 하면 자기 말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현규가.
2: 네.
1: 근데 현규가 아니, 아니, 사납지 않아. 라고,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 라고 몇 번을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한 기쁨인 거죠, 수키로서는.
2: 근데 좀 초치자면 약간 많이 들어서 짜증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0: 이건
1: 왜 이러시는
0: 행위라서.
1: 거예요, 오늘
0: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2: 아,
0: 곱슬머리가
2: 과학적이지
0: 사납다니.
2: 않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
0: 그건 혈액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2: 그렇긴 하네요. 아니, 현규
1: 정말.
2: 지금 장미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1: 네.
2: 진짜 옆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던 거 맞군요.
1: 그렇죠, 그렇죠.
2: 시선만 거기 돋고 이쪽에 귀를 열고.
0: 아, 둘이 똑같아요. 그는 이렇게 마음에
1: 네.
0: 이렇게 자신의 서로 드러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잖아요.
2: 그렇죠, 진짜.
1: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어떤 애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목들이 나열되면서 좀 독자도 따라서 설레는 그런
2: 네.
1: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아요.
2: 유현진님이 제목만 듣고 제가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젊은 느티나무가 맞나 했는데 첫 문장 듣고 맞아서 소름 돋았어요. 아, 소설 읽기 들으면서 학창 시절에 책 읽으면서 그때 몽글몽글했던 거 기억이 너무나 떠오르네요. 참고로 제 나이 50입니다라고
1: 너무
2: 하셨습니다.
1: 좋네요.
2: 와, 이게 진짜 학창 시절에 봤던 이야기. 장미수님도 와, 믿을 수 없네요. 방금 들어왔는데 듣자마자 젊은 느티나무 알수 있었어요. 수십 년전 고등학생 때던가 이 소설에 완전 빠졌죠.
1: 수키의 나이와 동갑이었네요. 고등학생 때라면.
2: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뭐 이럴 때 이걸 이제 책으로 읽었을 때 얼마나 이게 그 다른 작품들 사이에서 산뜻하게 다가왔을지가 좀 느껴지시죠.
1: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앨러니스 모리셋의 음악 Uninvited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최종은님이 오늘 노래가 숙희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나타내주네요라고 하셨어요. 우리 피디님이 선곡하실 때 숙희 속마음, 이 독백 요거 염두에 두고서 또 이렇게 선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전달이 된것 같아요. 임용은님은 예, 여기까지 지금 얘기 듣고 현규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현규 무엇을 잘못했나요?
1: 잘생김이 죄일까요?
0: 이거 본인이
1: 플러팅?
0: 알고 있는 것 같은, 그쵸?
1: 네.
0: 홍은식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숙희의 말투에서 오키가 떠올라요.
2: 그건
1: 네.
2: 제가 잘못했네요.
1: 아니, 저도 비슷하게 느끼긴
0: 아저씨.
1: 했어요. 근데 작품 문장 보면서
0: 오키가.
1: 말투가 되게
2: 그
1: 비슷하다.
2: 시절의 말투인가요?
0: 그렇겠죠. 신수아님은 선생님이 교실 들어오기 전 쉬는 시간에 보다가 수업 중에 허벅지 위에 감추고 읽었던 기억이 지나가요. 맨 앞자리라 다 아셨을 텐데 모른 척 해주셨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책을.
2: 감추고 읽지 않아도 되는 너무 좋은 명작인데,
0: 다른, 그러게 쉬는,
2: 금기적 설정이 들어가서
0: 그런가, 아, 다른 수업
2: 은근히,
0: 시간에?
2: 아,
0: 혹시?
2: 다른 수업 시간에?
1: 수학 시간에 이걸
2: 그럴 수도
1: 펼쳐서
2: 있겠네요.
1: 봤다거나.
0: 그렇죠. 그런
2: 하긴
0: 경우에는
2: 이
0: 또,
2: 소설은 한번 펼치면 끝까지 가야 돼요.
0: 맞아요.
2: 네.
0: 분량이 아주 길지도 않고,
1: 맞아요.
2: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0: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2: 맞아요. 이 소설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청춘 드라마나 좀 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고교 시절의 어떤 첫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0: 네.
2: 꼭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학교 앞 수도가라든가. 막
0: 수도가.
2: 햇빛이 쨍하게 비치는데 그 호스로 막 서로 간에 장난치는 그런 물빛 영롱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1: 약간 무지개
2: 좋죠.
1: 뜨고.
2: 그쵸. 지금은
0: 좋죠.

0: 클리셰 같은데
1: 네.
0: 이 젊은 느티나무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1: 아.
0: 그래서 현규가 테니스 치러 갈래?라고
1: 네.
0: 묻고 이제 옷 갈아입고 라켓 챙겨서 테니스를 한판 친단 말이죠. 와, 참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키가 져요. 그러고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약수터를 가는 거예요. 그
1: 네.
0: 근처에 또 약수터가 하필이면 있네. 그래서 약수니까 많이 마셔라고 하면서 현규가 그 약수터에 놓여 있는 표주박에다가
1: 네.
0: 물을 한가득 떠가지고 이제 입가에 대주는 거예요. 스키
1: 저
0: 입가에.
1: 그 장면에서 그 표주박이 좀 튄다고 생각했어요. 옷, 이게
0: 네. 이
1: 워낙에.
0: 시절에는 표주박이 필요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0: 네.
1: 코크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0: 맞아요.
1: 이 소설 안에서
0: 네.
1: 표주박? 갑자기 예, 근데 아무튼 그 표주박으로 물을
0: 맞아요.
1: 떠주는.
0: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약수터 주변에 바위도 있고
1: 네.
0: 바위 위에 연두색 버들잎이 막 우아하게 늘어져 있고 빨간 꽃을 따닥따닥 붙인 이름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 꽃그늘 아래에서 지금 표주박에 물을 한가득 떠서
1: 네.
0: 현규가 스키의 입에 대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떨리니까 조금만 마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아주 가까이에 숙희 가까이에 얼굴을 붙이고 있는 현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표주박에 물을 버리지도 않고 표주박을 새로 닦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마셔버린 거죠. 네.
2: 대단한
0: 그래서
2: 친구예요.
0: 그렇죠.
2: 돈
0: 근데
2: 받아야 돼.
0: 그렇죠. 근데 그
1: 돈
0: 순간
1: 받아야 된다고.
0: 그 순간 숙희의 마음속에는 온갖 슬픔과 초조함과 조바심이 가득 차는 거죠.
1: 왜 계속 슬픔이
0: 네,
1: 따라다녀요?
0: 오빠라고 해야 되니까요. 현규 씨나 현규가 아니라
1: 네.
0: 정말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새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고
1: 네.
0: 그 과정에서 다시 집으로 스키의 방으로 돌아와서 스키가 조금 전에 테니스 치러 나가기 전에 이제 코크 한 잔을 따라서 유리잔에 따라서 쟁반에 받쳐서 줬었잖아요.
1: 네.
0: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책상 위에. 그래서 그가 마시다 둔 코크의 유리잔을 이제 집어서 자기 입에 대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또 전환이 되죠.
1: 모든 흔적이 지금 다, 내가 지금 지나칠 수 없는 자극들인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면서 서울에 올라오지 말 걸.
1: 네.
0: 현규와 만나지 말 걸.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힘겨운 고통 속에 놓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로 계속 나날을 보내게 되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이제
1: 네.
0: 고등학생으로서 여고생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살결이 자꾸만 희어진다거나 왜냐면 시골에서 계속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아서 까무잡잡했던
1: 네.
0: 피부가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계속 살결이 희어진다거나 어떤 신체의 변화를 느낀다거나 할 때부터 나는 현규와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도
1: 네.
0: 느끼면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슬프고 초조하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1분마다 달라진다. 그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1: 네.
0: 내면의 물결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1: 인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0: 너무너무 예쁘대요.
1: 숙희가.
0: 네, 미스
1: 그쵸.
0: 이 여고에
1: 그러니까요.
0: 뽑혔을 정도로 난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내가 예쁜 편인가? 로 이제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온 집안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현규의 반응은 와, 대단하다. 축하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뾰루퉁하고 뜨악한 반응이어서
1: 네.
0: 또 오히려 좋은 일이 있었는데도 스키는 현규의 얼굴과 표정과 낯빛을 좀 살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로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1: 3148 쓰시는 카페이님, 느티나무는 그냥 느낌을 듣기만 해도 젊은 푸른 연두와 초록이 전해지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김주희님은 염자가님 웃음소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비누 향기 같아요.
0: 그렇게
1: 라고
0: 웃었나요, 제가?
1: 하셨습니다. 네. 이 자연스럽게
2: 네.
1: 웃음소리가 또 비누
2: 그러게요. 되게
1: 향기를.
2: 플러팅 장인이시다.
1: 주희님이? 네.
0: 네.
1: 그러니까요.
0: 재밌는 건 이제 현규와 숙희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K 장관의 아들. 지수 캐릭터
1: 그러니까 지수.
0: 오빠의 아주 부잣집이고 잘생긴

0: 이 친구까지 등장하면서 또 지수가 스키를 좋아하는 거예요. 러브레터까지 써요.
1: 이렇게 제3자가 나타나면 그럼 뭔가 진행이 빨리 되잖아요.
0: 그쵸.
1: 감정을 조금 더 빨리
0: 그쵸,
1: 알게 되고.
0: 그쵸. 맞아요. 지수의 등장 이전에는 현규가 숙희에게 갖는 마음의 정체를 알 길이 없었는데
1: 네.
0: 그 아무렇게나 지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러브레터를 아무렇게나 이제 던져놨을 건데 그게 현규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현규가 자신의 감정을 좀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현규가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지수 만났어? 아주 우연히 산책길에 지수와 만나서
1: 예.
0: 동행했을 뿐인데 창밖으로 그걸 발견한 현규에게 뺨까지 맞죠.
1: 그러니까 그
0: 네.
1: 장면에서 지금
0: 그러니까
1: 동민정감 너무
0: 너무 충격이,
1: 놀라신 거
0: 그렇죠.
1: 아니에요?
0: 순간적
2: 혼란이 왔습니다.
0: 서로 간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인 건데 그때 또 스키는 또알수 없는 기쁨과 이 정말 뜻밖의 공포감까지 느끼면서
1: 네.
0: 시골로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걸 또 현규가 찾아옵니다.
2: 급진적이야.
0: 네.
2: 바로 시골로 가버려.
1: 맞아요. 아, 재밌어요. 지금 이
0: 찾아와서,
1: 전개가.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슈리로 불렀던
1: 네.
0: 새아버지는 지금 미국 여행 중인데, 이 숙희의 엄마를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숙희의 엄마가 내가 다녀오면 정말 1년은 좋게 걸릴 텐데, 어떻게 이 집에서 둘이 잘 지낼 수 있겠니? 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1: 네.
0: 그리고 미국 갈 채비를 시작하고 시골로 도망친 숙희에게 현규가 찾아와서 우리에겐 또 다른 미래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달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1: 네.
0: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앞서 언급했던 해방촌 가는 길, 젊은 느티나무,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쓰여졌던 임진강의 민들레까지 한번 강신제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쫓아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임진강의 민들레는 또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시 배경이 한국전쟁으로 돌아가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후반에 쓰여졌던 해방촌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리얼리즘과 젊은 느티나무에서 보여줬던 또 다른 이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유미주의적 감각까지 더해져서
1: 네.
0: 또 다른 전쟁 소설로 읽힐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독자에게 선물해 줍니다.
1: 그렇군요. 오 원더의 Without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송현진님 처음 들었는데 너무나 흥미진진하네요. 사실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추천해주신 책까지 세 권 모두 읽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주셨죠. 강신재 작가의 소설들. 그리고 3148 쓰신 카페인님, 강신재 작가는 오늘날 트렌디 소설, 트렌디 드라마, 로맨틱 영화의 1세대 작가쯤 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0: 이 작품에선 또 그런 느낌이 나죠. 이영애님, 실록이 짙어가면 젊은 느티나무라는 제목이 떠오르는데 오늘 다뤄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끝에서 그 현규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숙희가 있는 시골까지 와서 좀 또 코믹하게 생각하면 되게 코믹해요. 숙희가 그 느티나무 둥지를 네. 끌어안고 있는데 그 아는 채로 들으라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지.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우리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형규가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게 당장 우리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뭐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맞죠. 유예하고 지금 숙희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되게 또 어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말이
1: 철없는 것처럼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0: 그렇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숙희 그 발바닥에 징 박아줄까 이런 농담하는 거 약간 세상에 뭐야 이건 너무 서럽게 그래. 느껴지기도 했는데
2: 참 다층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긴 하죠.
0: 구두 안 신고 다녀도 되게끔 발바닥에 징을 박아준다다니 세상에. 근데 그런 캐릭터인데.
2: 옛날 농담인가 봐요.
1: 그쵸. 그 시절에는 무슨 농담이나 요즘 말로 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런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현규가.
1: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몰랐고 사실 따라갔을 때도 뭔가 어쨌든 우린 봤잖아요. 두 사람의 그 열정적인 모습.
0: 맞아요.
2: 네, 뺨을 때리고 뭐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장면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먹을 거 달라고 한 거라든지. 근데 줬더니 먹지도 않고 남겨놨다는 거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어쨌든 엄마 아빠는 또 미국에 간대. 1년 동안.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둘만 남아둘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을 되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스럽게 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는 게 되게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그런 열린 엔딩이면서도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희가 내 팔과 내 다리, 내 몸으로 일어선다 이렇게 지금 되게 웅장한 결말을 보여줬다면 이번 이 젊은 느티나무의 숙희도 우리는 이제 사랑해도 되는 거다. 내가 사랑을 그만두어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1: 맞아요. 어떤 여성 주체의 욕망의 발현 차원에서라면 확실히 굉장히 세련된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지금 0675 쓰시는 카페인님 북카페 듣는 시간

0: 세상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출구 상점으로 가시면 더 아마 기대되실 겁니다.
1: 아,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출구 상점에는 뭔가 너무 재밌는 얘기여서 그런지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이 후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뭔가 사강의 작품 또 많이 떠올랐고, 뭐 슬픔이 안녕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금기시 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되게 여름날에 휴가를 떠나서 되게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0: 맞아요.
1: 되게 비슷한 느낌도 있고, 주인공이 약간 마땅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 작가 중에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누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누나라는 작품도 어떤 휴가를 가서 친척 좀먼 친척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면서 그 사춘기 시절에 뭔가 성적인 그런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낸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마지막에 휴가가 끝나니까 끝나고 되게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봐도 이 뭔가 정서와 되게 맞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0: 그러네요.
1: 했었는데, 전 수출구 상점을 준비할 때도 독후감 쓰듯이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걸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책 같은 거
0: 느껴져요.
1: 말고 조금이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두 작품은 소개만 해드리고 오늘 가져온 것은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0: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은 모브라는
0: 모브.
1: 모브라는 색깔의 물감 튜브를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0: 물감 튜브를.
1: 네, 옅은 보라색.
0: 옅은
1: 네,
0: 보라색.
1: 오늘 고은 작가님이 이걸 보고 또 보라색 옷을.
0: 맞아요. 보라색을 또 좋아하지만 또 오늘 또
1: 아,
0: 출구 상점이 보라색이래 하면서 이제
1: 네. 거의 면접 프리패스죠, 이러면. 너무 좋죠. 네. 저는 찾아봐도 집에 보라색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라색 옷도 없고, 보라색 뭐 장식이라든지 뭔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다행히 고은 작가님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오늘은 이 색깔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언제 많이 쓰였을까라고 하면 거의 모든 색깔은 인상주의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가장 많은 색채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옅은 보라색, 모브 색깔의 튜브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라벤더라거나
0: 꽃.
1: 딱 봐서 보라색인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라색인 것들, 그런 거에 많이 쓰였지만, 또 빛의 화가들이니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죠. 네,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검은색이죠. 네,
0: 그쵸.
1: 그래서 이전의 화가들은 모두 다 그림자를 표현할 때그 검은색 계열로 표현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인상주의 화가의 눈에 보기에는 그림자가 왜꼭 검은색이지? 우리 눈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빛에 따라 보니까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던데, 심지어 좀 다른 색들이 많던데, 그리고 이 색이 가장 정확하던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색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모브 색깔. 네, 옅은 보라색을 많이 섞어서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석양을 보면, 석양에 질때 이렇게 그림자 지는 그런 색감들, 이런 걸 보면 그 그림자 색감은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서 나오는 보라색감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너무 정확히 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상주의 화가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그림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 나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채학적으로 보면 보라색은 빨강하면 충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충동의 이미지,
0: 그쵸.
1: 맹목적인 이미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고, 파랑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말하자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색깔인 거죠. 근데 그 둘을 섞어야지 보라색이 나온다고 해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하면 보라색은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하면서 차분한 그런 색깔인 거예요. 이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가 누굴까? 당연히 이 작품 속에 있는 숙희와 형규 두 캐릭터가 지금 이 보라색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작품을 보면, 청춘의 작품들을 보면 무조건 빨강 인 캐릭터가 나올 때가 많고, 또 무조건 파랑 인 캐릭터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두 캐릭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 이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캐릭터의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작품 보면 보라색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1: 처음,
0: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1: 그쵸.
0: 작가님이.
1: 네, 처음 만났을 때그 진보랏빛 양탄자라거나 또 초저녁 테라스에서 보는 그런

0: 그걸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구나.
1: 네.
0: 파랑을 더하면 좋은 온누이 사이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빨강을 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1: 네.
0: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죠. 그리고
1: 그렇죠.
0: 보랏빛으로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색깔은 보통 햇빛을 받으면 옅어지잖아요. 물감도 그렇고
1: 네.
0: 바래지잖아요. 그렇게 바래지면 그 바래진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1: 아.
0: 그 결정은 지금 하지 말고 형규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보자라는 게또이 소설의 엔딩이니까 한번 일단은 보라색으로 다 칠을 해놓고 다음에 뭘더 섞을지는 각자가 결정해보는
1: 그쵸.
0: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구상점에서는 이 보라색 모브 물감 이거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나라님 지금 감동하셨습니다. 모브, 아, 역시 동민 작가님의 새로운 연결 시선에 놀라요. 너무 재밌어요.
0: 꿀튀김입니다.
1: 성공인데요. 네. 김추희님, 다음 주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오늘 라벤더 빛깔의 고님 신비롭습니다. 다음 주에 드레스 코드? 다음 주 작품을 먼저 일단 얘기를 좀
2: 오,
1: 예고를 해주시면
2: 갑자기
1: 우리가
2: 다음 주에는 손창섭의 혈서인데요.
1: 근데
2: 1955년
1: 네,
2: 작품입니다. 네.
1: 다음 주는
0: 네,
1: 손창섭
0: 정해졌네요. 네.
1: 작가의
2: 빨간색
1: 혈서.
0: 네, 혈서.
1: 빨간색으로?
0: 네.
2: 네. 한국 단편문학선에 수록이 되어
1: 예,
2: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는 일단은 작품을 읽어볼게요.
0: 네,
1: 네,
0: 읽어보고.
1: 인상파적으로 접근하면
0: 네.
1: 혈서라고 다 빨간색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0: 그쵸, 그쵸. 네.
1: 그렇죠.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 분입니다. 7709 쓰시는 카페이님. 전후의 사회와 일상을 그리던 강신지 작가님이 이 60년에, 1960년에 젊은 느티나무 썼다는 얘기 듣고 제목이 갑자기 환하게 들렸습니다. 폐허를 지나온 시대에도 사람은 다시 사랑을 생각하고
2: 아,
1: 마음속에 푸른
2: 맞습니다.
1: 것을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요즘 현실을 견디느라 제 마음을 자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랑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이야기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꼭 필요한 얘기를.
0: 너무 좋은 독후감. 네,
1: 그렇죠.
0: 장원급인데요, 이
1: 장원급.
0: 네.
1: 4985 쓰시는 카페인님께도 드릴게요. 어렸을 때 살던 삼척시 근덕면에 시장 초입에 아주아주 아주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항상 엄청난 크기의 나무 보면서 감탄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30대가 되고 옛 시절이 그리워서 찾았던 그곳에는 많이 야위고 지지대로 받쳐져 있던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뇌리 속 기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낯설기도 하고 뭔지 모를 서글픔도 느꼈던 돌아가고픈 유년 시절이 너무 많이 떠올랐던 시간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 진짜 아까 동민 작가님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색이 바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이 사고파로 쓰는 카페님 이 사연 보니까 강신지 작가님이 이 젊은 느티나무 후속을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2: 네,
1: 뭐
2: 그래서
1: 이런
2: 아까
1: 거.
2: 제가도 임진강의 민들레 62년 작품까지 소개를
1: 네.
2: 해드렸는데 그 소설이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 이화의 사랑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해방촌 가는 길과 이 젊은 느티나무의 결합본이라고 할까요?
1: 그렇겠네요.
2: 그래서 임진강의 민들레까지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좋습니다. 오늘
2: 네.
1: 3부작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0: 네,
1: 뵐게요.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으로 준비했어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동양성곽의 백미로 평가받는 화성 이 화성이 완공되던 날 성을 한 바퀴 돌아본 정조는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제야 우리도 제대로 된 성을 갖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정조가 가장 아끼던 장소 방화수류정에 오르면 벽돌을 높이 쌓아 올린 망루가 보이는데요. 화성의 상징인 공심돈이죠. 속을 텅 비게 만들어서 안에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면서 공격할 수 있게 한 공심돈은 당시 현장 감독이었던 이유경이 제안했는데요. 정작 화성의 설계자였던 정약용은 탐탁지 않아 했습니다. 창과 화살이 무기일 땐 높은 망루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미 대포가 발달한 당시에는 오히려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거였죠. 하지만 정조는 이유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13m 높이의 사각기둥 모양으로 벽을 쌓고 내부에 사다리를 설치한 첫 번째 공심돈이 지어지는데요. 그러자 자존심 강한 정약용은 반대편에 자기만의 스타일로 공심돈을 짓기 시작합니다. 높이가 낮고 둥근 원통 모양으로 내부엔 나선형 계단을 만들었죠. 이유경과 정약용의 자존심을 건 건축 대결이 만들어낸 세계문화유산 화성. 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몰랐던 우리 문화유산의 숨은 이야기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멕시코와 미국의 교류를 막는 삼엄한 장벽이 가로지른 해안도시죠. 티화나. 이곳이 신개념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답니다. 특히 미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유혹하는 건 빼어난 경관도 있지만 바로 티화나의 치과입니다. 현재 티화나에는 외국인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클리닉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하네요. 일부 병원은 미국 보험을 인정하거나 국경 간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답니다. 멕시코 티화나가 치과 의료 관광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저렴한 치과 의료비가 있죠. 미국에서 그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요, 한화로 자그마치 최저 450만 원에서 760만 원을 웃돈다는데, 멕시코에서는 9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무척 가깝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홀리에타 베네가스 그가 부른 노래 리몬 이 살, 레몬과 소금 듣고 출발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치과 투어리즘으로 해외 쓰는 돈이요.

한화로 10조 원 시장 규모가 그 정도라고 측정이 됐고요. 이거를 한 10년 이후까지 추정을 해보면은 30조 원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주로 이웃나라 멕시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아시아의 두 나라 태국, 인도가 치과 투어리즘 목적지로 많이들 선호한다는 정보네요. 한국 분들은 뭐 한국이 워낙 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비용 면에선 잘 모르겠네요. 멕시코보다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능 회복을 위해서 뭐 보철 치료, 임플란트죠. 그런 거를 주로 위해서 멕시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그런 뭐 미용적인 부분 있죠. 심미 치료, 성형 치과 치료 이런 것도 꽤나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요. 멕시코만 떼놓고 보면 지금 한 7천억 원 시장 규모가 앞으로 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또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과달루페 벨리라는 곳이 또 근처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멕시코의 포도주 생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뭐 와이너리 투어 이런 것과 묶어서 상품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정보를 막 드리는 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그 벽을 세운다 뭐 난리를 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웃 나라일수록 이렇게 서로 나누고 뭐 도울 건 돕고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임플란트 비용 너무 비싸네요. 그렇죠? 예. 한국도 비슷하다고요? 한국 저 안 해봐가지고 아직 예, 잘 모르겠습니다. 멕시코가 싸다 이건 알겠는데 한국도 멕시코보다는 비싸다 그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예. 이은설님께서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제 친동생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이은설님의 사연인데 친동생분의 성함이 왜 강씨세요? 예, 그냥 성 빼놓고 해서나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면 되나요? 이은설은 강혜선을 사랑해 무한 신뢰한다 해서나 네 소원 제가 작은 소원 하나 풀어드린 거죠. 이은설님 오늘 폭염이 시작됐는데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얼마 전에 2026 FIFA 월드컵 개막식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한국계 미국 아티스트 이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DNA More Than a Game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죠. 불가리아의 아티스트 나라가 부르는 망가랑가 대혼란 이런 제목의 곡까지 두 곡 들어보죠.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공식 앤섬 먼저 들으셨죠?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의 듀엣으로 프랑스 출신의 프로듀서 DJ 데이빗 게타 그리고 랩 피처링은 미국의 메겐 디 스탈리언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올해 유로비전 우승곡이었습니다. 불가리아의 나라의 망가랑가 대혼란이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엘 말록, 악당 또는 실력 없는 자. 미국 뉴욕을 살사 제2의 본고장으로 만든 레코드 레이블 파니아 올스타즈에서 1967년 발표한 앨범의 제목입니다. 앨범 재킷에는 라틴 아메리카계 청년 둘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받쳐 입고요. 거만하게 꼬나보는 가운데 빨간 글씨로 윌리 꼴론 엘 말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전면에 나선 청년이 바로 윌리 꼴론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죠. 앨범 엘 말로는 파니아 레이블에서 발표한 윌리 꼴론의 데뷔 앨범 타이틀입니다. 동시에 그의 별명이었죠. 푸에르토리코 혈통의 브롱크스 태생인 뉴요리칸 윌리 꼴론이 이 파니아 레이블에 입성했을 때 그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 주변 선배 음악인들이 그를 무시하며 붙인 멸칭입니다.

윌리 콜로는 이런 멸시를 회피하는 대신 역이용했습니다. 그를 실력 없는 놈이라 비웃은 선배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뉴욕 라틴 음악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맘보 뮤지션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면은 나비 넥타이를 두른 턱시도 차림에 재즈 빅밴드나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점잖은 규격에 준하는 맘보 음악을 선보였죠. 윌리 콜로는 이미지와 사운드 양면에서 이들과 거의 정반대의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엘 말로의 용례 중에 갱스터, 무법자의 이미지를 부각해서요.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불량배 같은 표정을 지은 사진을 데뷔 앨범 표지로 내세웠죠. 그리고 맘보 오케스트라의 정제된 사운드가 아니라 트롬본이 주도하는 거칠고 후끈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역사에 남을 역공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이른바 엘리트주의적인 라틴 음악에 맞서 뉴욕의 라틴 청년들의 현실과 저항, 욕망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음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악당이 되었습니다. 브롱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군락이자 도시빈민공동체 마리오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 본토 섬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푸에르토리코인 정착지가 되면서 브롱크스는 언어, 음식, 문화적 인프라까지 완전히 라틴화된 날 것 그대로의 역동적인 바리오가 된 터였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윌리 골로는 12살부터 트럼펫을 연주했지만 14살 때 트롬본으로 전향합니다. 트롬본 위주로 구성된 푸에르토리코 음악을 접한 후라고 하네요. 3년 후 뉴욕 살사 레이블 파니아에 스카웃된 후에 데뷔 앨범 엘 말로부터 빅 히트를 기록하면서 뉴욕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판도를 바꿉니다. 파니아 레이블의 전속 스트롱라이터, 오케스트라 악단장,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윌리 골로는 살사의 미국화, 아니 세계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이주민 뉴요리칸이 겪는 인권 문제, 사회적 소외감과 생존 투쟁을 살사의 세계관에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살사라는 장르를 댄스 음악을 넘어서 모든 음악을 흡수할 수 있는 개방된 개념의 장르로 바꾸었죠. 그는 재즈, 브라질 음악, 락, 아프로 카리브 음악 등등 글로벌 음악 스타일을 접목하면서 살사 사운드스케이프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입니다. 2009년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윌리 골로는 말했습니다. 살사는 쿠바의 송쿠바노의 파생적 혼합물로 규정되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사는 그 이상이지요. 살사는 하나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콘셉트입니다. 음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지요. 살사는 활짝 열린 개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죠. 다른 음악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어맹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살사를 미국 뉴욕 라틴 아메리카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치적 스탠스로 만든 당시 17세 청년으로 출발했던 윌리 콜론을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보통 번스타인과 손다임의 작품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떠올리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뭐 보통 셰익스피어의 그 서사를 떠올리겠지만 이건 시기적으로는 겹치네요. 폴토리코 출신의 갱단 출신의 그 젊은이들 이야기였으니까요. 음악만 싹 바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곡이 67년도 17의 나이에 발표한 데뷔 음반 수록곡 엘 말로. 악당, 동네짱 뭐 이런 뉘앙스죠. 이 보컬은 방금 들으신 곡이 바로 윌리 콜론의 목소리였고요. 이 첫 곡에서는 엑토르 라보예라는 또 걸출한 벌토리코 출신의 보컬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보통인데요. 기존의 보컬리스트를 갈아치우고 엑돌 라버웨가 등장했을 때 윌리 콜론이 거의 모든 곡을 이 보컬리스트와 녹음해서 데뷔 음반을 구성했죠. 뭐 둘의 출신도 좀 다릅니다. 배경도 한 사람은 뉴요리칸 출신의 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악동이었고 한 사람은 뽈르토리코에서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된 순둥순둥한 그러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영혼이 있는 그런 보컬리스트 이 조합으로 뭐 다 정리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심장을 가진 최고의 악당이다. 단순히 폭력배가 아니라 배짱과 기계가 있는 진짜 백이다. 저리 비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치 그 힙합 랩의 그 스웩이 느껴지는 그런 랩의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79년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사정상 헥토르 라보에바의 콤비는 해체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윌리 꼴론, 방금 들으셨다시피 본인이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스스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 만사네로 같은 뉘앙스의 보컬이네요. 편곡적으로도 그 앞에 첫곡 같은 경우는 좀 아프로 큐반 싱코페이션이 좀 진한 맛이라면 요거는 좀 일반 청중들도 예, 댄스 플로어에서 따라서 춤출 수 있는 그런 느낌. 스트링과 플루트, 코러스까지 좀더 대중적으로 확장한 그런 편곡적인 내용도 사랑 내용입니다. 살사가 소스라고 사전적으로는 풀이돼 있죠. 소스. 파니아의 대표 조니 파체코가 그런 의미로 살사라고 홍보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든지 섞어들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아트폼 살사 이야기 그 주역 윌리 콜론을 만나봤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프랑스의 윌리엄 셸레르가 부르는 Un homme heureux, 행복한 남자, 이어서 프란시스 가벨레 Hors saison, 비수기 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미나가 부르는 에코 일도마니, 봐 벌써 내일이 왔어 입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 중 하나인 미나, 그의 2002년 음반 벨레노 포이즌 수록곡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안드레아 빠디안티의 작곡, 음반의 프로듀서는 미나의 아들인 마스밀리아노 파니인데요. 이 노랫말은 헤어지기로 한 연인 중 한 사람이 이별을 하루 더 유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죠. 하지만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이별을 유예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금요일까지. 내일이 돼도 당신이 지금 그대로일진 아무도 모르지. 내 사랑, 그런 말은 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말. 결국 생각도 나지 않게 될 거라는 말. 의사 선생님, 저는 진단하지 마시고요.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고통, 이 가라앉지 않는 고통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봐, 벌써 내일이 왔다. 아니,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이미 지나갔나? 난 당신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사랑했지. 당신은 영원? 그런 걸 말했었지. 지금 말해봐. 그건 결국 말뿐? 내일이 오면 우린 결정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모든 거, 그때부터 지금은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 바꿀지 말지. 난 여기 있을 거야, 금요일까지. 하지만 내일 당신도 여기 있을지는 알 수가 없네.

아들이 프로듀스를 잘했네요. 이탈리아의 미나의 2002년 발표곡 에코 일 도마니 바 벌써 내일이 왔어. 오늘 새 음악인 전한 노래 함께 노랫말과 감상했습니다. 오늘 노래 좋다. 환상적이다. 복은지님. 잘 듣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옹이뉴키님께서 아까 윌리 콜론의 살사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몸좀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쓱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몸 풀었다 그러면은 이게 출산의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살사 덕분에 몸 푸신 걸로 이해 잘 했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죠. 싱어송라이터 밴드 가치단의 한태인과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미리암 마키바의 웰렐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초기 전자음악이 주류 상업적 성공을 거둔 대표 사례로 꼽히는 그런 음악 앨범이죠. 1976년 프랑스 이 아티스트 장 미셸 자르가 발표한 옥시젠 수록곡 옥시젠 파트 4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세음행 홈페이지에 강소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얼마 전 개최한 공개방송 후기를 써주셨는데요.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라는 이 말이 마음속 깊게 와닿았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라고 감상평 주셨습니다. 이 슬로건 꽤나 괜찮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었는데 네,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도 하면서 함께 들어보죠. 신청하신 곡은 여유와 설빈 너른 들판 신청하셨습니다. 23년 발표 앨범 희극에 수록된 곡인데요. 공개방송에서는 다른 곡들을 연주했었는데 이 곡도 함께 들어보니까 좋네요. 이 음악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차트 이어갑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방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합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 쑥스럽겠지만 해피버스데이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청취자 뭐 오민셀님들님 비롯해서 미리 축하한다.
1: 아, 네. 네, 그렇습니다.
0: 하루 후잖아요.
1: 네, 쑥스럽네요. 네, 네. 오늘 쑥스러워요. 15일이고 네. 뭔가 생일
0: 616 생. 네, 616.
1: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축하를 받는 게 약간 민망합니다, 사실.
0: 몸 푸신 분은 이제요.
1: 그렇죠.

0: 어머니이신데.
1: 그렇죠, 그렇죠. 힘들었던 사람은 네. 이제
0: 나오느라고 네. 애썼으니까 또.
1: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0: 그나저나 이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한태인 씨가 못 나와요.
1: 다음 주가 아니고 다음 주.
0: 다 다음 주인가요?
1: 네, 네. 다음 주는 그 방송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런가요?
1: 저희 공개 방송.
0: 아, 다음 주는 우리 공개 네, 방송이고.
1: 세영의 공개 방송.
0: 세영의 공개 방송. 네,
1: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0: 맞아. 다음이 예. 벌써 22일이구나 다음 주가
1: 그러네요.
0: 벌써.
1: 시간이 아, 빠릅니다.
0: 진짜 빠르군요.
1: 네, 녹화를 한지.
0: 그날은 저도 못 나옵니다.
1: 그렇죠. 네. 저희 둘 다 네. 네, 아주.
0: 그 다음 주가 이제 깊은 소식으로 우리 한태인 군이 해외 공연을 떠납니다.
1: 이야, 처음입니다. 네. 네, 까치산의 첫 해외 공연이고요.
0: 네. 네,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어딜까요?
1: 그중에. 아, 일본입니다.
0: 네, 일본이죠.
1: 네. 일본으로 까치산이 이제 공연을 하러 가게 돼서 네. 29일에는 아쉽게도 이제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기쁘겠어요, 일단은.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처음이다 보니까 항상 공연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0: 어떤 건지 성격 뭐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1: 아, 페스티벌이에요. 기본적으로 페스티벌? 네, 네. 페스티벌이고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이제 도쿄 뮤직 콜렉션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실내에서 네네. 하는 페스티벌인 모양이에요.
0: 다행이네, 실내라서
1: 그렇죠.
0: 이 날씨에
1: 엄청 네. 더운 날씨일 텐데 네. 네. 오시는 분들은 다행히 좀 네. 쾌적하게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아케 아레나라는 곳에서 하는 거래요.
0: 도쿄에 있는 네네. 아리아케 아레나. 아레나급의 규모에서 완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수만 뭐 운집하는 그런 공연일 수도 있어요.
1: 수만은 잘 모르겠지만
0: 수천? 수천 1만은 넘지 않을까? 아, 아레나니까.
1: 그렇죠. 아레나면 네. 보통 뭐 15,000석 정도가 우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에이 뭐 15,000명이나 다 차겠어요. 뭐 이러면서
0: 한국 아티스트로 네. 또 초대를 받아서
1: 그렇네요.
0: 도쿄 뮤직 컬렉션 2026 도쿄 아레아케 아레나에서 밴드 까치산이 첫 해외 공연 무대를 올립니다.
1: 와
0: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대로?
1: 네, 네 평소대로 하던 대로. 네, 괜히 설렌다고 요상한 짓 하면 탈납니다.
0: 뭐 살짝 일본 팬들을 위한 뭐 준비 같은 거 뭐 조그만 거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1: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일본어로 발매한 앨범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런 거를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준비를 좀 네. 해보려고 하는데 네.
0: 눈빛으로는 그만 질문해 형 막 이런
1: 눈빛이 아니에요. 이게 뭐 준비를 하는 건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이게 사실 앨범까지 녹음을 했으면서 네. 그걸 진짜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0: 네. 아 네. 완전 알죠. 네. 그러면 아니 제가 예전에 영국 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1: 그렇죠,
0: 그때
1: 그렇죠.
0: 레퍼토리로 영국 아티스트의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그래서 막판에 취소하고 딴 노래 불렀거든요.
1: 아니 저는 100번이에요. 진짜 네. 100번 이해하고
0: 그런 마음이겠죠.
1: 그런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뭐 아 내가 너무 까불었나 싶은 거죠. 이제 일본어 앨범을 냈으니까 일본어로 또 당연히 우리 곡을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네. 이제 이걸 진짜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 잘 되려나.
0: 그래도 뭐 팬서비스 차원에서 한 곡 정도?
1: 예, 네, 뭐 다는 안 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한국 밴드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우리 까치산의 멋진 노래들을 들려주고 싶은 게 사실 마음이 더 크기
0: 그게 주죠.
1: 때문에 그렇죠.
0: 예.
1: 예, 뭐 한 곡에서 두 곡 정도 뭐 적으면 한 곡 뭐 많으면 두 곡 이렇게 준비해 볼까 하는데
0: 부담스러우면은 커버 같은 거 하면 유명한 거 하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요?
1: 더 부담될 것 같아서
0: 아,
1: 오히려
0: 아, 인기곡이 예,
1: 확실한 비교군이 있으니까.
0: 아, 그렇지,
1: 근데 까치산의 일본어 앨범은 예. 저밖에 안 불렀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비교군이 없으니까.
0: 그것도 그러네요.
1: 와 여기 김원정님께서 까치산 공연 보러 가려고 일본 비행기표 예매했어요라고.
0: 아, 찐팬이시네 찐팬. 김원정님 벌써 예매를 마치셨다니까.
1: 대박이다.
0: 며칠이죠? 날짜 소개를 안 했네.
1: 28일이에요.
0: 28일, 네,
1: 28일. 28일 이제 네. 일요일 공연이고요.
0: 살짝 두 주 정도 남았습니다.
1: 네. 이제 뭔가 엄청 빨리 공지를 하지는 못해서 급하게 뭐 일정을 빼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한 일정 공개가 됐습니다만 네, 또 어쨌든 잘 하고 오는 것이
0: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1: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까치산의 첫 해외 원정 공연 6월 28일 도쿄 뮤직 컬렉션 페스티벌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쿄에 있는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1: 네.
0: 있습니다. 자, 오늘 차트 등반 어디 가나요?
1: 네. 오늘은 좀 쑥스럽긴 한데
0: 왜요?
1: 북중미 월드컵 특집입니다.
0: 뭐 이렇게 오늘은 연타로 쑥스러워. 생일로
1: 뭔가
0: 쑥스럽고 해외 공연 얘기하러 쑥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테마로
1: 그러네요.
0: 골랐다고 쑥스럽고
1: 너무 뻔해서
0: 부끄럼
1: 네.
0: 많으시군.
1: 그렇네요. 오늘 좀 쑥스쑥스하네요. 네. 이게 뭔가 차트 이제 국가들을 보신 분들은 바로
0: 전
1: 아시겠지만,
0: 예상도 못했어요. 이게
1: 네.
0: 북중미 관련 선곡이라는
1: 네,
0: 건 예상도 못했는데.
1: 멕시코, 미국, 캐나다예요.
0: 아,
1: 차트가.
0: 그러네요. 맹미케를
1: 네,
0: 갑니다.
1: 맹미케예요.
0: 맹미케.
1: 그래서 월드컵. 왜냐면 월드컵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나라 경기하기 전에 대한민국이 경기하기 전에는 월드컵 시작한대 이 얘기가 너무 생소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1: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왜 이렇게 뭐가
0: 시큰둥하지?
1: 왜
0: 뭐
1: 이렇게
0: 이런
1: 반응이
0: 느낌이었죠.
1: 그러니까 뭔가 월드컵 하면 그래도 좀 떠들썩들썩 하잖아요.
0: 맞아요. 바람이 잡히잖아요. 한뭐한 달?
1: 맞아요,
0: 두
1: 맞아요.
0: 주 적어도? 전에는 그렇게 되는데.
1: 그래서 막 그런 느낌도 막 이렇게 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안 와닿았던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라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북중미 차트로 한번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환기를 한번 해야겠다.
0: 그첫 경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1: 그러니까
0: 지금 분위기
1: 이겼어요.
0: 좋은데.
1: 너무 좋아요, 분위기.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날이 이제 아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까치산 합주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합주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틀었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0: 1대0으로 지고 있었죠.
1: 그래서 아쉽게 됐다 이러면서 에이 끄자 이러고 다시 끄고 조금 더
0: 연습을
1: 합주하다가
0: 하다가
1: 다시 틀었는데 1대1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0: 그럼 이제 이걸 눈을 뗄 수가
1: 우리가
0: 없잖아.
1: 안 봐야 되나 보다.
0: 아, 안 보면 이기는구나.
1: 그래서 우리가 안 봐야 되나 보다. 이거 비기고 있길래 야 꺼라,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끈 다음에 합주를 잘 마치고 이제 자 빠이빠이 하기 전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열었는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0: 그렇구나. 제 주변에도 내가 보면 꼭 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1: 그러니까
0: 있거든요.
1: 그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0: 그렇구나.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와. 오늘은 맥미케의 차트 등반을 또 북중미 2026 FIFA 월드컵 특집으로 구성을 해 오셨습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그런 선곡으로 만나볼 텐데요. 첫 곡부터 그럼 멕시코겠죠?
1: 네,
0: 네,
1: 맞습니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차트는요, 멕시코 차트고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멕시코의 17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의 2000년 앨범입니다. 아브라자메 무이 푸에르테라고 하는 앨범의 동명 수록곡이에요. 그러니까 Hold Me Very Tight라는 건데 이제 나를 뭐꽉 안아줘,
0: 힘차게
1: 힘껏 안아줘,
0: 힘껏 안아줘.
1: 아니면은 약간 의역을 하면은 나를 놓지 말아줘. 나를 절대 놓지 마. 나라는 사람을 잊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도 좀 의역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되게 멕시코에서 다양한 이제 라틴 팝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치 뭐 이런 장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0: 약간
1: 되게 전설적인
0: 전통성.
1: 전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정통성을 계속해서 본인의 음악 세계에 입혀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후안 가브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라틴 팝 아티스트예요. 50년생이세요.
0: 원로시네요.
1: 네, 원로세요. 굉장히 원로시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차트에 있을 정도로 창작 활동도 공연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0: 이분
1: 그런.
0: 근데 10년 전에
1: 아,
0: 돌아가셨죠.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전설이
1: 그래서
0: 되셨습니다.
1: 전설이 되셨고요. 근데 이분의 음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차트에 계속 올라와 있다는 거
0: 그러네요.
1: 중요하고요. 요것도 그래서 후기의 대표작이에요. 요 2000년에 발매한 앨범인데 이미 좀 드라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1일 연속극?
0: 아, 텔레노벨라.
1: 텔레노벨라. 그래, 맞아요. 텔레노벨라의 어떤 그 주제곡 같은 걸로 좀 사용도 되고, 동명의 주제곡 같은 걸로 사용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베스트 라틴 팝에도 오르고, 아무튼 뭐 굉장히 하입이 많이 되었던 그런 곡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라틴 팝 발라드, 되게 로맨틱한 그런 노래고요.
0: 이분이 지금 무대 영상을 착 보는데,
1: 네네.
0: 이 대단한 규모의 공연인데, 멕시코 국기를 상징하는 턱시도를 입고 나와서 지금 노래 부르시는데요.
1: 와우, 색 조합이 그렇네요.

0: 아, 너무
1: 와,
0: 멋있다, 이거.
1: 예.
0: 예. 이거 한번 라이브 영상 찾아보시길
1: 예,
0: 바랍니다.
1: 저건 살짝 잘못 보면 이탈리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0: 그렇네요. 근데
1: 예.
0: 어쨌든 누가 봐도 멕시코 같아 보이긴 하네요.
1: 그러니까
0: 좋네요.
1: 200위권 안에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머물러 있는 사랑받는 곡입니다. 호안 가브리엘이 부르는 아브라사메 무이 푸에르테, 나를 진짜 꽉 안아줘. 오늘 한태인의 월드 차트 북중미 특별 선곡, 북중미 특별 선곡 첫곡 듣고 오겠습니다.
2: Cuando tú estás conmigo es cuando yo digo que valió la pena todo, todo lo que yo he sufrido. No sé si es un sueño aún o es una realidad, pero cuando estoy contigo es cuando digo que...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오늘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곡 들어봤습니다. 멕시코의 가수 환 가브리엘의 2000년 음반에서요. 아브라다메 무이 푸엘테 나를 진짜 꽉 안아줘였습니다.

0: 자, 오늘 첫 일본 공연을 앞둔 까치산의 한태인이 안내하는 월드 차트. 이제 월드 차트 하니까 좀 약간 월드 느낌 나는데.
1: 안 돼.
0: 그만 놀릴게요. 그만 놀릴게요. 예, 예. 자, 환 가브리엘에 이어서 네. 멕시코 기념할 만한 또 아티스트 한 분 더 만나보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네, 두 번째 곡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멕시코의 114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칠레 출신 아티스트예요.
0: 네네.
1: 이제 후에 이동을 해서 멕시코에서 네. 주로 활동을 했던.
0: 멕시코로 이제 뭐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 뭐 출세하려면
1: 그렇죠. 뭐 로마로
0: 가로 가더라고요.
1: 네, 로마로 가는 거죠.
0: 네, 쿠바에서도 맞아요. 가고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가고.
1: 맞아요.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그 로컬 뭐 땅이로 세긴 했는데 로컬 씬이라고 하잖아요. 음악 씬이 확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 멕시코. 멕시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멕시코로 진출하게 되면은 뭔가 남미 뭐 중미 뭐 북미까지 가지를 뻗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그러네요. 올라가잖아요. 미국에서도 남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스페인어권 노래들이 대중가요로서 소비가 되잖아요. 뭐 텍스멕스 이런 게 아니더라도
0: 그러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멕시코로 와가지고 거기서 커리어를 주로 펼쳐나가는 이런
0: 우리 까치산도 멕시코 가야 되는데
1: 저는 에스파뇨를 하나도 못하는데
0: 아니 뭐 코리안으로 하면 거기 그렇죠. 장난 아니더라고요
1: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중미 남미 뭐 이런 데서도 네. 지금 케이팝이 난리가 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무튼 칠레 네.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몬 라페르테라는 아티스트고요. 15년 발매 앨범이에요. 몬 라페르테 볼륨 1의 수록곡입니다. Tu falta de querer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Your lack of love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당신의 사랑 부족.
0: 사랑 부족.
1: 예. 네. 사랑 부족. 뭐 이런 느낌인데.
0: 의지 부족.
1: 예. 네. 뭐 약간 의역하면은 네. 네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죠. 네. 되게 그래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극적이에요. 되게 표현이나 이런 게 라틴 팝에서 흔히 딱 느껴지는 그런 패션인데 어떤 그런 막 정열의 사랑 이런 패션이 아니고 되게 소로우, 딥 소로우 이런 게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0: 한도
1: 느껴지고 분노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한국 동양 어권에서 얘기하는 한과는 약간 느낌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좀 더 연극적인 느낌이랄까요? 약간 이 멕시코 막 라틴 팝에서 표현하는 이런 어떤 방향의 의로의 패션이든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져서
0: 네네 좋은 표현이네요. 좋은 표현 연극적이다.
1: 서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거는 어디서 저는 좀 받아들여지냐면 이런 게 음악에서는 스트링이 아니고 브라스를 핵심적인 편곡 요소로 사용합니다.
0: 브라스.
1: 보통 이제 팝에서는 이게 같은 곡조의 같은 노래를 그냥 뭔가 미국식이나 뭐 이런 팝으로 일반적인 스탠다드 팝이라고 정의를 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스트링 라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이 약간은 가미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오히려 약간 피치도 조금씩 어긋나 있는 브라스 편곡을 과감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0: 그렇구나.
1: 그게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0: 멕시코 청중들은 브라스에 익숙하고 또 그걸 좋아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1: 브라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네. 그렇다고 뭐 한 악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0: 좋아하는.
1: 네, 적극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티지 라틴팝적인 요소를 사운드에서 메이킹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브라스 편곡이 아닌가. 저는 그렇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또 이 생각을 했어요.
0: 이것도 약간 마리아치 느낌 좀 나나요?
1: 있어요. 약간씩은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모던한 이제 라틴팝인데 사운드적으로는 빈티지한 면을 브라스로서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좀 재미있게 좀 연극적인 부분도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몽 라페르테의 역량이겠죠. 이 자신의 음반을 또 만드는 프로듀서로서. 현재 멕시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14위에 올라있는 히트곡 몽 라페르테의 Tu falta de querer 부족한 너의 사랑 부족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두 번째 선곡 듣고 왔습니다. 북중미 2026 월드컵 기념한 테마로 선곡하셨는데요. 칠레 출신의 멕시코 이중 국적이더라고요. 몽 라펠테의 두 팔타 데 게레라 부족한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부족이었습니다. 말씀하신
1: 네, 이게 네.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 노래가
0: 이 브라스. 확 튀네요.
1: 그쵸? 되게 메인 편곡이라는 네. 느낌이 확 들죠. 들으면서도
0: 노래랑 같이 가는
1: 맞아요.
0: 그런 비중으로 잘 들어봤고요. 세우맥에서는 몽라펠테의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선곡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대표적인 곡입니다.
0: 네, 그만큼 히트 월드와이드 히트곡이라는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 네, 이제 멕시코 예선을 마치고
1: 네.
0: 본선으로
1: 어디로 가는 거지? 네.
0: 미국으로
1: 아, 미국이에요. 예. 네. 아, 이 사람 미국 사람이구나. 저는
0: 올라갑니다. 네. 네,
1: 약간
0: 맞습니다.
1: 헷갈렸는데.
0: 네.
1: 약간 너의
0: 그렇죠.
1: 머리라고 해야 되나?
0: 약간
1: 어떻게.
0: 좀비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26년 6월 12일 발매 앨범이에요.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라는 앨범이고요.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는 꽤 슬퍼 보이는구만. 뭐 이런 느낌.
1: 요즘 드라마 제목 같은데.
0: 네, 이제 새로 나온 앨범인데 지금 월드 차트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위에.
1: 3위니까 이 곡이 벌써.
0: 네,
1: 그러니까.
0: 이제 개보 월드와이드 글로벌 차트의 개보를 제가 지금 좀 읊어드리고 있잖아요. 1위
1: 네.
0: 곡들 테일러 스위프트였잖아요. 이제 바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10위권으로 내려왔어요.
1: 로드리고가
0: 여기에 다 밀렸어요.
1: 밀어냈다 그랬죠.
0: 네, 완전히 밀어냈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저기 아리아나 그란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로 갔다가 이제 여기로 또 개보가 이제 하나씩 비켜 범퍼카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1: 줄서 있구나 이렇게
0: 맞아요.
1: 쭉쭉쭉쭉.
0: 아무튼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새 앨범이에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고요. 일단은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반이랑 같이 얘기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Maggots for Brains,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노래 듣고 오죠.

0: My baby goes away. 이 후렴구가 상당히 훅이 그냥 확 예, 파고드네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미국 차트 현재 3위 곡입니다. 신보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Maggot for Brains였습니다.
1: 네. 제목은 뭐 상당히 강렬하고 뭐 그런 표현도 좀 강하고 이렇지만은요. 좀 다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비라는 말막 나오고 몸이 뭐 썩어들어가는 것 같아. 뭐 뇌에 막 구더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게 다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또 소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 이제 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는다. 됐다.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는다. 머리가.
0: 패닉에
1: 예,
0: 빠졌어.
1: 패닉에 빠지고 뭐 우울해서 뇌가 뭐 어떻게 된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0: 강하게 표현하는
1: 예,
0: 거죠.
1: 어쨌든 이 옛날의 작품들,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보여줘 왔던 어떤 이런 티네이저의 어떤 이미지들도 아직까지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유효한
0: 유효하니까, 예.
1: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악 퀄리티가 이번 앨범 쭉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나가는 동안에도 이제 승현 선배님이랑 얘기하면서 돈 냄새가 나는
0: 네.
1: 앨범이다.
0: 그 프로듀서 팀도 또
1: 에휴,
0: 빅네임이 이렇게 딱
1: 맞아요.
0: 참여를 했습니다.
1: 맞아요. 빅네임의 프로듀서들 이전 앨범들을 같이 했던 이제 댄 나이그로라는 프로듀서도 이제 같이 하고 계속 꾸준히 음악적 동행을 이어 나가면서 외부 작곡가들과도 계속 협업을 하고 프로듀서들의 뭐 면면이 뭐 대단하고요.
0: 네.
1: 그러면서도 이 얼리 에이티스 그러니까 좀 80년대 초반의 어떤 이런 스타일들을 현대에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서도 근데 현대의 음악처럼 들리게끔 이 표현해내는 믹스라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프로덕션이 아, 그야말로 돈 냄새 진동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0: 최첨단 공장에서
1: 네.
0: 만든 최첨단 스마트폰 같은 느낌
1: 맞아요. 그래서
0: 아닐까요?
1: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0: 네.
1: 그러니까 복각에서 끝나면은 그냥 진짜 복각이 돼 버리는 건데 단순한 그게 아니고 이제 현대의 것으로 어떤 재가공을 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잘 들리고 보여가지고 저도 이번 앨범은 굉장히 잘 들었다라고 오히려 막 팝펑크나 이런 것들을 표방해가지고 얼리 2000년대 그 2000년대 초의 사운드를 복각하려고 했을 때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0: 아,
1: 좀
0: 그런
1: 더
0: 시도도 했었군요.
1: 잘 어울리는 네, 약간 팝펑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스타일로 밀려고 했었어요.
0: 아, 그렇구나.
1: 네, 티네이지 펑크 이런
0: 아브릴
1: 거를
0: 라빙 시절
1: 네,
0: 뭐
1: 그런 느낌
0: 그런 음악으로.
1: 정확히 다 그런 느낌으로 밀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음악적으로 좀더 성숙해 보이긴 해. 이게 팝펑크의 한계긴 해요. 음악적으로 성숙해 보일 수가 없다라는
0: 그렇게
1: 거.
0: 얘기하고 할수 있는
1: 네, 맞아요.
0: 거구나.
1: 제가 팝펑크를 너무 사랑하니까 음악 어쩌 왜냐면 어쨌든 쓰리코드 기반의 음악이고
0: 미성숙한 음악을 하고 있다고
1: 그렇죠.
0: 자백하는 거예요?
1: 네, 이게 음악적으로 뭔가 이게 아 팝펑크 장르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평론가들한테 평가를 짜게 받는 음악이에요. 팝펑크는 어쩔 수
0: 아,
1: 없이.
0: 기본 디스카운트가 있죠.
1: 예, 네, 기본적으로 점수를 까이고 시작해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기 내용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훌륭하게 담겨 있으면 아메리칸 이디엇이라든지 이런 앨범들처럼 엄청난 명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벼려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장르긴
0: 네,
1: 해요.
0: 좋은
1: 근데 모든
0: 말씀이네요.
1: 음악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팝펑크는 유독 디스카운트가 심한데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그 시절에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었다. 근데 저는 요게 좀더제 스타일이긴
0: 마음에
1: 했다.
0: 든다.
1: 네.
0: 저도 이게 좋은데요.
1: 네.
0: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Maggot for Brains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헌트인 월드 차트 네 번째 선곡은 뭘까요?
1: 네, 오늘의 네 번째 선곡입니다. 한번더 미국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31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에릭 처치의 2011년 발매 앨범입니다. 치프의 수록곡이에요. 스프링스틴. 야, 이건 뭐
0: 스프링스틴
1: 브루스예요.
0: 그 유명한 브루스
1: 그,
0: 더 보스
1: 네, 더 보스. 아메리카. 네. 미스터 아메리카.
0: 보스의 뭐 보스를 너무 좋아해서 곡 제목도 이렇게 지었나?
1: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헌정곡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아니고 그 시절에 그 들었던 음악이 스프링스틴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I'm on fire 이런 음악이 이제 실제로 가사에 나와요.
0: 이것도 얼리 에이티스 그 노스탈지아 느낌도 있네요.
1: 노스탈지아를 자극하는 내용과 그런 이제 호흡이에요. 음악도 이 기본적으로 좀 컨트리 라이크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단순하게 컨트리 라이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그 스프링스틴처럼 좀 아, 뭐랄까요? 그런 록적인 느낌 있죠. 핫트렌드 스타일의 그런 음악도 보여주거든요. 성향을. 그래서 물론 당연히 존경도 담겨 있겠지만 그 시절 너와 함께 했을 때그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 기억이 돼서 나에게 지금 박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프링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0: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나오겠네요. 그 시절의
1: 맞아요,
0: 추억이.
1: 맞아요, 맞아요. 뭐그 시절 탔던 자동차 이런
0: 그러니까.
1: 브랜드명도 나오고,
0: 갔던 곳, 뭐 등등.
1: 뭐그 할인 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할인 매장.
1: 그 당시 어린 나이에
0: 맞아,
1: 함께
0: 맞아, 맞아.
1: 연인과 거닐고 들었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다 기억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0: 그때
1: 그거를
0: 유행하던
1: 회상하는.
0: 무슨 음식도 나올 수도
1: 맞아요,
0: 있고.
1: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했을 때뭐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어. 뭐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스프링스틴의 이름으로 꺼내놓는 그런 곡입니다.
0: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차트 131위. 미국의 에릭 처치가 부르는 스프링스틴. 듣고 오죠.

0: 한테인의 월드 차트 오늘 2부 순서 선곡이었죠. 에릭 처치 미국 아티스트의 스프링스틴이었습니다. 2012년 발표곡 현재 미국 스포티파이 13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오늘 북중미 2026 월드컵 테마로 선곡을 하셨는데 마지막 곡 캐나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지막 곡 캐나다 차트에서 한곡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캐나다의 180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의 밴드입니다. Three Doors Down의 2000년 발매 앨범이에요. The Better Life의 수록곡입니다. Kryptonite라는 네, 곡입니다. 맞아요. 슈퍼맨에 나오는 크립토나이트
0: 그
1: 까봤습니다.
0: 약점이죠,
1: 네,
0: 약점.
1: 슈퍼맨의 약점인데 이게 영웅적인 뭐 이런 노래는 아니고 그냥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0: 우정에
1: 그러니까
0: 관한.
1: 네가 나의 크립토나이트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게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곡에 대한 뭐 장황한 설명은 드리진 못하는 점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000년대 미국 메인스트림 록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곡 중에 하나니까요. 함께 신명나게 들으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나저나 이제 7월 첫 월요일까지 못 보내요.
1: 그렇네요. 아, 여러분 2주 동안 저는 잠시 떠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일본 공연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잘 하실 거예요.
1: 아,
0: 평소처럼.
1: 감사합니다. 네.
0: 건강한 모습으로 7월에 또 뵙도록 할게요.
1: 네, 7월에 다시 만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
0: 으로 또 만날 수 있네.
1: 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미국 밴드 Three Doors Down의 크립토나이트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0: 새로운 시작은 우리를 늘 설레게 하죠.
1: It's a brand new beginning.
0: 하나씩 차근차근 알고 있던 단어도 한 번 더 짚어보며 영어 다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어떨까요?
1: Come and start English again. Monday to Saturday at 7 a.m. Start English에서 만나요.
0: Speak now.
1: Start
0: English.
2: English.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POP 뉴스 앵커 나켐댄입니다. 오늘도 빠르고 정확하게 K-POP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카의 특파원 연결됐나요?
3: 댄스 머신 황현우, 절대 매력 변노미, 폭풍 래퍼 구상구, 야! 사랑해요 트라이앵글!
2: 아, 마카의 특파원, 뉴스 안 하고 뭐 하는 겁니까? 어? 지금 근데 트라이앵글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신인 아이돌인가요?
4: 네. 영화 와일드싱 속에서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전설의 혼성 댄스 그룹 트라잉글의 소식입니다. 화려한 외모와 완벽한 댄스 실력으로 사랑받았던 트라잉글이 오랜만에 무대 위에 섰다는 소식에 팬들의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중입니다.
2: 와우, 무려 20년 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멤버들의 외모가 그대로죠? 외모 관리 비법도 취재 부탁드릴게요.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네가 예뻐서 좋아.
2: 네네, 제가 예뻐서 좋은 거 알겠고요. 그래서 이번엔 무슨 소식일까요?
4: 와일드싱 영화에서 만년 2위만 했던 발라드 왕자 최성곤의 노래가 현실 세계에선 1위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배우 류승룡, 에스파 윈터 등이 참여한 네가 좋아 챌린지 영상이 SNS에서 큰 화제가 되며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는 마성의 노래다, 내 머릿속이 점령당했다 등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5: 네가 좋아, 네가 좋아.
2: 어, 같이 해요, 같이 해요.
5: 네가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나킴든입니다.
1: 네,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최성곤의 네가 좋아 였습니다.
0: 네, 오늘도 한국인들의 메시지 살펴보겠습니다.
1: Let's go!
0: 윤세레나의 0108님께서 나의 최애는 캠디막디. 캠디막디 네가 좋아. 오. 오늘도 덕분에 힘내고 있어. 캠디막디도 파이팅.
1: 감사합니다.
0: 근데 왜 윤세라나데요 이름이?
1: 네가 좋아. 윤세라나데 0108이 좋아. 네, this is Jamie 님께서 네가 좋아. 챌린지 기다려요 라고 하셨는데
0: Challenge.
1: 방금 저희가 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엄청난
0: 네.
1: 퍼포먼스를 했잖아요.
0: 네네.
1: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0: 네, 그리고 아기두부 육구님께서 캠 든든 월요일은 캠디막디 덕분에 든든하게 충전 중. 캠랑해 망랑해 엠랑해.
1: 오, 앰플 샌드원 사랑해. 오, 저것도 하셨네요. 오케이. 아, 오늘 되게 좋은 네. 바이브로 시작하네요.
0: 좋습니다. 오늘 K-POP 뉴스에는 또 어떤 소식을 전했지 마카야 씨?
1: So, the comedy film Wild Thing starring 강동원, 엄태구 and 박지연 is a huge hit right now. In fact, the tracks by the movie's dance group Triangle and their rival 최성곤, a popular ballad singer, are blowing up on social media in real life.
0: 네, 영화에 삽입된 트라이앵글과 최성곤님의 노래가 국내 음원 차트에 진입하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들의 뮤직비디오 영상도 SNS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카야 씨,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 혹은 짧은 영상을 본 적 있습니까?
1: 아, 봤죠. 아, 근데 되게 두 영상의 분위기가 아주 달라요. 아주 다르면서 각자의 매력이 있는데요.
0: 네.
1: 일단 트라이앵글의 뮤직비디오는 확실히 그 옛날 댄스그룹 감성이 확실하게 살아있습니다.
0: 네.
1: 일단 옷은 각자의 색깔 딱 이렇게 맞춰서 입었고요.
0: 네.
1: 뭔가 그 댄스 무브나 약간 브레이크 댄싱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비보잉 무브가 되게 진짜

0: 예전 한국 음악 되게 생각나게 하는, 연상하게 하는 춤이고요.
1: 네.
0: 사실 이 니가 좋아 뮤직비디오는 되게 분위기가 아련하면서
1: 네.
0: 목소리에 집중하게 되는, 되게 이 영상도 되게 옛날 느낌 나요. 헤어스타일부터 약간 카메라 렌즈에 뭔가 묻은 듯한 그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빛이 반사되는 그런 게 있는데
1: 네.
0: 되게 재밌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또 트라이앵글에는 댄스 머신 황현우 절대 매력
0: 현도미
1: 변도미 퍼플 래퍼
0: 구상우
1: 구상우라는 응원 구호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왕카 씨 현재 본인 이름 앞에 어떤 응원 구호가 있습니까? 현재 있습니까?
0: 아, 지금 있죠.
1: 뭐, 에
0: 아,
1: 있어요?
0: 있어요, 저는.
1: 뭔데요?
0: 아, 네.
1: 뭔데?
0: 저는 최고 미남 마카야가 하나 있는데요.
1: 언제부터요?
0: 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1: 네.
0: 처음 한세 살부터인가
1: 세
0: 있더라고요.
1: 달?
0: 세 살. 네. 제가 세살때 이게 제 뭐라 해야 되지? 생일 파티에서
1: 네.
0: 최고 미남 마카야.
1: 누가요?
0: 오, 그러게요. 누가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1: 본인이죠?
0: 그때부터는 있었는데 제가 새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 네, 제가 만들어드리죠.
0: 어이구, 그런가요? 오케이, 만들어주세요.
1: 저는
0: 네.
1: 슈퍼코믹 마카야.
0: 오! 좋은데요?
1: 그래요?
0: 네, 나또 웃긴 건 약간 이상한 걸줄 알았는데, 그래도
1: 왜요?
0: 좋은 거잖아요.
1: 제가 평생 놀리기만
0: 아,
1: 하겠습니까?
0: 오케이.
1: 저도 좀 진실된 남자입니다.
0: 오케이.
1: 자, 그럼
0: 그러면
1: 저도 한번 지어주시죠.
0: 캠리도 하나 제가 만들어
1: 자, 바로
0: 드리겠습니다.
1: 지어주시죠.
0: 이거는 그 갓 컴백, 저희가 또 제일 최근에 한 컴백이잖아요.
1: 네.
0: 네. 탈색 머리 나캠든!
1: 에이, 탈색 머리가 얼마나 많은데, 이
0: 아, 오케이. 그럼
1: 세상에.
0: 다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1: 재미없어. 시간 더 드려요?
0: 시간 3초만 주세요. 네.
1: 자,
0: 오케이.
1: 3,
0: 오케이.
1: 2,
0: 오케이. 만들었습니다.
1: 자, 해주세요.
0: 무대 부셔 나캠든!
1: 그다음.
0: 무대 위왕 나캠든!
1: 무대 위와 나게.
0: 매력 만점 나캠든! 안경 쓰면 나캠든! 비니도 썼어 나캠든!
1: 저 만족할게요.
0: 예.
1: 이 정도면 만족스럽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또딱 안경하고 비닐을 썼기 때문에, 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1: 좋습니다. 네, 또 영화에서 그룹 트라이앵글은 20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되는데요.
0: 이야.
1: 이 영화 속 잠시만요. 네. 트라잉글처럼 오랜만에 다시 모여도 케미가 폭발할 것 같은 조합 있습니까?
0: 아, 케미가 폭발할 것 같은 조합.
1: 네, 예전에 뭐
0: 네.
1: 있던 친구들도 괜찮고요.
0: 사실 제 호주 친구들이 거의 다 약간 제일
1: 네.
0: 친한 친구들이 한국계 호주 친구들이에요.
1: 네.
0: 그래서 다 부모님이 다 한국 분이시고
1: 네.
0: 다 한국말 조금씩 할줄 아는데 한번 단체로 이렇게 한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20년이 아니라 한 2년 만에 재회를 했던 적이었는데
1: 네.
0: 진짜 어제 봤던 것처럼 저희의 케미가 폭발을 하고 정말 재밌었던 날이기 때문에 저는 제 학교 친구들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만난
0: 네.
1: 또 제이찬.
0: We gotta
1: 네,
0: celebrate.
1: 그리고 또 지금 제로베이스원
0: Ooh, what you
1: 선배님의
0: trying to do?
1: 매튜.
0: 안녕, 매추. 네, 매추. 성매추. 이거 맞죠?
1: 네, 이렇게
0: 네.
1: 저희가 셋이 모이면 영어를 그렇게 이제 되게 영어로 어쨌든 대화를 하게
0: 그쵸.
1: 되는데요. 사실 제가 한국에 살면서 그렇게 영어로 많이 대화를 했던 적은 없었어요. 사실 지금의 우리 엠퍼센트 멤버들 만나기 전에는
0: 네.
1: 그런 적이 딱히 없었는데,
0: 그쵸.
1: 근데 이제 프로그램 때 만나고 나서 되게 재밌는 얘기도 하고 막 미국에서 먹었던 간식들도 막 얘기하고 서로 추억 얘기를 하다 보니까
0: 네.
1: 아니 막 셋이 모이면 이 수다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짜
0: 멈추지 않아.
1: 막막 쪼갈쪼갈거리고 막 저희끼리
0: 계속 수다
1: 네, 좀,
0: 나캠든.
1: 네, 계속 해가지고 진짜 말이 끊기질 않는데 진짜 저희 셋이 모이면 되게 예전에 어릴 때 저희로 돌아가는 것 같고 되게 재밌어가지고 항상 되게 귀여워요. 그두 명이랑 같이 모이면.
0: 김누 씨도 귀여워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네. 아무튼 이렇게 두 분과 모이면 이렇게 셋이서 놀때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네. 모여도 케미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좋아요. 그럼 20년 만에 과거의 멤버들과 무대에 서기 위한 치열한 도전. 요게 바로 이 영화의 핵심 줄거리인데요. 지금 내가 도전하고 있는 일, 또 도전하고 싶은 일, 20년 후에도 계속 도전하게 될 일이 있다면 뭘까요?
0: 아, 일단 지금은 뭔가 아티스트로서 성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크기 때문에
1: 네.
0: 약간 자작하는 걸 되게
1: 아,
0: 도전하고 있습니다.
1: 네.
0: 물론 이건 저만 아니라 캡느 씨도
1: 네.
0: 많이 하고 있고
1: 네.
0: 사실 많은 뭐 아이돌 분들이 도전하고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1: 그쵸.
0: 근데 이걸 최근에 계속 도전을 하고 있고
1: 네.
0: 20년 후에도 계속 도전하게 될 일이 있다면
1: 네, 뭐죠?
0: 그래도 맛집 찾기. 네, 계속 도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0: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유행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1: 너무 열심히 말하시는 거 아니야? 맛집 찾기.
0: 20년 뒤에도 분명 그때 유행이 있을 거예요. 뭐
1: 네.
0: 두바이 바삭쿠키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딱 이렇게 탐방을 하러
1: 아,
0: 가겠죠.
1: 유행 이제 하는
0: 네.
1: 음식들을.
0: 지금은 쫀득이니까 그때는 뭐 바삭일 수도 있고, 뭐 눅눅일 수도 있고.
1: 전 20년 후에도 계속 도전하게 될게 있다면 자기 관리일 것 같네요.
0: 자기 관리.
1: 네, 특히 이제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
0: 네.
1: 더 관리 잘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0: 그쵸.
1: 들어가지고요. 네, 그때도 관리를 더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나 진짜 선크림을 잘 발라야 돼.
1: 진짜로.
0: 아, 근데 제가 맨날 이 말하면서 선크림을
1: 제가
0: 안
1: 주먹이
0: 발라요.
1: 좀 탔어요.
0: 아, 저도 지금.
1: 인정?
0: 아니, 저희가 그 랜덤 플레이댄스 때문에 지금 뒷목이 좀
1: 그니까
0: 탄 거예요. 선크림을 못
1: 그니까
0: 발라가지고
1: 그때
0: 깜빡했어요,
1: 대학교에서
0: 저희가.
1: 네
0: 네. 어쨌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속에는 만년 2위 발라드 왕자 최성곤 또 등장하는데요. 수많은 1위 후보와 싸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살면서 내가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지
1: 살면서요.
0: 싶습니다. 네.
1: 아 근데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초등학생 때밖에 안 나는데요. 제가 그때 한번 더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0: 네.
1: 피구부였어요 제가.
0: 오,
1: 피구부
0: 피구.
1: 네 피구부였는데요.
0: 피구 최강
1: 근데
0: 낙캠든.
1: 피구부 에이스였습니다 제가.
0: 진짜요? 에이스?
1: 네.
0: 확실해요?
1: 확실합니다.
0: 오케이.
1: 저희 초등학교 뭐 연락처 드려요? 뭐 연락처.
0: 한번 물어봐야 될 수도 있을 것
1: 네,
0: 같아요.
1: 아무튼 그때 라이벌이 한명 있었습니다.
0: 아우, 그
1: 네.
0: 친구와 계속 경쟁을.
1: 그때 그분을 계속 맞추고 싶었습니다, 제가.
0: 피구 공으로.
1: 네,
0: 아,
1: 빨리 탈락시키고
0: 라이벌을
1: 싶었습니다. 네,
0: 없애서.
1: 라이벌을
0: 아.
1: 얼른 없애고 싶어서 항상 제 타겟은 그분이었습니다.
0: 저는 라이벌 제 엄마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밖으로 나가서 놀려는 마카야와 절대적으로 막으려는 방패, 우리 엄마의 이 배틀이 항상 진행이 됐었죠.
1: 네.
0: 약간, 엄마, 저번 주에 내가 물어봤잖아. 그때 나가도 된다는데 나가도 돼? 하면, 너가 언제 물어봤니? 이렇게 방패를 딱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1: 창과 방패
0: 라이벌인
1: 같은
0: 만큼 저도 이렇게 공격을 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 네.
0: 아니야, 엄마가 말했어. 해서 이렇게 계속
1: 오, 싸운
0: 싸운 거예요.
1: 거예요?
0: 네, 근데 보통 방패가
1: 아,
0: 이기더라고요.
1: 방패가
0: 네,
1: 이기는군요.
0: 저도 참 신기해서.
1: 창이
0: 네, 이게
1: 꺾이는군요.
0: 부서지지 않는
1: 창이
0: 창과 모든 걸 막는
1: 휘어지는구나.
0: 창, 아, 뭐지? 모든 걸
1: 방패.
0: 꿰뚫는 창이랑 모든 걸 막는 방패.
1: 네.
0: 방패가 이깁니다,
1: 그럼
0: 여러분.
1: 이건 라이벌이 아니잖아요.
0: 아, 그런 느낌이었어요.
1: 그런 느낌. 좋습니다.
0: 네, 우리 항공이들의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승부욕 버튼입니다.
1: 체육대회에서 1등 상품이 갖고 싶을 때, 친구와 점심 내기를 할 때, 방학 동안 갑자기 멋있어진 친구들을 볼때 등등 승부욕이 생겼던 다양한 이야기를 마음껏 보내주세요.
0: 항공이들, tell us about the moments when your competitive spirit was high. For example, it could be about when you were making a bet over lunch with a friend, or when seeing friends who became prettier after losing weight. Share a moment where you felt your competitive drive really flare up.
1: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 문자나 반디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항공인들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동안 노래를 듣고 오겠습니다. Triangle Love Is, 그리고 Boy Next Door Adios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을게요.

0: K-pop 가사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1: Do you want to understand the lyrics of a K-pop song? Then this section is for you.
2: 가사 배우고
1: 가사!

0: girl group Eyelid, who have captured the hearts of K-pop fans with their fresh charm and bubbly energy, are enjoying tremendous popularity. Even a month after its release, Eyelid's It's Me continues its long-running success, holding top positions on major domestic music charts. At the same time, it has confidently made its mark on global charts, firmly establishing Eyelid's presence worldwide as a group of the moment.
1: Eyelid의 It's Me는 있는 그대로 나를 당당하게 표현하는 Eyelid만의 솔직하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는데요. 특유의 몽환적인 사운드와 경쾌한 멜로디가 더해져 한번 들으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중독적인 곡이라고 하네요. It's me. 아일릿의 It's Me의 인기를 축하합니다!
0: It's Me!
1: 네, 이 곡 저도 진짜 좋아하는 곡인데요. It's Me의 가사와 멜로디가 정말 중독성이 있어서 하루 종일 흥얼거리게 됐습니다.
0: 맞아요.
1: 이게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됐던 중독성, 강한 유행어, 또는 춤, 챌린지가 있어요?
0: 저는 요즘 야호! 완전 SNS를 장악하고 있죠. 네, 그래서 요즘 이게 어딜 가든 뜨더라고요. 네, 약간 네. 뭐 캔디 야호!
1: 막디 야호도 해주세요, 막디 야호.
0: 막디 야호!
1: 아, 저 있어요. 왜 이렇게 목소리 잘해요? 어떻게 되는 거야?
0: 제가 왜냐면 승모가 네. 처음에 이걸 했는데 네. 저도 아, 얘를 이겨야겠다 하면서 연습을 좀 했거든요.
1: 라이벌이 있네요.
0: 네, 승모 이걸 좀 잘해가지고 네. 저는 마카 야호가 있어요.
1: 마카야잖아요. 아, 해주세요 네. 한번.
0: 마카야호.
1: 저 캠디 야호 해볼게요.
0: 네. 캠디 야호. 되게 힘 빠지는. 아 맞아. 이게 요즘 좀 유행이라서.
1: 네, 아, 너무 유행이죠.
0: 네 많이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물어야 될 거. 되게 우리랑 안 맞아서 오히려 더 약간 재밌는. 네. 뭔가 저희 캐릭터가. 이런 목소리 내는 네. 캐릭터는 아니다 보니까 아,
1: 저는 요즘 또 레드 아~ 굉장히 좋아합니다.
0: 아 진짜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1: 사실 초반에보다 지금이 더 많이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게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아 머리 그 사실 노래도 그렇고 아, 이 춤이
0: 진짜 잘 만들어요.
1: 춤이 너무 이제 그 기억에 남아가지고
0: 맞아요.
1: 너무 잘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0: 진짜.
1: 네 너무 좋아합니다.
0: 자 그러면 이제 아일릿 곡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아일릿의 곡들이 되게 좋은 곡들이 많아요.
1: 많죠.
0: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어떤 네. 곡을 고르냐가 관건인데요. 저는 아... 개인적으로 아몬드 초콜릿 아... 진짜 좋아합니다. 일단 진짜 먹는 것도 좋아하고요. 아몬드 초콜릿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되지? 뭔가 되게 익숙한 멜로디면서도 네. 뭔가 최신 느낌이라고 네. 해야 되나?
1: 약간 마카야 씨 귀여운 노래 좋아하시지 않아요?
0: 아 맞아요. 제가
1: 생각보다 그리고 그 귀여운 노래를 헬스장에서 많이 듣죠.
0: 맞아요. 제가 사실 그 이런 류의 노래를 되게 좋아합니다. 뭐 근데 일본 J-pop
1: 네, 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죠?
0: 아 저는 그 Runaway라는 곡도 되게 좋아하고요.
1: Runaway
0: 한번 제가 음악 방송에 겹쳤어가지고
1: 그
0: 리센네 그룹의 네. Runaway 있는데 그걸 제가 운동할 때 듣고. 뭐지? 저번에 여기 라디오에서 오셨는데 Say My Name 분들의 UFO 이런 곡 이런 곡들을 제가 운동할 때 듣는 걸 되게 좋아해요.
1: 아 뭔가 귀엽만도 아닌데 귀엽고
0: 맞아요. 일단 코러스가 되게 캐치
1: 신나고 맞아,
0: 캐치하고
1: 맞아.
0: 그리고 세 번째 코러스에 뭔가 좀 바뀌어야 돼요. 제가 그걸 좋아해요.
1: 아. 아무튼 아일린 노래 중에 좋아하는 곡으로 돌아가 보자면 전 진짜 곡들 되게 좋아하는 게 많은데요.
0: 네.
1: Cherish랑
0: 아
1: 빌려온 고양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0: 빌려온 고양이.
1: 네, 저는 사실 첼시 비트 되게 뭔가 몽환적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빌려온 고양이는 나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그 부분이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주인공이 된 느낌이랄까?
1: 어, 진짜
0: 맞죠.
1: 저 그거 진짜 노래 진짜 좋아해요. 그 부분.
0: 특히 그 파트에 유행된 챌린지 있잖아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반짝이 가루 뿌리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반짝이 가루 저 네. 그거에 되게 영화 속 캐릭터라고 느껴가지고 그 네. 유행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1: 네 좋습니다.
0: 네 그럼 항공이들이 생각하는 아일릿은 어떤 가수일지 궁금하네요.
1: So I'm curious how you and our 항공이들 would describe Eyelid as an artist. Please send in lots of messages.
0: 네 그럼 항공이들이 메시지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아일릿의 It's Me! 가사를 번역해 볼게요. 노래 신청은 아이디 오니기리 타베타님 그리고 뮤직 큐유유 님이 해주셨습니다.
1: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너의 아이돌이야.
0: I'm the one. I'm your idol.
1: 꾸준한 네 좋아요.
0: Your consistent likes.
1: 너는 마치 열성 팬.
0: You are like a loyal fan.
1: 훔쳐봐 팬 계정 bro.
0: Take a sneak peek with fan account.
1: 나는 원해 솔직함.
0: I want honesty.
1: 날 가두지 마 보석함.
0: Don't lock me up in a treasure box.
1: 오.
0: 아 가사가 네. 오, 되게 뭐 해야 되지?
1: 되게 아이돌스러워요.
0: 응. 네. 아, 근데 저는 사실 이 멜로디를 되게 좋아해요. 이 시작할 때 뭔가 I'm the one, I'm your idol 이거 끊는 게 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중독적인
1: 저는 꾸준한니 좋아요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0: 꾸준한니 좋아요. 사실 꾸준한니 좋아요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1: 네.
0: 여기서 좋아요의 의미를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1: 네.
0: 캠든 씨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약간 좋아요 해주는 사람들의 반응에 예민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무던한 편인가요?
1: 아 좋아요 해주면요?
0: 네, 약간 캠디 좋아요 이렇게 하면.
1: 아 그러면 당연히 좀 예민한 편이죠. 저는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죠.
0: 그럼 저는 좋아요 취소하겠습니다.
1: 무던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예민한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0: 아니 장난이에요. 사실
1: 좋아요하면 되게 그럼 제가 당연히 예민해지는 게 뭐냐면 신경이 너무 쓰이잖아요. 저를 어쨌든. 좋아요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테고.
0: 그렇죠. 네. 그리고 약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똑같은 걸 세 개 했는데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세 개로 했어요.
1: 네.
0: 근데 한 개의 좋아요가 많이 몰렸어요.
1: 그렇죠.
0: 그럼 아 이거를 좋아하는구나.
1: 네.
0: 저희가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저희는 사실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1: 맞아요.
0: 약간 우리한테 뭐가 더 어울리는지도 좀 약간 인포메이션이 도움이 되고.
1: 그렇죠.
0: 네. 하지만 싫어요에 대한 거는 좀 무던한 편입니다.
1: 그렇죠. 네.
0: 좋아요에는 그쵸. 예민하지만 싫어요 누르면 저는 안 볼 거예요.
1: 저도요. 저는 일단 싫어요든 어쨌든 언제나 bad comments는 생길 수가 있잖아요.
0: 아, 맞아요. 네,
1: 어쩔 수 없습니다. bad comments 생기면요, 저는 무조건 I ignore it.
0: Yes. ignore.
1: I ignore it.
0: Okay.
1: 네.
0: 자 그러면 캠디가 생각하는 SNS의 좋아요는 어디까지 의미하나요? 뭐 예를 들면
1: 네.
0: 그냥 영상이나 뭐 캠디를 보고
1: 네.
0: 괜찮네 하고 넘겨요.
1: 네.
0: 아니면 보고 좋다 하고 좋아요를 눌러요.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고 뭐 리포스트까지 해요.
1: 네.
0: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아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0: 여기에 마지막 좋아요가 어디까지인 것 같아요?
1: 아 꾸준한 이 좋아요 속에 이렇게 좋아요가요?
0: 네.
1: 저거는 그냥 지나가다 누르지 않는 그런 좋아요가 아닐까요?
0: 약간 꾸준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1: 그렇죠.
0: 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어쨌든 사실 이 포스트, 이 게시물보다 이 사람을 좋아하니까 어쨌든 이 꾸준한 좋아요가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요?
0: 맞아요. 저는 진짜 꾸준하게 캠디를 좋아요합니다. 꾸준한 마카에 좋아요.
1: 좋습니다. 자, 다음 가사에는 또 날 가두지마 보석한. 저 이 가사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요. 이 가사는 약간 무슨 뜻일까요?
0: 아 보석함. 사실 보석함이라는 게 되게 럭셔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1: 네.
0: 보석함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일단 넣을 보석이 많다는 거죠.
1: 네.
0: 왜냐면 보석이 없으면 보석함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보석함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1: 네.
0: 근데 보석함에 넣으면 보통 안 빼잖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valuable, 너무 귀중품이라서 아 이거를 아 이거 다 이거 뭐 키스 생기면 안 돼, 이거 뭐 약간 잃어버리면 안 돼, 이래서 보석함에 넣어두는 것 같은데
1: 네.
0: 제 생각에 그만큼 우리를 좋아하지만 너무 좋아해서 보석함에 가두진 말라.
1: 네.
0: 약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1: 아 그럼
0: 그만큼 보석함에 넣을 정도로 좋아하지만
1: 네.
0: 거기 들어가면 분명 이제 너무 조심스럽게 되니까
1: 네네네.
0: 거긴 넣지 말라 라는 말인 것 같아요.
1: 그럼 나만 알고 싶어서 보석함에 꽁꽁 간직해둔 땡땡땡이 있다면?
0: 하, 진짜 저는
1: 전 무조건 향수예요.
0: 전 무조건 캠디의 애교. 네. 근데 오늘 한번 보석함에서 빼보려고 합니다. 우리 캠디의 애교. 하, 진짜 많은 고민 끝에 보석함을 열쇠로 놓고
1: 해볼게요.
0: 풀었습니다.
1: 해볼게요.
0: 네. 꾸준한 니 좋아요.
1: 아,
0: 이래서 제가 꽁꽁 숨겨놨어요. 네. 이렇게 좋은 걸 혼자 보고 싶은데
1: 다시 가둡시다.
0: 아 근데 캠디 향수.
1: 네, 저는 진짜 제가 항상 저희 팬 사인회를 이렇게 하잖아요.
0: 네.
1: 그런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는데 항상 이제 향수에 대한 얘기도 가끔씩 했단 말이죠.
0: 네.
1: 근데 항상 무슨 향수 이렇게 물어보면 나만 알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말이 항상.
0: 내 보석함 안에 있어.
1: 네. 근데 어쩌다가 갑자기 나중에 공개를 하긴 해요.
0: 아.
1: 네. 근데 아직까지 최근에 산 향수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0: 아직 안 했다.
1: 네. 좀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만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0: 오케이.
1: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슬슬 마무리하고 아일리 It's Me 가사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푸땡땡보다 비싼 대체 불가 나인데.
0: Ooh. I'm irreplaceable, more expensive

0: 넨 푸땡땡. 우.
1: 번잡한 옆 동네. 넌왜 거길 또 헤매? 우.
0: Why are you roaming that busy neighborhood again? 우.
1: 니 최애는 누구야? 내가 너의 최애야. Times three.
0: Who's your bias? I'm your bias. Times three.
1: 누구? 누구야?
0: Who?
1: Who? 니 최애는 누구야? 내가 너의 최애야. 곱하기 3.
0: Who's your bias? I'm your bias. Who's your bias? I'm your bias. Who's your bias? I'm your bias.
1: 그걸 세 번이나. 그게 나야.
0: It's me.
1: Yeah. 자,
0: 여기가
1: 제가 중간에 요걸 세 번이나 했는데요. 그건 무시해 주십니다. 제가 왜 그래?
0: 여기가 또 사실 메인이잖아요.
1: 아,
0: Who's your
1: 진짜.
0: bias? I'm your bias.
1: 아니, 이거 사실 저는 이거 들으면서 녹음을 어떻게 했을까? 이거 톤 연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0: 그쵸. 저희는 또그 입장을 아니까.
1: 저 근데 이거 좀 제가 사실 이거 많이 흥얼거렸거든요.
0: 아, 진짜요?
1: 미국에 있을 때 많이 흥얼거렸는데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0: Welcome, bro.
1: 해볼게요. 아, 아니, 아니, 목이 안 좋아서 해볼게요. 아, 진짜 할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아, 이게 컨디션이 좋은 날은 할수 있는데요.
0: 캠디,
1: 네.
0: 도전하는 게 멋있는 거야.
1: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아무튼 내가 가장 아끼는 땡땡땡. 나 요즘 최애 이런 거 있으십니까?
0: 바로 넘어가네요.
1: 네, 요즘 아끼는 거.
0: 아, 요즘 아끼는 나의 땡땡땡.
1: 네.
0: 저는 그래도 그 최근에 미국 투어를 다녀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또 얻은 새로운 옷들이 있는데, 사실 그새 옷이,
1: 네.
0: 저는 딱 항상 이래요. 딱 새로 사잖아요.
1: 네.
0: 당일날 아니면 다음날에 입어요.
1: 아.
0: 저는 바로 입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한번 바로 입고, 한동안 못 입겠어요.
1: 오 마이 갓.
0: 뭔지
1: 아니,
0: 알죠?
1: 너무 공감되는데요.
0: 네.
1: 저그 습관을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0: 진짜.
1: 왜냐면요. 그러면 이 소비가 끝도 없어요.
0: 그쵸.
1: 그래서요. 저도 뭔지 아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입고요. 그 다다음날에. 근데 그래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아끼다 똥 된다라는 말
0: 맞아요,
1: 아시죠?
0: 맞아요.
1: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더안 입게 되거든요.
0: 맞아.
1: 그래서 오히려 진짜 마카시처럼 다음날 입는 게 나은 것 같긴 해요.
0: 그래서 제가 오늘 입었어요. 오늘 보이시는 분들에게는
1: 아, 맞네!
0: 이거 미국에서
1: 맞네.
0: 이거 제가 이거 아끼고 있었는데 오늘 딱 멋있게 입고 왔습니다.
1: 네, 아니, 이거는 근데 뭐몇번 입어도, 그리고 사실 옷은 질리면 안 돼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화려한 거 사면 또 질려요.
0: 많이 못 입어.
1: 예.
0: 오케이. 이건 저의 요즘 최애입니다.
1: 근데 이거 핏이 괜찮네요. 네.
0: 그죠? 혹시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 네, 한번 자랑해 주세요.
0: 이게 기장이 살짝 크롭하고요. 팔이 넓어요.
1: 그러네. 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좋습니다.
0: 네,
1: 좋아요.
0: 그리고 여기에 It's
1: 네.
0: me. 이 가사가 심플하지만
1: 네.
0: 노래의 주제가 또 이게 나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혹시 그런 순간이
1: 아,
0: 언제신지.
1: 이게 나다.
0: 네.
1: 뭐할때 나다?
0: 저는 캔디가 팔꿈치 만질 때, 아, 이게 캔디다.
1: 저 그거 버리고 싶고요. 저는요, 이게 나야 하는 순간이요.
0: 네.
1: 저는요, 모든 일을 열심히 할 때?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0: 네.
1: 이 패션이 잘
0: 패션.
1: 보이면, 그게 나인 것 같습니다.
0: 패션 프루트.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람을 웃겨줄 때,
1: 네.
0: 아, 좀 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웃음 욕심이 있어가지고,
1: 네.
0: 살짝 누군가 나의 얘기를 듣고 웃어주면,
1: 네.
0: It's me!
1: 아,
0: 그렇게
1: 그리고
0: 느끼는 것
1: 저는 안무 영상 모니터링 할 때요. 제가 딱딱 끊어서 이게 좀 힘 있게 추는 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럴 때
0: 맞아요, 맞아요.
1: 저는 제인 것 같아요. 이제 마킹할 때는 내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제 진짜 내가
0: 진심으로.
1: 진심으로 춤을 추고 있고, 이제 이딱그 영상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This is me! 뜬뜬.
0: 역시 캠디가 춤하면 또 이게 힘이거든요.
1: 네.
0: 캠디는 그게 캠디인 것 같습니다. 캠디. 네, 좋습니다.
1: 네.
0: I let it's me 가사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항공이들은 it's me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신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로 청취 소감 남겨주시고요.
1: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나의 승부욕 버튼입니다. 체육대회에서 1등 상품이 갖고 싶을 때, 친구와 점심 내기를 할때 등등 승부욕이 생겼던 다양한 이야기를 마음껏 보내주세요.
0: 항공이들, tell us about the moments when your competitive spirit was high. For example, it could be about when you were making a bet over lunch with a friend, or when seeing friends who became way more swaggy. Share lots of stories with us.
1: 자, 이 노래 들어야겠죠? I let it's me 듣고 올게요.

0: 네, 이번에는 가사의 정확한 뜻을 알려드리는 시간. 오늘의 한국어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벌 항공이들, Shall we learn today's Korean? 저희가 앞서 번역했던 I'll It's Me 가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번잡한 옆동네.
1: The Korean expression 번잡하다 means to be cluttered and disorderly. Or, when tasks or procedures are overly complex and cumbersome. It's similar to the English words crowded, busy, hectic, or complicated.
0: 네, 오늘 한국어, 오늘의 한국어 번잡하다 배워봤습니다. 예시 문장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주말이라 백화점이 사람들로 번잡하다.
1: The department store is crowded with people because it's the weekend.
0: 출국 수속 절차가 너무 번잡해서 공항에서 애를 먹었다.
1: I had a hard time at the airport because the departure check-in process was too complicated.
0: 번잡한 도시를 떠나 조용한 시골로 여행을 가고 싶다.
1: I want to travel to the quiet countryside to get away from the busy city.
0: 번잡.
2: 번잡하다. 네. 토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0: 네.
2: 자, 나에게 가장 번잡한, 뭐 어수선하고 정신없는 네. 장소 / 시간대는?
0: 번잡한 저는요 번잡하다 사실 주말에
2: 네.
0: 이제 홍대나
2: 네.
0: 성수 아 사실 요즘 성수가 굉장히 핫하죠
2: 맞아요
0: 성수 핫플 있잖아요 그런 아, 사실 그쵸, 그쵸. 성수가 많이 핫한 것 같아요 요즘 주말에 성수 잠깐 나가면요 특히 점심시간 때 나가면 굉장히 번잡해요 네.
2: 진짜 한번 제가 무슨 날인지 모르고 점심시간에 한번 나와서 밥 먹으러 나갔었는데요. 네. 저기, 거기가 또 성수 쪽이었어요. 뭐 네. 성수나 서울숲 그쯤이었는데 또 제가 이거 토요일인지 몰라가지고 나갔었는데 되게 번잡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0: 네.
2: 그래가지고 아, 어떡하지 했는데 결국 밥 맛있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든 밥을 먹어야죠. 네.
0: 좋습니다.
2: 아니면 진짜 대기실. 그것도
0: 맞아요.
2: 생각하긴 했어요. 음악 방송 가면
0: 아, 네.
2: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스태프분들.
0: 특히 first week.
2: 아, 첫 주.
0: 네, 첫 주 컴백 활동 때는요.
2: 되게 할 일이 많죠.
0: 네, 할 일도 엄청 많고 스태프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세요.
2: 맞아요. 뭐 저희도 물론 저희가 무대를 하긴 하지만 또 도와주시는 스태프분들이 되게
0: 굉장히
2: 많으신데요.
0: 많으셔서, 네.
2: 뭐 일단 매니저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헤어 메이크업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다음 저희 촬영팀. 그리고 비주얼 팀,
0: 안무팀,
2: A&R팀 되게 많이 오세요.
0: 그리고
2: 다 부서
0: 아, 진짜 엄청 많네요. 네. 기획팀도 오시고
2: 맞아요. 되게 네. 많이 오셔서 대기실이 가끔 오 약간 오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되게 번잡할 때가 있는데
0: 네.
2: 그게 매력이죠 또.
0: 네. 좋습니다. 그럼 번잡하다로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2: 오케이.
0: 내가 더 견디기 힘든 번잡함은? 주말 성수동처럼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번잡한 곳. 서류 작성이나 환불 절차처럼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번잡한 일.
2: 아, 오케이. 저는 뭐 확실합니다.
0: 저도요.
2: 하나, 둘, 셋.
0: 서류 작성이나 작성.
2: 환불 절차처럼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번잡한 일.
0: 저도.
2: 아, 첫 번째는 오히려 좋아요.
0: 저도 사실 그 번잡한 곳을 그렇게 어려워하는 편 아니에요.
2: 네. 전 즐깁니다.
0: 어디로 들어가면
2: 거.
0: 되니까요.
2: 맞아요. 번잡하면 같이 번잡해지면 돼요. 네, 같이 그 번잡함의 일부가 되는 거죠.
0: 아니, 표정이 아니 같이 번잡해지면.
2: 근데 그 반대로 이 까다롭고 번잡한 일, Oh my goodness. 이거는 이게 진짜 진정한 번잡함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 서류 작성?
2: Oh my 거기서부터 끝났군요.
0: 네.
2: 오케이.
0: 네. 됐습니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장소는? 번잡하지만 활기차고 사람 많은 곳,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
2: 이건 살짝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오케이.
0: 오케이.
2: 하나, 둘, 셋. 번잡하지만
0: 평화로운 곳.
2: 진짜요? 아, 전 진짜 근데 날마다 기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컨디션이나.
0: 왜냐하면 사실 번잡한 곳은 저는 평소에 많이 있잖아요. 이제 어쨌든 저희 음악 방송도 그렇고.
2: 그렇죠.
0: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장소는 뭔가 그 반대인 뭔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을 한번 이제 느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2: 전 좋아하는 장소를 저희 숙소라고 생각해봤는데요.
0: 네.
2: 이게 뭐 조용하지도 않고 뭐 가끔 번잡할 때도 있지만
0: 네.
2: 좀 살짝 고민되긴 했는데 그래도 저는 멤버들이랑 재밌게 시끄러운 게 좋아가지고
0: 네.
2: 번잡하는 곳으로 골랐습니다.
0: 네.
2: 네, 좋습니다. 오늘의 한국어 토크를 해봤고요. 그럼 계속해서 아일릿의 It's Me 가사 살펴볼게요.
0: 난 소리쳤어. 너 웃겨. 어머머머머머.
1: I yelled, you're hilarious. Oh my my my my.
0: 또띠아처럼 수수방관. 왜? 왜? 왜? 왜 그래?
1: To watch without doing anything like 도띠아. Why? Why? Why? Why?
0: 이 풋사랑은 농담이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없어 없어 없어.
1: This fresh love ain't no joke. It can't, can't, can't, can't.
0: 답답 넙치 너의 별그램에 아 별그램에 날 올려.
1: You floundering flounder, post me on your gram.
0: 와 아니 이 섹션이 제일 신기한 단어들이
2: 되게
0: 많아요.
2: 신기하네요. 또띠아처럼 수수방관.
0: 또띠아 일단 수수방관 like 또띠아. 가사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일단 수수방관을 제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2: 네.
0: 제가 예전부터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2: 아,
0: 수수방관은요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다는 뜻으로 간섭하거나 거들지 아니하고 그대로 버려둠을 이르는 말인데요.
2: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뭐 약간 방청객.
0: 약간 지금. 그냥 방관하고 있다.
2: 방관 아빠 네. 방관 그 방관 그 저도. 방관 생각하고 있었는데 방청객이라 해버렸네요. 아, sorry.
0: 그리고 이게 약간 또띠아가 되게 얇잖아요.
2: 맞아요.
0: 그래서 또띠아처럼 말려서 내가 가만히 보고만 있다. 뭐 또띠아처럼 납작하고 평평하게 누워서 내가 되게 이렇게 그냥
2: 납작하게
0: 이렇게 약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2: 그것도 이게 또 방관을 하는 게 소매에 손을 넣는 모습이잖아요.
0: 네.
2: 이게 수수. 수수가 또 이게 옥수수로 만든 또띠아라는 추측이 있는데.
0: 어?
2: 왜냐면 이게
0: 아니 진짜 그
2: 수수 방관.
0: 네.
2: 옥수수 방관 이거잖아요. 또띠아 옥수수로 만드니까 수수 깨끼 약간 이런 느낌.
0: 야.
2: 사실 이게
0: 자극 받았어요. 방금 자극 받았어요.
2: 네. 이게 사실 말장난.
0: 이건 연결
2: 말장난이.
0: 아, 말장난이겠죠?
2: 네. 아. 이게 말장난. 말장난인데 네. 이럴 수도 네. 있다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2: 사실
0: 아,
2: 의도가 아, 이럴 수도 있어요.
0: 아 난 또 진심으로 약간 진짜 그럴 줄 알고 내가 자극 받았다고 했는데요.
2: 아 근데 저도 저도 이 의도가
0: 있을 수도 있다.
2: 네, 진짜 네. 있을 수도 생각하긴
0: 있을 수도
2: 해요.
0: 있어요 저는. 네.
2: 왜냐면 뭐 랩 가사 적을 때도 이런 재밌는 요소 넣을 때가 있으니까.
0: 그쵸? 이게 재미죠.
2: 네.
0: 자 그럼 나의 성격은 수수방관하면 무심한 편 아니면 더 이상 섬세할 수 없게 세심한 편.
2: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전쪽 무심합니다.
0: 저도요.
2: 네, 되게 저희가 free한 느낌이라서.
0: free.
2: 한 좀 더 세심해야 되긴 하는데 아, 이게 저도 사실 요즘 노력하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좀 세심해지는 거예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작은 것들을 캐치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0: 그렇죠.
2: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니까.

0: 이거를 조금씩 하면 또 업그레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진짜 이 곡에 재밌는 가사가 정말 많은데요.
1: 네.
0: 이렇게 아일릿의 It's Me 가사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1: 그렇다면 아일린 노래 하나 더 듣고 와야겠죠? 아일리샘 Magnetic 듣고 오겠습니다. Baby, I'm just trying to play cool, but I just can't hide that. I want you.

0: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에게 네가 좋아라고 고백하고 싶잖아.
1: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항공이들 and talk about them. Today's theme is something that turns on the competitive spirit within you.
2: 네,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0: 오케이. Okay.
2: 096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맛집에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요. 친구들 반응이 시원찮을 때 승부욕이 생겨요.
0: 아이고.
2: 맛있다고 말할 때까지 계속 다른 데 데리고 가야 해요. 아, 이거 조금 아쉽네요. 저는 이런 적이 없습니다.
0: 와,
2: 저희 멤버들.
0: 와, 여기서 또 승부욕 생기는 거 아니야?
2: 네, 라이벌.
0: 야.
2: 제가 멤버들 이제 어디 맛집이나 뭐 배달도 그렇고요.
0: 네.
2: 되게 어떤 음식을 시켜서 시원찮을 때가 없었습니다. 혹시 마카야 씨 뭐 있으셨나요?
0: 아니, 전 뭐 항상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2: 장난이고요.
0: 캠디가 맛집을 또 잘 찾아요. 네. 이게 리뷰랑 이런 거 꼼꼼하게 보면서 찾기
2: 맞아요.
0: 때문에.
2: 네.
0: 맛있고, 저는 진짜 이럴 때 많아요. 약간 내가 과자를 추천해줬을 때, 야, 이거 진짜 맛있어. 이 초콜릿 진짜 맛있어 했는데, 아, 뭐 그냥 초콜릿인데 할 때 진짜 내 마음이. 특목이 생겨요.
2: 그랬던 네. 적 있어요?
0: 아, 전 있죠.
2: 어떤 제품?
0: 아, 뭐 땡땡 그거 말하면 또 이게 네.
2: 땡땡 뭐
0: 스폰서가 땡땡. 안 들어오기 때문에
2: 혹시 땡땡 뭐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0: 아, 근데 과자류였어요. 과자류.
2: 과자류.
0: 네, 과자류. 과자류였는데 제가 좀 더 맛있게 먹어보고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좋아요.
0: 그리고 에스투펜노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나랑 비슷한 성적의 친구가 방학 끝나고 갑자기 성적이 오르면 승부욕 폭발.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죠. 라이벌의 순 기능 같아요. 크크라고 하셨는데 아 확실히 저는 성적으로 승부욕 난 적은 별로 없고요.
2: 네.
0: 저는 사실 그 학교에서 스포츠 하는 게 좀 더 승부욕이 든 것 같아요.
2: 아.
0: 약간 근데 수영이 진짜

0: 오케이, 노래 승부욕으로 가겠습니다. 네, 에스투팬더님께서 감사합니다.
1: 네, 그리고 4585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 아이돌 한국의 사연 읽히는 거 좋아하는데요. 지금 읽겠습니다. 최근에 안 읽혀서 읽힐 때까지 도전 중이에요. 제 승부욕을 불태우는 중!
0: 자, 4585님께 박수! 오늘 당첨되셨습니다. 역시 승부욕을 불태워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1: 그러니까
0: 인생에.
1: 축하드립니다.
0: 네, 인생은 승부욕을 가지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네. 우리 4585님을 본받아서 저희가 한번 노력해보도록 합시다. Congratulations.
1: Congrats.
0: 네, 5057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전교에서 가장 웃긴 친구랑 친구가 되었는데요. 저도 웃긴 걸로 뒤지고 싶지 않아서 집 가서 그 친구 웃음 포인트 분석했을 때가 가장 승부욕 있었던 시절 같네요. 라고 하셨는데
1: 와, 집에 가서 그걸 분석을 한다고요?
0: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약간 하루 종일 목소리 녹음기 들고 다녀가지고 아 오케이 걔가 점심시간 때 이거 되게 웃겼었지 한번 다시 들어봐야겠다 해가지고 그 녹음본 들으면서 아 여기서 잠시만. 음절을 줬구나.
1: 근데 이 친구가 이 사진을 하게 되면 무서울 것 같은데.
0: 그러니까 왜냐 저도 사실 네. 웃음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네. 분석하는 거는
1: 아니 뭐, 쉽지 않은데
0: 뭐 가끔 다른 사람이 웃긴 거 보고 아 저거 재밌다 나도 나중에 네,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네. 하는 건 해본 적이 있는데 집 가서 분석하는 건 전 진짜 리스펙트합니다. 진짜 한국 최고 개그맨 개그우먼이 되시길 저는 응원하도록
1: 근데
0: 하겠습니다.
1: 마카 씨 개그 욕심이 있으신다고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진짜로 제가 마카 씨의 그 개그 게 제 취향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이게 말로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떤 스타일인지 정확히 말은 할 수 없어요. 근데 아 최근에 그냥 사실 이 친구 때문에 너무 웃었던 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사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해드리는데 근데 진짜 네, 웃깁니다.
0: 아 진짜 감사합니다. 이게 네. 저의 이제 승부욕 좀 올라가네요. 저도 네. 좀 더 웃겨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5057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0: 방금 읽었던
1: 아이고
0: 방금 아 진짜 웃음 욕심 챙기려고 아 승부욕 챙기네.
1: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자 이제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 왔는데요. 자 마지막 곡은요 아일리세 빌려온 고양이 또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0: 네.
1: 준비해봤습니다.
0: 아 좋습니다.
1: 자 그럼 항공이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0: 안녕.

EBS 캠페인 피싱 사기 예방하기. 보이스 피싱, 문자 피싱, 개인정보를 찾아 사기치는 범죄. 어떻게 주의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나 금융기관 이름을 밝히며 개인정보를 캐묻고 자금 이체를 원하는 전화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채용, 대출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둘째, 모르는 번호로 택배가 배송됐거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링크를 클릭하라는 문자가 오면 의심해보세요. 해킹앱이 깔리거나 소액 결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피싱 사기 피해 신고는 112, 피싱 사기 문의 및 상담은 1332. 잊지 마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누룽지 카페인님의 사연입니다. 고은님, 저는 요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매일 북카페를 듣는데요. 하루라도 놓치면 귀가 간질거리고 입이 심심하고 너무 궁금해요. 내가 놓친 게 있을까봐 불안하달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잠깐이라도 북카페에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저 이거 혹시 북카페 중독일까요? 저 위험한 상태일까요? 카페인님,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 정도면 초기 단계예요. 아직 멀었죠. 소설, 시, 인문학, 에세이, 초대서까지 매일매일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데 하루라도 놓치면 서운하잖아요. 그러니 오늘도 잊지 말고 놀러오세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릴게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텀블러의 계절입니다. 요즘 많이들 들고 다니시죠? 텀블러라는 말은 원래 손잡이가 없는 짧은 유리컵을 의미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현재 쓰는 텀블러는 잘 세워지는 건 물론이고 홀더에도 잘 맞고 손잡이도 있고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 이젠 단순한 컵이 아닌 차가움을 꽉 붙잡아두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의 여름철 생존템 중 하나가 됐네요. 자, 아직 6월인데 벌써 너무 덥네요. 네, 텀블러에 얼음 동동 음료 챙겨 다니면서 시원함 꽉 잡는 여름 지나보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Kelly Clarkson, Stronger.

0: Good evening, everyone. 6월 15일 월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자, 6월 중순 아직 본격 여름 시작도 안 했는데 너무 덥죠. 네, 저는 방송국 오는 길에 에어컨 빵빵 틀고 혼자서 플렉스 했습니다. 네. 이 텀블러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는 이 손에 뭔가 쥐고 다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자에 왜 그런 거 있죠? 컵 두 개 달려가지고 스트로스 있는 거 이거 사야 되나 진지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왠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색깔별로 텀블러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왠지 회색 같은 거 가져오셨을 것 같은 우리 크리스틴 쌤입니다.
1: Oh, oh, good evening, everyone.
0: So, is it because today is Monday? Is that why you brought the gray one? Is that why?
1: I think so. Mm. You know, it's very colorful here, so the tumbler cannot have too much color.
0: Mm-hmm. Mm-hmm. 쌤, 이제부터요, 월요일에 항상 저색 들고 오셔야 돼요.
1: Okay.
0: 그게 문제입니다.
1: I will. 네, I 네, will.
0: 네. 쌤, 너무 덥잖아요. What's your secret to staying cool?
1: I'm telling you, just sitting down, doing nothing.
0: Doing nothing. 아, 느낌입니다.
1: You know, really, like I don't want to go in the kitchen. Because when I cook, then I start sweating.
0: I know, right?
1: So doing nothing is the only way.
0: That's right.
1: Yeah.
0: Plus all the heat from coming from the food and everything too.
1: That's right.
0: Right
1: the oven.
0: Wow. Okay. 자,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EBS 라디오라고 치시면요 생방송 화면 이렇게. 바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브닝 스페셜 1부는요. 이브닝 헤드라인스 함께하고요. 2부는 미국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겠습니다. Deep Dive Daily. 다양한 이슈들 만나보고요. 자, 마유표 꽁트로 하루 한 문장 이것도 배워볼게요. 그럼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바로 만나볼까요?
1: The war involving the U.S., Israel, and Iran has effectively come to an end after 106 days of fighting. The Strait of Hormuz, a vital shipping route that carries about one-fifth of the world's energy supplies, is now set to reopen.
0: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1: With the November midterms approaching, AI has become an unexpected issue on the campaign trail. Data centers popping up across key battleground districts are becoming a new factor that could sway local voters.
0: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AI가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를 핵심 격전지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 민심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 As the cost of living continues to rise, shoppers trying to pinch pennies now have a new way to save. A new feature on delivery apps offers last-minute discounts on unsold food before restaurants close for the day.
0: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배달앱을 통해 남은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이른바 마감 할인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1: Scientists may be one step closer to cracking the code of sperm whale communication. An AI-equipped underwater robot is listening in on whales for months at a time, helping reveal the secrets hidden in their clicks.
0: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향유고래의 언어를 풀 새로운 열쇠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수중 로봇이 고래의 소리를 장기간 추적하며 대화의 비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만나봤습니다. 자, 첫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1: The war involving the U.S., Israel, and Iran has effectively come to an end after 160 days of fighting. The Strait of Hormuz, a vital shipping route that carries about one-fifth of the world's energy supplies, is now set to reopen.
0: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라는 뉴스를 담고 있어요. 전 세계를 긴장

0: 시켰던 이또 하나의 전쟁, 일단은 그래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막혔던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열리고, 좀 이제 전 세계로 석유가 좀 흐르게 됐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를 저희가 거의 이브닝 스페셜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계속 좀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드디어 뭔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느낌이 드네요. 어떤 합의가 이뤄진 건가요?
1: Well, President Trump announced on his social media on June 14th that a ceasefire agreement with Iran had been reached. So he's like, Congratulations to all, our deal is now complete. So there is a feeling that, oh, peace is soon here, that
0: 이제 평화가 온 거.
1: they are really close to really finally ending the war.
0: Okay, so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4일에 SNS를 통해서 이란과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발표를 했고, 이제 축하한다. 이제 그래도 평화가 가까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 느낌이 전달됐다고 하고요.
1: Well, so basically, they're entering a new phase after 160 days of fighting. There is a 60-day ceasefire in place. Sure, they have stopped attacking each other and Israel as well, because remember, they were kind of like launching missiles into Lebanon. So everyone is on the same page. And it looks like they are going to come to really like signing something.
0: 확실하게 큰 변화는 맞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는 19일에요. 미국과 이란이 서명할 종전 양해각서 MOU라고 하죠. 얘는 이 레바논을 포함 중동 지역에서의 전쟁을 즉각 중단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일단 개방한 뒤에 이란 핵 문제 처리를 위한 60일간의 협상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Alright.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보도록 할게요.
1: The war involving the US, Israel, and Iran has effectively come to an end after 160 days of fighting.
0: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개전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라는 이제 문장이 완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 표현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the war involving the US, Israel, and Iran has effectively come to an end가 나왔네요.
1: Okay. Now, you may wonder, well,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end and come to an end? It feels like it's very similar. And in fact, it is. However, if you say, conclusion.
0: 그냥 갑자기 끝? 끝? 이게 아니라 그 사이에 뭔가 프로세스가 이게 중간에 이루어진 일이 많았다, 벌어진 일이 많았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엔드에 도달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네요.
1: That's
0: 그러니까
1: right.
0: 과정이라는 게 희한하게 쓱 스며 들어가 있네요.
1: Absolutely. So there is that process of coming to an end.
0: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고 effectively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효력 있게라는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 오케이. 자, 계속 연결해 볼게요.
1: The Strait of Hormuz, a vital shipping route that carries about one-fifth of the world's energy supplies, is now set to reopen.
0: 네. 세계 에너지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도 다시 개방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 가르치면서 학생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뭐냐면,
1: What is it?
0: 영어도 헷갈려 죽겠는데, 분수 같은 거 나오고, 몇 분의 몇, 무슨 뭐, 5분의 1, 10분의 3, 막 이런 거 나오면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하필 지금 보니까 one-fifth of the world's energy supplies를 캐리한다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1: It's interesting, Korean. It's like you just flip it. That's so. For me, it's a little confusing, but I thought, oh, there's a pattern. You just flip it. Yeah, so
0: Yes.
1: 1 5th,
0: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래서
1: 5분의
0: 뭐냐면요. 그 한국에서도 헷갈려요. 미국에서만
1: 1.
0: 헷갈린 게 아니고요. 영어에서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막뭐 산수나 이런 데 보면은 뭐분 아래 들어가는 게 분모, 위에 들어가는 게뭐 분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위에 올라가는 거 흔히 분자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가고 아래 들어가는 거 분모가 이제 서수로 들어가게 되고요. 또 여기서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 3분의 1이다. 그러면 one third인데 3분의 2는 또 two thirds죠.
1: Yes.
0: 이런 게좀 헷갈리는데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공식으로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0: 거죠. 계속 바꿔가면서 써보면서.
1: And what's 네. interesting is that what makes it more difficult, 아하. we say just a third 아하. or a quarter.
0: I know. 어를 쓰면 또, 어, 잠깐만, 어는 다른가? 그거는 그냥 one third. 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Yeah. 그래서 여기서 one fifth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a fifth랑 똑같고요. 결국에는 5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is now set to reopen 이라고 나오네요.
1: If something is set to, it means that it is expected to or scheduled to.
0: Okay.
1: So set to, and then you can use whatever verb you want. In this case, reopen. It's been closed,
0: right.
1: and part of the agreement right. is that they would open the Strait of Hormuz with no toll fees.
0: Oh, 드디어, right? 드디어
1: Finally.
0: 재개방이 될 준비가 되었다. 아직 이게 벌써 열렸다라기보다는 set이니까 약간 ready to랑 좀 비슷하다 볼 수 있을까요?
1: Yeah, yeah,
0: okay.
1: Yeah.
0: All right. So set to do something 한다는 것은 뭐 할 준비가 되고 예정이 됐다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reopen 할 예정이니까 다시 열릴 예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소진 님이요. end와 비교해서 come to an end에 대해 이런 설명해 주시는 거 정말 도움됩니다. 쌤들 감사해요 하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계속 풀어서
1: Yeah, because sometimes, 네. you see, that's the thing. Sometimes it's like, well, what's the difference?
0: Right. 그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words? Yeah.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1: that's
0: 것 같아요.
1: Absolutely.
0: 맞아요. 김아름 님이요. 2년 전에 4년 살다가 귀국했는데, 애들 분수 배울 때, 그러니까 해외에 살다가 오셨나 봐요. 애들 분수 배울 때 한국이랑 순서 다르게 불러서 꽤나 특이하다라고 생각한 학부모였어요. 아, 이해합니다.
1: I understand.
0: 아, 말도 마세요. 저도 미국 이민 가가지고 학교에서 그게 제일 헷갈렸던 것 같아요.
1: Totally.
0: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The war involving the U.S., Israel, and Iran has effectively come to an end after 106 days of fighting. The Strait of Hormuz, a vital shipping route that carries about one-fifth of the world's energy supplies, is now set to reopen.
0: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1: Let's go ahead and listen to Goo Goo Dolls with Iris.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With the November midterms approaching, AI has become an unexpected issue on the campaign trail. Data centers popping up across key battleground districts are becoming a new factor that could sway local voters.
0: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AI가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승패를 가를 핵심 격전지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 민심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지죠. 대통령 임기 중반 민심을 확인하는 선거이자 의회 권력 구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이 또 선거의 표심을 가를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요?
1: Yeah, that's right. So 1500 data center projects are underway nationwide, all throughout the US.
0: Okay.
1: And 40 of 69 key battleground districts have already have data centers planned or under or are under construction.
0: Wow.
1: Now, the reason why this is a problem is because there's a lot of pushback from the residents. They don't want this in their neighborhood because it's going to increase their electricity bill.
0: Right.
1: It's going to take their water. You know, it's going to be a huge environmental inconvenience.
0: 거의 뭐 동네에 콘서트장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엄청 유명한 뭐 백화점 같은 게 들어와만 와도 진짜 뭐 교통이라든가 뭐 소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데이터 센터가 건설 중이거나 계획이 된다. 그럼 당연히 레지던트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겠네요.
1: Yeah, so that's why they're saying that this is going to be a very interesting campaign or election because this is going to be a key issue in a lot of these districts that are very important for how the result of the election will turn out.
0: Right.
1: Because it can go this way or it can easily go that way.
0: 애매하네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 이거 지지하겠다라고 하면은 환경 단체가 또 안 좋아할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또 이거를 반대하자니 이제 큰 기술 기업의 이제 정치 자금이나 지원을 잃을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With the November midterms approaching, AI has become an unexpected issue on the campaign trail.
0: 네.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AI가 새로운 선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With the November midterms of

0: approaching 이라고 돼 있는데요. midterms 하면 왠지 싫어요.
1: College.
0: 왜냐하면 대학 중간고사를
1: Yeah,
0: midterms라고 부르거든요.
1: that's right.
0: 근데 여기서는 당연히 아니겠죠.
1: No, it is short for midterm election.
0: Okay.
1: And this is basically the halfway, this is held halfway through a U.S. president's 4-year term. So in America, it's the U.S., the president serves for 4 years.
0: Right.
1: So after 2 years, they have a midterm election.
0: Okay.
1: And the reason why this is so important is right now, Trump, the Republicans, they have the Senate and they have the House. They have control of both,
0: Okay.
1: okay, governing bodies. So for this midterm, they're expecting maybe a bit of a shift. Maybe Democrats can get maybe want the House, but they're also aiming for Senate. So this is really critical election.
0: 와, 이게 4년 주기로 이제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 중간에 딱 2년이 지나고 나서 미국 중간 선거를 이루게 되고 여기서는 또 특히나 이제 파워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여기서 midterms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midterm elections를 줄인 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줄이면 컨텍스트에 따라 midterm exams가 될 수도 있어요.
1: Yes,
0: 그렇죠?
1: that's right.
0: 중간고사.
1: Yes.
0: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AI가 굉장히 기대하지 못한 이슈가 됐대요. On the campaign trail에서.
1: So you may wonder why it's a trail because we think of trail as a hiking trail, like a road that you go on. But the reason why it's a campaign trail is because when the officials or the candidates go on a campaign, they go around. They go to districts and they have events and they have speeches and they have interviews. So it is like they're going on a trail.
0: 진짜 말이 많네요. 그러니까 뭔가 선거 유세를 하게 되면 한 군데서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1: Yes.
0: 여기도 다녔다가 저기도 다녔다가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트레일이라고 하는 게 원래 우리가 산책하거나 걸어다니는 오솔길, 뭐 이동 경로를 얘기를 하는데 그 on the campaign trail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선거 유세 중에 가로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Data centers popping up across key battleground districts are becoming a new factor that could sway local voters.
0: 승패를 가를 핵심 격전지 곳곳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면서 지역 민심을 흔드는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들이 막 popping up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Across key battleground districts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뭐 in places 이렇게 안 하고 뭔가
1: Yeah.
0: battleground districts라고 했네요.
1: Yeah. We often hear this during a time of election. Battleground states or swing states basically means that neither political party has an advantage. Because there are certain states that are very Democratic, and certain states are very Republican. But these swing battleground districts are areas that can either go both ways.
0: 그러면은 거기에 엄청난 그막 경합이 세게 벌어지겠네요. 난리가 나겠네요,
1: So
0: 진짜.
1: that's why the politicians really focus on those states because they can determine the result of the election.
0: So key battleground districts는 핵심 경합 선거구라고 볼수 있는데 한쪽으로만 쏠렸다라기보다는 양쪽이 다 맞물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뭐 그런
1: They're fighting.
0: 경쟁 구도가 장난이 아닌 곳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거기에서 막 데이터 센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이 그 새로운 factor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That could, 어떤 factor냐면 that could sway local voters. 아니, local voters를 sway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1: It just means sway means in this context to influence their opinions or decisions or feelings. Kind of change depending on the
0: sway는
1: situation.
0: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1: Well, that's right. Literally, it means like gently moving from side to side. And that's the whole idea of a swing state. And so if you sway the voters, they're kind of swinging this way, but then you bring them over here to this way.
0: 아, 약간 저번에 나왔던 윈오버 하는 그런 느낌인가요?
1: Kind of.
0: 마음을 이렇게 가져오는
1: That's right.
0: 듯한. So sway local voters라고 얘기를 하면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다. 그렇죠? 손을 움직이고 팔을 움직이는 거라기보다는요. 그렇죠? 자,

0: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With the November midterms approaching, AI has become an unexpected issue on the campaign trail. Data centers popping up across key battleground districts are becoming a new factor that could sway local voters.
0: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1: As the cost of living continues to rise, shoppers trying to pinch pennies now have a new way to save. A new feature on delivery apps offers last-minute discounts on unsold food before restaurants close for the day.
0: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배달 앱을 통해 남은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이른바 마감 할인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뉴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마트 같은 데 가면 이제 끝날 때 클로징 타임 가까우면은 저 눈이 번쩍거리거든요.
1: Oh, yeah.
0: 갔는데 이득. 이런 느낌으로. 샘도 그러세요?
1: Oh my goodness. Okay, here's the thing.
0: Okay.
1: Bread and duck. Okay?
0: They
1: need to be sold uh-huh. on that day.
0: That's correct.
1: That's you see
0: yes.
1: so that's why there is a very big discount. Uh-huh. So sometimes my mom mm-hmm. loves duck. Mm-hmm. And so what I do is I go at like 7 or 8 o'clock.
0: Oh.
1: Not too late because mm-hmm. it's sold out. Mm-hmm. And they're like 10 packs for Manwon and I'm like okay 10 packs.
0: 근데 항상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유. 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1: Absolutely.
0: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마트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감 할인이라고 하는 거를 배달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고요.
1: I think it's fantastic. So they're basically giving a second chance through these delivery apps and places like bakeries
0: okay.
1: are giving maybe 20% discounts or more on food or bread that has not been sold. So this is a great opportunity for, you know, big families or any family.
0: That's correct.
1: Yeah.
0: I mean, 왜냐면 아이들이 많다.
1: Oh, yeah. Especially when you've got a big family.
0: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음식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는 게 정말 이득이기도 하고요. 정말 마트도 그렇지만은 아 근데 문제가 제가 야식 줄이려고 하니까 꼭 이런 게 발생을 하네요. 네. 근데 좋은 거는 음식물 이런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또 이런
1: sure.
0: 효과도 있잖아요.
1: Mm-hmm. That's right.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As the cost of living continues to rise, shoppers trying to pinch pennies now have a new way to save.
0: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소비자들에게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continues to rise 오르면서 shoppers trying to pinch pennies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의 saving을 할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라고 했는데 pinch pennies 하려고 하는 shoppers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1: Well, you know, the 환율 is the exchange rate is really bad right now, right? So a penny is like kind of 15원, maybe. Okay. But you can imagine like 10원 in Korea, right? It's a small amount.
0: 그쵸?
1: But if you pinch it means that you're kind of grabbing onto it.
0: Okay.
1: And like
0: 꼬집는
1: just,
0: 거잖아요.
1: yeah, that's right. So it means that you are counting all your pennies. You're being very careful with your money and avoiding unnecessary spending.
0: 아, 오케이. 우리가 돈이 좀 있을 때는 솔직히 동전은 아예 쳐다도 안 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 뭐 이게 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뭐 이러면서 keep the change. 막 이러면서 right? 그러는데 언제 이 펜이 하나하나 핀치한다는 거, 꼬집듯이 이렇게 골라낸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허리띠를 졸라맨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 나왔었던 그 벨트를 타이튼한다라는 표현과 좀 비슷하다 볼 수도 있겠네요.
1: Yeah, so it's very similar, but I do feel that if you're pinching pennies, you're being extra careful with your
0: 아,
1: money.
0: 오케이. 특히나 돈을 극도로 아끼는 거, 그것을 pinch penny 산다고 하네요. 자, 연결할게요.
1: A new feature on delivery apps offers last-minute discounts on unsold food before restaurants close for the day.
0: 네, 배달 앱을 통해 남은 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이른바 마감 할인 서비스가 도입됐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새로운 feature, 뭔가 특징, 이 앱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last-minute discounts on unsold food라고 하네요.
1: If you do anything last minute, you're doing it right before the deadline or right before it closes or right before something.
0: Okay.
1: Like there's you got to do it right before that.
0: 바로 전에
1: Yes.
0: 막판이잖아요. 막판.
1: 막판
0: last minute shopping,
1: last
0: right?
1: minute shopping, last minute whatever.
0: Okay.
1: Okay, so here last minute discounts. It doesn't necessarily mean before they Right before it closes, but it is the feeling that before they close, they're offering this kind of
0: 아,
1: discount.
0: 오케이. 뭐 오전에 가는 것도 아니고 낮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한 30분, 1시간 남겨놓고 하는 그런 느낌이라 볼수 있겠네요. 뭔가 불안하게 만드는 last minute discount는 막판 할인, 마감 할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 여러분들이 last minute 뒤에 명사를 바꾸면은 그런 식으로 막판에 하는 무엇이라고 또 바꿀 수가 있겠죠.

0: the day.
1: Yeah.
0: 이런 식으로 하면은
1: yeah.
0: 오늘 아, 퇴근하셨어요.
1: Yeah.
0: 이런 정도의 느낌이.
1: That's right. For the day.
0: Mm-hmm. Okay. Mm-hmm. 자, 에스터 1585님이요. 3번 뉴스 슈퍼 공감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Mm-hmm. 네. 김정민님이요. 가정주부에겐 유통기한 하루 남은 상품은 최고죠. 맡으시는 월요일 전 휴일에는 장 보러 아, 월요일 전 휴일에는 장 보러 가는 날이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런 거 보면은 필요 없는데도 살 때 있어요.
1: Oh.
0: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That's okay. You're allowed.
0: All right.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As the cost of living continues to rise, shoppers trying to pinch pennies now have a new way to save. A new feature on delivery apps offers last-minute discounts on unsold food before restaurants close for the day.
0: 네,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last minute sale. Number two, closing time discounts. Number three, end of the day deals. Number four, clearance sale.
0: 네, 문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주세요.
1: Number one, last minute sale. Number two, closing time discounts. Number three, end of day deals. Number four, clearance sale.
0: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John Denver's Annie Song.

0: 앞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1: The answer is number 4, clearance sale. I love a clearance sale, but it doesn't fit with the other.
0: 아, 그건 그렇죠. Yes. 이게 재고 처분, 뭐 매장 정리 세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곳은 이렇게 써놓고서 한 몇 달 가더라고요.
1: Yeah, I know, it's true.
0: 자,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디오 학당 구독권은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풀문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0100님께 보내드릴게요.
1: Oh, congratulations to you both.
0: All right.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1: Scientists may be one step closer to cracking the code of sperm whale communication. An AI-equipped underwater robot is listening in on whales for months at a time, helping reveal the secrets hidden in their clicks.
0: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있던 향유고래의 언어를 풀 새로운 열쇠가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수중 로봇이 고래의 소리를 장기간 추적하며 대화의 비밀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와, 이젠 AI가 못 푸는 문제가 진짜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요. 오늘 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동물을 사랑하시는 저희 PD님도 그렇고 우리 크리스틴님도 그렇고 대화해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솔직히 고래 잘 지냈어?
1: How did you know?
0: 맞죠?
1: Did you know? I want to swim with them. I want to talk to them. I absolutely am obsessed with whales. Okay. But this is so exciting because when I was in high school, right. I did a research paper on humpback whales.
0: Okay.
1: And that's when I fell in love with whales.
0: Okay.
1: But you know, they have their language.
0: Mm-hmm.
1: You know, they

0: cracking the code mm-hmm. literally means to figure it out. To, okay. you know, we don't understand this mm-hmm. language. If we crack the code, mm-hmm. we discover 아. What it means.
1: 이 crack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렇게 깨는 거잖아요.
0: Yes.
1: 그쵸? 근데 이제 코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데 그 암호 같은 것을 이렇게 깬다. 결국에는 암호를 풀거나 비밀을 밝혀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figure yeah. out보다 crack이 훨씬 멋있어요.
0: Oh yeah, figure out is because code right. you have to understand it's a secret.
1: Uh-huh.
0: So that is the idea. Like you cracking that mm-hmm. secret means like you really kind of you know discovering mm-hmm. that secret or understanding how something works.
1: 이게 그래서 그런 첩보 영화 같은 거 007이나
0: yeah.
1: 이런 데 보면은 uh-huh.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슨 뭐 패스워드를 뭐 패스코드를 크랙한다라기보다는 왠지 이 단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classified 되어 있고
0: yes.
1: 그렇죠? sophisticated한 yes. 그런 거의 뭐라 그럴까요? military 쪽이라든가
0: right.
1: 이런 쪽의 것을 푼다라고 할 때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Exactly. They have a special language that nobody understands mm-hmm. and you're trying to understand that language.
1: 아, okay.
0: So that's the same thing here. That's mm-hmm. why they use this word mm-hmm. with sperm whales.
1: Right.
0: They have a communication. Mm-hmm. We don't understand what they're saying.
1: 그렇죠.
0: So we're

0: 자, 그리고 last minute discounts. 마감 직전 할인이었죠?
1: We all love a last minute discount.
0: 네.
1: I got this cake with a last minute discount.
0: Right, 나이 케이크 막판 할인으로 샀어. 그러니까 나눠 먹자. 이런 느낌
1: Yes.
0: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고요. 오늘의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1 with a song by Billie Eilish. It's Birds of a Feather.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Stay tuned.

0: 안녕하세요. EBS 국어 강사 윤혜정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가 너의 꿈에 날개 달아주길. 국어 공부를 통해 아이들의 태도가 변하고 삶이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독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책을 통해 만나는 사람, 책을 통해 알게 되는 이야기, 책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수많은 의미들. 전부 소중한 지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고 더 풍성한 여정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무작정 많이 읽어야만 많이 배우고 깨닫는 건 아니니까요. 억지로 공부하듯 책을 읽어야 한다는 압박에 스트레스 받기보단 좋아하는 작가, 분야, 장르를 찾아서 재미있게 즐기시길 권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삶에 나비 효과가 일어날 거예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0: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딥다이브 데일리. 오늘은 일본 도쿄로 갑니다. 우리 한국인들 평소 분리수거도 잘하고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지는 않죠. 그런데 해외여행을 갔을 때는 어떨까요? 쓰레기가 생겼는데 휴지통이 안 보였을 때 거리에 쓱 두고 왔었나? 아니면 주머니나 가방에 이렇게 챙겨왔던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요즘 도쿄에는 이런 작은 행동까지 살피는 새로운 단속반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여행 가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겠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립니다. 오늘은 영작 미션 드릴 거예요. 이 문장을 영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 이런 문장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 활용하셔도 좋고요. 여러분 알고 계신 표현으로 영작하셔도 좋습니다. 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뭐가 뭐랑 같이 이렇게 딸려온다 이렇게라고 하는 게 순찰 중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litter이라고 하는 거는 쓰레기나 쓰레기를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일본은 오랫동안 깨끗한 거리 문화로 유명했지만요. 최근 급증한 관광객 때문에 쓰레기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 시부야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 중 하나인데요. 지난 6월 1일부터 아주 강력한 쓰레기 규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바로 길거리 쓰레기를 단속하는 쓰레기 경찰인데요. 쓰레기를 버리는 순간 현장에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고 결제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이 기사 일부를 모두 네 파트에 걸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실제 시부야 거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1: They scanned the crowds looking to catch anyone littering and to deliver on-the-spot fines, part of a new campaign to encourage better behavior among visitors. When an unassuming tourist discarded a small piece of paper on the ground, the officials pounced. Holding a binder of notices and a payment terminal, they fined him 2,000 yen, or about $12.50.
0: 단속반은 인파 속을 살피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는지 지켜봅니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강력하네요. 저는 근데 진짜 원래,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되게 대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쓰레기 버리는 걸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무책임하게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꼭 투어리스트들이 아니어도 뭐 길거리에 뭐 강아지가 변을 봤는데 그거 그대로 둔다던가 아니면 엘리베이터
1: irresponsible. I don't understand it. Some people leave their trash in the parking lot too. They just put their cups there. I've seen that before.
0: 이제는 그런 게 좀 강하게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그러면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They scanned the crowds looking to catch anyone littering and to deliver on the spot fines, part of a new campaign to encourage better behavior among visitors.
0: 단속반은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며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적발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벌금을 부과하는데요. 관광객들

0: 관광객들의 거리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캠페인의 일환입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스캔한다는 게슥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진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막 보는 거예요. 그렇죠? Looking to catch anyone littering. 버리는 사람 없는지 그거 잡으려고 이제 보는 겁니다. Right?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And to deliver on the spot fines를 deliver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Mm-hmm. 여기서 I'm fine, thank you, and you 할 때 fine 아니잖아요.
1: No, not that right. kind of fine. A fine is basically a penalty. Basically, money that you have to pay for mm-hmm. breaking the rule or the law.
0: 그럼 그냥 벌금인 건데 yeah. 왜 on the spot fines예요?
1: Okay, so usually when you get fined, you know, they just give you a notice mm-hmm. and then later you have to pay, right?
0: Ah, that's right.
1: But these are tourists. Mm-hmm. A lot of them are going home. Mm. So what they do is they have on-the-spot fines. Okay. On-the-spot means right there and then.
0: Wow, immediately. Right there and then. 바로 그 자리에서.
1: That's right. On the spot.
0: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1: Yeah.
0: Alright, so on the spot이라는 것 자체가 뭐 바로 그 자리에서 즉석해서라는 뜻을 이미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on the spot decision 이러면 즉석해서 내리는 결정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서는 on the spot fines는 바로 그 자리에서 뭐 이거 버리셨죠?
1: Mm-hmm.
0: 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1: That's right.
0: 벌금, 즉석 벌금, 현장 벌금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When an unassuming tourist discarded a small piece of paper on the ground, the officials pounced.
0: 오, 한 관광객이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단속반이 곧바로 다가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discard 한다는 게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뭐 종이 한 조각 작은 것을 이제 버렸는데 unassuming tourist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Mm-hmm. If something is unassuming, mm-hmm. it is kind of like just normal, mm-hmm. ordinary, plain. Okay. So it is not some special tourist. Uh-huh. It is just an ordinary tourist. Nothing special.
0: Okay. So unassuming 하는 거는 그냥 방금 말씀하신 ordinary랑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1: Okay.
0: okay.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평범한.
1: That's right. Now, but usually the way we use this a lot is that they seem unassuming, but they're a spy.
0: okay.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 보이지만 seemingly 같은 느낌이네요.
1: Yeah, yeah.
0: 근데 평범한데 쓱 하고 뭔가를 떨어뜨려요. 이런 yeah. 느낌이라서 unassuming tourist라고 얘기를 하면은 겉보기에는 좀 평범해 보이는 그런 관광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버렸더니 the officials들이 그냥 came이 아니에요. pounced 했대요.
1: Oh, this is a good word. Just like a cat pounces on a mouse.
0: Okay.
1: It's like right away. Like Bam! They're right
0: 거네요.
1: there, right. They're uh-huh. right there. And like, okay, you know, here's the fine.
0: 얼마나 놀랐겠어요.
1: What?
0: Okay, so pounce 한다는 거는 덮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이라고 하면 pounce on someone. 이런 식으로 쓰면 누군가를 덮치다, 아니면 누군가에게 재빨리 달려들다가 될 수 있겠고요. 연결해 볼까요?
1: Holding a binder of notices and a payment terminal. They fined him 2,000 yen or about $12.50.
0: 네, 안내문이 담긴 서류철 과 결제 단말기를 꺼낸 이들은 그에게 약 2,000엔 정도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Holding a binder of notices, right? 이런 안내문이 있고요. 그리고 and a payment terminal. So 결제 단말기를 다 꺼낸 거예요. 무슨 뭔가 권총
1: right.
0: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은 they fined him 2,000 yen이라고 했네요.
1: So the thing is, first one, fine.
0: Uh-huh.
1: It means a noun.
0: 벌금.
1: Uh-huh. Here, to fine, verb. We can use it both ways.
0: 아, 오케이. 그냥 형식이 다른 거네요.
1: Yeah.
0: 하나는 명사로 쓴 거고 여기서는 누군가에게
1: to deliver on the spot fines. Part of a new campaign to encourage better behavior among visitors. When an unassuming tourist discarded a small piece of paper on the ground, the officials pounced. Holding a binder of notices and a payment terminal, they fined him 2,000 yen or about $12.50.
0: 네, 노래 듣고 잠시 쉬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Boston's Amanda.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On Patrol with Tokyo's New Litter Police 도쿄 거리 쓰레기 경찰 등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쿄의 시부야에선 이제 쓰레기를 버린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6월 1일부터 시행된 새 조례에 따라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즉시 벌금을 내야 하죠. 또 일본은 테러 우려와 관리 비용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공공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 나라였는데요. 시부야구는 앞으로 역 주변을 중심으로 공공 쓰레기통을 늘리고 일부 사업장에도 쓰레기통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새로운 쓰레기 단속 시스템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1: In Shibuya, one of Tokyo's 23 wards, dropping trash now comes with a price tag. Operating under the slogan, if you throw trash, you lose cash. Up to 60 patrollers, including more than a dozen multilingual officers, split into teams to monitor the area every day. Fines can be paid via cash, credit card, transit cards, or various QR code and mobile payment apps.
0: 시부야에서는 이제 쓰레기 하나 함부로 버렸다가는 바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잃는다는 슬로건 아래 다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포함한 60명 규모의 단속반이 매일 거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벌금도 현금부터 카드, 모바일 결제까지 현장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Well, we take it all.
0: 이제는 I don't speak Japanese라든가 I have no cash. Yeah. 이런 게 안 통하겠네요.
1: No, not at all.
0: 강력합니다. Mm-hmm. 네, 그럼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In Shibuya, one of Tokyo's 23 wards, dropping trash now comes with a price tag.
0: 시부야에서는 이제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ropping trash 하는 거, 이게 결국에는 throwing away trash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So littering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comes with a price tag. 이게 무슨 말일까요? Price tag이 같이 온다고요?
1: Well, I mean, literally this means like, you know, when we buy something, it has a price tag. So that's what it means.
0: 가격표가 나오죠.
1: You have to spend money to buy it.
0: Okay.
1: But here, dropping trash, you have to spend money. That's what it means.
0: Price tag이 딸려오나요?
1: There is a price. There is a consequence. There is a negative effect. Basically, it is going to cost you money to drop trash.
0: 결국에는 쓰레기를 버린 만큼 그런 돈을 당신은 대가를 내야 될 것이다.
1: Yeah.

0: 그러니까 약간 쓰레기 딱 버리면은 프라이스 태그 딱 달려 있어요.
1: Yeah, that's right.
0: You see the price on the tag there?
1: That's right.
0: That's how much you have to pay.
1: 2,000 yen.
0: Oh no. Yeah. So 뭔가가 something comes with a price tag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가 대가가 따르다, 비용이 수반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쓰레기 버리는 것이 그런 price tag과 함께 온다. 결국엔 대가 치러야 한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Operating under the slogan, if you throw trash, you lose cash. Up to 60 patrollers, including more than a dozen multilingual officers, split into teams to monitor the area every day.
0: 쓰레기를 버리면 돈을 잃는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국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포함한 최대 60명의 단속반이 팀을 나눠 매일 거리를 순찰하고 있는데요. 와. 장난 아닙니다. 그렇죠? 자, operating under the slogan if you throw trash, you lose cash. 오, 라임이 살아있네요. 그렇죠?
1: Yeah.
0: 쓰레기 버리면 현금을 잃는다라는 슬로건 아래라고 얘기 나왔네요.
1: A slogan is kind of a catchphrase. Mm-hmm. Usually we hear this a lot with advertisements.
0: Right.
1: Just do it.
0: Mm-hmm. Oh,
1: famous
0: okay,
1: slogan,
0: yes, yes,
1: right?
0: Yes.
1: I won't say the name. Mm-hmm. Make America Great Again. Mm-hmm. These are all slogans. They're okay. They're phrases that grab your attention mm-hmm. so that you can promote
0: okay.
1: something.
0: 하나의 구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귀에 딱 들어오고 그렇죠? 금방 외워지는 거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Patrollers들이 60명까지 이제 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Including more than a dozen multilingual officers라고 했는데
1: yeah.
0: 다국어가 가능한 사람까지 포함이네요.
1: Yeah.
0: Patroller가 어떤 사람일까요?
1: Well, patrollers is interesting. It's anyone they don't have to be police officers.
0: Okay.
1: Right, because you think, oh, are they all police?
0: Mm-hmm.
1: No, but they can take this job mm-hmm. to walk aroun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is obeying the law or the rules.
0: Okay. Mm-hmm. 하지만 그런 뭔가 힘은 주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1: Sure. 그렇죠?
0: 한국에서도 보면 모두가 무슨 뭐 티켓을 끊는다고 해서 다 경찰 일하기보다는 mm-hmm. 단속 요원이라고 해서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Mm-hmm.
0: 그래서 patrol 한다는 것 자체가 순찰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patrollers라고 하면 순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속 요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split into teams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1: Okay, simply split means to divide.
0: Mm-hmm.
1: Like if you split, there's one thing. If you split it into two, it becomes two separate things.
0: Mm-hmm.
1: In this case, the Patrollers don't go by themselves. Mm-hmm. They are together into teams, as
0: okay.
1: a team.
0: 팀으로?
1: Probably two.
0: 한 두 팀 정도. Okay.
1: Yeah, two people 아하, per team.
0: Right. 이거는 진짜 특히나 아이들 관련해서 뭐 유치원이든 뭐 초등학교이든 아니면 뭐 어린이집이든 이런 데서 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나눠서 뭘 하잖아요. 그래서 뭐 the teachers split us into three groups
1: 예.
0: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가든가 할 때 정말 아 이게 정말로 뭐 손으로 뭐 칼로 뭔가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뜻도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팀으로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Okay, split into teams then 이런 사람들. 자, 연결해 볼게요.
1: Fines can be paid via cash, credit card, transit cards or various QR code and mobile payment apps.
0: 네, 벌금은 현금은 물론 신용카드, 교통카드, QR 코드와 모바일 결제 앱으로도 바로 낼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1: Yeah.
0: 그렇죠?
1: You're stuck.
0: All right. Part 2 다시 들을게요.
1: In Shibuya, one of Tokyo's 23 wards, dropping trash now comes with a price tag, operating under the slogan If you throw trash, you lose cash. Up to 60 patrollers, including more than a dozen multilingual officers, split into teams to monitor the area every day. Fines can be paid via cash, credit card, transit cards, or various QR code and mobile payment apps.
0: 네. 자,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오늘의 미션은 영작입니다.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 결국에는 이제 성공이 그만한 대가나 희생이 같이 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문장 영작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1: Let's listen to Drake with One Dance featuring Wizkid and Kyla.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on Patrol with Tokyo's New Litter Police. 도쿄 거리 쓰레기 경찰 등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부야는 일본을 대표하는 쇼핑과 문화의 중심지죠. 지난 약 50년 동안 일본 젊은이들의 문화 중심지 역할을 해왔고요. 도쿄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찾는 곳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일본 곳곳에서는 새로운 고민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후지산 인근에서는 지나친 인파 때문에 벚꽃 축제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교토의 일부 전통거리는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일본 관광 열풍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1: Japan saw a record-breaking 42.6 million international visitors in 2025, roughly double the number a decade ago. While tourism has risen to become one of Japan's economic pillars, the country is grappling with the challenges of over-tourism, and some local governments are putting in place rules to deal with the influx of visitors.
0: 지난해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사상 처음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데요. 관광이 일본 경제에 큰 힘이 된 반면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곳곳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가 좀 애매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무 강력한 룰을 하자니 그러면 또 관광객들이 뭐야 이렇게 뭐 복잡하게 해 하면서 안 오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Right? 그래서 좀 고민일 것 같긴 하네요.
1: Sure.
0: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Japan saw a record-breaking 42.6 million international visitors in 2025, roughly double the number a decade ago.
0: 2025년 일본을 찾은 해외 관광객은 무려 4,26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0: 수치인데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참고로 여기서 roughly double the number a decade ago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의 두 배다라고 얘기를 할 때 double 하고 나서 뭐 쓰지 마시고요. 그냥 double something. 라고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1: While tourism has risen to become one of Japan's economic pillars, the country is grappling with the challenges of over-tourism, and some local governments are putting in place rules to deal with the influx of visitors.
0: 관광 산업은 이제 일본 경제를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 됐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많은 관광객으로 인한 이른바 오버투어리즘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방 정부들은 몰려드는 관광객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규칙들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 투어리즘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많이 떠 있어요. 그렇죠? So has risen to become one of Japan's economic pillars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경제적인 pillars는 무슨 말일까요?
1: Okay, first we have to know what pillars are. Think of like Roman buildings, the right. old ancient buildings. You have those pillars, those round columns, right. and they support the building.
0: Yes.
1: So in this case, economic pillar means that tourism is supporting Japan's economy.
0: 아, 핵심이 된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pillars가 방금 기둥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떠받치고 있다 정도라면 이거는 이 나라의 핵심이 되는 산업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1: It is.
0: 오, 뭔가 뉴스인데도 문화적입니다. 아니, 문학적입니다. 네. So, economic pillars는 경제의 기둥, 즉 핵심 산업을 산업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점점 성장을 한 거예요. 투어리즘 자체가. 그러면서 the country is grappling with the challenges of over-tourism 이라고 했는데 grapple with something. grapple with something은 한 100번 했어요. 우리.
1: Yeah.
0: 그렇죠? 그래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고생을 막 하면서. 근데 해결하고 싶은 게 지금 with the challenges of over-tourism 이라고 했네요.
1: Anytime something is a challenge means that you're basically having a hard time. It's a difficult
0: 않아요.
1: time. Yeah. So challenges of overtourism. We just talked about Spain, Barcelona, and now Japan has overtourism.
0: All right.
1: And it's becoming a problem. It's becoming a difficulty. So that's the challenges of tourism.
0: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1: There could be many reasons.
0: 이런 뭐 littering 하는 것도 문제겠고 뭐 시끄러운 거나 뭐 traffic이나 아니면 전에 잠깐 얘기했었던 그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막상 뭐 이렇게 너무 월세가 비싸진다든가
1: That's right.
0: 여러
1: right.
0: 이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여기서 속하는 challenges가 되겠네요.
1: Sure.
0: Right? So challenges of over-tourism이라고 하면 과잉 관광이 초래하는 문제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some local governments들이 putting in place rules.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1: Yeah, if you put in place, this is simply means to establish, to make
0: okay.
1: the rules.
0: Right.
1: They weren't there before, but I think we need to, you know, make some new ones and put it there so that people will follow those rules.
0: 아, 원래 있던 곳에 뭔가를 놓는 느낌인 거네요.
1: Yeah.
0: Okay. So put something in place 한다고 하면은 뭔가를 이제 놓는 거, 결국에는 없던 것을 마련하거나 도입하거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rules. To deal with the influx of visitors라고 했습니다. Visitors의 influx가 뭘까요?
1: Yeah, influx. I-N-F-L-U-X. And this is kind of a sudden arrival.
0: Woof. 훅 들어오는 거네요.
1: Yeah. of people
0: okay.
1: coming in.
0: 약간 inflow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1: Yeah, 뭔가? but like it's just in it means that they come in large crowds 아. all at the same time.
0: Okay. So 많이 들어올 때 쓰는 단어라고 보면 될까요?
1: Yes.
0: 오히려 okay. So influx라고 하는 것은 대규모 유입입니다. 그냥 유입이 아니라 지금
1: yes.
0: 얘기를 들으니까. So 뭐 반대는 outflux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갑자기 훅 나간다든가. 그렇죠? Alright. So 여기서는 visitors. So 방문객의 대규모 유입을 좀 뭔가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룰을 이제 갖다 놓는다.
1: That's right.
0: Alright. So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Japan saw a record-breaking 42.6 million international visitors in 2025. Roughly double the number a decade ago. While tourism has risen to become one of Japan's economic pillars, the country is grappling with the challenges of over-tourism, and some local governments are putting in place rules to deal with the influx of visitors.
0: 네, 노래 듣고 올게요.
1: Oh, let's listen to Pat Benatar's

0: Deep Dive Daily on Patrol with Tokyo's New Litter Police 함께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 뒤 실제 적발 사례도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 첫날에는 10명, 둘째 날에는 15명, 셋째 날에는 9명이 쓰레기 투기로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요. 시부야 측은 단순히 벌금을 걷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조치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인식과 행동 자체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마지막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1: Shibuya is a city with a constant influx of new people. So no matter how much we publicize the rules, it is incredibly difficult to reach everyone, Nakao said. In a place like Singapore, he added, travelers already know beforehand that they will be fined for littering or spitting, so they simply don't do it. That is the level of awareness we want to achieve here.
0: 시부야구 관계자는 시부야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 아무리 규칙을 알려도 모두에게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처럼 여행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벌금을 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수준의 인식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저도 가본 적은 없지만

0: 하지만 저처럼 안 가본 여행을 그리고 잘 가지 않는 저마저도 싱가포르 하면 아 거기는 뭐 버리면 큰일 난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1: Especially if you chew gum and you spit it out, you can get like a flat. They can, yeah, that's a serious offense.
0: Is that a big fine?
1: Yeah, I think you get flogged. They like hit you or something. I'm not sure if this is still holds, but
0: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1: if you chew gum.
0: 아, 진짜 너무 가보고 싶거든요, 여기저기. 근데 그런, 그렇게 가기도 전에,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1: Sure.
0: 싱가포르는 깨끗하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Shibuya is a city with a constant influx of new people. So, no matter how much we publicize the rules, it is incredibly difficult to reach everyone.
0: Alright. 시부야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시부야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는 도시입니다. 아무리 규정을 알린다고 해도 모두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influx가 나왔는데, 그쵸? Constant influx of new people 인 곳이 바로 시부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So, no matter how much we publicize the rules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룰들을 퍼블리사이즈 하는 게 뭔지를 알려주세요.
1: Okay, so think of the word public, to make public. That's basically what this means. As a verb, to make the rules public so that everybody knows this rule.
0: Okay. 여기저기 다 알리는 거네요.
1: Let everybody,
0: 퍼블릭이
1: yeah,
0: 알 정도로.
1: make it public. Right,
0: Alright. So 규칙을 널리 알리다, 뭐 홍보하다. 이게 바로 그 rules를 그냥 let someone know보다는 publicize
1: right.
0: 시킨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앞에 뭔가 답답함이 느껴져요. No matter how much we publicize the rules라고
1: Yeah.
0: 했는데요.
1: Okay. So there is a frustration. No matter who, what, where you
0: Right.
1: do that, it
0: Yes.
1: means regardless of. So whatever we do, it doesn't make a difference.
0: 오케이. 뭘 해도 상관없이 정말 뭐 얼마나 많이 우리가 뭘 하더라도.
1: Right. So
0: Right.
1: no matter how much we publicize the rule, we can try and, you know, make these rules, you know, we can spread it around, but it doesn't work.
0: 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게 모두를 리치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는가? 뭐 이렇게
1: Yeah.
0: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서 이
1: Right.
0: no matter how 이거 활용해서 영장 만들면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Yeah,
0: 그죠?
1: so no matter how much I work out, I don't lose weight.
0: 저 너무 무서운 게저그 생각 딱 하고 있었어요. No matter how hard I try, my weight just seems to stay the same.
1: I
0: 막
1: knew
0: 이러면서
1: it.
0: 너무
1: I knew
0: 슬퍼요.
1: it.
0: Alright, 연결해 볼게요.
1: In a place like Singapore, he added, travelers already know beforehand that they will be fined for littering or spitting, so they simply don't do it. That is the level of awareness we want to achieve here.
0: 네. 그는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그곳에서는 여행객들도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으면 벌금을 낸다는 걸 미리 알고 있어 애초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부야 역시 그런 수준의 인식이 자리 잡길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ravelers already know beforehand 라고 했어요.
1: Yeah. If you know beforehand, this simply means to know in advance.
0: Okay.
1: Okay. But you can use this expression beforehand with anything. You know, like we'll set up the table beforehand.
0: 미리미리
1: 미리미리.
0: 준비하겠다.
1: That's right.
0: 미리미리 하겠다.
1: Yes,
0: 그래서
1: 미리미리.
0: travelers는 하도 소문도 듣고 하니까 이게 너무 멀리 아까 전에 말했던 publicized가 돼 있다 보니까는 다 알고 있다. Know beforehand 하면 미리 알다, 사전에 알다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아 여기서는 litter 하거나 아니면은 spit 침을 뱉거나 하면 I'll be fined 내가 이런 벌금 내야 되겠구나 이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의 the level of awareness를 우리는 원한다라고 한것 같은데 지금 level of awareness 설명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basically, to be aware means to know, to understand, to notice, right?
0: Alright.
1: So here is simply meaning that this level of awareness about Singapore
0: Alright.
1: where everybody knows mm-hmm. spitting and littering mm-hmm. is bad, bad. No, okay, no. Okay. We want that kind of awareness for Japan too. Mm-hmm.
0: 아, 그러면은 aware 하고 있다는 거는 단순하게 어, 저 그거 알아요.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문제의 심각성이나 문제를 인식하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딥한 느낌이라 볼 수 있겠네요. Sure. Mm-hmm. 그래서

0: 그래서 막 awareness campaign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렇죠?
1: Right.
0: So level of awareness는 인식 수준, 인지도를 얘기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Shibuya is a city with a constant influx of new people. So no matter how much we publicize the rules, it is incredibly difficult to reach everyone, Nakao said. In a place like Singapore, he added, travelers already know beforehand that they will be fined for littering or spitting. So they simply don't do it. That is the level of awareness we want to achieve here.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함께했습니다. 자, 앞에 드린 미션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1: All
0: 오늘은
1: right.
0: 영장 미션을 드렸습니다. 성공에는 그만한 대가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지. 자, 여러분 주신 영장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h, we've got a lot.
0: Yeah.
1: 8871님, success comes with the price or sacrifice. 첫 영작
0: 떨립니다.
1: 떨립니다.
0: 아유,
1: oh,
0: 떨리는 거 당연한
1: you.
0: 거예요. 엄청 용기를 내셨어요.
1: Yes.
0: 아, 잘하셨습니다.
1: Good job.
0: 네, Real 한풀이 님이요. Success always comes with a prize. 오,
1: oh,
0: 괜찮은데요.
1: Very nice.
0: 뭔가 함께 딸려온다. 자,
1: 이근영님 says success is bound to come at a price. Very similar. Nice.
0: 0584님이요. Every success has its cost. 오, 이것도
1: okay,
0: 좋아요.
1: Not
0: 어떤
1: bad.
0: 비용이 있다.
1: C_MJU님. Behind every success lies a trail of sacrifice.
0: 오,
1: oh, that's very literary. That's very poetic.
0: Okay. 예니권님이요. To succeed, you've got to earn it. 이라고 하셨습니다.
1: That is true.
0: All right. Mm-hmm. 성공하려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1: 8133님, success comes with price tags.
0: 네,
1: 아.
0: 오, 너무 좋습니다. 아, 다 드리고 싶은데, 자,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요, 이근영님, 그리고 토익 정기시험 응시권은 8133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Oh,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so much for participating.
0: Thank you very much. Okay,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Let's listen to Lord Huron with The Night We Met.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시부야에서 쓰레기 버리면 이제 벌금 물리는 거 들었어?
0: 작은 쓰레기 하나만 버려도 바로 2,000엔 날아가는 거지. 어떤 관광객들은 규칙이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1: 그렇지. 그나저나 은행에는 왜 가는 거야?
0: 나 쓰레기 무단 투기 벌금 때문에 대출 받아야 돼. 50년 상환이야. 많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50년은 내야 돼요. 한 번에
1: 얼마나 쓰레기를 받았을까요?
0: 여러분 진짜 아닙니다. 네.
1: 자, my goodness.
0: 오늘의 하루 한 문장 잡았다 요놈 그러면서 쓰레기 투기범 마유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마유의 대사였는데요. 2000엔 날아가는 거지. 요거 뭐라고 표현할까요?
1: Maybe you would think it's gone. No.
0: Gone도 nah. 잘 생각한 거고 fly 아니면
1: fly.
0: 다행이에요.
1: 네. No. Here at Evening Special, we give you the real deal. You're out 2,000 yen.
0: Ooh, out이요?
1: Yeah. So be out a certain amount of money right. means that it is gone.
0: 사라졌다.
1: Yeah.
0: It, 파켓에서 아웃이네요.
1: That's right. It's 네. it's the idea is that it's coming out of your pocket.
0: Okay.
1: 그래서, and out into the world.
0: 아 실제로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아웃이라고 쓰는 거군요. 오케이. So 그냥 복잡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I am out. 뭐 she is out. 한 다음에 그냥 얼마 없어졌는지 쓰면 되는군요.
1: Right. However, the idea is that you kind of it's not just the same as spending because we can just spend money.
0: Right.
1: But the feeling is like you have some sort of extra money that you had to spend that you didn't want to.
0: Okay.
1: Maybe you had a, you lost $100, you're out $100. So there is that feeling of like, you know, I'm out this amount of money.
0: Okay. So willingly spend 했다라는 느낌이 아니네요. 왠지
1: yes.
0: I'm out 얼마 그러면 아, 나 진짜 쓰고 싶지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벌금으로 내거나
1: exactly okay. exactly
0: 얘는 약간 슬랭에 더 가까울까요?
1: Absolutely.
0: Yeah. Okay.
1: Yeah.
0: So 이거는 formal한 writing에는 쓰면 안 되겠네요.
1: No, absolutely not.
0: okay.
1: Yeah.
0: Alright. Yeah. So be out 한 다음에 그런 금액을 쓰게 되면 그만큼의 돈, 특히나 원치 않은 돈을 잃다 뭐 쓰게 되다 손해보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화에서 몇 개 표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시부야에서 쓰레기 버리면 이제 그 자리에서 벌금 물리는 거 들었어? 이건 바로 물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나오긴 했지만
1: yes.
0: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즉시 뭐였죠?
1: It is on the spot. On the spot fines. I'll give you an example.
0: Right.
1: When Korean people get together, we love to sing. So, you know, when we have a gathering like, 노래, you know, like, come on, let's sing, sing, or dance,
0: 불러라,
1: dance.
0: Right? 불러라,
1: yeah, exactly. Right. They make you sing on the spot.
0: Okay. 즉석해서.
1: Right there.
0: 미리 말이라도 좀 해주지.
1: Never.
0: 이런 느낌인데. on the spot. 그 장소에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So immediately, right away, on the spot. 이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유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관광객들은 무슨 규칙이 자기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한다고 이렇게 좀 불평을 얘기를 했는데 자, 뭐인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표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1: You could use something like this. They act like a certain way. So it's as if they're kind of pretending.
0: Okay.
1: It's not true.
0: Mm-hmm.
1: But it is true.
0: Right.
1: But they act a certain way. So she acts like she knows everything.
0: 그런 사람 있어요. 나 다 알아.
1: Yeah.
0: 이런 느낌.
1: He acts like he's the boss. That's how we use this.
0: 자기가 뭐 짱인 줄 안다.
1: Yeah.
0: 이러면서 act like 뭐 blah blah blah
1: yeah.
0: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거나 talk like

0: 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1: Sure. Yeah, she talks like she knows everything.
0: Hey, don't talk like she talks like she knows me.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1: yes.
0: right? 그래서
1: yes.
0: 어, 마유가 말이야, 저거. You don't know me.
1: You don't know me. Yeah.
0: Alright, 자 그리고 크쌤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나저나 은행에는 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는 거는 그냥 go to를 쓰면 되잖아요.
1: Yeah.
0: 근데 어, 뭔가 향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1: That's right. You could say where are you going? You know, why are you going to the bank? But
0: right.
1: why are you heading to the bank?
0: Uh-huh.
1: So it's almost like your head is in that direction
0: okay.
1: and you have a very specific destination.
0: 그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계속 하면서 향한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저번에도 제가 아마 잠깐 브리프하게 멘션했던 것 같아요. 근데 had to 그리고 had for가 있는데 had to는 정확한 final destination을 얘기할 때 그리고 had for는 그쪽 방향으로 할 때인데 그러나 현대 영어에서는 그 차이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had to를 훨씬 더 많이 쓰긴 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had to 어디 아니면 I'm heading to 어디라고도 쓰지만 I'm headed to라고도 쓰잖아요. 그렇죠?
1: Yes, yes.
0: 한참 가고 있는 좀 상태를 강조한달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의미 차이는 크지 않죠. 그렇죠? Alright, 좋습니다.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2천엔 날아가는 거지. You're out 2,000 yen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Did you hear Shibuya?

0: 임신확인서와 산모수첩. 아이를 가진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거나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때 임신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류인데요. 충청북도에선 스마트폰 하나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 임신증명서 덕분이죠. 한 워킹맘 공무원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는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발급부터 증빙까지 손쉽게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임신 출산 정책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임신 기간.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면 아이를 가진 기쁨과 설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아이의 웃는 얼굴이 세상에 더 큰 기쁨으로 돌아오도록 말이죠. EBS 저출생 캠페인. 지금까지 박슬기였습니다.
1: CC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wonderful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Oh, 피곤해요.
1: You seem sleepy.
0: 네,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런지 너무 졸리고 피곤해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좀 쉬라고요?
1: 네.
0: 쉬는 게 좋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저 갈게요. 네, 농담이고요.
1: 오늘 내가 할게요.
0: 네, 다 해주세요. 네, 오늘 표현이 바로 좀 쉬는 게 좋겠어요인데 이번 주는 이제 늦은 시간에 잠을 자러 갈 때쯤 쓸 수 있는 표현들을 쭉 배워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 좀 쉬는 게 좋겠어요. 영어로 다시 한번 어떻게 말한다고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이죠. 요즘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잖아요. Mm-hmm. 우리 잭쌤도 정말 바쁜 일과를 보내죠.
1: 네.
0: How busy is your busiest day?
1: I mean, non-stop.
0: Non-stop. Oh, because
1: 네.
0: you're a dad, too.
1: 네.
0: 맞아요. 일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또 우리 귀여운 메이지도 우리 네. 잘 돌봐야 되니까 일은 끝나지 않네요.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you should를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잘 말할 수 있는지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오늘의 미션 문장은 one more time.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이죠. 자,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you가 먼저 나와야 돼요. You, 당신은 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말로는 이런 거를 많이 쓰진 않죠. 당신은 뭐 이렇게 쓰면 좀 문어체 같은데 영어에서는 주어를 꼭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I, you, him, her, 뭐 she, he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를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you, 당신은 이라는 표현이고요.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할 때는 should를 써요. should, could, would. 요거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학창시절엔 다 배웠지만 헷갈리잖아요. 비슷하게 생겼고, 그죠? 자,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걸 권유하거나 조언을 할 때 좀 부드럽게 말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you should 뭐뭐. 요 표현은 잘 외워두면 좋겠네요. 좀 쉬는 게 좋겠다이니까 좀 쉬다라는 표현이 오면 되겠죠. 휴식을 좀 취하다라는 표현인 get some rest를 쓰면 됩니다. You should get rest. 어때요? 느낌이?
1: Get rest.
0: 이상하죠?
1: People don't say that.
0: 맞아요. Get rest란 말은 안 쓰고 get some rest. 꼭 some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ome이 들어가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should get some rest. 당신은 좀 쉬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의미죠. 그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문장을 큰 목소리로 반복해 볼까요?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요?
1: Well, our sentence was, you should get some rest.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the final verb. So, you should, 뭐뭐.
0: You should, 뭐뭐라고 해서, 뭐뭐 하는 게 좋겠어요 라는 말이고요. 다시 한번 권유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강하게 너 이거 해야 돼! 라는 말은 아니고 뭐뭐 하는 게 어떻겠어요? 라는 그런 부드러운 권유입니다. 그럼 연습해볼까요?
1: Okay, let's start with You should eat something.
0: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엄청나나 봐요, 옆에. 그죠? You should eat something. 뭐 좀 먹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누가 먹어요? 당신이 뭘 좀 먹는 게 좋겠어요. 우리말은 당신이 없지만 네, 당신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You should eat something.
1: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0: Yeah, it's Mother's Day. 그쵸? 네. Mm-hmm. 뭐, 우리는 어버이날을 지내지만 서양에서는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 따로 지내거든요. 특히 이제 어머니에게는 꽃을 주는 게 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녀에게 꽃을 좀 사주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자, 여기서 get는 구매하다, 사다라는 뜻이죠. You should get her 라고 하면 그녀에게 뭐뭐를 사주는 게 좋겠어요 라는 뜻이고요.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니까 꽃을 좀 사주는 게 좋겠어요 라는 뜻이 되죠. You should get her까지만 얘기하면 다른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서 그녀를 데려와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1: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0: 제가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잭쌤, mm-hmm.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1: I often have to check with my wife.
0: 맞아요. Yeah. Check는 확인하다라는 뜻이죠. You should check까지만 얘기하면 확인해보는 게 좋겠어요라는 말인데 with your wife, 당신 아내와 함께라는 의미로 yeah. 당신 아내와 확인해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말이죠.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1: I don't feel very well. 몸이 좀 안 좋아.
0: 잭쌤, 와이프한테 확인해보기 전에 You should see a doctor. 병원에 가보는 게 좋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병원에 가봐 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You should go to a hospital 이라고 하면 좀 심각한 병 네. 아닌가요? 그쵸?
1: 네, in the US we have hospitals, mm-hmm. and we have doctor's offices.
0: 그렇죠.
1: And usually, for most things, you can go to the doctor's office. But if you have a more serious problem, or you need surgery or something, then mm-hmm. you would go to the hospital.
0: 맞아요. 그래서 see a doctor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 우리 내과나 뭐 정형외과나 이런 데 갈 때, 동네 의원을 갈 때는 그냥 see a doctor라는 표현을 쓰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이렇게 불러요. Hospital이라고 하면 우리로 따졌으면은 뭐 대학 종합병원 뭐 이런 mm-hmm. 느낌이죠. 그래서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doctor's office에서 doctor가 나는 이거 못 보니까 다른 병원 큰 병원으로 가세요. 네. 이렇게 의견서를 써줘서 갈 때.
1: 그럴 I was 때는 very 거죠. surprised. Mm-hmm. I had a cold. And a Korean person told me, you should go to the hospital.
0: 네.
1: And I thought, what? It's just a cold.
0: 그냥 감기인데 hospital 가라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you should see a doctor, you should go to the doctor's office, 혹은 office 제외하고 you should go to see, you should go to a doctor's, 뭐 이렇게도 mm-hmm. 말할 수 doctors. 있죠. 네. Mm-hmm. 자, 그렇게 해서 you should see a doctor까지도 또 연습을 해봤네요.
1: Here's another one.
0: Uh-huh.
1: You should take some supplements.
0: 아, 요거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긴 했는데 우리는 실제로 평상시에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1: Mm-hmm.
0: 영양제를 먹는 게 좋겠어요인데 영양제가 supplements라고 하죠. 네, 그래서 영양제는 보조제니까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한다. supplements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양제도 약과 똑같이 take를 쓰지. Mm-hmm. Can you say you should eat some supplements?
1: No.
0: 이상하죠. Yeah. eat는 진짜 식품을 뜻합니다. 식품을 먹을 때만 eat지 그 외의 것들, 이렇게 복용해야 하는 것들은 take를 쓴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우, 근데 너무 덥지 않아요, 잭쌤?
1: 네. You should turn on the AC.
0: Turn on the AC. AC는 에어컨이죠. 그래서 에어컨을 트는 게, 켜는 게 좋겠어요. You should turn on the AC.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Mm-hmm. You should wear comfortable.

0: comfortable shoes.
1: 아, 왜냐면 우리는 등산을 하러 가니까요. Comfortable shoes. 편안한 신발이죠.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라고 하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게 좋겠어요라는 말이죠. Have you seen some women go hiking on high heels?
0: I think I have actually,
1: 네.
0: yes.
1: 근데 요즘은 또 멋진 스니커들이 많아서 그런지 많이는 못 봤는데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이게 남녀가 데이트하러 등산을 가는 경우가
0: 네.
1: 있었는데 그럴 때는 여자들이 하이힐을 신고 오더라고요. 네, 요즘은 많이 좀 변한 것 같긴 합니다. 네,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Let's do one more.
0: Okay.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1: You should buy a ticket. 까지만 보면 티켓을 사야 해요라는 말이죠. 티켓을 사는 게 어때요라는 의미인데 in advance 미리라는 표현입니다. in advance 두 단어이고요.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요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you should 뭐뭐라는 표현 쭉 봤고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연습해 볼까요?
0: You should eat something.
1: You should eat something.
0: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1: You should get her some flowers.
0: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1: You should check with your wife.
0: You should see a doctor.
1: You should see a doctor.
0: You should take some supplements.
1: You should take some supplements.
0: You should turn on the AC.
1: You should turn on the AC.
0: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1: You should wear comfortable shoes.
0: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1: You should buy a ticket in advance. 자, 이제 you should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오늘의 대화 들으면서 영어 표현도 생각해 보세요.
2: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3: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2: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1: 아하, 힘들어 보일 때는 동료가 이렇게 좀 쉬어라라고 할때 너무 기분이 좋겠죠. 자,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라고 시작을 했는데 힘들어 보인다. 힘들다? 힘들다는 뭐죠? 뭘까요? 네, 뭐 tired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ired 지친보다 조금 더 힘든 상태에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자, 회사는 보통 work라는 표현을 쓰고요. 혹은 뭐 office. 그리고 회의는 meeting이죠. 자, 회의가 많았습니다. 먼저 얘기하고 회사에서 뒤에 붙여주면 될것 같고요.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아하.
1: Did you hear them speak in
0: I
1: English?
0: heard it.
1: 들으셨죠? 네, 영어로 잘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뭐 고맙다 알겠고요.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뭔가 의지를 나타내 주니까 I will 이런 표현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쓰일지는 그러면 대화를 통해서 들어볼게요. 영어로 전체 듣고 오겠습니다.
4: You look exhausted today.
5: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4: You should get some rest.
5: Thanks. I think I will.
1: 오늘 힘들어 보이네요.
4: You look exhausted today.
1: 자, 어떻게 말했죠?
0: You look exhausted today.
1: Exhausted. 이게 이제 tired보다 좀더한 단계 높은 정말 지친, 기진맥진한 뭐 이런 뜻이에요.
0: 네.
1: 진짜 피곤해 보일 때 You look exhausted today 말해줄 수 있겠네요. 자, 이유는 회사에서 정말 회의가 많았어요.
5: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1: One more time.
0: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1: Have a meeting 이라는 표현이 회의를 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미 회의를 한 거니까 I had a meeting 이면 나는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회의가 많았어요 라고 할 때는 I had a lot of meetings. S까지 또 붙여줘야 되겠죠? 영어는 단수 복수에 예민한 언어니까요. 자, I had a lot of meetings. 나는 회의가 참 많았어요. 어디에서? 회사에서. 이렇게 장소나 시간 이런 표현들은 영어에서는 주로 맨 뒤에 오죠. At work. 이게 회사에서라는 말입니다.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우리 동료가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 You should get some rest.
1: Again?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자, 이 표현은 여러분 알고 계시죠? You should get some rest. Get some rest. Some 들어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5: Thanks. I think I will.
1: One more time.
0: Thanks. I think I will.
1: 자, thanks 이하를 보면 I think I will 이라고 했죠. 일단 I will만 얘기해도 돼요. 그렇게 할 거야. 좀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데 아, 그렇게 할 거야 보다는 앞에 I think를 붙여주면 좀 더 부드럽게 말이 되거든요. 아, 뭐 그렇게 하죠 뭐의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직역을 하면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라. 이지만 그런 느낌이 아니고 아, 그렇게 할까 봐요 라는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게 바로 여기서 I think라고 보시면 돼요. Thanks. I think I will. 자, 이렇게 이제 대화가 마무리됐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대화를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들으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4: You look exhausted today.
5: I had a lot of meetings at work.
4: You should get some rest.
5: Thanks. I think I will.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인데요. 여기서는 뭐 딱히 연음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영어는 기본적으로 단어들이 좀 붙어있는 느낌은 있어요. 자, you should. should가 아니고 should. should을 발음하는 것처럼 으 발음으로 빨리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D는 살짝 해주고 get. 개 발음이 좀 더 길게 에 발음인데 그거를 좀 부드럽게 또 해주시면 돼요. get. 이렇게 T 발음은 시옷 받침처럼 해주시면 되고 some rest인데요. 마지막에 st 발음 st, st 이런 발음이지 스트가 아니죠. 그래서 rest, rest. 요걸 이제 좀 부드럽게 하면 rest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0: You should get some rest.
1: You should get some rest. Good job.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 You should get some rest. 네, 잠시 또 쉬고 바로 복습 시작해 주세요. 네, A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0: Stellar job, everyone.
1: 지금까지 케일린과
0: Zach였습니다.
1: Speak now.
0: Start
1: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주에는요.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뭔가 something went wrong, 뭔가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양한 표현 알아보겠습니다.
1: Right.
0: 네.
1: So, you know, whenever you go to a restaurant or a cafe, you know, you're dealing with people.
0: Yes.
1: And they're not perfect. They will make mistakes. So try to be understanding.
0: 네, 맞습니다. 그 try to be understanding. 서로 그 서로 I think it should goes both it should go both ways.
1: Absolutely.
0: 그렇죠? Yeah. 나만 이해할 것도 아니고 그분들만 이해해 줄 것도 아니고 서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1: That's right.
0: 네, 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하겠습니다. 80쪽을 보시면 여긴 카페예요. 근데 주문한 음료하고 다른 게 나와서 조금 당황을 한 상황입니다. But it happens.
1: It happens.
0: 그럴 수 있죠. 자, 무엇을 내가 주문을 했는데 다른 뭐뭐가 나왔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시죠. 저기 잠깐 실례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저는 분명히 아이스라떼를 주문했는데 이건 뜨거운 것 같은데요.
2: 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드렸던 영수증을 얼른 확인해 볼게요.
0: 아, 네, 됐어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아, 그리고 제가 일반 우유 말고 귀리 우유, 그 오트밀크 있잖아요. 그걸 요청했거든요.
2: 어, 네. 확실히 맞으세요. 그건 저희 잘못입니다. 당장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0: 네.
1: 아이고 친절해라.
0: 네, 그러니까 정말 친절합니다.
1: 네.
0: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영상 같은 걸 통해서 뭐 우리나라일 경우도 있고 다른 나라인 경우도 있고 조금 그 많은 입시름 내지는 몸싸움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가 있잖아요.
1: You should never fight over
0: 그러니까.
1: something so simple.
0: 네.
1: Right.
0: 저는 어그저께 그 부산을 잠깐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그 조그만 그 스낵바 같은 게 있었어요. 부산
1: okay.
0: 역에.
1: Okay.
0: 근데 짐을 많이 들고 있어가지고 짐을 놀자리가 다들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께서 어떤 분이 짐을 이렇게 많이 갖고 왔냐고 저보고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본인도 짐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죄송합니다. 제가 치워드릴게요. 라고 아무리 치워도 이게 좀 공간이 좀 모자랐던
1: 거 같아요. 사람 그랬어요?
0: 네, 모르는 분이. 그러더니 이제 자기가 자기 가방을 올려놓더니 옆에 놨던 음료수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자기 짐으로. With her own bag.
1: Right.
0: 그래가지고 이게 던져져서 이제 다시 좀 리필 해달라고 가지고 가서 이게 제 탓이라고. 저 여자가 말이야. 짐을 좀 눈치 있게 빨리빨리 치울 일이지. 안 치워갖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니 내가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제가 그냥 죄송합니다.
1: 빨리 도망가세요.
0: 아니 그 먹고 가야죠.
1: 먼저.
0: 네. 떡볶이 먹느라고.
1: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하여튼 조금 서로 양보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That's true.
0: 뭐 예민할 때가 있죠. 자, 이런 말 합니다. 먼저 실례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네. 물론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바로 저 아이스라떼 주문했는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1: 그쵸.
0: 저희는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많은 초이스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표현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인 거 아시죠? 자, excuse me 한 다음 I think 내 생각에는 there might be 이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I think there might be 뭐가? A mix up 착오가 있었던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걸 정말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0: 네.
1: You made a mistake.
0: 그렇죠.
1: You gave me the wrong drink. 이래도 틀린 표현은 아닌데
0: 아주 맞는 표현이죠.
1: 좀 무례하잖아요.
0: 네, 조금 적절하진 않다.
1: 네.
0: 네, 이런 말이 되겠죠.
1: 그러니까 이보영 쌤 방식으로 정말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제 방식이 아니라 이제 에밀리라는 분의 방식인데 캐릭터의 방식인데
1: 네.
0: There might be a mix-up. 그러니까

0: 뭔가 분명히 착오가 있었던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직설적으로 노골적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1: Sure.
0: 착오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라는 말로 I think there might be a mix up. 왜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1: 그럴 가능성은 있죠.
0: 그렇죠.
1: 네네네.
0: 그러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으므로 there might be a mix up. 여기서 중요한 거 mix up이란 표현이 또 있습니다.
1: Mix up.
0: 네, 착오. 혼동을 가리켜서 믹스업이라고 하는 거죠.
1: Yeah, there might be a mix-up. I think there was some kind of misunderstanding. There was
0: 그렇죠.
1: some kind of error, right?
0: 네. 아, 여러 말 나옵니다. 에러가 있었던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misunderstanding,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자, there might be. I think there might be. 자, 이렇게 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뭔가 자신도 잘못했을 수가 있다는 여지를 두고 말하는구나. 라는 여유가 생기겠죠. 자,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아이스라떼를 주문했습니다.
1: I ordered an ice latte.
0: 네, I ordered an ice latte. 이 order라는 말이 참 발음이 R이 연달아 오니까 좀 힘들게 여겨질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죠?
1: Ordered.
0: Ordered.
1: 현재형으로 order. Order.
0: Order.
1: I want to order A. I want to order B. 과거형 ordered.
0: 만약에
1: Right?
0: 그냥 order라고 하면 어때요?
1: Order.
0: 네.
1: That's fine.
0: 네.
1: 근데 과거형 ordered가
0: 네.
1: 나와야겠죠.
0: 그렇죠. 그러니까 I ordered or I ordered an iced latte. 그러니까 라떼 이러면 좀잘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영어로는 T가 두개 있어도 따가 아니고
0: 네.
1: 라테 발음을 많이 하더라고요.
0: 아,
1: 라테.
0: 라떼.
1: 아이스 라테.
0: 아이스 라떼. 그렇군요. I ordered an iced latte. 그런데 내가 받아든 이거는 보아하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거운 것 같은데요.
1: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자, 나는 이걸 오더했지만 이건 이렇게 보이네요. This looks like a hot one. 그것도 그냥 This is a hot one. 이건 뜨거운 거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겠지만
1: Right.
0: This looks like a hot one. 뜨거운 것처럼 보이죠? 대기 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 Right.
0: 네.
1: Altogether,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네. 자, 그랬더니 얼른 인정하죠. 바리스타 입장에서는 아, 정말 죄송합니다.
1: Oh, I'm so sorry about that.
0: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I'm so sorry about that. 보통 about that까지 많이 붙여 말하게 되죠.
1: 네.
0: So sorry까지만 말해도 물론 말은 되지만
1: Sure.
0: I'm so sorry about that. 그 부분에 대해서 나 인정.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 Right.
0: 그러면서 제가 드렸던 영수증 얼른 좀 확인을 해보죠.
1: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0: 네, 그러니 영수증을 달라 이 말이 됩니다. 좀 보여주시면 제가 확인하겠다. 제대로
1: Right.
0: 주문이 들어간 건지.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자, 제가 한번 보죠라는 말이 see라고 하거나 look at일 것 같지만 확인하다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check이라고 한 거거든요.
1: Let
0: 그렇죠?
1: me check.
0: Let me check your receipt. 그다음에 얼른 real quick.
1: 얼른 빨리 뭐 잠깐 real quick이라는 표현 참 많이 쓰죠.
0: 그죠?
1: Oh, let me see that real quick.
0: 네.
1: Let me check that real quick.
0: 그렇죠.
1: Yeah.
0: 근데 원래는 really quickly라고 해야 맞는 건데 이게
1: 네.
0: 사실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하셨겠습니다면서도 real quick이라고 간단히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Right.
0: 네, 그냥 편하게 구어체로 말하는 거인 거죠.
1: Absolutely.
0: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3: Oh, I'm so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0: 네,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이게 중간에 한 번도 안 쉬네.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그죠?
1: Right.
0: 네.
1: We say real quick in so many situations when you want to do something, see something very simply, very quickly, real quick.
0: 그러니까 우리말로 얼른.
1: 얼른.
0: 잠깐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 That's right.
0: 제가 좀 잠깐 얼른 볼게요라고 할때 한참 받아다가 들여다보겠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 Right?
0: 얼른 확인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그러니까 real quick이라는 말 자체도 빨리 빠르게 발음하네요.
1: Right. Real quick.
0: Real quick.
1: Real quick.
0: real quick.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really quickly라고 해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1: Right?
0: 10명이면 한 9.8명 정도가 real quick이라고 하더라라는 것이 되는 거죠.
1: That's right.
0: 자, 그랬더니 여기서는 아, 아유, 괜찮아요. 너무 so sorry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1: No worries, it happens.
0: 네, no worries, it happens.

0: happens. 이런 응답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We say no worries or no problem. Meaning it's okay.
0: 그렇죠.
1: It's not a problem.
0: 네.
1: It's all right. 뭐 no
0: 새로,
1: worries.
0: 그렇죠. 새로 받으면 되는 거니까
1: right.
0: 뭐 큰일 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신경 쓰지 마세요.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No worries. No worries.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1: No worries.
0: No worries. 그리고 it happens. 그런 일은 얼마든지 흔히 있을 수 있죠. It happens.
1: 아, 그럴 수도 있죠.
0: 그럴 수도 있죠.
1: It happens.
0: It happens.
1: It happens.
0: 그렇습니다. It happens. 아주 두 단어로 간단하게 It happens. 하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 놓게 하는 말이 될까요?
1: That's right.
0: 그렇죠? No worries. It happens. 그러면서 그 또 하나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지적할 일이 제가요 일반 우유 말고 귀리 우유를 사실은 요청했거든요.
1: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네, 사실 제가 그리고 또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I also asked for 뭐뭐. 그러니까 ask 하면은 물어보는 거잖아요. Ask a question. 그런데 ask for 뭐뭐 하면은 뭐뭐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1: right.
0: I also asked for oat milk. 저도 oat milk를 즐겨 마시는데 oat
1: right.
0: milk. 귀리 우유를 내가 사실은 달라고 했다. Instead of regular milk. 일반 우유 대신에 이거 말고.
1: Instead of regular milk.
0: Instead of regular milk.
1: Right.
0: 네. Instead of regular milk. 아, 이것도 발음이 참 그러네.
1: So there were two mix-ups here.
0: 네.
1: First, I ordered an iced latte, but Emily got the hot one, right?
0: 네, 맞아요.
1: And also, like, she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그렇습니다.
1: Two mistakes.
0: 자, instead of 하면은 뭐뭐 대신에 뭐뭐 말고 다른 거라고 할 때 instead of 뭐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얼음 넣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I asked for
1: no ice.
0: No ic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Excuse me. I asked for no ice.
0: I asked for no ice. 그러니까
1: right.
0: no ice가 이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얼음 No 라는 말이 되겠죠.
1: Right.
0: I ask for no ice. I ask for 정말 필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이 부분 들어볼게요.
2: No worries. It happens.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네, mm-hmm. instead of인데요. Instead라는 단어는 거의 뒤에 of라는 단어가 같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instead 혼자 쓰이는 것보다는 instead of, instead of. 이렇게 많이
1: right.
0: 쓰여요.
1: Instead of.
0: 네, 그래서 그 채로 발음을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Instead of regular milk. 네,
1: right.
0: Regular milk 말고라는 뜻이 되겠죠.
1: Yes.
0: 자, 그 말을 듣고 아, 확실히 맞으세요.
1: You're totally right.
0: 네, 손님이 말씀하시는 게 확실히 맞습니다. 체크를 해봤더니 mm-hmm. You're totally right. 그러면서 이건 저희 잘못이 맞습니다.
1: That's our mistake.
0: That's our mistake. 저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우리의 실수임이 틀림없다. That's our mistake. 자, 당장 다시 만들어드리죠.
1: I'll remake it right away.
0: 네, 이거죠. 다시 만들다. Remake. Remake.
1: Right.
0: 이 말이네. Remake 한다.
1: Make again.
0: 네. I'll remake it right away. 당장 yeah. 다시 만들어드리겠다.
1: Sometimes they just say, I'll make a new one right away.
0: 그거 좋다. I'll make a new one yeah. right away.
1: Or I'll make you a new one right away.
0: 그렇죠. I'll make you a new one right away. 제가 손님께 새 거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1: Right.
0: I'll make you a new one right away.
1: Perfect.
0: 그것도 좋고. 네, mm-hmm. 여러 가지 표현이 있다는 걸 아는 거 참 좋네요.
1: Mm-hmm.
0: 이거 생각 안 나면 저거 말하면 되고, 그죠?
1: 저도...
0: 네.
1: That's right.
0: 자, 끝부분 들어볼게요.
3: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I'll remake it right away.
0: 네, mm-hmm. 자, 전체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2: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I ordered an iced latte,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3: Oh, I'm so sorry about that.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2: No worries. It happens.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3: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I'll remake it right away.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mm-hmm.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할 때 이렇다 저렇다라고 딱 부러지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에 우리가 조금 익숙해져 있다면 영어로는 좀 돌려 말하는 것들이 있죠.
1: Right.
0: So there might be, I think there might be.

0: B. This looks like 이렇게 말한다든지.
1: Alright.
0: 네, 자 한번 기억 잘 하시면서요. 또
1: Mm-hmm.
0: 입에 붙여봐야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 Let's go.
0: 저 실례지만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1: Excuse me,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
0: 제가 아이스 라테를 주문했는데요. I ordered an ice latte.
1: I ordered an ice latte.
0: 이건 뜨거운 것 같은데요.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1: But this looks like a hot one.
0: 어유, 그거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Oh, I'm so sorry about that.
1: Oh, I'm so sorry about that.
0: 제가 드렸던 영수증 얼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1: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0: 아,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No worries, it happens.
1: No worries, it happens.
0: 아, 그리고 제가 또 일반 우유 말고 그 대신에 귀리 우유를 달라고 요청했었거든요.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1: I also asked for oat milk instead of regular milk.
0: 아우, 확실히 맞으세요. 이거 저희 잘못입니다.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1: You're totally right. That's our mistake.
0: 제가 당장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I'll remake it right away.
1: I'll remake it right away.
0: 여기까지입니다.
1: 오, fantastic. Good job.
0: 네, 좀 내용이 많았는데 하고 보니까 입에 좀 착착 붙을 만한 그런 표현들이 많았다고
1: Oh,
0: 생각이
1: yeah,
0: 됩니다.
1: for sure, yeah.
0: 네, 자, 뭔가 착오가 있었나 봐요라는 말을 I think there might be a mix-up이라고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중간에 전달이 잘못됐다던가 뭐 해서 그러면 믹스업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1: Right.
0: 그래서 뭐 믹스업 말고도 실수라는 뜻의 mistake을 넣어서 제 생각엔 혹시 실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네요라고 말한다면.
1: I think there might be a mistake.
0: I think there might be a mistak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1: Mistake.
0: 그렇죠. 또 저기 제가 주문한 것에 문제가 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 싶어요.
1: I think there might be a problem with my order.
0: 이런 경우는 자신의 어떤 실수의 여지를 먼저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죠.
1: 음흠.
0: 내가 오더를 한 부분이 내가 잘못 오더를 넣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있었다. 내가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I
1: That's
0: think there
1: right.
0: might be a problem with my order. 주문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이 되죠.
1: Yes, that's right.
0: 네. 아까도 또 I asked for no ice라는 말도 있었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선생님? 그 아예 아이스를 안 넣는 경우는 no ice가 되는데 설탕을 덜 넣어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1: Less sugar, right?
0: Less sugar.
1: I asked for less sugar.
0: I asked for less sugar. 이렇게 말하면 설탕을 덜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었다. 근데
1: That's right.
0: 보니까 너무 달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1: Too sweet.
0: 네, 그렇죠.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그리고 확인해 본다라는 말로 see, look. 우리말로 이제 보다라는 거에 좀 방점을 찍는 경우가 있지만 영어로는
1: Right.
0: check를 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1: Yeah, to check and see, right?
0: 그렇습니다. check and see 혹은 그냥 check도 좋겠습니다.
1: That's right.
0: Let me check your receipt real quick. real quick도 역시 저희 교재를 통해서 많이 연습해 보실 수 있는 장치가 있으니까요.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1: Yes.
0: 네, 저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ge.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할 일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마감은 가까워지는데 초조한 마음과는 달리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죠. 이럴 때가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 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내 의지가 부족한 건가 자책하기 쉽지만 대체로는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생기는 문제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야 할 일들을 적어서 눈앞에 딱 붙여놓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1순위, 지금 해야 할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건데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아니든 이 시간엔 이것만 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나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질환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꼭 전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disperse. 뜻은 흩뜨리다, 분산시키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A startup has unveiled a technology that disperses ultra-fine silica particles in the stratosphere to slow down global warming.
3: 여기서 disperse라는 표현은 입자나 물질 등을 넓게 퍼뜨리거나 분산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wind dispersed the smoke quickly.
3: 바람이 연기를 빠르게 흐트렸습니다. 뉴스에서 disperse particles, disperse crowds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흩어지게 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ispers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왠지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가 낯익게 느껴졌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은행에 근무할 때면 출납구 뒤에 앉아서 격자 창살 사이로 고객을 보게 되니 가슴팍부터 위쪽에 생김새는 언제나 눈에 익었다. 하지만 막상 길거리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하면 동일인물인지 확신하기 어려웠다. 그저 수표를 내밀고 돈을 받아가는 팔이 달린 얼굴로만 인식하던 사람들에게 다리가 붙어 있어서 특유의 걸음걸이로 바깥 세상을 활보한다고 생각하면 어딘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앨러리 퀸의 책 미스터리 걸작선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DNA 수잔 베가가 함께한 곡 탐스타이너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열림원에서 펴낸 소설집입니다. 앨러리 퀸이 엮은 책이고요. 책 제목은 미스터리 걸작선입니다. 그 안에 노벨문학상 또 퓰리처상 받은 거장이라 할 법한 작가들의 단편 소설이 여러 편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11편 수록이 되어 있어요. 앨러리 퀸은 미스터리 추리 문학가로도 이름을 널리 알린 그 사촌지간 두 사람이 이제 만든 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앨러리 퀸. 그 앨러리 퀸이 직접 글을 쓴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책 작업 발간, 뭐 잡지 매체 운영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이 기획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노벨문학상, 또 퓰리처상 등등을 받은 그런 거장들이 무엇을 미스터리 문학으로 봤을까를 짐작하게 만드는 그런 구성이라고 할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희곡으로 유명한 아서 밀러 또 여기 보면 이제 작품을 수록을 했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그 오늘 문장 카펫은 싱클레어 루이스라는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버드나무 길의 일부고요. 이 싱클레어 루이스도 언젠가 아주 오래전에 북카페에서 데빗이라는 작품을 미국 그 1920년대 그때에 이제 미국에 막 폭발하던 어떤 부를 지향하던 그런 허세 가득한 그 중산층의 삶을 그려냈던 작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낭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작품 쓴 작가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부분 박주영님이 들으시면서 각자의 프레임대로만 생각하네요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주인공이 은행원이라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은행 창구 통해서만 보니까 상반신 일부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골 고객들을 거리에서 만났을 때 뭔가 기이한 기분을 느꼈던 거죠. 늘 돈이 오가던 그 팔과 어깨 상반신 일부에 갑자기 다리가 달렸네? 그래서 그들이 걸어 다니네? 하니까 약간 낯선 기분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었습니다. 재미나서 오늘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고요. 이책 보시는 것도 좀 비슷한 쾌감을 줍니다. 이렇게 늘 항상 대작품들로만 이제 접했던 그런 작가들이 약간 더 장르성이 반짝반짝 빛나는 미스터리 소설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가를 좀 살펴보는 좀 다른 프레임으로 그들을 보는 느낌, 이거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835 쓰시는 카페이님. 박태현님, 바람 강한 제주 날씨입니다. 전에 미미님 방송 때 우리 목요일 시간에 임신에 관한 책이었는데 혹시 제목이 40주 이야기 맞을까요? 알바생이었던 아이가 최근 임신해서 방송 때 재미있게 들어서 선물할까 해서요 라고 하셨는데요. 맞아요. 안나블릭스의 40주 이야기입니다. 책 표지부터 막 번쩍번쩍하게 생겼는데요. 이 안나블릭스도 본인이 임신, 하면서 임신 출산 과정에 인간 말고 다른 생물종들은 또 어떻게 그 임신 출산 과정을 견디는가 또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다양하게 거기다가 담아놨습니다. 막 해마 얘기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책 진짜 재밌어요. 선물하시면 아마 임신하고 선물받는 책들 목록 속에 40주 이야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찐이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흔히 선물할 수 있는 느낌은 아닐 것 같고 뭔가 마음의 힐링, 태교에 도움되는 무언가를 줄것 같은데 40주 이야기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니나 훨씬 더 모험적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책입니다. 김재희님, 반짝 라일락 옷 너무 예쁘네요. 며칠 새 고은님 머리도 많이 자라 길어진 것 같아요. 저 머리요? 며칠 새? 제 머리 길이를 지희님 체크하고 계셨구나. 네, 이제 머리 좀 다시 자르고 싶은 지금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희님, 사실 제가 현재 머리가 많이

길어서 커트해야 되는데 생각 중이라, 그러면 또 이제 사람들 머리만 보이죠. 헤어스타일만 보이죠. 아직 해본 적은 없지만 가능하다면 커트한 머리털 기부를 해볼까도 살짝 생각 중이긴 한데 라고 하셨습니다. 커트한 머리카락 기부, 요거, 그 정도면 약간 좀 많이 자르시나 봐요, 지희님.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늘 조금 이렇게 자르고 이래가지고, 지희님이 해보시고,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 머리가 많이, 며칠 사이 많이 자랐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카페인 분들도, 늘 같은 프레임으로 저를 보고 계신 거잖아요. 보이는 라디오로 이 스튜디오 안을 보신다면 늘 여기 있는 저라든지 우리 오시는 그 고정 게스트 분들도 모두 같은 프레임 안에서 그 각도로만 보고 있으니까 제가 가끔 이 상반신 말고 하반신이 굉장히 강렬한 옷을 입고 오거나 하면 서서 방송하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참고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라일락 옷 색깔은 약간 전략적이에요. 오늘 소설 북클럽 책을 열어보시고 출구 상점까지 가보시면 그래서 고우님이 이렇게 좀 일부러 보라색 입고 오셨구나 하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수 KRMB 소니제로가 함께한 곡 포토북 그리고 스테판 산체스의 Until I Found You까지 두곡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730 쓰시는 카페인님, 저번에 장미저택하고 하나 또 뭐였죠? 생각이 안 나서 상호대차 신청을 못했네요.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요것도 기억하죠. 김지한 작가의 그림책. 아, 제가 그때 수국찻집. 가장 최근에 나온 거 수국찻집에 문장 카펫을 깔아드렸고요. 그 덕분에 우리 튤립 호텔 전작 그리고 장미저택 얘기까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상호대차 신청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 북카페에서 소개한 책 그리고 음악 어떤 건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홈페이지 북카페 홈페이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선곡표도 있고요. 그날그날의 선곡표 올라가 있고요. 반디 앱으로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그날에 다룬 책 얘기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는 당신의 밤으로 정해봤습니다. 그첫 번째 단상 바로 만나보시죠.

세상이 환하게 깨어있는 낮의 시간 동안 우리의 감각은 쉴 새 없이 바깥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빛은 세상의 모든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들 속에서 기민하게 반응하며 하루를 살아냅니다. 일터의 모니터 앞에서 붐비는 출퇴근길의 인파 속에서 우리의 에너지는 철저하게 바깥 세상을 향해 소모되곤 하죠. 하지만 해가 붉게 저물고 창밖으로 짙은 어둠이 내려앉으면 우리의 감각을 밖으로 끌어당기던 그 무수한 시각적 자극들은 비로소 스위치를 끈 것처럼 차단됩니다. 수많은 작가와 예술가들이 찬란한 태양의 시간을 피해서 굳이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에 책상 앞에 앉아 홀로 깨어있기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둠은 단순히 빛이 사라진 텅 빈 상태가 아니라 외부로만 향하던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내면으로 돌려놓는 묵묵한 안내자입니다. 방 안의 형광등을 모두 끄고 책상 위에 작은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두었을 때

예, 그 서늘하고 고요한 공기를 떠올려 보시죠. 시끄러웠던 세상은 그 좁은 빛의 반경 바깥으로 아득하게 물러나고, 오직 나와 내가 마주한 책상만이 캄캄한 우주에 떠있는 작은 외딴 섬처럼 남게 됩니다. 세상의 번잡한 소음과 나를 올가매던 타인의 잣대가 소거된 이 완벽한 고립의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방어막을 내리고 낮 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내면의 솔직한 감정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밤에 책상 앞에서는 누군가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억지로 미소를 짓거나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적어 내려가는 일기장의 문장들이 유독 속 깊고 투명한 것도 낮에는 쑥스러워 차마 쓰지 못했던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편지가 막힘없이 쓰이는 것도 모두 이 어둠이 허락하는 너그러운 고립 덕분일 것입니다. 눈을 부시게 하던 시각이 차단된 그 깊은 세계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방해 없이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유유히 침잠할 수 있는 용기를 얻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조용히 싹을 틔우는 나만의 오롯한 이야기. 그것이 바로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 건네는 사려 깊은 위로일 겁니다. 1년 중 밤이 가장 짧아진다는 하지. 물리적인 밤의 길이는 조금씩 아쉬워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렇기에 이 6월의 밤이 뿜어내는 밀도는 그 어느 계절보다 짙고 강렬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쫓기듯 서둘러 잠자리에 들기엔 왠지 아쉬운 오늘 밤. 캄캄한 방 안에서 작은 조명 하나만 켜둔 채 밤에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스마트폰의 밝은 액정마저 잠시 엎어두고 그 묵묵한 어둠의 안식처에 머물다 보면 시끄러운 낮의 소음에 묻혀 미처 듣지 못했던 나의 진짜 목소리가 조용하게 말을 건네올지도 모르니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아이유가 부른 반편지 띄워드렸습니다. 오수미님이 반짝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유유히 침잠할 시간 밑줄 그으시면서 북카페도 그러한 시간이라 애정합니다. 아름다운 초여름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름밤이 주는 또 감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낮에는 막 달아올랐던 그 대지가 약간 식으면서, 물론 열대야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차분해지면서, 그리고 이 불빛조차도 다 이제, 이렇게 빛을 다 하고, 불빛조차 퇴근할 시간, 조명조차 퇴근할 시간이 되면 정말 고요해지는 거죠. 그때 나만의 시간을 누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제가 질문 드렸었죠? 가장 좋아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한 시간씩만 얘기해 주세요 했을 때 많은 카페인 분들이 이밤 시간대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옥현님, 혼자만의 시간도 핸드폰에 뺏겨버린 것 같아요. 한밤중에도 몇 번이나 확인해야 하는 강박에 휩싸여 있습니다. 잠깐이라도 인터넷 없는 세계에 머무르며 완벽한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이 스마트폰이 진짜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굉장히 많이 바꿔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내가 끊지 않으면 사실 내 곁에서 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옥현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잠깐이라도 인터넷 없는 세계에 머물고 싶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완벽한 자유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저절로 주어질 어떤 상황은 이제 정말 드물어질 것 같아요. 비행기에서도 와이파이가 이제 무료로 제공되는 그런 비행기 항공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알아서 쓰레기통이라도 만들어서 거기 잠깐 넣어놨다가 빼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지만 우리 노력을 해보도록 해요. 진짜 자유 갖고 싶다면. 9749 쓰시는 카페이님, 밤 근무만 하는 야간 근무자시라고 합니다. 3교대 근무를 하다가 취미생활과 여러 이유로 밤 근무를 해보니 밤이 되면 잠잘 수 있는 게큰 행복이구나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쵸. 이 밤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어떤 생체 리듬 관련 책들도 우리 북카페에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사회의 가장 큰 어떤 고민거리, 우리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밤에 일하셔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교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럴 때 어떻게 그분들의 어떤 생체 리듬을 지켜드릴 수 있을까?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9749 쓰시는 카페이님이 이렇게 또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군요. 사연에서 또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밤에 좀훅 이렇게 교대라고 하셨으니까요. 훅 이렇게 지금 여러 이유로 밤 근무를 지금은 주로 하시는 거죠. 밤 근무만 한다고 하셨군요. 네, 그래도 가끔

정말 꿀잠을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주무실 수 있기를 북카페에서 응원하겠습니다. 홍은식님, 아,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다시 읽으면 부끄러워 절대 붙일 수 없다는 거. 그쵸? 밤은 좀 요물인 것 같아요. 왜밤 감성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어떤 소설가도 밤에 쫙 썼던 글을 원고지 70매를 아침에 다 지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침에 보니까 너무너무 말랑해서 안 되겠다라고 하던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다릅니다. 밤과 아침의 역할이 달라요. 은심님은 요즘 밤 시간이 아까워서 잠들기 전에 침대 옆 작은 불을 켜고 조금씩 책을 읽고 있어요. 김에란 작가의 안녕이라 그랬어. 요거 머리맡에 두고 같이 자요라고 하셨습니다. 가끔 이 베개 그리고 머리맡 친구가 될수 있는 책들 너무 축복받은 책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곁에서 이렇게 밤과 아침을 오가면서 함께 있는 책들 많이 사랑받는 책들인 거죠. 9110 쓰시는 카페이님은 딸아이가 아프다고, 딸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못 가고 병원 다녀와서 북카페 같이 듣고 있는데요. 소설가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뻐? 라고 딸이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은 작가님 목소리는 힐링 그 자체 같이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 딸아이가 귀가 트였네요. 네, 정말 좋아해줘서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아픈데 또이 북카페를 듣는 게 힐링이 된다라고 하니까 조금 더이딸 아이와 아픈 아이와 또 이제 부모님 카페이님 함께 들으실 때 이게 북카페가 좀 많이 편안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설가 목소리 요거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뭐 이쁘다 아니다 정도가 아니고 진짜 매력 있는 목소리를 갖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시인들의 낭독과는 또 다른 결의 솔직히 낭독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소설가가. 그건 인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시인의 육성 낭독에 비해 소설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일단, 낭독을 위해 소설을 이제 쓰는 그 장르는 아니고요. 시는 약간의 그래도 이렇게 읽히기 위한, 손에서 읽히기 위한 것도 고려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일단, 한국어 다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요. 뭐뭐 했다, 다, 문장이 다, 다. 다, 뭐,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름, 라임을 살렸다라고 할순 있지만, 어쨌거나, 그리고 많잖아요, 읽을 부분이. 그렇긴 한데, 낭독은 밀립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소설가들의 목소리, 또 직접 만나서, 대면에서 들어보시면, 또그 또한 너무나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카페에 초대석 오실 때도 있으니까, 그때 또귀 기울여 주시면, 아, 하고 매료되실 겁니다. 잔나비의 밤의 공원 그리고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먼 그대여 두곡 듣고 가시죠.

0: 홍콩 맛집 와우!
1: 감동 맛집
2: 서사 맛집 오!
0: 아! 북카페로 지금 가죠?
1: 네.
2: 네.
0: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시작합니다. 염승숙 작가, 최정민 작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8916 쓰시는 카페이님이 주신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한동안 바빠서 실시간 방송을 못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시 듣기로 주말에 나혜석 편 지난주 거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나혜석 작가보다 80년 뒤에 경상도에서 장녀로 태어난 저도 그런 서름을 많이 느꼈거든요. 20대 학창시절 교양 과목으로 여성학 강의를 들으며 100년 뒤엔 지금과는 분명 다른 사회가 되어 있겠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달라졌을지 궁금해서 100년 뒤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희, 구미유람기 등 나혜석의 글을 읽어봐야겠어요. 매일 좋은 내용으로 방송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윤고은의 북카페 들으면서 공감하고 성찰하면서 깊어지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2: 와,
0: 와 예, 좋습니다. 그렇죠?
1: 네, 너무 좋은 리뷰네요.
2: 러브레터 같기도 하고.
0: 네. 오래전 글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접하면서 또 지금을 돌아볼 수가 있고 또 미래는 어떨까 또 꿈꿔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2: 맞네요.
0: 아, 정은정님은 고은님 이번 주에 회사에서 독후감 대회를 연다고 하는데 독후감 잘 쓰는 꿀팁 있을까요? 독후감을 잘 쓰는 꿀팁. 동민 작가님 독후감 잘 쓰는
1: 독후감이요?
0: 꿀팁 네. 출구상점 주인장으로서
1: 아, 제가 이렇게 상복이 없어가지고 네. 독후감 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2: 어린 시절부터?
1: 네. 우와. 평생 동안 한 번도 독후감으로 뭘 받아본 적은 없는데
0: 네.
1: 그때 페인을 분석해보자면 항상 실패한 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 게 그렇게
0: 그럼요.
1: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0: 네, 그럼요.
1: 그때 페인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너무 전형적이었다.
2: 전형적이었다?
1: 네, 그 독후감 하면 딱 떠오르는 그 구조들 있잖아요. 그걸 너무 따라갔다. 왜냐하면 상을 받아야 되니까.
2: 어떤 구조가 있죠?
1: 일단 줄거리를 그렇게 너무 길진 않지만 앞에 좀 쓰고 뒤에 줄거리를 엮어서 이렇게 자신의 감상을 이렇게 쓰면 된다. 근데 그게 네. 좀 지루했겠죠. 심사위원들이 보기엔 수만 편이 그렇게 됐을 테니까.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꿀팁을 드리자면 저는 저보다는 하루키의 말을 빌려서.
0: 하루키.
1: 네. 제가 제 글 쓸 때마다 항상 생각하는 글이긴 한데 하루키가 글이 잘 안 써질 때는 자기는 이렇게 안 돼요. 말하자면 독후감을 쓴다. 어떤 작품을 쓴다. 그때 그 이야기로 시작하지 말고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0: 이를테면 굴튀김. 하루키 스타일이다 진짜.
1: 네,
2: 기억나요.
1: 표현도 이거 그 진짜 이를테면 네. 굴튀김 같은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장황하게 앞에 굴튀김 얘기를 길게 쓰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데.
0: 네.
1: 근데 쓰다 보면 연결이 된대요.
0: 그렇죠. 약간 비유하는 거죠.
1: 어떻게든 연결이 된대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신선한 양 두 가지를 합쳐서 이렇게 어떤 굉장히 보지 못했던 그런 글이 네. 태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이고 그런 글이 태어난다라고 해서 독후감을 쓰실 때도 그 작품에 너무 몰입하지 마시고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걸 먼저 쓰시는 게
2: 알레고리를 사용하라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그렇게 하면 좀 더 심사위원분들에게 이런 신선한 글이라고 하면서 붙지 않을까.
0: 좋은 꿀팁인데요. 네. 이 회사에서 지금 다 굴튀김, 이를테면 굴튀김을 시작되는 건 어떡하지? 이게 전형이 되면 어떡하죠?
1: 저희의 문화적 파급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은정님 정말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고 네. 승숙 작가님도 혹시 주실 거 있으세요?
2: 저는 독후감 왕이었습니다.
0: 와, 왕의
2: 독후감 독후감 대회에서 상을 안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1: 너무 부럽다.
0: 오, 네. 네. 요인이 뭐예요?
2: 근데 저도 성공 요인을 미쳐 보자면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독후감이 원래 책을 읽고 쓰는 감상이나 개인의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책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0: 책은 거들뿐.
2: 네. 지금 생각하니까 신기한데, 저는 말로 하는 스몰 토크는 좀 자신 없는 편이거든요. 네. 일상생활에서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0: 너무 전기수가.
2: 아니, 제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를 좀 낯가리는 편인데, 네. 독후감 안에서는 제 이야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0: 아, 글로네.
2: 네네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읽고 줄거리가 어떻고 등장인물이 어떻고를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좀, 이 이야기를 읽고 난 어떤 나의 개인적인 네. 일상 생활 세계와 어떤 저의 의견을 좀 중심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0: 아,
2: 그리고 특히 중간중간 정말 인상적이었던 문장과 구절을 쓰는 거죠.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0: 아, 네. 인용하라는 거죠.
2: 네네네. 그래서 그 문장이 왜 마음에 들었는지를 저의 생활 세계에 비추어서.
0: 그쵸.
2: 네. 그래서 결국에 독후감도 이 책을 읽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0: 맞아요. 그 인용할 문장도 너무 유명한 거 하지 말고.
1: 맞아요. 맞아.
0: 예를 들면 맞아요. 뭐 행복한 가정은 뭐 여러 모습이야 뭐 이런 거 말고.
1: 아무도 안 쓸 것 같은 거. 되게 평범한 거.
0: 맞아요. 네. 그래야 내 얘기를 또 끌어낼 수 있으니까.
2: 그렇죠.
0: 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용성님 다음번 서평 쓸 때 이를테면 윤고은의 북한편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2: 센스쟁이.
0: 협찬 의혹이 있지 않을까. 아. 뭐지? 네. 재밌습니다.
1: 그러니까 이를테면 뒤에 이렇게 책과 관련된 게 들어가면 안 돼요.
0: 아,
1: 너무
0: 맞아요.
1: 가까워.
0: 그러네요. 좀 멀리 네. 가서 만나게 하는
1: 이를테면
0: 거죠?
1: 라벤더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윤고은 북카페에서 윤고은 작가님이 라벤더 색의 뭔가를 입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을 네. 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이렇게 북카페 하면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것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한 번 더 꼬으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0: 좋습니다. 정은장님, 굴튀김 스타일 너무 감사해요. 좋은 소식 있으면 꼭 말씀드릴게요. 네, 화이팅입니다.
2: 너무 궁금해요.
0: 진짜요. 김준희님, 보라색 옷보니 라벤더 꽃과 같아요. 강원도 고성의 라벤더 축제가 곧 열릴 텐데 올해 꼭 가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작년 이맘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났네요. 고성 라벤더 축제. 와,
2: 색깔도 이거... 색깔인데 엄청 향기롭겠어요.
0: 라벤더.
1: 그렇죠. 지역
0: 약용 식물이잖아요. 또 네?
2: 가면 막 취해서 어지러운 거 아니에요? 너무 향이 좋아.
0: 염증이 치료되고.
1: 네. 아 그런가요?
0: 라벤더 되게
2: 항염효과.
0: 그럼요.
1: 네. 맞아요. 제가 예전에 김전일이라는 만화책 좋아했었는데
2: 네. 너무 좋아했는데
1: 일본 삿포로인가 어디에 라벤더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또 살인사건이 벌어져요.
0: 네. 살인사건이
1: 그렇죠. 김전일이 우연히 갔는데 또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네. 거죠. 근데 그 약용 효과로 뭘 발견해냈던 기억이 났어요.
0: 진짜요?
1: 네, 그래서 범인을 뭘 발견하더라고요. 네. 그 향과 이런 걸로.
0: 아니 그걸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1: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잘 기억해서
0: 좋은데요?
1: 네네. 네.
2: 뭐 코난이나 김전일 이런 추리 만화는 가끔 생각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네, 그래서 그 풍경이 너무 기억에 나네요.
0: 우와. 네. 아니, 우리 오늘 북클럽 작품을 살짝 소개를 하고 오늘도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2: 네. 오늘은 강신재 작가의 단편 소설이고요. 제목은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0: 네. 미눔사에서 나온 젊은 느티나무 이 수록된 오늘의 작가 총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이 책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책 앞에 말머리를 느티나무로 할까요?
2: 좋아요.
0: 네, 느티나무로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하셔서 주소 포함하셔서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책 선물 보내드립니다. 샵 1045 50원 보는 유료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만약에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나서 독후감을 쓴다 하면 어떤 부분에서 또 나와 접점이 있는 그 얘기를 또 끌어낼 수 있을지
1: 네. 연습해 보셔도 좋겠네요.
0: 그러니까요. 이 젊은 느티나무 이 강신지 작가의 소설 동민 작가님이 읽고 충격 받으셨다. 네.
2: 아니 저는 정말 읽고 기억이 안 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이
0: 학창 시절에 봤던 걸 기억 못 하는 거다.
1: 학창 시절에 실려 있었으면 너무 충격적일 것 같은데.
0: 왜 충격일 네. 것 같아요?
1: 일단 저는 이런 소설인지 몰랐고 제가 아는 약간 고전이라 함은
2: 네. 그렇죠.
1: 뭐랄까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세계, 높은 세상, 좀 더 이상적인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특히 교과서에 실리면 좀 교훈적인 것들
0: 네.
1: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처음 열었는데 연애 얘기네?
2: 그렇죠.
1: 사랑 얘기네? 근데 그렇죠. 금기가 들어가네.
2: 그렇죠.
1: 근데 두 사람이 하는 행동도 뭔가 심상치 않은데
0: 네.
1: 라고 하면서 클라이막스에 엄청난 장면이 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클라이막스에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0: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1: 뭐야, 내가 뺨을 때린다고? 근데 네. 또 네. 너무 문장이 아름답잖아요. 뺨을 맞았는데 그걸 또 너무 아름답게 표현을 하는
2: 그렇죠.
1: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뺨을 맞은 게 아니고 다른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네. 앞을
2: 그
1: 갔는데.
2: 그 부분만 몇 번을 보신 거예요.
1: 리와인드를 계속.
0: 내가 잘못 봤나 해가지고.
2: 네.
0: 그러니까. 진짜 잊지 못할 장면.
1: 네, OTT였으면 진짜 방향키 네. 낡았을 겁니다. 거의 계속 앞으로 돌리기 하면서 봤을 텐데.
0: 그러니까 전 이걸 교과서에서 봤으니까 이게 어. 얼마나 그때 확 들어왔겠어요. 그렇죠. 이 작품. 저는 뺨 때린 건 솔직히 기억이 안 났고 그거 말고 그냥 이 몽글몽글한 싱그러운 이런 느낌? 아, 제가 밑줄 하나 그었는데 이런 거예요. 내 팔뚝이나 스커트에는 아직도 풀과 이슬의 냄새가 묻어있는 듯했다. 아, 저 이런 거 너무, 이런 감성 너무 좋아. 지금 마이클 잼 뻔했어요. 이런 감성 너무 좋거든요. 이런 게 가득하니까 교과서 안에서 진짜 풀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그리고 이 작품 두 번 봐야 되는 게 그 남녀 사이의 감정은 되게 미묘하게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시 읽으니까 두 번 봤거든요. 아니.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네. 네. 짧기도 하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나왔던 뭐 정구라든지 뭐 지수랑 한 판 뭐 예약해놨어 뭐 이렇게 약속했어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문장의 숨은 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뭔가 되게 묘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조금 더 몽글몽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표면적으로 이 소설은 18살 숙희 그리고 22살 현규의 사랑 이야기이거든요.
0: 네.
2: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연애 감정을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지를 찬찬히 읽어나가다 보면 사실 이것이 1960년에 발표된 작품이라고 를 의심하게 만들 만한 너무나 모던하고
0: 맞아.
2: 너무나 세련된 미학적 성취가 있죠.
0: 네.
2: 그래서 이 강신재 작가의 대표작으로 현재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 젊은 느티나무가 어떤 내용인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표면적으로는 연애 얘기, 사랑 서사인데 1960년 작품이라고 했잖아요.
0: 네.
2: 근데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를 이 소설 단편 소설 한 편만 읽고 강신재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왜요?
2: 일단 이 소설에 강신재 작가의 대표 작품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네. 일단 60년 작품인 젊은 느티나무를 읽기 전에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긴 하지만 이 뒤편에 수록되어 있는 해방촌 가는 길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0: 네.
2: 1957년에 발표된 작품이거든요.
0: 네.
2: 해방촌 가는 길이라는 작품을 먼저 읽으면 이것이 젊은 느티나무를 쓴 강신재 작가의 소설이라고? 를 또 한 번쯤 정신적인 타격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에요.
0: 이런 게 너무 좋아요.
2: 네.
0: 한 작가의 작품을
2: 그렇죠.
0: 보면서 놀랄 때.
2: 맞아요. 왜냐하면 해방촌 가는 길은 전후 사회의 네. 어떤 전쟁의 상흔을 해방촌이라는 공간에 빗대어서 설명을 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기예라고 하는 여성 인물이 좀 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존을 위해서 이 미군 근처의 해방촌에 머물게 되면서
0: 네.
2: 양공주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너무나 남루하고 비루한 이 전후 사회 일상을 그려내고 있거든요. 당연히 아주 궁핍하고 척박한 전후 사회의 현실을 그리고 있어서 당대의 리얼리즘 서사로는 압권인 작품이에요.
0: 네.
2: 그런데 3년 만에 어떻게 젊은 느티나무로 이 문학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거든요.
0: 그러네요.
2: 네, 젊은 느티나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 첫 문장은요. 한국 문학사에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 중에 하나일 거예요.
0: 맞아요. 그리고 이게 1960년대에 발표된 작품인 걸 고려하면 더욱더.
2: 네. 60년대가 네. 아닙니다. 60년.
0: 60년에.
2: 네. 네.
0: 오늘 바로 그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서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우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느티나무 말머리 달고 샵 1045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이 주소와 함께 책 선물 받으실 주소와 함께 사연 신청해 주시면 이 추첨해서 이 책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권선자님이 아 그니까 그 유명한 비누 냄새 첫 문장이라고 하셨어요.
1: 맞아요.
0: 다시 한번 읊어주시죠. 첫 문장.
1: 그에게서는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2: 아 비누 향기도 아니고
1: 맞아요.
2: 네, 냄새라고 표현한 것도 네. 정확하죠.
1: 그래서 저도 소설 쓸 때 학생들한테 첫 문장은 무조건 아름답거나 기괴하거나 둘 중 하나로 선택하자.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0: 아름답거나 네. 기괴하거나.
1: 네. 이런 도입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0: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비슷한 거 쓸 수 없어요. 네. 이게 너무 강렬해서.
1: 샴푸 냄새.
0: 샴푸 냄새, 뭐 린스 냄새 다 안 돼요.
2: 그럼 기괴한 냄새는 어때요?
0: 그건 또 이제
1: 기괴한 냄새가 뭔지. 아,
0: 기괴한 게 뭔지 네. 정확히 표현하라.
1: 그게 뭔지.
2: 오존 냄새가 났다.
1: 오존?
0: 네, 오존 아니고 지금 다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2: 아니, 오존, 오존 맞아요.
1: 오존.
0: 아, 그래요? 저 주변을 얘기
1: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2: 그 냄새가 있거든요, 오존에.
0: 아, 오존 냄새요?
2: 네, 되게 네. 기괴해요, 네, 냄새가.
0: 지금 제가 네, 너무 기괴한 상상에
1: 맞서서 그렇죠, 그렇죠. 오존 냄새 네. 괜찮네요. 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름다울 네. 뻔 했는데 더
2: 네,
0: 기괴한
2: 죄송합니다.
0: 네, 네 죄송합니다. 0877 쓰시는 카페이님. 저도 학교 다닐 때 이 책 읽었는데 뺨 때린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부모님들보다 젊은이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너무너무 바라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이루어지길 너무너무 바랐다고 하신 거 보면 여기에는 지금 예, 우리가 얘네 사랑하는 이게 쉽게 볼 수 있는 네. 없는 어떤 구조가 있는 거잖아요.
1: 맞아요. 이 소설 속에 지금 주인공 숙희와 현규 사이는 이복남매예요.
0: 네.
1: 네, 엄마가 다르죠. 지금 숙희의 엄마와 이 현규의 아버지가 재혼을 한 관계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엄마가 먼저 재혼해서 서울로 떠나고
0: 네.
1: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새로운 양아버지가 이제 시골로 숙희가 있는 시골로 찾아와서
0: 네.
1: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조부모께 좀 간절히 요청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0: 아.
1: 지금 애 엄마가 너무 바라고 있다. 숙희가 오기를.
0: 네.
1: 그래서 간절히 요청을 해서 조부모가 숙희를 엄마 품에 서울로 보내줘요. 그래서 시골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0: 네.
1: 서울에 있는 이 여고로 이제 전학을 했다라는 설명이 나오거든요.
0: 네.
1: 근데 너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이복 오빠인 거죠. 현규에게 숙희를 소개하면서 숙희 오빠야 이름은 현규라고 해 라고 소개를 할 때 진보랏빛 양탄자 위에 서서 그의 얼굴을 바라보는 숙희의 모습이 나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진보랏빛 양탄자도 너무 강렬한 색채적 이미지인데
0: 그렇죠.
1: 오늘 아까 앞서서 보랏빛 이미지가 나와서 네. 재밌었던 거예요. 현규는 이과대학의 수재라고 합니다. 22살의 대학생이고요.
2: 네.
1: 그리고 엄마가 재혼한 이 아버지를 좀 숙희로서는 쑥스럽기도 하고 아주 어린 날부터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네. 좀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낯설고 어색해서 속으로만 무슈리 무슈리 이렇게 불러요.
0: 그 무슈리가 또 좀 재미난 네, 표현이
2: 네.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0: 충격의 연속이에요?
1: 네네. 맞아요.
2: 네. 잘못 인쇄된 건가?
1: 이 새아버지가 대학 교수거든요.
0: 네.
1: 대학 교수로서 딱히 프랑스어나 뭐 프랑스 관련 학과, 철학과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재미삼아 이제 무슈리 무슈리 불렀던 것이
0: 네.
1: 이제 무슈리가 외국 여행을 떠나고 엄마와 현규 오빠와 나숙희 이렇게 셋이서 양옥집 안에서 살고 있는 이런 전경들, 풍경들이 좀 네. 그려지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아까 앞서 짤막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 57년 작품 해방촌 가는 길에서 3년이 채 못 되어서 이제 젊은 느티나무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전후 사회의 아주 사실주의적인 묘사에서
0: 네.
1: 그 빈곤함과 윤리의 타락과 어떤 도덕적인 빈곤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다운 이 느티나무라고 하는 이미지 아래로 문학적인 변화가 옮겨올 수 있었는지
0: 네.
1: 너무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50년대 후반, 그러니까 전후 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재건되면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최동민 작가, 염승숙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

0: 도시화, 경제화,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1: 그렇죠.
0: 그 과정에서 전후 세대만의 새로운 일상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이런 방식으로 뭐 비누, 양옥집, 느티나무, 테니스,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행해 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근대적인 일상 공간이 확립되면서 강신제 작가만의 감각적인 취향으로
1: 네.
0: 포착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세련되게 버무려져 있는 작품이 젊은 느티나무가 아닐까 싶어요.
1: 그리고 여기 주인공 숙희가 그 시골에서 이제 서울로 온지 1년 만에
0: 네.
1: 이제 그 도시의 어떤 그 티를 딱 입게 되잖아요. 그리고
0: 맞아요.
1: 그 여고에서 무슨 페스티벌 같은 데서 퀸으로
0: 네.
1: 당선도 되고,
0: 미스 이화.
1: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0: 네.
1: 보면 이런 문화 자체가 아까 테니스 코트 얘기 나오는 것과도 이제 같이 결합되어서 굉장히 뭐랄까 좀 되게 부유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
0: 맞아요,
1: 소설
0: 맞아요.
1: 안에 흐르는, 그러니까
2: 맞아요.
1: 전쟁을 지금 몇년 전에 겪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0: 맞아요. 이 젊은 느티나무만 봐서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1: 네.
0: 사실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그 전쟁의 상흔 자체가 사실은 많이 소거돼 있죠. 근데 이제 아주 좀 흔적처럼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숙희의 어린 시절에
1: 네.
0: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고 엄마가 이야기해 준 부분이 사변 직후였다는 거죠. 그런 표기들이 있거든요. 사변 후에 항상 이제 젊고 아름다운 엄마가 그림자처럼 살던 시기가 있었고,
1: 네.
0: 그 과정 이후에 너희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아버지의 실제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난 너의 아버지와 헤어졌다라는 식으로 어떤 상징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인지는
1: 네.
0: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피난지에서도 조부모 밑에서 다분히 안전하게 삶을
1: 네.
0: 영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그림자처럼 살던 시기를 지나서 다시금 생기 있게 자신의 삶을 주저하게 된 배경은 이제 무슈리와의 결합에 있었던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시골에서 살 때도 사람을 몇몇 부리고 있었다는 걸 보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 그쵸.
0: 대학 교수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무슈리,
1: 그렇죠.
0: 그리고 이 현규 오빠와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공간도 서울에서 아주 으리으리하다고까지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너무 견고해 보이는 양옥집이라고 하는
1: 네.
0: 것, 그리고 그 양옥집 뒤에는 또 다른 어떤 부유한 이 할아버지가 계셔서 땅을 그저 놀리고 있는 넓은 공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현규 오빠가 우리 정부 치러 갈래? 라고 하면 이제 라켓 같은 것들을 집에서 챙겨가지고 그 공터에 이제 라인을 그리고
1: 네.
0: 네트도 세우고 테니스를 치는 거죠.
1: 그쵸.
0: 네, 그래서 너무 이 테니스를 치러 가기 전에도 옷 갈아입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짧은 스커트와 이 피켓
2: 그러니까요.
0: 셔츠 이런 부분들도 좀 드러나는 부분들이
1: 맞아요.
0: 있어서 60년이라고? 라는 생각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미학적으로 잘 구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해병촌 가는 길에서 젊은 느티나무로 이행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이 근대화, 산업화의
1: 네.
0: 시기를 작가적 시각으로 포착해내는 유미주의가 좀 결합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봐요.
1: 작가님이 제안 주신 그 순서대로 다시 봐도 또
0: 네,
1: 재밌겠네요. 그렇죠?
0: 맞아요.
1: 7739 쓰시는 카페인 클래식한 첫사랑의 감정 다시 한번 느껴보고프네요. 1960년 작품이라니 꼭 읽어보고 싶어졌어요. 라고 하셨고요. 이 유느님은 저는 첫 문장 읽으며 제대로 헹구질 않았나? 왜 비누냄새가 나는 거야? 이 생각하셨다고. 이런 기발합니다.
0: 되게 향기죠, 향기.
2: 충격적인 티.
1: 네. 티? 이런 것도 이제
2: 네.
1: 어찌어찌 그잘그 독후감에 이렇게 녹이면 또 모두 함께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 웃고
2: 그렇죠. 이게 근데 이게 주인공 숙희 그의 말투를 빌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비누 향기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잖아요.
1: 그쵸.
2: 아직 어리고 사랑의 감정도 처음 느껴보고
1: 네.
2: 이걸 비누 향기라고 해버리면.

0: 자기가 너무 어른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기가 더 어색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비누 냄새라고 썼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점을 그렇게 해서 보면 더,
1: 그럴
0: 네, 그런 느낌도
1: 수도.
0: 드는데, 진짜 덜 씻고 나서 헹구질 못해서.
1: 네. 아니,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냄새가 조금 더, 뭐랄까요? 조금 더 동물적이잖아요.
2: 맞죠.
1: 느낌이, 향기보다.
2: 아, 그쵸,
1: 육감적이고.
2: 그쵸.
1: 예, 네, 맞아. 육감적인 거.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지금 그 현기 오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그렇게 향기, 뭔가 잘 패키징돼서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이 뭔가 통제할 수 없는 짐승이 뭔가가 이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아요?
2: 맞아요.
1: 내 안에
2: 맞아요.
1: 있는 거.
2: 왜냐면
1: 상징적으로.
2: 이 소설 초반에는 그에게선 언제나 비누 냄새가 난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스키로서는 현규가 집에 돌아와서 스키를 먼저 스키의 방을 먼저 찾아가서 뭐해? 라고 하는 지점에서 풍기는 냄새인 거거든요.
1: 맞아요.
2: 왜냐면 그 뭐해라고 하는 질문은 진짜 지금 무엇을 하냐라고 하는 어떤 확인이나 체크의 감정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말 오롯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네가 너무 궁금해라고 하는
1: 그치.
2: 감정의 촉발이잖아요.
1: 맞아요.
2: 그러다 보니까 이 비누 냄새가 스키에게는 너무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현규가 다가와서 뭐 해?라고 스키의 방문을 열고 물어봤을 때 항상 스키는 그렇게 느껴요. 슬프고 괴로운 시간이 다가왔다.
0: 이루어질 수
2: 네,
0: 없으니까.
2: 당연히 이복 오빠이고
1: 네.
2: 엄마와 새아버지는 이성적으로 지금 결혼 관계로서 묶인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1: 그렇죠.
2: 발버둥 쳐도 법적, 제도적으로는 현규와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키로서는 자신의 슬픔과 괴로움과 있는 대로의 지혜를 일점에 응집시켜서 이 순간 현규의 눈 속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1: 첫 문장에서부터 지금 몇장 가지 않아서 이 복잡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0: 그러니까요.
1: 있습니다.
0: 재밌네요.
1: 맞아요. 아들의 Chasing Pavements 들으면서 우리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신재 작가의 단편소설 젊은 느티나무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524 쓰시는 카페이님, 숙희의 첫사랑이 참 달콤하고 씁쓸하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전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숙희의 가슴 시린 대사만 읽어도 그 감정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숙희도 지금 이 사랑이 그쵸? 이게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긴 하죠. 사실 각각의 부모님이 결혼해서 이 지금 형제지간이 된 상황이니까, 남매가 된 상황이니까, 예, 좋아하는 게
1: 그렇죠.
0: 지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까지도
1: 그렇죠.
0: 느낄 수
1: 뭐
0: 있죠.
1: 절대 가져서는 안될 감정에 지금 휩싸여 있는 거니까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계 막장 드라마로 바뀌면 알고 보니까 형규가 무실이 아들이 아니었고 막 그런
1: 그런
2: 식으로 한번더
1: 결말까지
2: 꼬이잖아요.
1: 있었다면,
2: 네, 그러면 우리가 이뤄질 수 있는 사랑이었네라고
1: 네.
2: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해피해피하게
0: 아,
2: 네,
1: 그렇게.
2: 그게 왜 전초전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1: 재밌네요.
2: 이런 변주들이 많이 생기는구나 시간이 지나면.
0: 그쵸. 얘기할 갈등거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드라마라면.
1: 맞아요.
0: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설에서는 첫 문장으로 그렇게 많은 얘기를 보여준 것처럼, 감각적으로 이거를 살짝살짝만 터치하면서, 이 갈등의 굴곡을 그냥 이렇게 능구렁이처럼 훅훅 지나간 듯한 느낌도 들어요. 문장이 너무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1: 맞아요. 도입부부터 지금 현규가 숙희의 방에 정말 불현듯이 딱 등장했을 뿐인데 이 서사적 긴장감이 엄청나거든요. 뭐 해? 라고 두번 물어봤을 뿐인데 이제 숙희의 감정선이 너무 세밀하게 나열되면서 아, 현규를 사랑하고 있구나.
0: 네.
1: 가 즉각적으로 느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우라고 이제 아무렇지 않게 쾌활한 척하는 이 숙희의 면면이 더 가슴 썰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네.
1: 이 과정에서 강신재 작가는 이 장면을 어떻게 만드냐면 아, 뭐 먹을 것좀안 줄래? 라고 현규가 묻는 거예요. 근데 이마저도 모든 현규의 행동, 표정, 화법, 어투, 뉘앙스 이런 것들의 모든 촉각을 숙희가 지금 안테나를 뻗듯이
0: 그쵸.
1: 보여주고 있거든요.
0: 왜냐면 다 수집해서 잘때또 다시 돌려봐야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2: 그쵸, 그쵸.
0: 나
2: 아니,
0: 이거
2: 그리고,
0: 살짝 웃었다. 입꼬리가 이러면서 계속
1: 맞아요.
0: 재생하려면 모아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1: 맞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먹을 걸 나한테 와서 굳이 찾을까?
0: 그래요.
1: 냉장고는 아래 부엌에 있고, 지금 그 일해주시는 분께 부탁을 해도 충분히 얻어 먹을 수 있는데, 꼭 자기 방에 와가지고, 나 먹을 것좀안 줄래? 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숙희는 또 아무렇지 않게, 아우, 귀찮게, 라고 하면서 이제 부엌으로 내려가서, 냉장고 문을 여는 거죠. 그때 숙희가 현규에게 가져다 주는 것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뽀얗게 얼음을 내뿜은 코카콜라, 크래커, 치즈 따위를 쟁반에 집어 얹으면서 이 비밀스러운 즐거움으로 가슴이 고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0: 비밀스러운
2: 뭐가 그렇게
0: 즐거움.
2: 즐거웠을까요?
1: 이런 거죠. 왜늘 그가 내 방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할까? 그 뒤에 혹시 현규도? 라는 거죠.
0: 하긴
1: 나와
0: 최대
1: 같은
0: 관심사는
1: 마음일지.
0: 그거긴 하죠.
2: 같은 마음일까?
1: 맞아요. 어떤 게으름뱅이가 냉장고 문을 못 열어? 굳이 나한테 다가와서 먹을 걸 챙겨달라고 하는 것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일까? 라고 가슴이 들뜨다가도 아니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0: 그렇죠.
1: 라는 이 비통한 심정으로 또 마음이 가라앉는 거죠.
0: 이 아슬아슬합니다.
2: 그렇죠.
0: 재밌어요.
2: 네, 치즈에 크래커에 콜라에 그
1: 맞아요.
2: 종류도 뭔가 되게 고심하셨을 것 같아요, 작가님이.
0: 맞아요.
2: 어떤 거랄까, 이 쟁반을 뭘 올려놓으면 이들의 감정을 제대로 전달할까.

0: 나라일 수
1: 오,
0: 있을까?
1: 맞아요.
0: 근데 콜라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새하얀 그 김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또 하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치즈랑 크래커에 앞에 따위를 붙이는 게
1: 맞아요.
0: 사실 시대상으로 봤을 때 되게 고급 음식일 거
1: 그죠?
0: 아니에요. 그걸 따위라고 말하면서 주전부리를 갖다
1: 네,
0: 시키는 게.
1: 맞아요. 근데 앞권은 바로 그 다음 장면이에요. 쟁반을 들고 스키가 방으로 다시 올라온단 말이죠.
2: 네.
1: 그런데 현규가 쓱 창밖을 내다보는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 있어요. 창밖에 동글장미께로 시선을 던지면서 여벌구를 보이며 앉아 있는데 까무레한 피부, 꽤센 윤곽을 가진 그의 얼굴을 그 옆면의 얼굴을 바라보는 각도에서 볼때 가슴이 너무 쿵쾅거리는 거죠. 그래서 머리통도 이렇게 잘생겼어라고 생각을 속으로 해요.
2: 푹 빠져 있습니다.
1: 그리고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거리네. 이런 부분을
2: 그
1: 세세하게
2: 곱슬머리라는 건데 그걸 이렇게
1: 머리카락도 너무 곱슬거리네. 이렇게 보는데 스키가 이렇게 얘기해요. 곱슬머리는 사납다던데.
0: 오히려 좋아 이런 말이
1: 그랬더니 현규가 뭐라고 했게요?
2: 뭐라고요?
1: 아니, 스키? 정말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거죠. 스키로서는 왜 이토록이나 거세게 저항하고 아니라고 반박하는 것인지. 아니야, 곱슬머리 사납다던데라고 하면 자기 말을 무시할 수도 있잖아요, 현규가.
2: 네.
1: 그런데 현규가 아니, 아니, 사납지 않아. 라고,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 라고 몇 번을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은근한 기쁨인 거죠, 스키로서는.
2: 근데 좀 초치자면 약간 많이 들어서 짜증나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0: 이건
1: 왜
0: 행위라서.
1: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0: 그거는 과학적이지 않아.
2: 아,
0: 곱슬머리가
2: 과학적이지
0: 사납다니.
2: 않다고? 아무 상관이 없다.
0: 그건 혈액형이랑 똑같은 거잖아.
2: 그렇긴 하네요. 아니, 현규
1: 정말.
2: 지금 장미 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1: 네.
2: 진짜 옆모습을 보이며 서 있었던 거 맞군요.
1: 그렇죠,
2: 시선만
1: 그렇죠.
2: 거기 뒀고, 이쪽에 귀를 열고.
0: 아, 둘이 똑같아요. 그는 이렇게 마음에
1: 네.
0: 이렇게 자신의 서로 드러내지 못해서 지금 안달이 나 있잖아요.
1: 그렇죠.
2: 진짜.
1: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어떤 애정을 갈구하고 관심을 보이는 대목들이 나열되면서 좀 독자도 따라서 설레는 그런
2: 네.
1: 기분에 빠지는 것 같아요.
2: 자, 육현진님이 제목만 듣고 제가 고등학생 때 좋아했던 젊은 느티나무가 만나 있는데 첫 문장 듣고 맞아서 소름 돋았어요. 아, 소설 얘기 들으면서 학창 시절에 책 읽으면서 그때 몽글몽글했던 거 기억이 너무나 떠오르네요. 참고로 제 나이 50입니다라고
1: 너무
2: 하셨습니다.
1: 좋네요.
2: 와, 이게 진짜 학창 시절에 봤던 이야기. 장미수님도 와, 믿을 수 없네요. 방금 들어왔는데 듣자마자 젊은 느티나무 알수 있었어요. 수십 년전 고등학생 때던가 이 소설에 완전 빠졌죠.
1: 스키의 나이와 동갑이었네요. 고등학생 때라면.
2: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뭐 이럴 때 이걸 이제 책으로 읽었을 때 얼마나 이게 그 다른 작품들 사이에서 산뜻하게 다가왔을지가 좀 느껴지시죠.
1: 맞아요, 맞아요.
2: 우리 앨러니스 모리셋의 음악 Uninvited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소설 북클럽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최종은님이 오늘 노래가 숙희 마음속 깊은 곳을 잘 나타내주네요라고 하셨어요. 이 우리 피디님이 선곡하실 때 숙희 속마음, 이 독백 요거 염두에 두고서 또 이렇게 선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전달이 된것 같아요. 임용은님은 예, 여기까지 지금 얘기 듣고 현규가 잘못했네, 잘못했어. 현규 무엇을 잘못했나요?
1: 잘생김이 죄일까요?
0: 이거 본인이
1: 플러팅?
0: 알고 있는 것 같은,
1: 네.
0: 그쵸? 홍은심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숙희의 말투에서 오키가 떠올라요.
2: 그건
1: 네.
2: 제가 잘못했네요.
0: 오키.
1: 아니, 저도 비슷하게
0: 아저씨.
1: 느끼긴 했었는데. 작품 문장 보면서
0: 오키가.
1: 말투가 되게 비슷하다.
2: 그 시절의 말투인가요?
0: 그렇겠죠. 신수아님은 선생님이 교실 들어오기 전 쉬는 시간에 보다가 수업 중에 허벅지 위에 감추고 읽었던 기억이 지나가요. 맨 앞자리라 다 아셨을 텐데 모른 척 해주셨나 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책을.
2: 감추고 읽지 않아도 되는 너무 좋은 명작인데,
0: 다른, 그러니까 쉬는,
2: 금기적 설정이 들어가서
0: 그런가, 아, 다른 수업
2: 은근히,
0: 시간에?
2: 아,
0: 혹시?
2: 다른 수업 시간에?
1: 수학 시간에 이걸
2: 그럴 수도
1: 펼쳐서
2: 있겠네요.
1: 봤다거나.
0: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2: 하긴, 이
0: 또.
2: 소설은 한번 펼치면 끝까지 가야 돼요.
0: 맞아요. 분량이 아주 길지도 않고,
1: 맞아요.
2: 중간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0: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2: 맞아요. 이 소설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청춘 드라마나 좀 성장기를 배경으로 한 고교 시절의 어떤 첫사랑 이야기를 다룰 때
0: 네.
2: 꼭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학교 앞 수도가라든가.
0: 아, 수도가.
2: 햇빛이 쨍하게 비치는데 그 호스로 막 서로 간에 장난치는 그런 물빛 영롱한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1: 무지개
2: 그쵸.
1: 뜨고.
2: 지금은 굉장히

0: 클리셰 같은데
1: 네.
0: 이 젊은 느티나무에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규가 테니스 치러 갈래?라고
1: 네.
0: 묻고 이제 옷 갈아입고 라켓 챙겨서 테니스를 한판 친단 말이죠. 와, 참안 된다라고 하면서 스키가 져요. 그러고선 너무 목이 마르니까 약수터를 가는 거예요.
1: 네.
0: 그 근처에 또 약수터가 하필이면 있네. 그래서 약수니까 많이 마셔라고 하면서 현규가 그 약수터에 놓여 있는 표주박에다가
1: 네.
0: 물을 한가득 떠가지고 이제 입가에 대주는 거예요. 스키
1: 저
0: 입가에.
1: 그 장면에서 그 표주박이 좀 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0: 네. 이
1: 워낙에.
0: 시절에는 표주박이 필요했잖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0: 네.
1: 코크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그대로 쓰는
0: 맞아요.
1: 이 소설 안에서,
0: 네.
1: 표주박? 갑자기
0: 네.
1: 갑자기. 예, 근데 아무튼 그 표주박으로 물을
0: 맞아요.
1: 떠주는,
0: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 약수터 주변에 바위도 있고,
1: 네.
0: 바위 위에 연두색 버들잎이 막 우아하게 늘어져 있고, 빨간 꽃을 따닥따닥 붙인 이름모를 나무도 한 그루 가지를 쭉 늘어뜨리고 있는 과정에서, 그 꽃그늘 아래에서 지금 표주박에 물을 한가득 떠서
1: 네.
0: 현규가 스키의 입에 대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떨리니까 조금만 마신 거예요.
1: 네.
0: 그리고 얼굴을 들어서 아주 가까이에, 스키 가까이에 얼굴을 붙이고 있는 현규를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 표주박에 물을 버리지도 않고, 표주박을 새로 닦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자기가 마셔버린 거죠. 네, 그래서
2: 대단한 친구예요.
0: 그렇죠.
2: 본
0: 근데
2: 받아야 돼.
0: 그렇죠. 근데 그
1: 돈
0: 순간
1: 받아야 된다고.
0: 그 순간 스키의 마음속에는 온갖 슬픔과 초조함과 조바심이 가득 차는 거죠.
1: 왜 계속 슬픔이
0: 네,
1: 따라다녀요?
0: 오빠라고 해야 되니까요. 현규 씨나 현규가 아니라
1: 네.
0: 정말 한 집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내 새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가슴 아프게 그려져 있고
1: 네.
0: 그 과정에서 다시 집으로 스키의 방으로 돌아와서 스키가 조금 전에 테니스 치러 나가기 전에 이제 코크 한 잔을 따라서 유리잔에 따라서 쟁반에 받쳐서 줬었잖아요.
1: 네.
0: 그게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책상
1: 오.
0: 위에. 그래서 그가 마시다 둔 코크의 유리잔을 이제 집어서 자기 입에 대어보는 그런 장면으로 또 전환이 되죠.
1: 모든 흔적이 지금 다, 내가 지금 지나칠 수 없는 자극들인
0: 맞아요.
1: 거고.
0: 맞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괴로워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살면서 서울에 올라오지 말 걸.
1: 네.
0: 현규와 만나지 말 걸.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힘겨운 고통 속에 놓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채로 계속 나날을 보내게 되고, 서울에 와서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변화도 있잖아요. 이제
1: 네.
0: 고등학생으로서 여고생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살결이 자꾸만 희어진다거나, 왜냐면 시골에서 계속, 천방지축으로 뛰어놀아서 까무잡잡했던
1: 네.
0: 피부가 서울에 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서 계속 살결이 희어진다거나 어떤 신체의 변화를 느낀다거나 할 때부터 나는 현규와 이루어질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약간의 어떤 죄의식 같은 것들도
1: 네.
0: 느끼면서, 요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는 여전히 슬프고 초조하다. 정직히 말한다면 내 기분은 1분마다 달라진다. 그 정도로 너무나 급박하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1: 네.
0: 내면의 물결에서 헤엄치고 있는 거죠.
1: 인기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0: 너무너무 예쁘대요.
1: 숙희가.
0: 네, 미스
1: 그쵸.
0: 이 여고에
1: 그러니까요.
0: 뽑혔을 정도로 난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내가 예쁜 편인가? 로 이제 느껴질 정도로
1: 네.
0: 온 집안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또 현규의 반응은 와, 대단하다. 축하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상하게 뾰루퉁하고 뜨악한 반응이어서
1: 네.
0: 또 오히려 좋은 일 있었는데도 스키는 현규의 얼굴과 표정과 낯빛을 좀 살피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로도 또 제시가 되어 있어요.
1: 3148 쓰시는 카페이님, 느티나무는 그냥 듣기만 해도 젊은 푸른 연두와 초록이 전해지고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0: 맞아요.
1: 그리고 김주희님은 염 작가님 웃음소리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네요. 비누 향기 같아요.
0: 그렇게
1: 라고
0: 말씀하셨나요, 제가?
1: 하셨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2: 네.
1: 웃음소리가 또 비누
2: 그러게요.
1: 향기를.
2: 되게 플러팅 장인이시다.
1: 주희님이? 네. 그러니까요.
0: 재밌는 건 이제 현규와 숙희 얘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K 장관의 아들. 지수 캐릭터 그러니까 지수. 오빠의 아주 부잣집이고 잘생긴

0: 이 친구까지 등장하면서 또 지수가 스키를 좋아하는 거예요. 러브레터까지
1: 그러니까
0: 써요.
1: 이렇게 제3자가 나타나면 그럼 뭔가 진행이 빨리 되잖아요.
0: 그쵸.
1: 감정을 조금 더 빨리 알게
2: 그쵸.
0: 되고. 맞아요. 지수의 등장 이전에는 현규가 숙희에게 갖는 마음의 정체를 알 길이 없었는데
1: 네.
0: 그 아무렇게나 지수한테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 러브레터를 아무렇게나 이제 던져놨을 건데 그게 현규의 손에 들어가면서 이제 현규가 자신의 감정을 좀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현규가 너 지금 어디 갔다 와? 지수 만났어? 아주 우연히 산책길에 지수와 만나서
1: 예.
0: 동행했을 뿐인데 창밖으로 그걸 발견한 현규에게 뺨까지 맞죠.
1: 그러니까 그
0: 네.
1: 장면에서 지금
2: 굉장히
1: 동생들 너무
2: 너무
1: 놀라신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2: 순간적 혼란이
0: 서로
2: 왔습니다.
0: 간의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인 건데 그때 또 스키는 또알수 없는 기쁨과 이 정말 뜻밖의 공포감까지 느끼면서
1: 네.
0: 시골로 달아나 버리거든요. 그걸 또 현규가 찾아옵니다.
2: 급진적이야.
0: 네.
2: 바로 시골 돌아버려.
1: 맞아요. 아, 재밌어요. 지금 이
0: 찾아와서
1: 전개가.
0: 맞아요. 그래서 이제 무슈리로 불렀던
1: 네.
0: 새아버지는 지금 미국 여행 중인데 이 숙희의 엄마를 계속해서 오라고 부르는 상황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숙희 엄마가 내가 다녀오면 정말 1년은 좋게 걸릴 텐데 어떻게 이 집에서 둘이 잘 지낼 수 있겠니?라고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1: 네.
0: 미국 갈 채비를 시작하고 시골로 도망친 숙희에게 현규가 찾아와서 우리에겐 또 다른 미래가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달래면서 이제 이야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1: 네.
0: 이런 과정들을 보면 이 앞서 언급했던 해방촌 가는 길, 젊은 느티나무,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뒤에 쓰여졌던 임진강의 민들레까지 한번 강신재의 문학 세계를 새롭게 쫓아가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임진강의 민들레는 또 굉장히 신기하게도 다시 배경이 한국전쟁으로 돌아가거든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대 후반에 쓰여졌던 해방촌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리얼리즘과 젊은 느티나무에서 보여줬던 또 다른 이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는 유미주의적 감각까지 더해져서
1: 네.
0: 또 다른 전쟁 소설로 읽힐 수 있는 새로운 지점을 독자에게 선물해 줍니다.
1: 그렇군요. 오 원더의 Without You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울타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책은 강신재 작가의 소설 젊은 느티나무입니다. 송현진님 처음 들었는데 너무나 흥미진진하네요. 사실 책 읽는 거 안 좋아하는데 추천해 주신 책까지 세 권 모두 읽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오늘 그 어떤 순서로 읽으면 좋을지를 얘기를 해주셨죠. 강신재 작가의 소설들. 그리고 3148 쓰신 카페이님, 강신재 작가는 오늘날 트렌디 소설, 트렌디 드라마, 로맨틱 영화의 1세대 작가쯤 되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1: 그러네요.
0: 이 작품에선 또 그런 느낌이 나죠. 이영애님, 실록이 짙어가면 젊은 느티나무라는 제목이 떠오르는데 오늘 다뤄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습니다. 저는 이 끝에서 그 현규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 숙희가 있는 시골까지 와서 좀 또 코믹하게 생각하면 되게 코믹해요. 숙희가 그 느티나무 둥지를 네. 끌어안고 있는데 그 아는 채로 들으라 맞아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냥 자꾸 상상하게 되는 거지. 그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근데 아무튼 거기서 우리는 길이 없는 게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형규가 되게 어른스럽게 느껴지는 게 이게 당장 우리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야, 뭐 도망가자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을 유예하는 거잖아요. 맞죠. 유예하고 지금 숙희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되게 또 어른처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결말이
1: 철없는 것처럼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0: 그렇죠. 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숙희 그 발바닥에 징 박아줄까 이런 농담하는 거 약간 세상에 뭐야 이 문제 너무 서럽게 그래. 느껴지기도 했는데
2: 참 다층스러운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는 캐릭터긴 하죠.
0: 네, 구두 안 신고 다녀도 되게끔 발바닥에 징을 박아준다다니 세상에. 근데 그런 캐릭터
2: 옛날 농담인가 봐요.
1: 그렇죠. 그 시절에는 무슨 농담이나 요즘 말로 밈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근데 이런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든든한 거예요. 현규가.
1: 그러네요.
2: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지 몰랐고 사실 따라갔을 때도 뭔가 어쨌든 우린 봤잖아요. 두 사람이 그 열정적인 모습.
0: 맞아요.
2: 네. 뺨을 때리고 뭐 이런 장면도 있었지만 그 앞에 있는 장면들도 다 그렇잖아요. 뭐 먹을 거 달라고 한 거라든지. 근데 줬더니 먹지도 않고 남겨놨다는 거는 그게 중요했던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1: 네.
2: 그런 것들, 그런 장면들 보면 이 두 사람이 이런 어쨌든 엄마 아빠는 또 미국에 간대. 1년 동안. 그러면 1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둘만 남아둘 수 있는. 그 시간 동안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상을 되게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른스럽게 갈무리로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딱 하는 게 되게 깔끔하게 끝난다라는 그런 열린 엔딩이면서도 되게 깔끔한 느낌을 받긴 했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희가 내 팔과 내 다리, 내 몸으로 일어선다 이렇게 지금 되게 웅장한 결말을 보여줬다면 이번 이 젊은 느티나무의 숙희도 우리는 이제 사랑해도 되는 거다. 내가 사랑을 그만둬도 그만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서 되게 뿌듯함을 느끼잖아요.
1: 맞아요. 어떤 여성 주체의 욕망의 발현 차원에서라면 확실히 굉장히 세련된 감정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자, 지금 0675 쓰시는 카페인님 북카페 듣는 시간

0: 세상 행복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 출근 상점으로 가시면 더 아마 기대되실 겁니다.
1: 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을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출구상점에는 뭔가 너무 재밌는 얘기여서 그런지 가지고 오고 싶은 것들이 후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뭔가 사강의 작품 또 많이 떠올랐고, 뭐 슬픔이 안녕 같은 경우에도 뭔가 그 금기시 되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되게 여름날에 휴가를 떠나서 되게 잘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서가
0: 맞아요.
1: 되게 비슷한 느낌도 있고, 주인공이 약간 맞닿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같이 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제가 좋아하는 그래픽 노블 작가 중에 바스티앙 비베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누나라는 작품이 있어요. 누나라는 작품도 어떤 휴가를 가서 친척 좀먼 친척 누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면서 그 사춘기 시절에 뭔가 성적인 그런 부분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풀어낸 그런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도 마지막에 휴가가 끝나니까 끝나고 되게 서로 빠이빠이 하면서 헤어지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봐도 이 뭔가 정서와 되게 맞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0: 그러네요.
1: 했었는데, 전 출구 상점을 준비할 때도 독후감 쓰듯이 이를테면 굴튀김 같은 걸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네, 너무 책 같은 거
0: 느껴져요.
1: 말고 조금이라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찾아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두 작품은 소개만 해드리고, 오늘 가져온 것은 다른 걸 가져왔습니다.
0: 어떤 건가요?
1: 네, 오늘은 모브라는
0: 모브.
1: 모브라는 색깔의 물감 튜브를 한번 팔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고요.
0: 물감 튜브를.
1: 네, 옅은 보라색.
0: 옅은
1: 네,
0: 보라색.
1: 오늘 고은 작가님이 이걸 보고 또 보라색 옷을.
0: 맞아요.
1: 네.
0: 보라색을 또 좋아하지만 또 오늘 또,
1: 아,
0: 출구 상점이 보라색이래 하면서 이제.
1: 네. 거의 면접 프리패스죠, 이러면. 너무 좋죠. 네. 저는 찾아봐도 집에 보라색 아이템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라색 옷도 없고, 보라색 뭐 장식이라든지 뭔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가져오지 못했는데, 다행히 고은 작가님 이렇게 가져와 주셔서 오늘은 이 색깔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색깔이 언제 많이 쓰였을까? 라고 하면 거의 모든 색깔은 인상주의 때 가장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0: 그쵸.
1: 그때 가장 많은 색채를 썼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옅은 보라색, 모브 색깔의 튜브도 그 당시에 가장 많이 쓰였던 색깔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디에 많이 쓰였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럼 당연히 뭐,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라벤더라거나,
0: 꽃.
1: 딱 봐서 보라색인 것들 있잖아요. 누가 봐도 보라색인 것들. 그런 거에 많이 쓰였지만, 또 빛의 화가들이니, 인상주의 화가들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있죠. 네. 그림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검은색이죠. 네,
0: 그쵸.
1: 그래서 이전에 화가들은 모두 다 그림자를 표현할 때그 검은색 계열로 표현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인상주의 화가의 눈에 보기에는 그림자가 왜꼭 검은색이지? 우리 눈에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빛에 따라 보니까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던데, 심지어 좀 다른 색들이 많던데, 그리고 이 색이 가장 정확하던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색을 많이 썼다고 해요. 그게 바로 이 모브 색깔. 네, 옅은 보라색을 많이 섞어서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석양을 보면, 석양에 질때 이렇게 그림자 지는 그런 색감들, 이런 걸 보면 그 그림자 색감은 빨강과 파랑이 합쳐져서 나오는 보라 색감이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너무 정확히 봤던 거죠. 네, 그래서 그림자는 인상주의 화가 시대의 그림들을 보면 그림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보랏빛 나는 그런 색깔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색채학적으로 보면 보라색은 빨강하면 충동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충동의 이미지, 맹목적인
0: 그쵸.
1: 이미지, 이런 걸 많이 갖고 있고, 파랑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차분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말하자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색깔인 거죠. 근데 그 둘을 섞어야지 보라색이 나온다고 해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하면 보라색은 굉장히 이성적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열정적이기도 하고 맹목적이기도 하면서 차분한 그런 색깔인 거예요. 이 색깔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캐릭터가 누굴까? 당연히 이 작품 속에 있는 숙희와 형규. 두 캐릭터가 지금 이 보라색을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작품을 보면, 청춘의 작품들을 보면 무조건 빨강인 캐릭터가 나올 때가 많고, 또 무조건 파랑인 캐릭터가 나올 때가 많은데, 이두 캐릭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라색. 이 가장 잘 어울리는 두 캐릭터의 색깔이 아닐까 싶은데, 그래서 이 작품 보면 보라색 이미지가 나오는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1: 처음,
0: 언급을 좀 하셨더라고요,
1: 그쵸?
0: 작가님이.
1: 네, 처음 만났을 때그 진보랏빛 양탄자라거나, 또 초저녁 테라스에서 보는 그런

0: 석양의 빛깔이 보라색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 그리고 마지막에 보랏빛 공기 속에 떠 있는 것.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약간 이두 캐릭터의 현재 상황을 작가님이 색깔로 표현한 게
1: 그러네요.
0: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두 캐릭터에게 지금 두 사람을 가장 잘 표현하는 색깔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걸 선물해주면 아, 내 지금 상태는 이렇구나. 근데 여기서 뭘덜 할지, 뭘더 할지, 이걸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겠구나. 파랑을 더하면 좋은 온누이 사이로 남을 수 있겠죠? 근데 빨강을 더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죠? 그리고
1: 그렇죠.
0: 보랏빛으로 몇 년을 지나다 보면 색깔은 보통 햇빛을 받으면 옅어지잖아요. 물감도 그렇고,
1: 네.
0: 바래지잖아요. 그렇게 바래지면 그 바래진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 결정은 지금 하지 말고, 형규의 말처럼 우리가 조금 시간을 두고, 결정을 해보자. 라는 게또이 소설의 엔딩이니까, 한번 일단은 보라색으로 다 칠을 해놓고, 다음에 뭘더 섞을지는, 각자가 결정해보는
1: 그쵸.
0: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출구상점에서는 이 보라색, 모브 물감, 이거 같이 가져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나라님 지금 감동하셨습니다. 모브, 아, 역시 동민 작가님의 새로운 연결 시선에
0: 네,
1: 놀라요.
0: 네, 꿀튀김입니다.
1: 성공인데요. 네. 김추희님, 다음 주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나요? 오늘 라벤더 빛깔의 고님 신비롭습니다. 다음 주에 드레스 코드? 다음 주 작품을 먼저 일단 얘기를 좀
2: 오,
1: 예고를 해주시면,
2: 갑자기
1: 우리가.
2: 다음 주에는 손창섭의 혈서인데요.
1: 네.
2: 1955년
1: 네.
2: 작품입니다. 네.
1: 다음 주는
0: 네,
1: 손창섭
0: 정해졌네요.
1: 작가의
2: 빨간색?
1: 혈서.
0: 네, 혈서.
1: 빨간색으로?
0: 네.
2: 한국 단편문학선에 수록이 되어
1: 예, 알겠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는 일단은 네, 작품을 읽어볼게요.
0: 네,
1: 네,
0: 읽어보고.
1: 인상파적으로 접근하면 혈서라고 다 빨강색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0: 그쵸, 그쵸. 네.
1: 그렇죠. 자, 오늘 책 선물 받으실 분두 분입니다. 7709 쓰시는 카페이님. 전후의 사회와 일상을 그리던 강신지 작가님이 이 60년에, 1960년에 젊은 느티나무 썼다는 얘기 듣고 제목이 갑자기 환하게 들렸습니다. 폐허를 지나온 시대에도 사람은 다시 사랑을 생각하고
2: 아,
1: 마음속에 푸른
2: 맞습니다.
1: 것을 키우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요즘 현실을 견디느라 제 마음을 자주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랑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마음의 이야기로 읽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꼭 필요한 얘기를.
0: 너무 좋은 독후감. 네,
1: 그렇죠.
0: 장원급인데, 왜냐면.
1: 장원급.
0: 네.
1: 4985 쓰시는 카페님께도 드릴게요. 어렸을 때 살던 삼척시 근덕면에 시장 초입에 아주아주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항상 엄청난 크기의 나무 보면서 감탄도 하고 시장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30대가 되고 옛 시절이 그리워서 찾았던 그곳에는 많이 야위고 지지대로 받쳐져 있던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뇌리 속 기억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낯설기도 하고 뭔지 모를 서글픔도 느꼈던 돌아가고픈 유년 시절이 너무 많이 떠올랐던 시간이었어요. 하셨습니다. 와, 이 진짜 아까 동민 작가님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 색이 바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이 사고파로 쓰는 카페님 요 사연 보니까 강신지 작가님이 이 젊은 느티나무 후속을 쓰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래된 느티나무
2: 네,
1: 뭐
2: 그래서
1: 이런
2: 아까
1: 거.
2: 제가도 임진강의 민들레 62년 작품까지 소개를
1: 네.
2: 해드렸는데 그 소설이 이제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주인공 이화의 사랑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해방촌 가는 길과 이 젊은 느티나무의 결합본이라고 할까요?
1: 그렇겠네요.
2: 그래서 임진강의 민들레까지 꼭 한번 같이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1: 좋습니다. 오늘
2: 네.
1: 3부작이 완성이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
0: 네,
1: 뵐게요.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오늘 끝곡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으로 준비했어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0: Are you studying English? Do you want to speak English more naturally?
1: Then listen to Power English on EBS FM.
0: Power English is a fun and practical program for intermediate learners. Learn useful expressions that only native speakers use in everyday life.
1: Learn English. Speak with confidence.
2: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7시 40분. 재방송은 저녁 7시 40분.
1: 프리토킹의 강혜진은 요일별 테마 영어 파워 잉글리시로 당신의 영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세요.
0: Just 20 minutes a day can make a big difference.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요, 담장이로 피어난 주황색 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그 꽃 이름 아세요? 이름이 능소화래요. 능가할 능자에 하늘소 꽃화자. 하늘을 능가할 듯이 피는 꽃. 눈앞에 벽이 있어도요, 오히려 그 벽을 타고 하늘을 능가할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피는 꽃. 그게 바로 능소화라는 거죠. 우리도 능소화처럼 살아보면 어떨까요? 각자의 벽 앞에서 주저앉지 말고 오히려 그 벽을 타고 올라가 보는 거예요.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6월 15일이네요, 벌써. 월요일 밤첫 곡으로 My Aunt Mary의 골든 글러브 들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오프닝에서 이야기했었던 그꽃 보셨을까요? 담장을 가득 메운 그 초록색 이파리 사이로 주황색 꽃이 피어난대요, 글쎄. 능소화라는 꽃. 하늘을 능가할 듯이 피는 꽃. 와. 이 뜻을,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늘을 넘을 듯이 높이 올라가서 핀다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무더운 한여름에 피는 꽃이니까 하늘에게 보란 듯이 무더위에도 지지 않고 피어나는 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어떤 해석이든 결국은 같은 뜻인 것 같아요.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벽이 있던, 더위가 있던, 그걸 핑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딛고 올라서서 피워내는 그 꽃. 와. 우리에게도 장애물이 생겼을 때이 능소화 한번 떠올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프닝 멘트가 항상 마음에 너무 와닿고 좋다고 강세민 바다님.

장서영님 오랜만에 남겨주셨네요. 쌤, 저 오늘 생일이라고요? 어떡하면 좋아. 빰빠밤빠밤빠밤빠밤빠밤빰 추추추추 축하드려요. 해주신다면 올해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 같다고 정말 축하해요. 서영님. 임효정님. 생선님, 지난주에 시구하는 모습 봤더요. 정말 잘 봤어요. 긴장도 되셨을 텐데 멋지게 해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요. 시구를 마치고 보여주신 표정이 왠지 뿌듯하고 만족스러워 보여서. 아니에요. 제가 스트라이크 딱 던지려고 힘을 뺐는데 너무 빼가지고 낮은 공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원래 박동원 포수한테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그냥 제가 그 생각 못하고 옆으로 빠져버렸어요. 그것도 사실 실수인데 박동원 선수에게 악수해야 되는데 포수랑 만나지도 못하고. 자니님, 생선님, 저 오늘 언어 시험 점수 꽤 잘 나서 축하드려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면 돼요. 윤연우님, 안녕하세요. 저 숙제하다가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또 연우 학생까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조금씩 성장했을 우리 바다님들 두 시간 동안 경청이랑 함께 하시면서요. 쉬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디나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오늘 경청 보이는 라디오로 눈으로도 즐기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시고요. 실시간으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짧게 보내면 50원, 길게 보내면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이 1045 문자는 사진도 보낼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무료인 반디와 유튜브에서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분도 저와 함께 하시겠죠. 월요일에 비타민 샵에 가면 연예인 DC 받는다는 그 아름다운 남자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저와 땡깡님에게 그리고 바다님들에게 소문내고 싶은 이야기 만나볼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귀여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여움. 가방에는 캐릭터 키링을 달고 스마트폰에는 귀여운 케이스랑 그립톡을 살짝 붙여주고 책상 위에는 작은 인형이나 피규어를 올려두고 이렇게 귀여운 굿즈를 사서 모으는 일이 이제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귀여움이라는 것을 연구하는 분야까지 정말 생겨났대요. 이름하여 큐트 스터디즈 이래서 정말 연구하는 거예요. 귀여움을. 사람이 왜 귀여움에 끌리는가? 그 귀엽다는 감정이 소비나 유행, 사회 분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문화적으로, 미학적으로, 심리, 소비, 미디어의 관점에서 아주 학문적으로 한번 살펴보자 해서 만들어진 분야라 그럽니다. 예전에는 귀여운 물건을 좋아하는 걸 그냥 쟤는 귀여운 거 좋아하네 이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귀여움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유행을 만들고 소비를 이끌게 되고 문화를 움직이는 하나의 힘으로 재평가받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귀여움에 사람들이 돈을 쓰는 이유 뭐라고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바다님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매력적인 목소리의 주인공 화사의 노래 So Cut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는 귀여움을 연구하는 학문 큐트 스터디즈에 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예전에는요, 귀여운 캐릭터 상품은 그냥 어린아이들이나 좋아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 큰 어른들이 귀여운 물건을 사는데 돈도 아끼지 않고 시간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비까지 하나의 문화를, 와, 문화로 보고 연구하는 분야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정말 귀여움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 그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남자가 귀여워 보이면 세상 끝난 거라 그러면서요. 저 어디서 들었는데? 유튜브에서 들었나? 귀여우면 끝이래요. 게임 셋!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 있는데. 우리가 귀여운 물건을 사는데 자꾸만 돈을 쓰는 이유, 진짜 뭔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귀여운 거못 참죠. 원리님. 동물들, 아기들한테 돈이 안 아까운 것 같다고. 귀엽지 않은 것들은 정내미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강이아님은 저는 생선님 귀여운 굿즈 가지고 있어요. 생선님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아니가 보내줬고요. 리버 바다님은 역시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 민예원님은 저는 생선님이 세상에서 제일 so cute한데요. 생선님이 세상 구하신 듯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데이식스의 노래 여러분 장난 아닌데 아시죠? 이 노래 듣고 장르 불문 생선물 시작합니다.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설마 혹시 바로 나? 사연을 보내주시면 누구나 선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시간. 장르 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귀여움을 연구하는 학문, 큐트 스터디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요, 일상에서 귀여운 걸 마주치면 나도 모르게 어우 귀여워 이러잖아요. 언제 그래요? 강아지랑 애기가 가장 귀엽지 않아요? 정말 그쵸? 강아지가 배 보여주면서 애교 부릴 때나,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애기가 나를 보고 삥크 웃거나 아니면 빠이빠이 하면 어 귀여워 이런 얘기 막 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 우리 바다님들은 최근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아 귀여워라고 외치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장르 불문하고요. 우리 바다님들은 최근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귀여워라고 하셨는지 지금 당장 보내주십시오. 귀여운 사연 말만 들어도 귀여운 분들께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성곤이 부릅니다. 네가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너라서 좋아. 사실은 말이야, 그냥 바다 너라서 좋아. 장르 불문 생선물. 지금 들으신 노래는 최성곤의 네가 좋아였습니다. 오늘 장르 불문 생선물에서는 우리 바다님들이 최근에 무엇을 보고 아 귀여워 이랬는지 여쭤봤었어요. 저는 짧은 영상 쇼츠 같은 거 보면 너무 귀여운 게 많아요. 그쵸? 그것도 애기 영상 너무 귀여워서 한참 쳐다보고 있으면 계속 애기 영상만 나오잖아요. 그쵸? 강아지 영상 중에선 제일 귀여운 게 저건 것 같아요. 그 골든 리트리버 한 9마리 정도 태어나가지고 막 꼬물꼬물하는 것 있죠. 눈도 못 뜨고. 너무 귀엽잖아요. 그쵸? 우리 바다님들은 최근에 언제 어디서 무엇을 보고 아 귀여워하셨는지. 홍연주님! 동글동글한 감자요? 흠집 하나 없이 매끈매끈해서 귀엽다고요? 되게 독특하시다. 감자? 정말 이건 독특해서 뭐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감자를 얇게 썰어서 자기 전에 이렇게 얼굴에 붙이고 자는 방법도 있겠지만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시카크림 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46님. 자고 일어난 딸이 저의 품에 안겼을 때 바로 오늘 아침이에요. 시험 준비하느라 지쳐가는 다 큰 고2 딸인데 퉁퉁 부은 눈이 너무 귀엽다고. 와, 너무 이쁘다. 6005님.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조카가 쪼르륵 하고 와서 저에게 안기고 그 귀여운 볼따구를 제 얼굴에 들이미는데 입으로 조카볼을 앙 하고 살짝 물었다고요.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네요. 맞아요. 볼만 보면 너무 귀엽죠. 5494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손잡고 가시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장난치시고 서로 알콩달콩하는 모습을 봤는데 이걸 귀엽다고 해도 될까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니에요? 그쵸? 와,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들 것 같은데 지켜보는데 마음에 꽃이 한가득 핀 느낌이었다고. 집에 오셔서 햄버거 하나 드세요. 5494님 흐뭇한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라라 333님은 아파트 단지에서

거우 걸음마 하는 아기가 어린이집 가는 길 같은데 자기보다 큰 기저귀 한 봉투를 한 세트를 이렇게 캐리어 끌듯이 끌고 아장아장 걸어가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아궁 애기야 힘들어 이랬더니 안녕 했대요.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한다고 그 소우 큐트함을 잊을 수가 없다고 또 라라라 333님 집에서 그 아기 생각하면서 치킨 다리 얼마나 허벅지 살도 얼마나 귀여워요. 귀여운 치킨 한 마리 드세요. 당첨되신 분들 방송 끝난 후에 경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 확인하시고요.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곡 듣고 와서요. 이분 모실게요. 보고 있으면 아우 귀여워가 아니라 아우 징그러 아니야. 뭐가 징그러워요? 귀엽지. 아우 귀여워 소리가 절로 나는 분. 먼데이 요정 땡깡님과 함께하는 일단 들어봅시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다님들만 알기 아까운 재미난 얘기들. 자랑하고 싶은 얘기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문자. 무료인 반디앱, 유튜브 댓글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서태지가 부르는 소격동 듣고 곧바로 시작합니다.

0: 지난주에 제가요, AI한테 정승제를 한 문장으로 설명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숫자 속에서 길을 잃은 아이들에게 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온 사람. 멋있지 않아요, 땡깡님?
1: 너무 멋있어서.
0: 맞는 말 같아요?
1: 네, 맞는 말인지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강의를 들은 적은 없으니까 그래도 부럽네요.
0: 그래서 AI한테 이번에는 땡깡을 한 문장으로 설명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땡깡은 아이돌 춤을 자기만의 맛과 에너지로 살려내며 보는 사람까지 기분 좋게 만드는 댄스 크리에이터.
1: 옳지.
0: 아주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 모습 정말 싫습니다.
1: 저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0: 예.
1: 아, 근데 이 내용도 들어가면 좋겠어요.
0: 예.
1: 매주 월요일 경청을 책임지는 코너지기로 우리 바다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비타민 뿜뿜 에너지 요정이다.
0: 에너지 요정까지는 모르겠는데 증명해 주시죠. 이 시간에 일단 들어봅시다. AI도 인정하는 유쾌한 댄스 크리에이터. 댄스 크리에이터라는 말이 있습니까?
1: 있죠.
0: 오, 대한민국 대표 댄스 크리에이터 땡깡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댄스 크리에이터이자 요즘에는 야구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하고 있는 땡깡입니다.
0: 야구 컨텐츠 크리에이터.
1: 네.
0: 야구 컨텐츠 찍을 때 의상은 누가 제공해 주셨죠?
1: 그 의상은 바로 옆에 계신 정승재 생선님 DJ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든든한 지원이 있죠.
0: 그렇죠. 홈 유니폼, 원정 유니폼 다.
1: 유광 점퍼까지.
0: 땡깡님 오늘 패션 파리어헤어. 자니님이 이렇게 남겨주셨고.
1: 감사합니다.
0: GOD817님은 제가 오늘 땡깡님 보고 첫마디 했었던 거 똑같네요. 살 빠지신 듯 아닌가요? 이렇게.
1: 맞습니다.
0: 몇 킬로
1: 빠졌어요? 저번 주보다 1킬로 빠졌습니다.
0: 1킬로 또 빠졌어요?
1: 네.
0: 뼈밖에 없다. 볼 두 개가 붙으면 어떡해요?
1: 우리 할머니 같으세요.
0: 할머니가 그랬다고요? 네. 뼈밖에 없다 그랬어요.
1: 네.
0: 좋아요. 우리 귀여움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했었는데 땡깡님은 스스로가 귀여움을 100점 만점에 몇 점?
1: 아, 저는 진짜 죄송하지만 100점이요. 한없이 귀여운 것 같습니다.
0: 자, 비타민에서 귀여움을 맡고 계시는 먼데이 요정 땡깡님.
1: 네?
0: 더 이상 얘기를 섞기 싫어서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고 싶네요.
1: 괜찮아요.
0: 진짜 100점이라고 생각하세요?
1: 아, 진짜로.
0: 뭐를 보면 그래요? 1번 거울, 2번 영상.
1: 아, 거울을 보거나 제가 찍힌 사진들을 보면 좀 귀여운 것 같습니다.
0: 어떤 점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 일단은 무쌍인데 눈이 큰 게 되게 귀여워요.
0: 나 진짜.
1: 그리고
0: 나 못 견디겠다.
1: 오동통한
0: 진짜.
1: 입술이 되게 귀엽습니다.
0: 오동통통이. 자,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안 보여 마이크 때문에.
1: 보이죠, 입술.
0: 입술에 또 입술. 뭐를 이렇게 바르셨어요?
1: 아, 저는 립밤 발랐습니다. 립밤은 왜? 생선님께서 지원을 안 해주셔가지고.
0: 뭐 내가 아빠예요? 뭐 내가 다 지원해.
1: 지원해주시지 않은 제 돈 재산 립밤을 발랐습니다.
0: 오늘 내가 짜장면 지원해주기로 약속했잖아.
1: 좋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먹으러 갈 거죠?
1: 네.
0: 좋습니다. 임찬주님이 저도 제 얼굴 보고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1: 그쵸.
0: 똑같네.
1: 네, 자존감이 이렇게 높으신 분들은 잘 될 겁니다.
0: GOD817님은 땡깡님 귀여움 점수가 95점이래요. 왜냐하면 5점이 없으니까. 왜?
1: 맞는 말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너무 예쁜 말. 감사합니다, GOD817님. 당신도 5점이 없어요.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유튜브와 반디엠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뭐를 보내주시면 됩니까?
1: 네, 바다님들이 빠져있는 취미나 최근에 경험했던 재밌는 일, 여기저기 소문내고 싶은 나의 미담과 가족, 친구의 매력까지 경청해 소문내주세요.
0: 첫 번째 사연, 그 소문내고 싶은 첫 번째 사연, 이혜민 바다님이 보내주신 사연.

0: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1: 고고. 제가 두 달 전쯤에 덕질 브이로그를 시작했어요. 좋아하는 아이돌이 새 앨범이나 굿즈를 냈을 때 그걸 구입해서 언박싱 영상을 올리고요. 같이 덕질하는 친구들이랑 공연 보러 가는 영상도 올리고요. 부끄러워서 얼굴은 안 나오게 딱 목까지만 나오게 찍어서 올리고 목소리도 음성 변조해서 넣고 있어요. 구독자 수는 20명도 안 돼요. 그냥 추억 남기는 용으로 조용히 올리는 거죠.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2: 아우 딸, 아우 너도 요즘 유튜브 뭐 그런 거 하니?
1: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2: 아우 엄마가 유튜브 보다가 화면에 너랑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어가지고 눌러봤거든. 그랬더니 그 영상에서 걔가 네 방에 사진 붙여놓은 애들, 걔네들 있지? 걔네들 보러 다니라고. 아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옷 입는 것도 그렇게 딱 우리 딸 같은데.
1: 아, 제가 가족이 같이 쓰는 유튜브 계정으로 제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서 알고리즘에 제 영상이 떴나 봐요. 어차피 엄마도 제가 덕질하는 건 아시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거 나 맞다고 얘기하려고 했죠. 그런데요.
2: 아니 근데 걔는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시험 기간에도 아이돌 보겠다고 뭐 페스티벌인가 뭔가. 아이고, 그런 걸 보러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할 시간도 모자랄 판에 그런 데를 가니. 아유, 그리고 아이돌 좋아하는데 돈은 썩어 나는지 얼마나 쓰는지 내가 그거 보는데, 아이고, 내 딸이 뭐 어떡하나 싶고 속이 답답해서. 아유, 암튼 너 그런 애랑 만나면 안 돼. 네 친구 중에서도 그런 애 있으면 안 되는데. 너, 아유, 정말.
1: 나 그런 거 아니야. 나 아니야, 엄마.
2: 그래야지, 그래야지. 만약에, 아유, 너라 그랬으면 내가 그냥 호적 파가지고 당장 쫓아내려 그랬어. 내가 정말. 아우, 어떡할래 그래. 걔네 엄마 아빠는 무슨 죄야. 아유.
1: 네네,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됐어요. 이번에 어떻게 넘어가긴 했는데요, 다음에 엄마 알고리즘에 또 제 영상이 뜨면요, 저의 몇 개 없는 옷 때문에 저인 게 금방 티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고백하려고요. 저희 엄마에게 소문내 주시겠어요?
3: 엄마, 엄마가 본 그 영상에 나오네. 나 맞아. 근데 나 이번 중간고사 성적 올랐잖아. 덕질이랑 성적이랑 크게 상관이 없다니까. 내가 덕질 브이로그 조회수 터지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0: 그때 으하하 별로였어요.
1: 왜요?
0: 좀 막, 지금 막 참고 있었는데 이제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1: 뭐가요?
0: 좋아서.
1: 너무 귀여워서?
0: 너무 귀여워서. 네. 참 좋아, 진짜.
1: 좋습니다.
0: 정말, 진짜. 사연 주신 이혜민 바다님. 덕질 브이로그로 그런데 호강을 시켜주려면 브이로그 해봤잖아요.
1: 네.
0: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돼요? 호강을 시켜주려면.
1: 호강을 시켜주려면?
0: 네.
1: 100만 회는 일단 나오지 않아야 될까 싶습니다.
0: 그래야 되는구나.
1: 네. 100만 회.
0: 그런데 지금 구독자 수가 20명도 안 된다 그러니까. 100만 회는 말도 안. 근데 한번 알고리즘 잘 타면 또 금방 딱 터질 수도 있잖아요.
1: 터질 수 있죠. 일단 근데 이분은 구독자가 20명이기 때문에
0: 예.
1: 1000명이 안 넘으셔서 수익을 못 내십니다.
0: 아, 1000명을 또 넘어야 되는구나.
1: 네.
0: 언제 1000명까지 됐어요? 시작한 다음에 우리 땡깡님은?
1: 저는
0: 시작하자마자?
1: 시작하자마자는 아니고 그 예. 쇼폼이 생기자마자 영상을 좀 올렸는데
0: 예.
1: 그때 1000명이 된 것 같습니다.
0: 오, 진짜?
1: 네.
0: 영상 올리자마자 했는데 쇼폼 올리자마자?
1: 네, 쇼폼 올리자마자.
0: 거의 춤 영상이었어요?
1: 네.
0: 거의 댓글은 뭐였어요? 어쩜 사람이 저렇게 귀여울 수가 있나 이런 거였어요?
1: 귀엽다는 댓글보다는 와, 진짜 저 사람 안에 걸그룹의 영혼이 갇힌 것 같다. 이런 웃긴 댓글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0: 정말.
1: 네.
0: 진짜 걸그룹의 영혼, 똑같은 걸그룹인데 영혼이 그 가죽을 쓰면 참 네. 그러네요.
1: 그러니까 갇힌 거죠, 제 몸에. 네.
0: 근데 덕질 브이로그라는 게 요즘 있어요? 유행이에요?
1: 있습니다. 야구 팬 브이로그도 있고요.
0: 오, 진짜.
1: 네, 많아요. 찾아보면.
0: 와, 진짜. 그런데 자기 힘을 부끄러워서 목까지만 이렇게 찍었는데 엄마가 그거 안 것 같은데 알지 않을까요? 자기 딸인데.
1: 그러니까 옷도 그렇고. 근데 음성 변조를 하면 모를 수도 있어요.
0: 음성 변조를 하면?
1: 음성 변조를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0: 아, 목소리 알아보실까 봐.
1: 네.
0: 진짜 땡깡님 살 빠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되게 자신감 넘치는 의상 가로줄무늬를 입으셨네요.
1: 이 가로줄무늬

0: 가 입으면
1: 몸이 팽창해서 보인다 그러잖아요.
0: 아 저는 사실 그런 걸 신경 쓰진 않아요.
1: 그럼 뭐에 신경 써요, 도대체? 사는데 좀 신경 좀 쓰세요.
0: 그러니까요. 전좀 신경도 써야 될까 봐요.
1: 아니, 그럼 뭐를 살면서 어떤 거에 신경 쓰세요?
0: 저는 먹는 거에 진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는 거?
1: 맛있게 먹는
0: 네,
1: 거.
0: 그거 신경 쓰는 것
1: 이따 형아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
0: 같아요.
1: 거예요.
0: 그래서 신경 쓰겠습니다.
1: 아, 신경
0: 네.
1: 쓸 거예요.
0: 네.
1: 좋아요. 음성 변조까지 하면 엄마임을 모를 수도 있다. 한 반반인 것 같아. 알면서도 일부러 떠보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는 척 하면서, 아유, 이게 누구 집 자식인지 이러면서, 어우, 나 이거 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혼낸 거일 수도
0: 그런 걸 수도
1: 있고.
0: 있겠다.
1: 예. 그런 느낌이 나는데.
0: 무서운데요, 그러면? 어머니 고단수신데요?
1: 처음부터 유튜브 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기 전에
0: 유튜브 하기
1: 직업이
0: 전에
1: 뭐였어요?
0: 직업은 알바하고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1: 알바만 했었죠.
0: 네.
1: 그러니까 좀 정상적인 수입이 없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쵸?
0: 네.
1: 그때 유튜브 딱 시작했을 때,
0: 네.
1: 엄마 아빠한테 유튜브 영상 처음에 보여줬을 때 창피했어요?
0: 안 창피했어요. 바로 보여드렸고.
1: 너무 잘했어요?
0: 너무.
1: 엄마 아빠의 반응은?
0: 엄마 아빠는 열심히 해봐라. 응원해 주셨죠.
1: 진짜?
0: 너무 감사했습니다.
1: 절미 반응은?
0: 마음에 안 든다. 세워놓고 찍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고요.
1: 아, 진짜?
0: 네. 그래서 나중에 무빙을
1: 아,
0: 해주면서.
1: 그렇지. 그게 낫지.
0: 네. 그래서.
1: 찬빈의 반응은?
0: 찬빈의 반응은 무관심?
1: 무관심.
0: 네. 그냥, 잘해봐라.
1: 아, 우리 형
0: 시큰둥.
1: 먹고 살고 있구나, 이런
0: 네. 그냥
1: 느낌. 시큰둥,
0: 여전하구나. 이런 느낌.
1: 여전하구나. 우리 바다님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사연 주신 이혜민 바다님처럼 유튜브 하고 계시는 바다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엄마 몰래 즐기던 취미 생활이 갑자기 들켰다. 그래서 되게 당황했었다. 이런 사연. 생각나는 이야기 마음껏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도 좋고요. 무료인 유튜브, 그리고 반디앤 메시지로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미아우라는 가수 아세요, 땡땅님?
0: 당연히 알죠.
1: 띠로리라는 노래도 아세요?
0: 너무 좋아해요.
1: 이 노래 소개해 주세요.
0: 이 노래는요, 타라라, 다다다다, 오케스트라 아세요? 오케스트라라 그래야 되나? 오페라? 노래?
1: 오페라랑
0: 클래식곡. 아,
1: 오케스트라랑 너무
0: 클래식곡.
1: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0: 클래식곡.
1: 아,
0: 아세요?
1: 클래식.
0: 이 노래를 샘플링으로 사용해서, 띠로리로 이렇게 만든 노래입니다.
1: 난 그냥 콜사인만 부탁했는데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0: 아.
1: 미아오의 노래 듣겠습니다. 띠로리!

0: 미아웨 띠로리. 이 노래 너무 좋은데요?
1: 진짜 좋죠. 저도
0: 정말
1: 요새 네,
0: 좋아요.
1: 빠져
0: 예.
1: 있어요.
0: 제가 그러니까 요즘 노래 거의 안 듣다가 작년 9월 8일부터 이제 계속 들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졌잖아요,
1: 네,
0: 제가.
1: 그쵸.
0: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좋은
1: 다
0: 노래를 너무 많이 듣게 돼서
1: 아
0: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띠로리
1: 띠로리
0: 듣고 왔습니다. 띠로리 효과음 튼줄 알았는데 노래였구나, 장서영님.
1: 그쵸.
0: 김정원님은 땡깡씨, 오늘 어디 윌리를 찾아라 생각나요? 윌리를 찾아라 아세요?
1: 윌리를 찾아라 캐릭터 알아요.
0: 그 책에 막 있었는데 되게 윌리가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윌리예요. 그거 모르죠?
1: 네, 그건 몰라요.
0: 아, 책 가지고.
1: 그래서 찾아라예요?
0: 네, 그래서 윌리를 찾아야 그런 책도 유행했었고, 우리 때 제가 학교 다닐 때또 유행했었던 게, 아, 그거 뭐라 그러지?
1: 뭐라
0: 그
1: 그러지?
0: 점두 개를 세 개로 만들면 매직아이
1: 와, 매직아이.
0: 아세요?
1: 그게 뭐예요?
0: 점두 개를 세 개로 만들게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1: 눈 뜨는 거요?
0: 눈 뜨면 숨겨져 있던 입체적으로
1: 아,
0: 그림이 툭 튀어나오는데.
1: 그거, 그런 건 알아요.
0: 그거 알아요?
1: 그, 네.
0: 그것도 유행했었고, 윌리를
1: 우와.
0: 찾아. 윌리인가 월린가? 윌리 맞죠? 윌리를 찾아라. 이것도 생각난다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진성 아미 방탄 팬이십니다. 저는 이걸 저렇게 봤어요. 진성님의 팬이시라고.
1: 김진성님?
0: 아니요, 진성님.
1: 누구요? 야구
0: 모르세요?
1: 선수요?
0: 바람에
1: 아,
0: 날려버린.
1: 저희 구단.
0: 예?
1: 투수 말씀하시는 줄 알고.
0: 김진성님. LG
1: 네.
0: 트윈스. 아미 방탄 팬이시래요. 2022년 부산 무료 공연에도 다녀오셨고, 최근 광화문 공연에도 당첨돼서 다녀오셨고, 일산 공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1: 우와.
0: 그리고 저는 다른 아이돌 덕질 중이지만 어머니에게는 안 들켰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당당하셔도 되는데요, 이 정도면?
1: 그러게요.
0: 같이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1: 네.
0: 얼마나 큰 행복이니까,
1: 네,
0: 그쵸?
1: 좋은 취미생활인데.
0: 맞아요. 그런 생각. 그런데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이혜민 바다님의 사연에서 혜민님이 20명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1: 네.
0: 구독자 수를 늘리는 방법. 지금 우리 월요요정 땡깡님은 이미 와, 한 120만 명 합치면
1: 합치면.
0: 유튜브 개인 유튜브 구독자 수가 63만 명이 있으시고
1: 네.
0: 땡절스 유튜브 수가 57만 명. 와, 합치면 130만 명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많이 늘어요? 좀 알려주세요. 저도 지금 36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저의 공식 채널에.
1: 많으신데요?
0: 응?
1: 많으신데요?
0: 왜 그렇게 깜짝 놀라세요?
1: 놀랐어요, 지금. 몰랐거든요.
0: 그럼 구독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1: 네, 유튜브 하신지 저는 몰랐어요.
0: 정말?
1: 네.
0: 승재튜브라고 있어요.
1: 아, 바로 가서 구독하겠습니다.
0: 구독하십시오.
1: 네.
0: 어떻게 올려야 돼요?
1: 아,
0: 구독자
1: 어떻게
0: 수.
1: 올린, 요즘에 유행하는 음원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릴 때 음원을 삽입하는
0: 근데
1: 기능이
0: 그거
1: 있어요.
0: 저작권 때문에 걸리지 않나? 이메일 맨날 오잖아요.
1: 아, 그래서 롱폼은 못 넣지만
0: 숏폼은 돼요?
1: 숏폼은 넣을 수 있어요.
0: 그게
1: 수익도 나요.
0: 몇초 기준이에요? 15초인가? 그런 거 있죠?
1: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0: 아, 숏폼은 무조건 돼요?
1: 1분까지 돼요.
0: 아, 숏폼은?
1: 네.
0: 아, 1분 동안 사용해도 돼요?
1: 네.
0: 오, 괜찮구나.
1: 수익도 주고, 그래서 좋습니다. 근데 그 유행하는 음원을 쓰면 노출이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도달이 많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수도 빨리 늘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초보자일수록,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람일수록 롱폼보다는 숏폼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게 좋네요.
1: 그렇죠.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숏폼에.
0: 그게 나아요? 아니면

0: 아니면 롱폼을 만들었는데 편집해서 숏폼으로 올리는 게 나아요? 전문적으로 만드는 거랑 또 다르죠.
1: 또 다른데 롱폼을 올렸으면 롱폼에서 1분 정도를 발췌해서
0: 그렇게 해도
1: 숏폼으로
0: 괜찮아요?
1: 만드는 것도 아주 좋은
0: 아주
1: 마케팅
0: 좋은.
1: 전략입니다.
0: 아, 또
1: 채널 홍보 효과가
0: 그렇구나.
1: 높습니다.
0: 지금까지 올렸던 것 중에서 이거 정말 현재 땡깡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1: 아, 있죠. 바로 현아님의 I'm not cool 커버 영상이요.
0: 아, 춤을?
1: 네. I'm not cool. 그거 올리고 나서 이제 현아님과 콜라보도 하게 됐고,
0: 현아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1: 그 싸이님한테 연락이
0: 진짜?
1: 온 거예요. 그때 현아님의
0: 싸이님이?
1: 속사
0: 오, 진짜,
1: 대표님이셨어요.
0: 진짜?
1: 네. 그래서
0: 오,
1: 싸이님이
0: 직접 연락이 왔어요?
1: 직접은 아니시고, 싸이님의 인스타 스토리에
0: 한번 같이
1: 저를
0: 하자고?
1: 콜업이래. 샷아웃 하신 거예요.
0: 샤라우트 했어요? 싸이님이?
1: 네.
0: 멋지다.
1: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속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연이 닿아서 콜라보를 하게 됐죠. 네.
0: 그랬었구나. 너무
1: 너무
0: 좋다.
1: 감사했어요,
0: 오,
1: 진짜.
0: 진짜 그러네요.
1: 네.
0: 그런 일 한번 있으면 곧바로 확 올라가잖아요,
1: 그럼
0: 그죠?
1: 올라갔죠.
0: 엄청 도움이 많이 됐었네요.
1: 네.
0: 7511님은 이런 사연도 주셨어요. 항상 하루의 마지막을 경청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블로그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책 블로그인데, 어떡해요? 이러는데,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1: 블로그, 저는 블로그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같은 뭔가 SNS를 하는
0: 그럼,
1: 사람으로서 한마디를 드리자면, 좋아하는 일이시죠? 좋아하는 일이시면은 계속 밀어붙이시면 언젠간 터집니다.
0: 언젠간 터집니다. 맞아요.
1: 진짜요.
0: 누구나 구독자 수 1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1: 네.
0: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1: 꾸준한 거,
0: 지치지 않는 거.
1: 지치지 않는 거.
0: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1: 화이팅!
0: 말. 벌써 댄스 크리에이터 땡깡님과 하다 보니까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2부에서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계속해서 만나볼 거니까요. 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최근에 재밌었던 경험담 너무 좋고요. 주변에 자랑하고 싶은 친구, 가족 내 매력 포인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그리고 유튜브와 반디앱 메시지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1부 끝곡으로 제이슨 므라즈의 I'm Yours 듣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2: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제 옆에 앉아계신 이분은요.
2: 땡깡입니다.
1: 고맙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이 나만 알기 아까워서 저와 땡깡님에게 공유해 주신 이야기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땡깡님이랑 생선님 조합 너무 좋아요라고 오사구사님 월요일 시간 엄청 빨리 간다고 땡깡님 팬이신가 봐요.
2: 감사합니다.
1: 땡깡님은 월요일 코너 말고 네. 다른 요일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경청?
2: 저 한 번 들어봤어요.
1: 무슨 요일에 들어보셨어요?
2: 혜정쌤 나오는 요일이
1: 목요일.
2: 목요일이요.
1: 그때 혜정승재 크로스 들어보셨구나.
2: 네네.
1: 어땠어요?
2: 되게 감미롭던데요. 그 대화들이 뭔가 감성을 자극하는.
1: 월요일이랑 느낌 너무 다르죠?
2: 네, 너무 달라요.
1: 땡깡님도 고민 있으면 목요일에 보내주세요.
2: 그럴까요?
1: 그럼요.
2: 오, 좋아요.
1: 각종 이야기들 다 좋아요. 뭐 돈 문제, 이성 친구 문제, 가족 문제 이런 거 다 좋아요. 조회수 문제, 콘텐츠 문제 이런
2: 네,
1: 것들.
2: 네, 알겠습니다.
1: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2: 네.
1: god817님은 기말 2주 남았는데 놀기만 한 것 같다고. 지금도 경청 듣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시작하자. 이거 시작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네. 생각만 하지 말고.

0: 말고 당장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김유나님, 매주 월요일 중학교 2학년 딸과 학원에서 집에 오면서 듣고 있으시다고 차에서 들으신가 봐요. 우리 딸 귀엽고 공부 잘하는 거는
1: 아니지만
0: 아니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우리 플로라.
1: 플로라?
0: 다음 주
1: 오.
0: 기말고사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우리 플로라.
1: 플로라 화이팅.
0: 다음 주까지 최선을 꼭 다하세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바다님만 알기 아까운 이야기들, 경청해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사연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너무 재밌어서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나 인생 꿀팁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얼마예요?
1: 50원,
0: 긴 문자는요?
1: 100원입니다.
0: 샵
1: 1045.
0: 맞습니다. 그쪽으로 보내주시거나, 50원도 없어요 하시는 분은 포기해야 돼요?
1: 안 되죠.
0: 어디에 보내주셔야 돼요?
1: 유튜브와 반디앤 메시지는 무료니까요. 여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0: 좋습니다. 또 우리 바다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보내주셨는지, 김단비 바다님이 보내주셨습니다.
2: 시골에 사시는 저희 할머니는요, 저를 아직도 우리 강아지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인사드릴 때마다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0: 아이고, 우리 강아지. 아유, 뼈밖에 없어서 어떡해. 밥은 잘 챙겨 먹는 거야.
2: 할머니, 뼈밖에 없긴 이렇게 통통한 뼈가
0: 아예
2: 어딨어?
0: 통통하긴 뭐가 통통해. 너 공부하느라고 끼니 거르는 건 아니지? 사람은 밥을 잘 챙겨 먹어야 돼. 밥이 보약이요.
2: 그래서요, 제가 할머니 열심히 듣는다고 밥을 좀 과하게 열심히 챙겨 먹었어요. 간식까지 챙겨 먹느라 살도 한 5kg 쪘고요. 근데 저희 할머니 눈엔 여전히 제가 말라 보이나 봐요.
0: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왜 이렇게 뼈밖에 없어, 그냥. 아유, 할머니가 잘 챙겨 먹으라고 했는데.
2: 뼈밖에 없기는 나 맨날 야식 먹어서 살쪘는데 주변에서도 나만 보면 다들 살쪘다 그래.
0: 아이, 뭐가 살쪄? 아유, 살쪘다고 한 사람 할머니한테 당장 내려와. 팔뚝만 봐도 뼈밖에 없구만. 바람불면 날아가겠어. 살좀더 쪄야 돼, 우리 강아지.
2: 근데요, 제가 최근에 식욕이 올라서 10kg가 더 쪘거든요. 할머니, 저 왔어요.
0: 아유, 우리 강아지 왔다. 우리, 잠깐, 우리 강아지 얼굴 좀 보자. 자, 여기 보자.
2: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우리 할머니, 보나마나 또 나보면 뼈밖에 없다고 하시겠지? 그런데요.
0: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제 얼굴 너무 좋아졌다.
2: 아? 할머니, 나보면 맨날 뼈밖에 없다고 했잖아.
0: 아니야, 이제. 아유, 그땐 그랬는데 지금은 딱 보기 좋아. 아유, 이제 좀 우리 강아지 사랑같이 생겼네.
2: 저 충격받았잖아요. 분명 할머니는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겠지만, 할머니의 달라진 반응을 보니까, 아, 내가 진짜 살이 쪘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우리 강아지 뼈밖에 없네, 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 전국에 저 다이어트 할 거라고 소문내주세요.
0: 담비 바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맨날 담비님만 보면 아유 뼈밖에 없어 살좀더 쪄야 돼 이랬는데 지금은 딱 보기 좋다 이랬어요. 야, 그래서 내가 다이어트 할 때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 땡깡님은 할머니가 뭐라 그래요 보면?
1: 살 너무 많이 쪘다라고 성인병 온다 이런
0: 그러니까
1: 말씀 많이 하세요.
0: 저희 어머니도 지금은 뼈밖에 없다 그러는데
1: 네.
0: 예전에 107kg 나갔을 때 큰일 났다 너 그랬어. 어떡하니 너 이랬었어. 그러니까 뚱뚱한 거는 정확하게 알아보시나 봐요.
1: 알아보시죠.
0: 그렇죠. 그러니까 딱 이런 것 같아. 그 고도 비만일 때 뚱뚱하다 그러는 것 같고
1: 네.
0: 비만일 때딱 보기 좋다 그러는 것 같고
1: 오.
0: 과체중일 때 뼈밖에 없다 그러는 것 같아.
1: 그니까요.
0: 그죠?
1: 네.
0: 한 단계
1: 과체중일
0: 아래로.
1: 때, 말랐다
0: 말랐다
1: 그러시더라고요.
0: 그러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할머니들은 뭐다 똑같은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 그럴까, 진짜? 왜 할머니, 할아버지 눈에는 그렇게 보일까요?
1: 그게 건강하다라는 뜻과 연결되지 않을까요, 뭔가?
0: 건강하다?
1: 네. 건강해 보인다가
0: 건강해
1: 뭔가
0: 보인다?
1: 딱 건강하지 않은 느낌이 말랐다라고
0: 아니면
1: 하시는 걸까?
0: 진짜 그 시대상에 따라서 그 외모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잖아.

0: 아,
1: 그쵸?
0: 맞아요.
1: 우리 조선시대 미인, 뭐, 잘생긴 사람이랑 지금이랑 좀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예전에는 저처럼 얼굴이 넓적한 사람이 잘생겼다고,
0: 네,
1: 아니,
0: 그러더라고요.
1: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얼굴이
0: 그니까요.
1: 큰 사람들.
0: 네네네.
1: 그런 사람이, 그래서 예전에, 아이고, 얼굴 넓적한 게 우리 장군감이야? 막, 그런
0: 아,
1: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0: 저는 장군감이란 말은 안 들어봤어요.
1: 그럼 무슨 감이라 그랬어요?
0: 저는
1: 대량 난감! 이랬나?
0: 뭐예요?
1: 죄송해요.
0: 네.
1: 지금 왜 그러지 나? 큰일 났네요. 라라라333님은, 저도 요즘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어쩜 떡볶이가 매일 먹고 싶어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0: 좋아요.
1: What kind of 떡볶이 do you love?
0: What kind of 떡볶이?
1: 아.
0: 빨간 떡볶이요.
1: 진짜?
0: 네.
1: 로제는 안 좋아하세요?
0: 로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라 로제는 좋아해요.
1: 마라
0: 네.
1: 좋아하시는구나.
0: 아, 마라 진짜 안 좋아하시죠?
1: 쌀떡 좋아하세요? 밀떡 좋아하세요?
0: 전 밀떡이야.
1: 맞아, 밀떡이
0: 네.
1: 맛있어. 쌀떡은 떡국 할때 넣어야지, 떡볶이 할 때는 밀떡이 나.
0: 맞아요.
1: 그죠?
0: 네.
1: 김정헌님. 저는 예전에 외할머니가 주시는 거 참, 외할머니 그러면 참 푸근하지 않아요, 정말?
0: 푸근푸근.
1: 그쵸? 다 먹다가 체했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만큼 사랑해주신 것 같다고. 와, 할머니가 계속,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맨날. 그러니까
0: 착하시다.
1: 손주들 이렇게 먹는 것만 봐도 되게 행복하신가 봐, 할머니,
0: 그니까요.
1: 할아버지들은요. 그쵸?
0: 네.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우,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각 많이 나네요.
0: 아.
1: 땡깡님은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건강하게 살아 계세요?
0: 네.
1: 네분 다?
0: 저희 네분다 살아
1: 아,
0: 계세요.
1: 그러시구나. 이제 저는 네분다 이제 다 돌아가셨는데, 와, 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0: 가셨어요? 아.
1: 할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저는 본 적은 없고, 할머니는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한 20대, 제가 20대 때 돌아가셨으니까 한참 됐죠, 벌써.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 잘안 나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느낌을 좀, 많이 없어서.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셔서,
0: 아.
1: 지금 나이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느낌을 지금 대신 받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만 보면 하시는 말씀. 아이고, 우리 강아지 살좀더 쪄야 돼. 같은 말. 우리 바다님들도 떠오르는 말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1045. 그리고 무료인 유튜브, 그리고 반디엠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화제 속의 그 코너, 우리 바다님들이 월요일 이 시간만 기다린다는 11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시작되는 그 코너,
0: 그 코너.
1: 그 코너 땡땅이와 생선님의 추천곡 대결. 지난주부터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우리 바다님들 보내주시는 의견을 참고해서 제작진이 심사에 나섰는데, 지난주 우승자는 땡깡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벌칙이라 선물을 정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선물을 줘야 됩니다. 그거를 정하고 시작하시죠.
0: 오늘요?
1: 예.
0: 그러면요,
1: 예.
0: 저는
1: 땡깡님이 받고 싶은 거.
0: 짜장면 오늘.
1: 짜장면은 제가 어차피 사드리잖아요. 그런 거 말고.
0: 그런 거 말고요? 뭘 해야 되지? 받고 싶은 건 딱히 없긴 한데 그때 다 야구 받아가지고.
1: 13,000원?
0: 그게 뭐예요?
1: 13,000원 계좌에 입금시키는 거.
0: 좋아요.
1: 뭐야, 진짜 좋아요?
0: 네.
1: 그러면 땡깡님 이기면 제가 곧바로 13,000원.
0: 생선님은요?
1: 저는 안 파는 거.
0: 뭘안 팔아요?
1: 안 파는 거. 시중에 팔지 않는 거.
0: 아,
1: 그런 선물 하나만
0: 네.
1: 만들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안 파는 거 해야
0: 안
1: 돼요?
0: 파는 거 어렵다. 네, 고민해 볼게요.
1: 예를 들어서 침착맨님은 저한테
0: 네.
1: 저의 캐리커처를 1분 안에 그려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이렇게 안 파는 거. 저안 파는 거 좋아해요, 이 세상에서. 제일
0: 네.
1: 좋아하는 거안 파는 거.
0: 오케이, 오케이. 이해했습니다.
1: 이해했습니까?
0: 네.
1: 그렇다면 오늘의 대결 주제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추천곡 대결을 주제는요, 다이어트 할때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다이어트 할때 듣기 좋은 노래? 그럼 어떤 느낌이 좋지? 제가 이 주제를 듣고
0: 네.
1: 생각했었던 건 뭐냐면, 식욕을 떨어뜨리는 색깔이 파란색이래. 그래서 파란색
0: 아.
1: 접시에다가 뭔가 이렇게 넣으면 되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식욕이
0: 먹기
1: 떨어진다.
0: 네.

0: 그래서 맞아요. 블루 느낌을 가져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1: 오,
0: 해봤었고.
1: 그것도 괜찮은데요?
0: 아니면 운동할 때 좋은 좀 이렇게 리듬감 있는 음악이 좋을까?
1: 저는 약간 그런 거 선택했어요.
0: 아, 그런 거
1: 네.
0: 선택했구나. 그런 얘기도 하다가 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내 동생 곱슬머리,
1: 네.
0: 개구장이 내 동생,
1: 동생.
0: 엄마가 부를 때는 뭐, 꿀돼지, 뭐
1: 꿀돼지.
0: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돼지라는 말을 좀 들으면, 좀 사람이, 어우, 나 이게 좀살 빼야겠다. 그만
1: 아,
0: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1: 네.
0: 좀 할까. 이런
1: 공감돼요.
0: 생각도 좀 해보고.
1: 공감이 되는데요.
0: 그쵸? 우리 아주 추천곡을 들으시면서, 우리 바다님들은 정승재 생선님의 추천곡이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1번. 우리 땡깡님 추천곡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 2번 실시간 투표로
1: 네.
0: 댓글, 유튜브 댓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1: 4, 5.
0: 댓글,
1: 네.
0: 문자도 괜찮고요. 아니면 반디에, 반디톡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저희 추천곡이 나가는 동안 하면 됩니다.
1: 네.
0: 저는 그래서 돼지가 들어가는 노래를
1: 오.
0: 한번 추천곡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1: 네.
0: 했고요. 우리 땡깡님은 어떤 노래입니까?
1: 저는 이제 달샤벳 분들의 블링블링을 선택했는데요.
0: 달샤벳님의
1: 네,
0: 블링블링.
1: 블링블링.
0: 오.
1: 일단 내가 다이어트해서 블링블링 해지자.
0: 블링블링 해지자라는 노래.
1: 네,
0: 근데
1: 그런.
0: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이거 돼지가 들어가는 노래인데
1: 네.
0: 없어요. 이게
1: 네?
0: 작곡가랑 작사가는 있는데 이게 앨범으로 나오지가 않아서 그래서
1: 아.
0: 저는 새로운 느낌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1: 어떤 느낌이죠?
0: 정승재님의 추천곡!
1: 따단.
0: 엄마 돼지, 아기 돼지 들어갑니다.
1: 오, 오, 왜 이동하시는 거죠? 피아노로 가시는데요, 지금. 과연. 아까 라이브 리허설을 하셨긴 했습니다. 그래서 2부 넘어가기 전에 이제 생선님께서 라이브 리허설을 하셨는데 살짝 스포가 됐었죠, 여러분들.
0: 아,
1: 바로.
0: 스포 됐었구나.
1: 네, 스포가 됐었어요. 그래서 약간 당황하셨을 텐데, 바로 그 노래를 지금 불러주신다고 하십니다. 준비되셨나요?
0: 오케이.
1: 네.

0: 다같이 일어났어요. 컴온.
1: 도실도실하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엄마 돼지 오냐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떡이 돼지 오이가 와서 안 된다고 꿀꿀꿀 다 같이 꿀꿀이야 꿀꿀꿀 꿀꿀

자, 저도 질 수 없습니다.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지만 전 라이브로 하겠습니다. Just disco, disco, bling bling bling bling disco, disco, disco, bling bling bling bling disco. Oh, let's go, just disco. Oh, let's go, just disco.

눈에 눈에 띄는 바디라인 예 딱 맘에 드는 스타일 넌 내 거야 바꿔쳐 멋쟁이 잘난 척해도 콧방귀 날려버리지 단지 너와 춤추고 싶어 블링블링

0: 미스터 언제야? 디스코 디스코 블링 블링 블링 블링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 블링 블링 블링 블링 디스코 Let's go just disco
1: 정말?
0: Let's go just disco
1: 디스코 아예 아예 여기까지 땡깡님의 추천곡 2번 아 1번 1번이죠 땡깡님의 추천곡 1번이죠
2: 저 2번이에요
1: 아 2번이에요?
2: 네
1: 아 이번에 바뀌었구나
2: 네
1: 아 제가 1번이에요
2: 네
1: 2번 두 번째 들은 노래니까 2번이죠,
2: 네, 2번이죠.
1: 달샤벳의 블링블링이 좋았다 2번 그리고 엄마 돼지 아기 돼지가 좋았다 1번 지금 이하연님 크크크 생선님 피아노 치실 때 옆에가 예술이시네요 피아니스트 조성진님 같기도 하고요
2: 근데 진짜 멋있으셨어요 피아노는 따로 배우신 거예요?
1: 창밖을 보면 비는 오는 아, 그래 좋아요 아니 이거 이게 암기예요
2: 암기요?
1: 그러니까 피아노도 저는 이거를 이해를 못했으니까 암기를 네. 하잖아요 코드를 암기한 거거든요 암기를 한 거고
2: 네
1: 그러니까 응용력이 없잖아요. 새로운 곡을 못 치잖아. 그러니까 수학도 이런 거거든요. 암기하면 그 문제밖에 못 풀어요. 딴 문제를 못 풀어.
2: 아.
1: 그래서 암기의 최악의 느낌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 그래도...
1: 당장은 피아노를 치고 싶으니까
2: 네.
1: 김건모 아저씨처럼 하고는 싶으니까
2: 네.
1: 당장 단기간 내에 끝내고 싶으면 마음이 급하니까 뭐 하게 돼요? 암기하게 되는 거예요. 수학도 아. 그래요. 왜 또 갑자기 또 수학 얘기해가지고 또 흥분하게 되는 거예요.
2: 근데 느리게 여리게 잘 사용하시면서 쳐주시던데요?
1: 그건 음악적인 감각이 있잖아.
2: 아, 멋지십니다.
1: 오늘 라이브 전개가 어제 꿈꿈 같으세요. 정장군님.
2: 피곤하셨나봐요.
1: GOD817님은 우와, 형 공부하고 있는데 잠 깬다. 크크크.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3: 잠 깼나.
1: 두 분 다 얼마나 이기고 싶은 건지 감도 안 옴.
2: 라라라.
1: 333님이 보내주셨고. KH님은 우연히 알고리즘 타고 보러 왔는데 이 방송 오. 내 취향이라고. 원리님은 앗! 이건 어쩔 수 없이 생선님이요. 잔잔한 연주에 트로트 필까지 크크크. 홍승현님은 와우 저는 땡깡님 라이브가 더 신난다고 살 빠질 것 같네요. 디스코!
3: 디스코!
1: 이렇게 또
3: yeah.
1: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작진의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결과는 막상막하였습니다. 3대 2랍니다.
3: 어떻게?
1: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가 3점을 가져갔을지. 그랜드 피아노로 시작해서 댄스로 마무리한 생선님과 아니면 디스코로 스튜디오를 뒤집어 놓은 땡깡!
2: 과연?
1: 과연 오늘의 승자는요? 땡깡! 3표! 생선님 2표! 오늘의 승자는 땡깡!
2: 진짜요?
1: 땡깡!
2: 와, 이현승입니다!
1: 지금 진행하세요. 저 지금 13,000원 보내야 되거든요.
2: 아, 진짜. 네. 네. 저 지금 13,000원 벌었거든요? 지금 노래 한 곡 하고 시급 번 거예요, 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잠을 깨워서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 근데 신나셨죠? 이게 굉장히 좋은 노래고요. 다이어트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댄스입니다. 되게, 이렇게. 허벅지를 치는 춤인데 굉장히 다이어트에도 유익한 노래입니다. 여러분 많이
1: 정말?
2: 들어주세요.
1: 너무 여기 있다.
2: 나 너무 감사해요. 나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1: 또
2: 보내셨어요?
1: 아니요.
2: 계속 말할까요?
1: 아니요. 송금하기 이거 누르면 되잖아요. 그렇죠?
2: 네.
1: 그래서 13,000원. 근데 왜 하필은 13,000원이었죠? 갑자기?
2: 그니까요. 좀 더 부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1: 13만 원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보내고 있고요. 예, 지금 보냈습니다. 들어왔습니까?
2: 잠시만요.
1: 예.
2: 네, 왔습니다.
1: 왔습니다. 땡깡님의 네. 추천곡. 달샤벳의 블링블링.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2주 연속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2: 저 진짜. 일단 음악적 감각이 그래도 있으신 승재 선생님을 이겼다는 게 2주 연속이나 이겼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는데 갑자기 자신감 붙어요. 다음 주도 이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 다음 주에 밴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 저도 밴드 하나 있습니다. 저 막내 동생 밴드 데려옵니다.
1: 아 진짜로?
2: 네.
1: 다음 우리 이제 부르의 명곡입니다.
2: 그러네요.
1: 네. 다음 주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습니다.
2: 근데 그래도 말을 해주세요. 밴드를 데려오실 거면.
1: 안 됩니다.
2: 왜요?
1: 절대 얘기하면 안 되고 서로가 준비하는 대로 원래 불후의 명곡이 그렇게 갑니다.
2: 그럽니까?
1: 예. 전혀 모릅니다. 상대방이 어떤 노래 할지도 모르고 그 무대가 어떤 분위기로 갈지 모르고 저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데리고 와서 엄마 냄새 이런 노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눈물, 눈물 보통 아침마당 같은 데서 눈물 막 이렇게 흠뻑하면 몰표가 쏟아집니다.
3: 미치겠습니다.
1: 제가 눈물로 승부를 볼지, 물량공세를 할지, 저 이렇게 되면 자존심이 상해서 그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2: 네. 그럼 열심히 해보십시오.
1: 좋습니다. 아니 진짜 네. 11시 25분 넘어가고 있어요. 거의 다 이제 끝났는데요. 마지막 아쉬워요. 사연을 땡깡님이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2: 네. 윤연우님이 보내주셨네요.
1: 맞아요.
2: 자 읽어보겠습니다.
1: 네.
2: 제가요 동네에 있는 모모이소를 동생이랑 갔는데요. 모모이소가 뭐냐면 땡땡이소인 것 같아요.
1: 예.
2: 거기서 땡깡님을 만났어요. 땡깡님이 저를 보자마자 연우바다님 맞죠? 하면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거 있죠?
1: 진짜?
2: 그러면서 땡깡님이 내가 사줄게 골라 하시길래 저는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골랐고 땡깡님이 그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땡깡님께 감사합니다 외치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 순간 띠로리 하면서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방금 얘기는 저의 꿈이었어요. 땡깡님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꿈이었다니요. 근데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고 나서도 놀랐답니다. 생선님이랑 땡깡님도 꼭 현실처럼 생생한 꿈 꿔보신 적 있나요?
1: 꿈에서 그래도 모모이소 플렉스도 좀 해주시고 원래 그런 편이세요?
2: 만나면요 갑자기?
1: 네. 네.
2: 그런 적 없습니다.
1: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그러면 꿈이 좀 잘못돼 있군요.
2: 네. 처음 보는 분을 이렇게 사주진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누구 사줍니까?
2: 저는 그래도 친분 있는 분.

0: 분들한테는 잘 사줍니다.
1: 꿈이 되게 생생했던 적도 있으세요?
0: 있습니다.
1: 최근에?
0: 최근은 아닌데요.
1: 예.
0: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꿈이었냐면요.
1: 예.
0: 제가 너무 피곤했던 날이었어요. 잠을 잤는데,
1: 예.
0: 꿈을 꿨는데, 치아가 다 빠진 거예요.
1: 치아가?
0: 네.
1: 작년에?
0: 네. 제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1: 예.
0: 이게 입안에서
1: 아.
0: 진짜 그 이빨 느낌이 나는 거예요. 굴러다녀요, 입안에서.
1: 진짜?
0: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불편하고 너무 무섭고 그래가지고,
1: 예.
0: 일어났어요.
1: 예.
0: 일어났는데, 멀쩡하게 치아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1: 저도
0: 너무
1: 그런 꿈꽤
0: 다행이었죠.
1: 많이 꾸는데.
0: 너무
1: 치아 다
0: 무서워요.
1: 빠지는 거, 그쵸?
0: 네.
1: 건물 무너지는 꿈 많이 안 꿔요?
0: 그런 건
1: 저
0: 잘안 꿉니다.
1: 엄청 많이 꿔요, 건물 무너지는 거.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있는데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 꿈.
0: 왜 그런 꿈을?
1: 그런 꿈도 많이 꾸고 막 그러는데.
0: 피곤하신가 보다, 많이.
1: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2염 2번 연속 질줄 그런 꿈인가 봐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었던 모든 게 허물어지는 거잖아. 땡깡님 앞에서.
0: 그니까요.
1: 정말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0: 뭐예요?
1: 우리 끝났어요.
0: 끝났어요?
1: 예, 이제 30분 있다 짜장면 먹으러 가야 돼요. 행복해요.
0: 행복한데, 이 시간을 끝낸다는 건 아쉽긴 하네요.
1: 지금까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셨잖아요. 오늘 이기니까?
0: 아니에요. 저 이거 라디오 끝내는 거 항상 아쉬웠고,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짜장면 먹으러 가잖아요.
0: 네.
1: 부모님께 그리고 절미님한테, 절미님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0: 젤미님한테, 야, 나 오늘 짜장면 먹고 들어갈 거다.
1: 좋아요. 잘 들어가세요, 땡깡님.
0: 네.
1: 다음 주에 또 새로운
0: 노래 대결.
1: 대결
0: 네.
1: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안녕히 가세요.
0: 재밌었어요. 안녕!
1: 노래 세곡 듣고 저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의 노래, 나의 작은 청춘에게 토이 김연우님이 부르신 여전히 아름다운지 정지소가 피처링한 PH1의 노래죠. 인생 영화.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신주윤님 저는 중국 칭다오에 있는 청도 이화한국학교 11학년 부회장 신주윤입니다. 저희 학교는 칭다오라는 낯선 땅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재외국민이라서 7월부터 대학교 원서 접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 입시에 도전하는 고3 선배님들 응원해드리고 싶은데 생선님께서 혹시 응원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낯선 곳에서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 정말 멋집니다. 힘드실 텐데 지금까지 해온 나의 노력을 믿으시고요. 끝까지 잘해내길 바랍니다. 청도 이화 한국학교 고3 학생들 화이팅! 6005님 저요 며칠 전에 출장 갔다 왔는데 냉장고가 고장 났는지 냉동실 냉장실 안에 있는 모든 음식이 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다 치우긴 했네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거 진짜 속상해요. 저 한 두세 번 그런 적 있었거든요. 문이 열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거 버리는 게 더 서글퍼요 정말. 냉동실에 있는 거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 고기 같은 거 다 버려야 되고 계속 닦아야 돼요. 막 줄줄 물도 흘러내리고 어떤 마음인지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출장 마치고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청소하느라 아휴 상한 음식 다 버리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좀 맛난 거 드시면서 고생한 나 자신에게 꼭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주 6938님 아 저 고민 있어요. 정재쌤 너무 좋아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짧은 두 줄. 아유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이런 걸 뭐 또 고민이라고 보내셨대. 근데 나도

그 해결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그렇게 정지혜 쌤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어떡하지? 어떡하지? 딱히 해결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반디 앱과 경청 홈페이지는 무료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요. 노래 두 곡 듣고 저 다시 올게요. IOI의 노래 갑자기. 제이레빗의 요즘 너 말이야.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 버거킹에서 햄버거 교환권, 44년 역사를 지닌 양념치킨 브랜드 주식회사 페리카나에서 치킨 교환권, 피부에 영양을 채워주는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1: 정승재 경청 6월 15일 월요일의 순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다 됐어요. 와, 벌써 6월 15일이에요.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올해 전반기가. 와, 뭔 이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죠. 그쵸? 벌써 이제 7월, 8월이 지나고 나면 제가 DJ, 경청 DJ 맡은 지도 1주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 빠르다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네요. 4787님, 안녕하세요. 저는 24년도에 제가 고3일 때부터 대학교 2학년인 지금도 승재쌤 강의를 자주 듣는 학생이라고. 과외하시나 보다. 보통 과외할 때 강의 많이 듣고 참고 많이 하시던데. 이선미님은 아까 사연으로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저도 외할머니가 보고 싶어진다고. 한 달 전에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꽃다발 사들고 찾아뵈었는데 꽃다발 처음으로 받아보신다면서 울먹이셨대요. 앞으로 자주 사다 드려야지 느낀 하루였다고. 맞아요. 그런 이야기 또 아유 되게 짠하다. 그쵸? 그리고 아까 1부에서 우리 바다님들은 언제 육성으로 아유 귀여워 했는지 여쭤봤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연들도 왔습니다. 4209님은 저는 지하철에서 유튜브나 릴스 보다가 강아지를 꽁냥꽁냥 하는 게 갑자기 나오면 볼 때마다 엄마 미소와 함께 육성으로 아 귀여워 라는 말이 터져나와요. 며칠 전에도 지하철에서 강아지 영상 보다가 아 너무 귀여워 말이 튀어나왔었는데 옆에 이어폰 끼고 앉아계셨던 분이 이어폰까지 빼시면서 저한테 네? 라고 하셔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런 경우 여러분 있지 않아요? 정말 혼잣말이나 아니면 전화통화하고 있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 예? 이렇게 하시는 경우 서로가 좀 민망해지잖아요. 그쵸? 특히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럴 경우도 많고요. 김설민님, 휴대전화에 저장된 옛날 사진 보면서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귀엽고 무해한 표정과 얼굴을 가진 딸 사진을 보면 그저 마냥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우리 딸 언제 이렇게 컸는지 돌아와라 그 시절에 귀여웠던 우리 딸로.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막상 어린아기 때 잠도 못 자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빨리 크면 좋겠다, 빨리 크면 좋겠다 이러다가 나중에 크고 나면 아우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한 번이라도 더 안아줄 걸 이런 생각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5993님은 할머니께서 문자를 최근에 배우셔서 저한테 문자 자주 보내주시는데 너무 귀여우시다고. 실수하는 문자까지 귀엽다고. 진아 슈퍼스트롱님은 교수님 신부를 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2시간이 순삭이네요. 제가 자진해서 하겠다고 한 일인데 이제서야 다 끝냈다고. 이제 잘 수 있겠다고. 짜장면 맛있게 드세요. 많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배고팠나 봐요. 생선님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은 화요일이네요. 경청 초대석 있는 날.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원슈타인님과 함께 합니다. 내일 꼭 경청 놀러와 주시고요. 마지막 노래로 준비한 곡은 Damon's Ear의 노래입니다. AI라는 곡, 이 노래 들으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바다님들. 코 잘 자요. 안녕.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멕시코와 미국의 교류를 막는 삼엄한 장벽이 가로지른 해안도시죠. 티화나. 이곳이 신개념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답니다. 특히 미국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는데요. 이들을 유혹하는 건 빼어난 경관도 있지만 바로 티화나의 치과입니다. 현재 티화나에는 외국인 환자를 전문으로 하는 치과 클리닉이 수십 곳이 넘는다고 하네요. 일부 병원은 미국 보험을 인정하거나 국경 간 이동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답니다. 멕시코 티화나가 치과 의료 관광지로 부상한 배경에는 무엇보다 저렴한 치과 의료비가 있죠. 미국에서 그 치과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요, 한화로 자그마치 최저 450만원에서 760만원을 웃돈다는데, 멕시코에서는 90만원에서 15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미국과 국경을 바로 맞대고 있어서 지리적으로도 무척 가깝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죠. 안녕하세요. 세계음악 여행 이승열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오늘 첫 곡,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홀리에타 베네가스 그가 부른 노래 리몬 이 살, 레몬과 소금 듣고 출발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그 2021년 기준으로 이렇게 치과 투어리즘으로 해외 쓰는 돈이요. 한화로 10조 원. 시장 규모가 그 정도라고 측정이 됐고요. 이거를 한 10년 이후까지 추정을 해보면은 30조 원 시장까지 커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주로 이웃나라 멕시코,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이 아시아의 두 나라, 태국, 인도가 치과 투어리즘 목적지로 많이들 선호한다는 정보네요. 한국 분들은 뭐 한국이 워낙 시장이 잘 돼 있으니까 비용 면에선 잘 모르겠네요. 멕시코보다는 비싼 것 같기도 하고 뭐 기능 회복을 위해서 뭐 보철 치료, 임플란트죠. 그런 거를 주로 위해서 멕시코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그 외에 그런 뭐 미용적인 부분 있죠. 심미 치료, 성형 치과 치료 이런 것도 꽤나 관심이 높아져 가지고요. 멕시코만 떼놓고 보면 지금 한 7천억 원 시장 규모.

인구가 앞으로 33년까지 3조 원 규모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우니까 또 교통 편의도 제공하고 과달루페 밸리라는 곳이 또 근처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멕시코의 포도주 생산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뭐 와이너리 투어 이런 것과 묶어서 상품도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정보를 막 드리는 건 아닌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그 벽을 세운다 뭐 난리를 쳤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웃 나라일수록 이렇게 서로 나누고 뭐 도울 건 돕고 이런 게 당연히 필요한 거다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예, 미국은 임플란트 비용 너무 비싸네요. 그쵸? 예. 한국도 비싸다고요? 한국 저안 해봐가지고 아직, 예. 잘 모르겠습니다. 멕시코가 싸다. 이건 알겠는데, 한국도 멕시코보다 비싸다. 그것도 저도 알겠습니다. 예. 이은설님께서 눈빛만 봐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제 친동생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한번 불러달라고 하시네요. 이은설님의 사연인데, 친동생분의 성함이 왜 강씨세요? 예, 그냥 성 빼놓고 해서나 이렇게 제가 불러드리면 되나요? 이은설은 강혜선을 사랑해. 무한 신뢰한다 해서나. 네. 소원, 제가 작은 소원 하나 풀어드린 거죠. 이은설님, 오늘, 폭염이 시작됐는데,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얼마 전에 2026 FIFA 월드컵 개막식이 열렸죠. 이 자리에서 한국계 미국 아티스트 이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DNA, More Than a Game. 함께 들어보고요. 이어서 올해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우승곡이죠. 불가리아의 아티스트 나라가 부르는 망가랑가 대혼란이라는 제목의 곡까지 두곡 들어보죠.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공식 앤섬 먼저 들으셨죠? 안드레아 보첼리와 이제의 듀엣으로 프랑스 출신의 프로듀서 DJ 데이빗 게타 그리고 랩 피처링은 미국의 메겐 디 스탈리언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올해 유로비전 우승곡이었습니다. 불가리아의 나라의 망가랑가 대혼란 이런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6월 15일 월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입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엘 말로, 악당 또는 실력 없는 자. 미국 뉴욕을 살사 제2의 본고장으로 만든 레코드 레이블 파니아 올스타즈에서 1967년 발표한 앨범의 제목입니다. 앨범 재킷에는 라틴 아메리카계 청년 둘이 검은색 정장에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받쳐 입고요. 거만하게 꼬나보는 가운데 빨간 글씨로 윌리 꼴론 엘 말로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전면에 나선 청년이 바로 윌리 꼴론입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7살이었죠. 앨범 엘 말로는 파니아 레이블에서 발표한 윌리 꼴론의 데뷔 앨범 타이틀입니다. 동시에 그의 별명이었죠. 푸에르토리코 혈통의 브롱크스 태생인 뉴요리칸 윌리 꼴론이 이 파니아 레이블에 입성했을 때 그의 실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 주변 선배 음악인들이 그를 무시하며 붙인 멸칭입니다.

윌리꼴로는 이런 멸시를 회피하는 대신 역이용했습니다. 그를 실력 없는 놈이라 비웃은 선배들은 주로 1950년대부터 뉴욕 라틴 음악의 황금기를 구가하던 맘보 뮤지션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를 때면은 나비 넥타이를 두른 턱시도 차림에 재즈 빅밴드나 클래식 오케스트라에 점잖은 규격에 준하는 맘보 음악을 선보였죠. 윌리 꼴로는 이미지와 사운드 양면에서 이들과 거의 정반대의 방법론을 따랐습니다. 엘 말로의 용례 중에 갱스터, 무법자의 이미지를 부각해서요. 빨간색 터틀넥 셔츠를 입고 불량배 같은 표정을 지은 사진을 데뷔 앨범 표지로 내세웠죠. 그리고 맘보 오케스트라의 정제된 사운드가 아니라 트롬본이 주도하는 거칠고 후끈한 사운드를 들려줬습니다. 그의 방법론은 역사에 남을 역공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이른바 엘리트주의적인 라틴 음악에 맞서 뉴욕의 라틴 청년들의 현실과 저항, 욕망을 대변하는 살아있는 음악의 선언이 되었습니다.

엘말로의 성공 이후 윌리 골론의 별명은 엘말로 델 브롱크스, 브롱크스의 악당이 되었습니다. 브롱크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라틴 아메리카 이주민이 정착하면서 형성된 군락이자 도시빈민공동체 마리오의 삶을 상징했습니다. 1950년대 중반 푸에르토리코 본토 섬을 제외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푸에르토리코인 정착지가 되면서 브롱크스는 언어, 음식, 문화적 인프라까지 완전히 라틴화된 날 것 그대로의 역동적인 바리오가 된 터였죠. 그곳에서 나고 자란 윌리 골로는 12살부터 트럼펫을 연주했지만 14살 때 트롬본으로 전향합니다. 트롬본 위주로 구성된 푸에르토리코 음악을 접한 후라고 하네요. 3년 후 뉴욕 살사 레이블 파니아에 스카웃된 후에 데뷔 앨범 엘 말로부터 빅 히트를 기록하면서 뉴욕 라틴 아메리카 음악의 판도를 바꿉니다. 파니아 레이블의 전속 송라이터, 오케스트라 악단장, 솔로 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윌리 골로는 살사의 미국화, 아니 세계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는 미국의 푸에르토리코 이주민 뉴요리칸이 겪는 인권 문제, 사회적 소외감과 생존 투쟁을 살사의 세계관에 이식했습니다. 그리고 살사라는 장르를 댄스 음악을 넘어서 모든 음악을 흡수할 수 있는 개방된 개념의 장르로 바꿨습니다.

그는 재즈, 브라질 음악, 락, 아프로 카리브 음악 등등 글로벌 음악 스타일을 접목하면서 살사 사운드스케이프의 지평을 넓힌 선구자입니다. 2009년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윌리 꼴로는 말했습니다. 살사는 쿠바의 송쿠바노의 파생적 혼합물로 규정되지요.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살사는 그 이상이지요. 살사는 하나의 리듬이 아니라 하나의 개념, 콘셉트입니다. 음악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방식이지요. 살사는 활짝 열린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죠. 다른 음악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진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난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살사를 미국 뉴욕 라틴 아메리카 청년 세대의 문화적 정치적 스탠스로 만든 당시 17세 청년으로 출발했던 윌리 콜론을 만나봤고요. 대표곡 두 곡이었습니다. 보통 번스타인과 손다임의 작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떠올리면은 될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뭐 보통 셰익스피어의 그 서사를 떠올리겠지만 시기적으로는 겹치네요. 폴토리코 출신의 갱단 출신의 그 젊은이들 이야기였으니까요. 음악만 싹 바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첫 곡이 67년도 17의 나이에 발표한 데뷔 음반 수록곡 엘 말로, 악당, 동네짱 뭐 이런 뉘앙스죠. 이 보컬은 방금 들으신 곡이 바로 윌리 콜론의 목소리였고요. 이첫 곡에서는 엑토르 라보예라는 또 걸출한 벌토리코 출신의 보컬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게 보통인데요. 기존의 보컬리스트를 갈아치우고 엑돌 라버웨가 등장했을 때 윌리 콜론이 거의 모든 곡을 이 보컬리스트와 녹음해서 데뷔 음반을 구성했죠. 뭐 둘의 출신도 좀 다릅니다. 배경도 한 사람은 뉴요리칸 출신의 거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악동이었고, 한 사람은 뻘또리코에서 뉴욕에 도착한 지 얼마 안된 순둥순둥한, 그러나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그러면서도 영혼이 있는 그런 보컬리스트. 이 조합으로 뭐다 정리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심장을 가진 최고의 악당이다. 단순히 폭력배가 아니라 배짱과 기계가 있는 진짜 백이다. 저리 비켜.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마치 그 힙합 랩의 그 스웩이 느껴지는 그런 랩의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79년까지 승승장구하다가 사정상 엑토르 라보웨와의 콤비는 해체가 되고요. 그 이후로는 윌리 콜론, 방금 들으셨다시피 본인이 이렇게 또 정리하면서 스스로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그 만사네로 같은 뉘앙스의 보컬이네요. 편곡적으로도 그 앞에 첫곡 같은 경우는 좀 아프로 큐반 싱코페이션이 좀 진한 맛이라면 요거는 좀 일반 청중들도 댄스 플로어에서 따라서 춤출 수 있는 그런 느낌. 스트링과 플루트, 코러스까지 좀더 대중 쪽으로 확장한 그런 편곡적인 내용도 사랑 내용입니다. 살사가 소스라고 사전적으로는 풀이돼 있죠. 소스. 파니아의 대표 조니 파체코가 그런 의미로 살사라고 홍보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정말 뭐든지 섞어들 수 있는 그런 개방적 아트폼, 살사 이야기 그 주역 윌리 콜론을 만나봤습니다. 음악 두곡 듣고 오죠. 프랑스의 윌리엄 셸레르가 부르는 Un homme heureux, 행복한 남자, 이어서 프란시스 가브리엘의 오 세종, 비수기 두곡 듣고요. 세 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어맨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이탈리아의 미나가 부르는 에코 일 도마니, 봐 벌써 내일이 왔어 입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사랑하는 목소리 중 하나인 미나, 그의 2002년 음반 벨레노 포이즌 수록곡입니다.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안드레아 바디안티의 작곡. 음반의 프로듀서는 미나의 아들인 마스밀리아노 바니인데요. 이 노랫말은 헤어지기로 한 연인 중 한 사람이 이별을 하루 더 유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되죠. 하지만 상대도 같은 마음으로 이별을 유예할지는 알지 못합니다. 낭독하겠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금요일까지. 내일이 돼도 당신 지금 그대로일진 아무도 모르지. 내 사랑, 그런 말은 하지 마. 시간이 지나면 뭐 괜찮아질 거라는 그런 말. 결국 생각도 나지 않게 될 거라는 말. 의사 선생님, 더는 진단하지 마시고요. 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열이 내리지 않아서가 아니고 고통, 이 가라앉지 않는 고통 때문에

모양입니다. 봐, 벌써 내일이 왔다. 아니, 담배 한 대 피우는 동안 이미 지나갔나? 난 당신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사랑했지. 당신은 영원? 그런 걸 말했었지. 지금 말해봐. 그건 결국 말뿐? 내일이 오면 우린 결정할 수 있겠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모든 거, 그때부터 지금은 여기까지 우리의 모든 걸 바꿀지 말지. 난 여기 있을 거야. 금요일까지. 하지만 내일 당신도 여기 있을지는 알 수가 없네.

아들이 프로듀스를 잘했네요. 이탈리아의 미나의 2002년 발표곡 에코 일 도마니 바 벌써 내일이 왔어. 오늘 새 음행이 전한 노래 함께 노랫말과 감상했습니다. 오늘 노래 좋다. 환상적이다. 복은지님. 잘 듣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고맙습니다. 옹이뉴키님께서 아까 윌리 콜론의 살사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몸좀 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쓱 이렇게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예전에는 몸 풀었다 그러면은 이게

출산의 의미가 있었던 시절이 제가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쌀싸 덕분에 몸푸신 걸로 이해 잘 했습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 차트죠. 싱어송라이터 밴드 같이 사는 한태인과 잠시 후 함께 하겠습니다. 남아공의 미리암 마키바의 웰렐라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Morning Special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Morning Special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Morning Special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Listen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초기 전자음악이 주류 상업적 성공을 거둔 대표 사례로 꼽히는 그런 음악 앨범이죠. 1976년 프랑스 이 아티스트 장 미셸 자르가 발표한 옥시젠 수록곡 옥시젠 파트 4 함께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유료 문자 샵1045나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새음행 홈페이지에 강소영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얼마 전 개최한 공개방송 후기를 써주셨는데요.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라는 이 말이 마음속 깊게 와닿았던 아름다운 순간이었다라고 감상평 주셨습니다. 이 슬로건 꽤나 괜찮다는 생각 저도 하고 있었는데 네, 음악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 오늘도 하면서 함께 들어보죠. 신청하신 곡은 여유와 설빈 너른 들판 신청하셨습니다. 23년 발표 앨범 희극에 수록된 곡인데요. 공개방송에서는 다른 곡들을 연주했었는데 이 곡도 함께 들어보니까 좋네요. 이 음악 듣고요. 오늘 2부 순서 한태인의 월드차트 이어갑니다.

0: 매주 월요일 세계의 음악의 최신 동향을 알려드립니다. 록밴드 까치산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한태인이 감시관을 발휘해 고른 히트곡들을 해박한 지식을 발휘해 안내합니다. 한태인의 월드차트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태인씨 어서오세요.
1: 네, 오늘도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월드차트의 한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0: 쑥스럽겠지만 해피 버스데이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정치자 뭐 오민셀님들님 비롯해서 미리 축하한다.
1: 아, 네, 네. 그렇습니다.
0: 하루 후잖아요.
1: 네, 쑥스럽네요. 네, 네. 오늘 쑥스러워요. 15일이고 네. 뭔가 생일
0: 616 생. 네, 616.
1: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축하를 받는 게 약간 민망합니다, 사실.
0: 몸푸신 분은 이제 그렇죠. 어머니이신데.
1: 그렇죠, 그렇죠. 힘들었던 사람은 네. 이제
0: 나오느라고 애썼으니까 또.
1: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0: 그나저나 이게 기쁜 소식이 하나 있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한태인 씨가 못 나와요.
1: 다음 주가 아니고. 다 다음 주입니다.
0: 다 다음 주인가요?
1: 네네. 다음 주는 그 방송 때문에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런가요?
1: 저희 공개방송.
0: 아, 다음 주는 우리 공개방송이고.
1: 네, 세영의 공개방송.
0: 세영의 공개방송. 네,
1: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0: 맞아. 다음이 예. 벌써 22일이구나. 다음 주가 벌써.
1: 시간이 빠릅니다.
0: 진짜 빠르군요.
1: 네, 녹화를 한 지.
0: 그날은 저도 못 나옵니다.
1: 그렇죠. 네. 저희 둘 다. 네. 네, 아주.
0: 그 다음 주가 이제 깊은 소식으로 우리 한태인 군이 해외 공연을 떠납니다.
1: 이야, 처음입니다. 네. 예, 까치산의 첫 해외 공연이고요.
0: 네. 예,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대만 어딜까요?
1: 그중에. 아, 일본입니다.
0: 네, 일본이죠.
1: 네. 일본으로 까치산이 이제 공연을 하러 가게 돼서 네. 29일에는 아쉽게도 이제 인사를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0: 기쁘겠어요, 일단은.
1: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처음이다 보니까 항상 공연 처음이라는 거예요. 네.
0: 어떤 건지 성격 뭐 살짝 알려줄 수 있어요?
1: 아, 페스티벌이에요. 기본적으로
0: 페스티벌?
1: 네, 네, 페스티벌이고 이제 도쿄에서 열리는 이제 도쿄 뮤직 콜렉션이라고 하는 페스티벌입니다. 실내에서 네네. 하는 페스티벌인 모양이에요.
0: 다행이네, 실내라서
1: 그렇죠.
0: 이 날씨에
1: 엄청 네. 더운 날씨일 텐데 네. 네. 오시는 분들은 다행히 좀 네. 쾌적하게 실내에서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리아케 아레나라는 곳에서 하는 거래요.
0: 도쿄에 있는 네네. 아리아케 아레나급의 규모에서 완전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공연이네요.
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0: 수만 뭐 운집하는 그런 공연일 수도 있어요.
1: 수만은 잘 모르겠지만
0: 수천 1만은 넘지 않을까? 아, 아레나니까.
1: 그렇죠. 아레나면 네. 보통 뭐 15,000석 정도가 우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에이 뭐 15,000명이나 다 차겠어요. 뭐 이러면서
0: 한국 아티스트로 네. 또 초대를 받아서
1: 그렇네요.
0: 도쿄 뮤직 컬렉션 2026 도쿄 아레아케 아레나에서 밴드 까치산이 첫 해외 공연 무대를 올립니다.
1: 와
0: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평소대로?
1: 네, 평소대로 하던 대로. 네, 괜히 설렌다고 요상한 짓 하면 탈납니다.
0: 뭐 살짝 일본 팬들을 위한 뭐 준비 같은 거 뭐 조그만 거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뭐
1: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일본어로 발매한 앨범도 있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요. 예, 네. 네, 그런 거를 좀 들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네. 해서 준비를 네.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0: 눈빛으로는 그만 질문해 형 막 이런 눈빛이
1: 아니에요. 이게 뭐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네.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네. 네. 이게 사실 앨범까지 녹음을 했으면서 네. 그걸 진짜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0: 네. 아, 네. 완전 알죠. 네. 그러면, 아니, 제가 예전에 영국문화원에서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1: 그렇죠,
0: 그때
1: 그렇죠.
0: 레퍼토리로 영국 아티스트의 노래를 하나 부르겠다고 했는데, 막상 으아. 하려니까. 그래서 막판에 취소하고 딴 노래 불렀거든요.
1: 아니, 저는 100번이에요. 진짜 네. 100번 이해하고.
0: 그런 마음이겠죠.
1: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괜히 뭐, 아, 내가 너무 까불었나? 싶은 거죠. 이제 일본어 앨범을 냈으니까 일본어로 또 당연히 우리 곡을 들릴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준비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도 네. 이제 이걸 진짜 일본 사람들 앞에서 할 생각을 하니까, 네. 이거 잘 되려나.
0: 그래도 뭐 팬서비스 차원에서 한 곡 정도?
1: 예, 네, 뭐, 다는 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한국 밴드로서 가는 거기 때문에 한국어로 된 우리 까치산의 멋진 노래들을 들려주고 싶은 게 사실 마음이 크기
0: 주죠.
1: 때문에 그렇죠.
0: 예.
1: 예, 뭐 한국에서 두 곡 정도 뭐 적으면 한 곡 뭐 많으면 두 곡 이렇게 준비해 볼까 하는데
0: 부담스러우면은 커버 같은 거 하면 유명한 거 하면 좀 부담이 덜하지 않나요?
1: 더 부담될 것 같아서 그런가? 오히려
0: 아 인기곡이
1: 예, 확실한 비교군이 있으니까.
0: 아, 그렇지,
1: 근데 까치산의 일본 앨범은 예. 저밖에 안 불렀잖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0: 그러니까
1: 비교군이 없으니까.
0: 그것도 그러네요.
1: 와 여기 김원정님께서 까치산 공연 보러 가려고 일본 비행기표 예매했어요라고.
0: 아, 찐팬이시네요. 찐팬 김원정님 벌써 예매를 마치셨다니까
1: 대박이다.
0: 며칠이죠? 날짜 소개를 안 했네.
1: 28일이에요.
0: 28일, 네,
1: 28일. 28일 이제 네. 일요일 공연이고요.
0: 살짝 두 주 정도 남았습니다.
1: 네, 이제 뭔가 엄청 빨리 공지를 하지는 못해서 급하게 뭐 일정을 빼야 되고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죄송한 일정 공개가
0: 네네네네.
1: 됐습니다만 또 어쨌든 잘 하고 오는 것이
0: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1: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해서 멋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0: 까치산의 첫 해외 원정 공연 6월 28일 도쿄 뮤직 컬렉션 페스티벌에서 이루어집니다. 도쿄에 있는 아리아케 아레나에서
1: 네.
0: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차트 등반 어디 가나요?
1: 네 오늘은 좀 쑥스럽긴 한데
0: 왜요?
1: 북중미 월드컵 특집입니다. 뭐,
0: 이렇게 오늘은 연타로 쑥스러워. 생일로
1: 뭔가...
0: 쑥스럽고 해외 공연 얘기하러 쑥스럽고 그다음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 테마로
1: 그러네요.
0: 골랐다고 쑥스럽고
1: 너무 뻔해서
0: 부끄럼 네. 많으시군.
1: 그렇네요. 네. 오늘 좀 쑥스쑥스하네요. 네. 네. 이게 뭔가 차트 이제 국가들을 보신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0: 전 예상도 못했어요. 이게 네. 북중미 관련 선곡이라는 건데 예상도 못했는데
1: 멕시코, 미국, 캐나다예요. 차트가.
0: 그러네요. 맥미케를 갑니다.
1: 네, 맥미케예요. 그래서 월드컵. 왜냐하면 월드컵 네. 솔직히 저도 그랬거든요.
0: 네.
1: 이제 우리나라 경기하기 전에 네. 대한민국이 경기하기 전에는 월드컵 시작한대 이 얘기가 너무 생소하게. 네. 다가오는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랬어요.
1: 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왜 이렇게 뭐가
0: 시큰둥하지? 뭐 이런 느낌이었죠. 네.
1: 그러니까 뭔가 월드컵 하면 그래도 좀 떠들썩들썩 하잖아요.
0: 맞아요. 바람이 잡히잖아요.
1: 네, 네, 네.
0: 한 뭐 한 달,
1: 맞아요,
0: 두 주 적어도 예, 네, 네. 전에는 그렇게 되는데.
1: 그래서 막 그런 느낌도 막 이렇게 들고 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저한테는 좀 안 와닿았던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나라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예, 북중미 차트로 한번 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환기를 한번 해야겠다.
0: 그 첫 경기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1: 지금 이겼어요.
0: 분위기 좋은데
1: 너무 좋아요. 네. 분위기 깜짝 놀랐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그 날이 이제 아침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까치산 합주 날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합주 열심히 하다가 쉬는 시간에 잠깐 틀었는데 지고 있는 거예요.
0: 1대 0으로 지고 있었죠. 네.
1: 그래서 아쉽게 됐다 이러면서 네. 에이 끄자 이러고 다시 끄고 조금 더 합주하다가 다시 틀었는데 1대 1인 거예요. 이야 그래서
0: 그럼 이제 이걸 네. 눈을 뗄 수가 없잖아요.
1: 우리가 안 봐야 되나 보다.
0: 우리가 안 보면 이기는구나.
1: 그래서 우리가 안 봐야 되나 보다 이거 비기고 있길래 야 꺼라 우리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끈 다음에 합주를 잘 마치고 이제 자 빠이빠이 하기 전에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열었는데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0: 그렇구나. 제 주변에도 내가 보면 꼭 지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네.
0: 그렇구나.
1: 네.
0: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우와, 오늘은 맥미케의 차트 등반을 또 북중미 2026 FIFA 월드컵 특집으로 구성을 해 오셨습니다. 한태인의 월드 차트 그런 선곡으로 만나볼 텐데요. 첫 곡부터 그럼 멕시코겠죠?
1: 네, 맞습니다. 네,
0: 소개해 주시죠.
1: 네, 오늘의 첫 번째 차트는요, 멕시코 차트고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멕시코의 174위에 올라있는 곡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의 2000년 앨범입니다. 아브라자메 무이 푸에르테라고 하는 앨범의 동명 수록곡이에요. 그러니까 Hold Me Very Tight라는 건데 이제 나를 뭐 꽉 안아줘.
0: 힘차게.
1: 힘껏 안아줘.
0: 힘껏 안아줘.
1: 아니면은 약간 의역을 하면은 나를 놓지 말아줘. 나를 절대 놓지 마. 나라는 사람을 잊지 마. 뭐 이런 느낌으로도 좀 의역이 된다고 해요.
0: 네네네.
1: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이제 그 되게 그 멕시코에서 다양한 이제 라틴 팝이라든지 아니면 마리아치 뭐 이런 장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0: 약간 전통성,
1: 네. 예. 전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전통성을 계속해서
0: 네네네.
1: 본인의 음악 세계에 입혀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후안 가브리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라틴 팝 아티스트예요. 그다음에 50년생이세요.
0: 월로시네요.
1: 네, 월로시네요. 굉장히 월로시고 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차트에 있을 정도로 창작 활동도 공연 활동도 활발히 하시는. 네,
0: 이분 네, 근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죠.
1: 아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렇습니다.
0: 전설이 되셨습니다.
1: 전설이 되셨고요. 네. 근데 이 분의 음악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차트에 계속 올라와 있다는 그러네요. 거 중요하고요. 이것도 그래서 후기의 대표작이에요. 2000년에 발매한 앨범인데 이미 좀 드라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일일 연속극?
0: 아, 텔레노벨라.
1: 네, 텔레노벨라. 네, 그래 네. 맞아요. 네, 텔레노벨라의 어떤 그 주제곡 같은 걸로 좀 그렇구나. 사용도 되고 네. 동명의 주제곡 같은 걸로 사용이 되고 하면서 굉장히 베스트 라틴 팝에도 오르고 아무튼 뭐 굉장히 하입이 많이 되었던 그런 곡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라틴 팝 발라드, 되게 로맨틱한 네네네. 그런 노래고요.
0: 이분이 지금 무대 영상을 착 보는데 네네. 이 대단한 규모의 공연인데. 멕시코 국기를 상징하는 턱시도를 입고 나와서 지금 노래 부르시는데요.
1: 와우, 색 조합이 그렇네요. 네. 와, 아, 너무 멋있다 이거. 네. 이거 한번 라이브 영상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0: 저거 살짝 잘못 보면 이탈리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1: 그렇네요. 네. 근데 어쨌든 누가 봐도 멕시코 같아 보이긴 하네요.
0: 그러니까
1: 네. 좋네요.
0: 200위권 안에 26년이 지난 지금에도 머물러 있는 사랑받는 곡입니다. 후안 가브리엘이 부르는 아브라사메 무이 푸엘테 나를 진짜 꽉 안아줘. 오늘 한태인의 월드차트 북중미 특별선곡 북중미 특별선곡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2: Cuando tú estás conmigo es cuando yo digo que valió la pena todo, todo lo que yo he sufrido. No sé si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게임. 오늘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첫곡 들어봤습니다. 멕시코의 가수 환 가브리엘의 2000년 음반에서요. 아브라사메 무이프엘 때 나를 진짜 꽉 안아줘였습니다. 자, 오늘 첫 일본 공연을 앞둔 까치산의 한태인이 안내하는 월드 차트. 이제 월드 차트 하니까 좀 약간 월드 느낌 나는데.
1: 안 돼.
0: 그만 놀릴게요. 그만 놀릴게요. 예. 자, 환 가브리엘에 이어서
1: 네.
0: 멕시코 기념할 만한 또 아티스트 한분더 만나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곡도 이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멕시코의 114위에 올라 있는 곡입니다. 칠레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근데 이제 후에 이동을 해서 멕시코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0: 멕시코로 이제 뭐 성공하려면 서울로 뭐 출세하려면
1: 그렇죠. 뭐
0: 그걸로 가더라고요,
1: 네, 로마로
0: 다들.
1: 가는 거죠.
0: 예, 쿠바에서도
1: 맞아요.
0: 가고 뭐 아르헨티나에서도
1: 맞아요.
0: 가고.
1: 그러니까 음악의 어떤 그 로컬 뭐 따기로 세긴 했는데 로컬 씬이라고 하잖아요. 음악 씬이 확립이 되어 있는 나라가 사실
0: 멕시코.
1: 멕시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멕시코로 진출하게 되면은 뭔가 남미, 뭐 중미, 뭐 북미까지
0: 가지.
1: 가지를 뻗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0: 그러네요.
1: 올라가잖아요. 미국에서도 남부에서는 실제로 이런 스페인어권 노래들이 대중가요로서 소비가 되잖아요. 뭐 텍스멕스 이런 게 아니더라도
0: 그러니까요.
1: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멕시코로 와가지고 거기서 커리어를 주로

0: 펼쳐나가는 이런
1: 우리
0: 게
1: 까치산도
0: 많은 것 같아요.
1: 멕시코 가야 되는데
0: 저는 에스파뇨를 하나도 못하는데
1: 아니 뭐 코리안으로 하면 아, 거기 그렇죠. 장난 아니더라고요
0: 나 지금 네. 맞아요 근데 사실 중미 남미 뭐 이런 데서도 네. 지금 케이팝이 난리긴 합니다 맞아요 네.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무튼 칠레 네. 출신의 아티스트예요. 몬 라페르테라는 아티스트고요. 15년 발매 앨범이에요. 몬 라페르테 볼륨 1의 수록곡입니다. Tu falta de querer라는 곡을 들고 왔어요. Your lack of love라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뭐 직역하면 당신의 사랑 부족.
1: 사랑 부족.
0: 네. 사랑 부족. 뭐 이런 느낌인데.
1: 의지 부족.
0: 네. 뭐 약간 의역하면은 네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 뭐 이런 거죠. 네. 되게 그래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극적이에요. 되게 표현이나 이런 게 라틴 팝에서 흔히 딱 느껴지는 그런 패션인데 어떤 그런 막 정열의 사랑 이런 패션이 아니고. 되게 소로우, 딥 소로우 이런 게 느껴지는 깊은 슬픔이나 이런 게 느껴지고
1: 한도
0: 느껴지고 분노도 느껴지고 그러니까 한국 동양 어권에서 얘기하는 한과는 약간 느낌이 조금 달라요. 뭐랄까 좀 더 연극적인 느낌이랄까요. 약간 이 멕시코 막 라틴 팝에서 표현하는 이런 어떤 방향의 의로의 패션이든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좀 받아들여져서
1: 네네 좋은 표현이네요. 좋은 표현 연극적이다.
0: 서 이런 게 표현이 되는 거는 어디서 저는 좀 받아들여지냐면 이런 게 음악에서는 스트링이 아니고 브라스를 핵심적인 편곡 요소로 사용합니다.
1: 아, 네. 브라스.
0: 보통 이제 네. 팝에서는 네. 이게 같은 곡조의 같은 노래를 그냥 뭔가 미국식이나 뭐 이런 팝으로 일반적인 스탠다드 팝이라고 정의를 하고 상상을 해보면은 스트링 라인이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뭔가 오케스트레이션 편곡이 약간은 가미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오히려 약간 피치도 조금씩 어긋나 있는 브라스 편곡을 과감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1: 그렇구나.
0: 그게 저는 되게 좋게 보는 점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1: 멕시코 청중들은 브라스에 익숙하고 또 그렇죠. 이걸 좋아할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도 드네요.
0: 맞아요. 브라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네. 그렇다고 뭐 현악기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1: 좋아요.
0: 네, 적극적으로 쓰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빈티지 라틴팝적인 요소를 사운드에서 메이킹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브라스 편곡이 아닌가. 저는 그렇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또 이 생각을 했어요.
1: 이것도 약간 마리아치 느낌 좀 나나요?
0: 있어요. 약간씩은 있는데 네. 그래도 좀 모던한 이제 라틴 팝인데 사운드적으로는 빈티지한 면을 브라스로서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은 좀 재미있게 좀 연극적인 부분도 느껴보시면서 들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몽 라펠테의 역량이겠죠. 이 자신의 음반을 또 만드는 프로듀서로서. 현재 멕시코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114위에 올라 있는 히트곡 몽 라펠테의 Tu falta de querer 부족한 너의 사랑 부족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 음악 여행 월요일에 만나는 한태인의 월드 차트 두 번째 선곡 듣고 왔습니다. 북중미 2026 월드컵 기념한 테마로 선곡하셨는데요. 칠레 출신의 멕시코 이중 국적이더라고요. 몽 라펠테의 두 팔타 데 게레라. 부족한 너의 사랑, 너의 사랑 부족이었습니다.
1: 와,
0: 말씀하신
1: 네, 이게 진짜 좋았어요, 저는. 이 노래가.
0: 이 브라스 확 튀네요. 그렇죠?
1: 되게 메인 편곡이라는 느낌이 확 들죠. 들으면서도 막.
0: 노래랑 같이 가는 그런
1: 맞아요.
0: 비중으로 잘 들어봤고요. 새 음악에서는 몽라펠테의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선곡했던 것 같습니다.
1: 대표적인 곡입니다.
0: 네, 그만큼 히트, 월드와이드 히트곡이라는 얘기인데.
1: 맞습니다.
0: 자, 이제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네, 이제 멕시코 예선을 마치고
0: 네,
1: 본선으로
0: 어디로 가는 거지? 네.
1: 미국으로
0: 아, 미국이에요.
1: 올라갑니다.
0: 예. 아, 이 사람 미국 사람이구나. 저는
1: 네,
0: 약간
1: 맞습니다.
0: 헷갈렸는데. 예.
1: 네. 굉장히 영국 사람인가 싶은 느낌이 있죠? 네,
0: 그랬었어요. 예.
1: 맞아요. 저도 처음에 올리비아 로드리고
0: 아,
1: 약간 영국 사람인가 싶은데 굉장히
0: 올리비아
1: 미국.
0: 딘 때문에 헷갈리는 건가?
1: 약간 맞아요. 올리비아라는 이름이
0: 예.
1: 되게 영국적인
0: 예,
1: 이름이다 생각을
0: 그러네요.
1: 했는데 미국인입니다. 네.
0: 예.
1: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의 3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Maggots for Brains라는 굉장히 강렬한
0: 제목
1: 제목의
0: 세네요.
1: 네, 아주 셉니다.
0: 예,
1: 네.
0: 구더기 가득 찬 너의
1: 그렇죠.
0: 머리라고 해야 되나?
1: 약간
0: 어떻게.
1: 좀비 막 이런 게 떠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26년 6월 12일 발매 앨범이에요. You Seem Pretty Sad for a Girl So in Love라는 앨범이고요. 사랑에 빠진 여자친구는 꽤 슬퍼 보이는구만. 뭐 이런 느낌.
0: 요즘 드라마 제목 같은데.
1: 네, 이제 새로 나온 앨범인데 지금 월드 차트에 도배가 돼 있습니다, 위에.
0: 3위니까 이 곡이 벌써
1: 네,
0: 그러니까
1: 이제 개보, 월드와이드 글로벌 차트의 개보를 제가 지금 좀 읊어드리고 있잖아요. 1위 곡들. 테일러 스위프트였잖아요. 이제 바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10위권으로 내려왔어요.
0: 로드리고가
1: 여기에 다 밀렸어요.
0: 밀어냈다
1: 네,
0: 그랬죠.
1: 완전히 밀어냈어요, 지금. 원래는 이제 저기 아리아나 그란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로 갔다가 이제 여기로 또.

0: 계보가 이제 하나씩 비켜 범퍼카로 이렇게 밀어내듯이
1: 줄서 있구나 이렇게
0: 맞아요.
1: 쭉쭉쭉.
0: 아무튼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새 앨범이에요.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 노래고요. 일단은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가사랑 같이 얘기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Maggots for Brains,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노래 듣고 오죠.

0: My baby goes away. 이 후렴구가 상당히 훅이 그냥 확 예, 파고드네요. 스포티파이 데일리 미국 차트 현재 3위 곡입니다. 신보에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Maggot for Brains였습니다.
1: 네. 제목은 뭐 상당히 강렬하고 뭐 그런 표현도 좀 강하고 이렇지만은요. 좀 다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비라는 말막 나오고 몸이 뭐 썩어들어가는 것 같아. 뭐 뇌에 막 구더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되게 다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어쨌든 결국엔 또 소녀의 사랑 이야기예요. 예. 네. 이제 네가 없으니까 이렇게 됐다. 생각이 제대로 돌아가지

0: 않는다, 머리가.
1: 패닉에
0: 예,
1: 빠졌어.
0: 패닉에 빠지고, 뭐, 우울해서 내가 뭐 어떻게 된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1: 강하게 표현하는 거죠.
0: 예, 어쨌든 이 옛날의 작품들, 그러니까 이전 작품들에서 계속해서 보여줘 왔던 어떤 이런 티네이저의 어떤 이미지들도 아직까지도 좀 가져가려고 하는 게 유효한,
1: 유효하니까,
0: 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악 퀄리티가 이번 앨범 쭉 들어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거 나가는 동안에도 이제 승현 선배님이랑 얘기하면서 돈 냄새가 나는
1: 네.
0: 앨범이다.
1: 그 프로듀서 팀도 또
0: 에휴,
1: 빅네임이 이렇게 딱
0: 맞아요.
1: 참여를 했습니다.
0: 맞아요. 빅네임의 프로듀서들, 이전 앨범들을 같이 했던 이제 댄 나이그로라는 프로듀서도 이제 같이 하고 계속 꾸준히 음악적 동행을 이어나가면서 외부 작곡가들과도 계속 협업을 하고 프로듀서들의 뭐몇 면이 뭐 대단하고요.
1: 네.
0: 그러면서도 이 얼리 에이티스, 그러니까 좀 80년대 초반의 어떤 이런 스타일들을 현대에 가져와서 표현을 하면서도 근데 현대 음악처럼 들리게끔 이 표현해내는 믹스라든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프로덕션이 아, 그야말로 돈 냄새가 진동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
1: 최첨단 공장에서
0: 네.
1: 만든 최첨단 스마트폰 같은 느낌
0: 맞아요. 그래서
1: 아닐까요?
0: 아,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복각에서 끝나면은 그냥 진짜 복각이 돼버리는 건데, 단순한 그게 아니고 이제 현대의 것으로 어떤 재가공을 하는 그 노력들이 굉장히 잘 들리고 보여가지고 저도 이번 앨범은 굉장히 잘 들었다라고. 오히려 막 팝펑크나 이런 것들을 표방해가지고 얼리 2000년대 그 2000년대 초의 사운드를 복각하려고 했을 때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1: 아,
0: 좀
1: 그런
0: 더
1: 시도도 했었군요.
0: 잘 어울리네. 약간 팝펑크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스타일로 밀려고 했었어요.
1: 아, 그렇구나.
0: 예, 티네이지 펑크라는
1: 아브릴
0: 말을.
1: 라빙 시절
0: 예,
1: 뭐
0: 그런 느낌.
1: 그런 음악으로.
0: 정확히 딱 그런 느낌으로 밀려고 했었는데 그때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뭔가 음악적으로 좀더 성숙해 보이긴 해. 이게 팝펑크의 한계긴 해요. 음악적으로 성숙해 보일 수가 없다라는
1: 그렇게
0: 거.
1: 얘기하고 할수 있는
0: 예, 맞아요.
1: 거구나.
0: 제가 팝펑크를 너무 사랑하니까 왜냐면 어쨌든 3코드 기반의 음악이고.
1: 미성숙한 음악을 하고 있다고
0: 그렇죠.
1: 자백하는 거예요?
0: 예, 이게 음악적으로 뭔가 이게 아 팝펑크 장르만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평론가들한테 평가를 짜게 받는 음악이에요. 팝펑크는 어쩔 수
1: 아,
0: 없이.
1: 기본 디스카운트가 있죠.
0: 예, 기본적으로 점수를 까이고 시작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기 내용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훌륭하게 담겨 있으면 아메리칸 이디엇이라든지 이런 앨범들처럼 엄청난 명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무한하지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벼려내느냐가 되게 중요한 장르긴 해요. 근데
1: 좋은
0: 모든
1: 말씀이네요.
0: 음악들이 다 마찬가지긴 하지만 팝펑크는 유독 디스카운트가 심한데 올리비아 로드리고는 그 시절에도 그래도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었다. 근데 저는 요게 좀더제 스타일이긴
1: 마음에
0: 했다.
1: 든다.
0: 네, 그런.
1: 저도 이게 좋은데요.
0: 네.
1: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Maggots for Brains 들어봤고요. 이제 오늘 헌트 인 월드 차트 네 번째 선곡은 뭘까요?
0: 네, 오늘의 네 번째 선곡입니다. 한번더 미국 차트입니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131위에 올라 있는 곡이에요. 미국의 아티스트입니다. 에릭 처치의 2011년 발매 앨범입니다. 치프의 수록곡이에요. 스프링스틴. 야, 이건 뭐
1: 스프링스틴
0: 브루스예요.
1: 그 유명한 브루스 더 보스.
0: 네, 더 보스. 아메리카. 네. 미스터 아메리카.
1: 보스의 뭐 보스를 너무 좋아해서 곡 제목도 이렇게 지었나?
0: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헌정곡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아니고 그 시절에 그 들었던 음악이 스프링스틴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I'm on fire 이런 음악이 이제 실제로 가사에 나와요.
1: 이것도 얼리 에이티스 그 노스탈지아 느낌도
0: 노스탈지아를
1: 있네요.
0: 자극하는 내용과 그런 이제 호흡이에요. 음악도 이 기본적으로 좀 컨트리 라이크의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단순하게 컨트리 라이크라고 보기에는 좀 그런 게그 스프링스틴처럼 좀 뭐랄까요? 그런 록적인 느낌 있죠. 하트랜드 스타일의 그런 음악도 보여주거든요. 성향을. 그래서 물론 당연히 존경도 담겨 있겠지만 그 시절 너와 함께 했을 때그 시절에 들었던 음악이 기억이 돼서 나에게 지금 박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스프링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1: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나오겠네요. 그 시절의
0: 맞아요,
1: 추억이.
0: 맞아요, 맞아요. 뭐그 시절 탔던 자동차 뭐 이런
1: 그러니까.
0: 브랜드명도 나오고,
1: 갔던 곳, 뭐, 등등.
0: 뭐그 할인 매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할인 매장.
0: 그 당시 어린 나이에 함께 연인과 거닐고 들었고 이런 것들이 그것이 다 기억으로 내 안에 남아 있는
1: 그때
0: 그거를
1: 유행하던
0: 회상하는 거.
1: 무슨 음식도 나올 수도
0: 맞아요,
1: 있고.
0: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와 함께 했을 때뭐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어. 뭐 이런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름다운 추억을 스프링스틴의 이름으로 꺼내놓는 그런 곡입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0: 한테인의 월드 차트 오늘 2부 순서 선곡이었죠. 에릭 처치 미국 아티스트의 스프링스틴이었습니다. 2012년 발표곡 현재 미국 스포티파이 131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오늘 북중미 2026 월드컵 테마로 선곡을 하셨는데 마지막 곡 캐나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마지막 곡 캐나다 차트에서 한곡 들려드리면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0: 네.
1: 네, 스포티파이 데일리 차트 캐나다의 180위에 올라있는 곡이에요. 미국의 밴드입니다. Three Doors Down의 2000년 발매 앨범이에요. The Better Life의 수록곡입니다. Kryptonite라는
0: 크립토나이트.
1: 네, 곡입니다. 그 맞아요. 슈퍼맨에 나오는 크립토나이트가
0: 그
1: 맞습니다.
0: 약점이죠,
1: 네,
0: 약점.
1: 슈퍼맨의 약점인데 이게 뭐 영웅적인 뭐 이런 노래는 아니고 그냥 우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0: 우정에
1: 그러니까
0: 관한.
1: 네가 나의 크립토나이트가 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아무튼 이게 시간이 뭐 많지 않아서 곡에 대한 뭐 장황한 설명은 드리진 못하는 점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2000년대 미국 메인스트림 록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곡 중에 하나니까요. 함께 신명나게 들으면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나저나 이제 7월 첫 월요일까지 못 보내요.
1: 그렇네요. 아, 여러분 2주 동안 저는 잠시 떠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러면 일본 공연 잘 치르시기 바라고요. 잘하실 거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평소처럼. 예. 건강한 모습으로 7월에 또 뵙도록 할게요.
1: 네, 7월에 다시 만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
0: 으로 또 만날 수 있네.
1: 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0: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미국 밴드 Three Doors Down의 크립토나이트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서울 마포의 경의선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간판이 눈에 띕니다. 계단을 따라 지하로 내려가면 책 냄새 가득한 책방을 만나게 되죠. 어서 오세요. 저는 책방연희 운영자 구선아입니다. 책방을 연 지 7년 차에 접어들지만 지금도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퇴사한 거 후회 안 해요? 정말 책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럴듯한 대기업 차장 명함을 들고 다니다가 작은 책방 운영자가 됐으니 그럴만도 하죠. 그런데 전 어떤 명함을 가진 사람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가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바로 책과 함께하는 삶이었죠.
2: 다시 한번 박수로 신인 맞이해서 네네 오늘
3: 책을 읽고 책방을 찾고 여기 오시는 내내 또 음악도 들었을 것이고 그런 행위들이 전부 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나는 이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다.
1: 저는 이 작은 책방에서 부지런히 읽고 쓰면서 더 넓은 세계를 만나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운영자의 사생활이 궁금하시면 한번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 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다음과 같이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오후.
1: 고고, 고고.
0: 오후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고고. 오전은요?
1: 고생, 고생.
0: 오전이라고 하는 한자어 마찬가지로 음으로 그대로 읽었어요. 고생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 잔.
1: 이빠이, 이빠이.
0: 이빠이. 한 잔이란 뜻인데요. 부사로는 가득이란 뜻으로도 사용이 돼요. 다음 단어 볼게요. 이르다.
1: 하야이, 하야이.
0: 시간이 이르다란 뜻인데요. 이 하야이는요. 이를 조라고 하는 한자로도 하야이, 빠를 속이라고 하는 한자를 사용해서도 하야이라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떤 건지 구별 좀 해주시겠어요?
1: 하이, 이를 조차를 쓰면 시기나 시간이 빠르다 혹은 이르다 라는 뜻이고요. 빠를 속자를 쓰면 속도나 진행이 빠르다 라는 뜻입니다.
0: 발음은 동일하지만 한자로 의미가 달라지니 여러분 주의해야 되겠죠? 머리.
1: 아따마, 아따마.
0: 아따마, 머리입니다. 우리나라 동요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신체 부위 일본어로 한번 알아볼까요? 머리.
1: 아따마,
0: 아따마입니다. 어깨.
1: 가타,
0: 가타. 무릎은요?
1: 히자,
0: 히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발은요?
1: 아시,
0: 아시입니다. 그런데 동요 끝에 보면 귀, 코, 귀 이렇게 나오잖아요. 선생님 귀는요?
1: 미미,
0: 미미라고 하고요. 코는요?
1: 하나,
0: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굴에 지금 귀하고 코만 배우니까 조금 아쉬워요. 눈은요?
1: 매,
0: 매. 입은요?
1: 그치,
0: 그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아프다.
1: 이따이, 이따이.
0: 이따이, 이로 끝났습니다. 이 형용사가 되겠죠? 다음 단어 볼게요. 중요하다.
1: 다이지다, 다이지다.
0: 다이지다. 다이지라고 하면 중요, 중요함이란 뜻이고요. 다를 붙여서 다이지다라고 하면 중요하다란 뜻의 나 형용사가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 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이지다 말고도 다양한 나 형용사가 있잖아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1: はい。大事だ외에도 두개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객관적으로 비중이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大切だ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大切だ는 감정적으로 소중하고 아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大事だ라는 말은 주관, 객관 두 가지 모두 포함한 표현인데요. 큰일이나 심각성을 나타낼 때에도 사용합니다.
0: 여러분, 우리말의 중요하다란 뜻의 일본어의 나 형용사는요, 다이지다, 주요다, 다이세츠다, 이렇게 세 개가 주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뜻 구별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 볼게요. 시험.
1: 시켄, 시켄.
0: 시갱. 시험이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시갱인데요. 외래어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1: 테스트.
0: 테스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은데스라는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은데스는 원래 노데스의 회화체 표현이에요. 여러분, 노는요, 형식명사로요, 우리말에서는 것의 의미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뭐뭐인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어떤 사항에 대한 배경이나 이유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에게 관련 설명을 요구할 때는 뭐뭐 은 데스까와 같이 하면 되겠죠? 응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형식 명사인 노의 회화체 표현이고요. 따라서 명사 수식형에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명사에 연결할 때는요. 원래 앞에 명사가 뒤에 명사 수식할 때는 노로 수식하잖아요. 그런데 은 데스의 형태에서는 명사 뒤에는 나가 연결돼서요. 명사 난 데스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연습해 볼게요. 맵다.
1: 가라이, 가라이,
0: 매워요. 매운 거예요.
1: 가라인데스, 가라인데스.

0: 가라인 데스, 가라이 이형용사입니다. 이형용사가 명사 수식할 때는요, 기본형인 이의 형태로 수식하면 되죠. 그래서 가라인 데스, 직역하면 매운 거예요 라는 뜻이지만 문맥에 따라서 뭐뭐인 거예요 로 해석하면 조금 어색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매워요 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볼게요. 이번에는 나 형용사인데요. 좋아하다.
1: 스키다. 스키다.
0: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예요.
1: 스키난데스. 스키난데스.
0: 스키난데스. 여러분, 나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요. 이름이 나 형용사잖아요. 나의 형태로 수식해야겠죠? 그래서 스키난데스. 직역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입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문맥에 따라서 뭐만 거예요?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아해요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경우도 있답니다. 문장 키우기에 나온 문장 확인해 볼게요. 상대방이 라면을 먹으며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보고, 왜 그래요?
1: どうしたんですか?どうしたんですか?
0: どうしたんですか?어째서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どうしたんですか?응이 뭐뭐 것이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상대방에게 왜 그런 건지 좀 설명 좀 해줄래? 그런 느낌이 드시나요? 왜 그래요? 일본어로 どうしたんですか?그랬더니 라면이 좀 매워요.
1: ラーメンがちょっと辛いんです。ラーメンがちょっと辛いんです。
0: 라면이 저또 좀 가라인 데스, 매워요. 여러분, 가라인 데스, 직역하면 매운 거예요? 잖아요. 그런데 이 문맥에서 라면이 좀 매운 거예요?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럴 때는 자연스럽게 라면이 좀 매워요. 하지만 일본어에서 이렇게 은 데스가 사용되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잘알수 있어요. 지금 A가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기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라인 데스 끝에 은 데스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느낌을 보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 더 볼게요. 상대방이 편의점에서 단 과자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것을 보고 단 것을 좋아해요?
1: 甘いものが好きなんですか?甘いものが好きなんですか?
0: 甘いものが단 것을 이라는 의미죠. 아마이, 달다. 이형용사는 이의 형태로 뒤에 명사 수식합니다. 그래서 아마이 모노가 단 것을 스키난 데스까? 직역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좋아해요? 정도로 충분합니다. 다만 일본어에서 스키난 데스까?와 같이 은 데스까?로 질문을 하면 아, 뭔가 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다, 좋아하다 앞에는요, 대상을 나타낼 때 가격 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동암기 꿀팁 살펴볼게요. 앞서서 은 데스는 명사 수식형에 연결된다고 했는데 명사에 연결할 때는 명사 난 데스와 같이 나의 형태로 수식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예문으로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바빠요?
1: 今、忙しいですか?
0: 이마, 이소가시이 데스까? 그랬더니, 네, 오후부터 회의거든요.
1: はい、午後から会議なんです。
0: はい, 네, 午後から 오후부터 가이기난 데스, 회의거든요. 이때 응은 거로 해석이 되고 있네요. 가이기 명사고요. 은 데스, 이때 응은 형식 명사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여러분들이 가이기 논 데스라고 하고 싶겠지만은 이때는 가이기 난 데스라고 해야 하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문장 확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은 데스를 사용해서 질문에 답해 보는 연습을 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오늘 밤한잔 어때요?
1: 今夜一杯どうですか?
0: 今夜 오늘 밤 이빠이 한잔너 데스까? 어때요? 대답해 볼게요. 아침 일찍 일이 있다.
1: 朝早い
0: 아사 하야이.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朝早いんです。
0: 아사 하야인 데스. 아사 하야이 이 뒤에 은 데스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미안해요.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すみません。明日。 朝早いんです。
0: すみません。

0: 미안해요. 아시다, 내일 아사하야인데스.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라는 뜻입니다. 미안해요. 오늘 밤은 좀 내일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1: すみません. 今夜はちょっと 明日朝早いんです.
0: すみません. 미안해요. 今夜はちょっと오늘 밤은 좀 아시다 내일 아사 하야인데스 아침 일찍 일이 있거든요 란 뜻입니다. 그럼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로 넘어가 볼게요.

0: あれ？ジウ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1: はい、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0: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1: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0: 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김지우가 컨디션이 안 좋아 보여요.
3: 아레 지우 상 가오이로가 와르이 데스요.
2: 아래? 어? 지우상, 지우씨, 가오이로가 와르이 데스요? 가오이로 안색이죠? 그래서 가오이로가 안색이 와르이 데스요? 안 좋아요. 이태 종조사 요를 사용해서 내용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아레 지우 상 가오이로가 와르이 데스요.
2: 이어서 보면요.
3: 하이. 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2: はい、네. 朝から아침부터 ずっと 계속 頭が 痛いんです. 머리가 아프거든요. 頭が 痛いです. 라고 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와 같이 사실을 나타내는데요. 지금 야마사키가 안색이 안 좋네요. 안색이 안 좋아요. 라고 해서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타마가 있다, 인데스. 와 같이 뒤에 은데스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はい。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2: 에? 어? 소레와 다이엔? 그거 큰일이네. 여러분, 다이엔다, 큰일이다, 힘들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인데요. 나 형용사는 어간, 즉 사전형으로 문말에서 보통형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이행이라는 형태로 큰일이네, 큰일이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죠. 하야크 묘잉에, 하야크, 얼른, 빨리란 뜻이고요. 묘잉에, 병원으로란 뜻이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2: 이어서 보면요.
3: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2: でも、하지만, 今日は, 오늘은, 大事な 試験 なんです. 大事だ, 중요하다란 의미의 나 형용사. 명사 수식할 때는요, 나의 형태로 수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이에요? 라고 하면, 大事な 試験 です. 라고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시험이라서 빨리 병원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을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나이지나 시켄 난 데스 이렇게 은 데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명사에 은 데스 연결할 때는요. 그렇죠. 나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켄 난 데스 시험이거든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2: 이어서 보면요.
3: ええ、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에? 네? 무리じゃないですか? 무리다, 무리이다라는 표현이죠. 무리가 아니다, 무리ではない라는 표현이고 회화체에서는 대화의 축약형인 자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무리じゃない, 무리가 아니다, 무리じゃないです,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じゃないですか? 무리 아닌가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죠.
3: ええ、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あれ？ジュウさん、顔色が悪いですよ。
1: はい。朝からずっと頭が痛いんです。
0: え？それは大変。早く病院へ。
1: でも今日は大事な試験なんです。
0: ええ、無理じゃないですか？
2: 지금

0: 오늘은 이 대화문 세번 이상 반복해서 듣고 따라해 보세요. 말하기 실력이 금방 좋아질 거예요. EBS 오디오 악당 생생 대화문 초급 1번어에서 이 대화문만 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가타카나 조각 모음, 오늘의 가타카나를 알아볼게요.
1: 고라, 고라,
0: 코라, 음료죠? 콜라입니다.
1: 사이다, 사이다,
0: 사이다, 사이다구요.
1: 소다, 소다.
0: 소다, 소다입니다.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모두 자음이 들어가고요. 특히 콜라는 니은 받침 없이 발음해야 합니다.
0: 랜덤박스 지식, 이름 속에 담긴 계절, 쯔의 유래. 일본의 장마는 5월 오키나와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갑니다. 이 장마를 한자로 쓰면 매와매 그리고 비우, 즉 매우라고 쓰는데요. 일본어로는 뭐라고 읽죠?
1: 즈유라고 합니다.
0: 즈유라고 하죠. 선생님, 그 즈유, 유래에는 크게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첫 번째로는 한자 뜻 그대로 매실이 익어가는 시기에 내리는 비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비가 자자 음식이나 옷에 곰팡이가 피기 쉬운 시기를 가리키던 마이유라는 말에서 더 어감이 좋은 한자로 매실 매자를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왜 바이유가 아닌 쯔유라고 읽게 되었을까요?
1: 네, 이는 초목에 맺힌 빗방울이 이슬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어로 이슬은 즈유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0: 여러분, 이 빗방울, 쯔유, 이슬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어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 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왔다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왠지 몰라도 찬바람 쌩쌩 부는 옆자리 동료의 하루 종일 눈치 봤던 적, 찌푸려진 상사 얼굴에 보고도 못하고 근처만 맴돌았던 적 혹시 없으신가요? 일만 잘하면 되는 거면 참 좋겠지만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동료와 상사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아챈 순간부터 나 때문은 아닐까? 괜히 불똥이 튀는 건 아닐까? 눈치 보고 어떻게 분위기를 풀어야 하나 고민하게 되죠. 여기엔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감정, 생각이란 건 어차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면서 상처받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 감정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에 싸늘한 분위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피해 입은 게 아닌지,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내 마음, 감정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게 나를 잃지 않는 첫 걸음이니까요.
2: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건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老师。
2: 복습 많이
3: 살기니다.
2: 두 문장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나 그 연예인 봤어. 60페이지 저만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하나, 둘,
3: 셋.今天我看到了那个明星。
2: 좋습니다. 연예인을 중국어로
3: 明星
2: 배웠습니다. 내 지갑이 사라졌어.
3: 我的钱包不见了。不见了
2: 하이라이트 패턴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패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不见了 요거. 지금 복습 두 문장 잘 돼 있는 분들 8강. 너 무릎 왜 그래?
3: 你膝盖怎么了?
2: 방금

0: 복습했던 보지엘러 시즌 2입니다. 짠말러 이것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죠.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만 이치라이 카이샤. 네, 무릎을 중국어로.
1: 시갈.
0: 네, 지금 외국인이 한국어로 무릎 배우는 거예요. 시갈. 이것도 일성사성일 때 일성을 높이 잡아야 뒤에 사성이 편해요. 시갈. 좋습니다. 어떻게, 왜 라고도 쓰입니다.
1: 怎么?
0: 어떻게 먹는 거예요? 怎么吃?
1: 没错,
0: 네.
1: 怎么吃?
0: 어떻게 공부하는 거예요?
1: 怎么学?
0: 네, 怎么学习?도 괜찮고요. 이게 때에 따라서는 왜 라는 말도 있어요. 니 어째 안 먹니?
1: 你怎么不吃?
0: 이렇게, 어째서 안 먹는 거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은 사실 이렇게 배울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세 글자로?
1: 怎么了?
0: 네. 역시 무조건은 아니지만 보통 안 좋은 상황에 많이 쓰입니다. 갑자기 막 울고 있어요, 친구가. 어?
1: 怎么了?
0: 이렇게. 너왜 그래? 니 잠아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날씨 왜 이래?
1: 天气怎么了?
0: 요렇게 말이죠. 방금 막.
1: 刚才.
0: 주어 앞뒤에 올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니 깡차이 혹은 깡차이니. 다 됩니다, 여러분. 넘어지다, 자빠지다.
1: 摔.
0: 그렇죠. 쉬이. 아니. 선생님, 자빠지다란 말도 아십니까?
1: 听过.
0: 听过 들어보신 적 있대요.
1: 对的.
0: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자빠지다. 네, 중국어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자도 좀 어렵고 발음도 쉽지 않아요. 샤이가 아니라 쉬이, 그죠?
1: 没错.
0: 네, 한번 뭐뭐 해보다, 단골 나눕니다.
1: 一下.
0: 그래요. 심각하다, 중대하다. 이게 지금 한자를 좀 아시는 분들은 엄중이란 뜻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오시면 잘 우리가 못 사용합니다. 그냥 심각하다. 안 좋은 건다 갖다 붙이세요. 무조건 안 좋은 뜻이에요.
1: 严重.
0: 상태가 좀안 좋습니까? 严重吗? 太 严重了.
1: 很
0: 이렇게.
1: 严重.
0: 그렇죠. 할래 말래라고 할때 앞에 많이 쓰는 표현.
1: 要不要?
0: 같이 갈래 안 갈래?
1: 要不要去?
0: 야우야우 이치 취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치 함께 집어넣어서 병원을
1: 医院.
0: 일성사성일 때 일성 높이 잡으세요. 이위엔 이런 식으로 괜찮아 별일 없어 메이셜 얼화 빼고 해볼게요.
1: 没事.
0: 선생님은 얼화를 보통 씁니까 안 씁니까?
1: 我用的.
0: 아 사용하신답니다.
1: 嗯哼.
0: 메이셜 좋아요. 그다지 별로.
1: 不怎么.
0: 와우, 이 뿌점머는요, 형용사 앞에 쓰이면 비슷한 말로 부타이와 거의 비슷한 말이죠.
1: 是的.
0: 별로 안 피곤해, 부타이레이 같은 말.
1: 嗯哼. 不怎么累.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안 좋아, 기분이 부타이하오 같은 말로.
1: 不怎么好.
0: 이렇게 말이죠. 아프다.
1: 疼.
0: 아프냐, 덩마, 나도 아프다. 뭐에 덩? 이 드라마 아세요?
1: 是的,我看过.
0: 네, 다모. 옛날에 아프다, 덩마, 덩. 좋아요. 이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는지 눈을 감고 옆에 페이지 보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먼 이치 라이팅이샤.
2: 第8课, 你膝盖怎么了？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
2: 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不怎么疼。
2: 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
2: 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不怎么疼。
0: 지난 강의에서 배웠던 에이 부젤러, 에이가 없어졌어에 이어서 에이 짠말러 여러분께 필기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에이 왜 그래? 에이 무슨 일이야? 니 무릎 왜 이래?
1: 你膝盖怎么了？
0: 그렇죠. 니 시가이 짠말러. 방금 잠깐 넘어졌어.
1: 刚才摔了一下。
0: 방금이란 말은 정말 많이 사용하겠죠? 깡차이, 워 깡차이 앞에 워가 빠진 거죠, 여러분. 재밌는 건이 이시아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은 이시아가 한번 뭐뭐 해보자, 잠깐
1: 嗯哼。
0: 뭐뭐 해보자, 하세요라는 말로 많이 썼잖아요. 잠깐만 와봐 일로, 라이 이시아.
1: 是的。
0: 여기서는 잠깐 넘어졌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이시아가 쓸수 있구나. 잠깐 넘어졌다 할 때 그 잠깐의 의미가 있는 거네요, 이 시야가, 그죠?
4: 是的,或者是좀 뭐뭐하다.
0: 아, 그렇습니다.

0: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 뒤에도 이시아가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한 거야?
1: 严重吗?
0: 严重吗? 그러니까 우리는 엄중하다는 말을 안 쓰잖아요. 잘 일상생활에서 뉴스에서나 많이 보죠. 사안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쓰이는 빈도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심하다 이런 말입니다. 严重吗? 아니면 병원 가서 한번 볼까?
1: 要不要去医院看看?
0: 아, 정말 재밌는 게이 칸칸이 한국어랑 똑같아요. 우리도 병원 가서 한번 봐봐 그러잖아요.
1: 是的.
0: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게 너무 전 중국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한국어랑 비슷한 이런 개념이 너무 많아요. 사랑해요, 중국어. 네.
1: 怎么突然?
0: 갑자기. 괜찮아. 아,
1: 没事儿.
0: 그렇게 막 아픈 거 아니야.
1: 不怎么疼.
0: 不怎么疼. 예, 不太疼. 일상생활에서 HSK 높은 급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이 뿌점마보다 부타이를 많이 써요.
1: 没错.
0: 뿌점마가 좀더 어려운 버전인 것 같아요.
1: 嗯哼.
0: 중국인들은 어때요? 이 뿌점마를 쓴다 그래서 조금 더, 아, 이 사람은 좀 고급 어휘를 구사한다. 이런 말을 쓰진 않죠?
1: 글쎄요.
0: 그죠?
1: 对吧.
0: 선생님 본인은 어때요? 뿌점마랑 부타이 사이 솔직히 어떤 걸더 많이 씁니까? 별로 안 아파, 이럴 때.
1: 不太疼,不怎么疼. 비슷해요.
0: 아, 비슷합니까? 오,
1: 是的.
0: 그럼 그 말은 상대적으로 이 뿌잡머의 비중도 크다는 거네요.
1: 是的,也很口语的.
0: 아, 매우 회화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부타이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한번 이치 라이팅이자.
2: 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
2: 严重吗? 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 不怎么疼。
2: 你膝盖怎么了？
3: 刚才摔了一下。
2: 严重吗？要不要去医院看看？
3: 没事儿，不怎么疼。
0: EBS 초급중국어너 얼굴이 왜 그래?
1: 你的脸怎么了?
0: 제 중국 친구들이 저에게 망했던 말이에요. 너 얼굴이 왜 맨날 왜그 모양이지?
1: 我的朋友也常常问我.
0: 아, 선생님한테?
1: 네. 어젯밤 라면 먹으면 第二天他们问我.
0: 지금 저한테 제가 말씀드린 예문은 농담식으로 너 정말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너 얼굴이 왜 그러니? 그렇게 말하는 거고 선생님은 진짜 얼굴 왜 그래? 부었네 얼굴이 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휴대폰 왜 이래?
1: 你的手机怎么了?
0: 액정이 잘 안 켜지나 보죠? 이럴 때 쓸 수 있죠. 너희 둘 왜 그래? 말도 안 하고 대면대면 하다잉.
1: 你们两个怎么了?
0: 你们两个人 굳이 人을 안 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우리도 너네 두 사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너네 둘.
1: 是的.
0: 똑같은 거죠. 할래 말래라고 할 때, 요거는 초급 중국어 저희와 3월부터 하신 분들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겐 복습입니다. 3월부터 하신 분들은 배웠습니다. 너 차 마실래 말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차 한 잔? 오케이? 차 마실래? 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패턴이에요.
1: 你要不要喝茶?
0: 지금 해석은 여러분들에게 좀 1차원적으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실래 말래라고 되어 있지만 밑에도 살까 말까라고 되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차 마실래? 라고 할 때 정말
1: 是的.
0: 많습니다. 네. 이 표 살까?
1: 我们要不要买这张票?
0: 마이 올라간 순간 틀린 거예요. 뒤에가 사성이니까 要不要买这张票 이렇게 확실하게 반삼성 买这张票 확실하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표 한 장 할 때 장이 양사가 되겠네요. 장 한국어랑 비슷해요. 우린 한 장, 중국은 한 장.
1: 네. 이장.
0: 이장. 67페이지 여러분들에게 배신을 할 때가 왔습니다. 배신을 할 때가 왔다? 좀 말이 이상한가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죠. 오먼 이칠라이 카인샤. 분명히 유쾌하게 배운 것 같은 뿌잠머가 얘가 또 좀 복잡할 때 쓰임새가 있습니다. 뿌잠머 뒤에 형용사가 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타이와 비슷한 뜻입니다. 일단 예문 보시죠. 그 영화 그렇게 막 재밌지 않네.
1: 那个电影不怎么好看.
0: 당연히 같은 말로 부타이好看 호환할 수 있습니다. 재밌다, 好看. 따로 끄집어내서 외우시고요. 오늘의 요리는 그렇게 막 안 매워.
1: 今天的菜不怎么辣.
0: 당연히 不太辣 해도 괜찮습니다. 이 와중에 차이, 띠엔잉, 하오칸, 라 다 습득하셔야 됩니다. 재밌는 건 이 뿌점머 뒤에 동사가 올 때예요, 선생님.

0: 선생님, 하와이 자주 가십니까? 아우, 나 가본 적 없어라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자주 가시는 분입니다. 원래
1: 와, 뽀짜마치?
0: 그래요. 뿌자마취.
1: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뿌자마취. 지금 딱 벌써 의미를 파악하셨습니다. 당연히 중국인이시니까 뿌자마취 뭐예요? 자주 안 간다예요.
1: 시다.
0: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형용사 앞에 있었던 부타이랑은 좀 달라요, 느낌이. 자주 안 한다예요. 너그 중국의 유명한 그 야식으로 유명한 또 마라롱샤 자주 먹니? 아, 뿌자마취. 너무 매워서 뿌자마취 하면 뭐예요?
1: 不经常吃。
0: 아, 부징창치 자주 안 먹는다 이런 말이죠.
1: 对。
0: 아, 재밌네요. 자, 예문 갑니다. 나 운동 자주 안 해.
1: 我不怎么运动。
0: 자, 운동 발음할 때 여러분 윈동 입을 가로로 버려서 윈동 윈동 다 알아들어요. 예쁜 발음이 아니에요. 다시 들어보세요.
1: 运动。
0: 윈동 약간 입술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윈동 그게 더 예쁜 발음이에요. 원래 운동이 힘들잖아요. 쉽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그는 요즘 책을 잘안 읽어.
1: 他最近不怎么看书。
0: 당연히 같은 말로 아까 우리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신 뿌징창으로 호환할 수 있습니다. 뿌징창 검색해 보시고요. 탄산음료 중국어로 아셨습니까?
1: 汽水。
0: 汽水 좋아요. 잘안 마셔. 집어넣어서.
1: 不怎么喝汽水。
0: 오, 我 집어넣어서 해볼게요.
1: 我不怎么喝汽水。
0: 我不怎么喝汽水. 삼성이 마지막 글자면 올리지 마시고요. 汽水. 너무나도 좋은 발음을 가지고 계신 왕 선생님께서 발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따라 해야죠. 너무너무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68페이지 표현 한 걸음 더 살펴볼게요.
1: 好，一起进入深化练习。
0: 너눈왜 그래?
1: 你眼睛怎么了？
0: 삼성이니까 앞에가 이성 니 올라가야죠. 니 엔진 짜말라. 여러분 검색 타임이었어요. 눈이 중국어로
1: 眼睛，
0: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은요.
1: 眼镜。
0: 사성이에요. 병음은 똑같고요. JING의 사성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징은 한자가 달라요. 검색해 보세요. 엔진 안경, 엔진 눈. 선생님 이런 거안 불편하세요? 너무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엔진 눈이고 엔진 안경이고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서 파악하는 거죠. 사실 이런 거는 어때요?
1: 但是中国人学习韩语也很难啊。
0: 아, 중국인들이 한국어 공부할 때도 똑같아. 억울해하지 마라 이런
1: 对
0: 말씀하시네요.
1: 呀，我们也觉得很难。
0: 선생님은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게좀 어려웠어요, 한국어?
1: 한국어？는
0: 아, 조사.
1: 对，很难。
0: 은느니가.
1: 对，还有的时候是에게，
0: 그렇죠.
1: 经常应该用还是不应该用，还尬聊哟。
0: 맞아요. 우리에게 알려줘. 나는 나를. 이런 거 어렵죠.
1: 그렇죠.
0: 맞아요.
1: 汉语好像没有这样的东西，我
0: 드릴
1: 觉得。
0: 말씀이 없네요. 맞아요. 유감입니다. 제가 중국어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중국어는 말씀대로 또 그게 없잖아요. 조사가.
1: 是的。
0: 너무 편해요.
1: 对。
0: 편합니다.
1: 嗯哼。
0: 나랑 같이 베이징 갈래? 안 갈래? 이렇게 오지 마시고, 베이징 갈래?
1: 要不要和我一起去北京？
0: 요런 거좀 헷갈려요. 나랑이라고 할 때, 我和 아니고, 和我, A 和 B, A와 B인데요. A만 생략 가능합니다. 선생님이랑 먹어요.
1: 和老师吃。
0: 이렇게 가는 거예요. A만 생략하세요. 和 자매품으로 같은 말로 끈 써도 괜찮습니다.
1: 可以的。
0: 그 식당 별로 안 멀어.
1: 那家饭馆不怎么远。
0: 쉬운 거부터 할까요? 멀다.
1: 远，
0: 별로 안 멀어. 不太远 같은 말로 오늘 배운 표현.
1: 不怎么远。
0: 음식점을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오늘 음식점은 여기서
1: 饭馆，
0: 얼화를 빼고
1: 饭馆。
0: 따라오고 계시죠? 饭馆, 饭馆 혹은 레스토랑, 餐厅 괜찮죠?
1: 可以的。
0: 간혹 가다가 이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食堂. 食堂은 조금 달라요.
1: 对，我们说的食堂就是国内食堂。
0: 전 중국어 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어 하시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도 우리는 식당에 다 되잖아요. 근데
1: 네.
0: 울타리 안에 있는 식당, 네, 학생 식당, 구내 식당 이럴 때 쓰는 거니까
1: 시다.
0: 오용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을 내는 건물들의 양사, 지하 여기서는 집이 아니에요. 건물 한채할때 채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너무 힘드시면 그냥 나거 거를 써도 괜찮죠. 내 남동생은 사과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
1: 我弟弟。 不怎么喜欢吃苹果。
0: 네, 不怎么喜欢，별로 안 좋아한다. 不太喜欢，같이 쓸수 있겠네요. 이 컴퓨터 망가졌어.
1: 这个电脑坏了.
0: 와우, 너무너무 많이 쓰는 말, 坏了. 에이, 坏了. 이렇게 외우세요. 에이가 망가졌어. 곧 이제 이걸 많이 쓸 때가 됐네요. 에어컨이 망가졌어. 끔찍하죠?
1: 对呀, 夏天 空调坏了,
0: 정말
1: 太可怕了.
0: 개인적으로 에어컨 발명하신 분에게 노벨상 드려야 됩니다.
1: 是吗?
0: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 짧은 지식으로는 모르겠지만 노벨 과학상 같은 거 드려야 됩니다. 과학상 맞죠, 여러분 청취자분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화일러 지금 제가 좀 놀아볼게요. 먹다 집어넣으세요. 吃 화일러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1: 哦, 好可怜.
0: 뭘것 같아요, 여러분? 吃 화일러 바로 배탈 났다예요. 먹는 게 망가진 게 아니고 배탈 났다. 아, 오, 吃 화일러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너 이거 수리 좀 해줄래?
1: 你要不要修一下？
0: 아이유 사이에 오 넣으셔야죠. 시우시우 하지 마시고 시아오 시아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수리하다 동사가 먼저 와야죠.
1: 修手机。
0: 이렇게 사용하면 될것 같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69페이지 실력 따지기는 무조건 빠짐없이 한 개도 빠짐없이 맞춰야 됩니다. 7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배워보세요. 중국어로. 여기 있는 거 편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볼땐 초급이 아니에요. 중고급이지. 모르는 단어 뭐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은 없죠? 다 알고 계시죠?
1: 我觉得比较难的是어깨。
0: 어깨. 네. 한국어로 다 명칭 아시잖아요, 선생님.
1: 知道的。
0: 그렇죠. 어깨 중국어로.
1: 肩膀。
0: 여기에다가 전부 다 아프다를 집어넣으면 돼요. 어깨가 아프다.
1: 肩膀疼。
0: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배 아파요.
1: 肚子疼。
0: 그렇죠. 버스에서 이렇게 肚子疼이면 정말 죽을 맛이죠.
1: 如
0: 네.
1: 果在高速路上的话，
0: 아,
1: 更糟糕。
0: 고속도로에서. 생각만 해도 땀이 납니다, 여러분.
1: 네。
0: 네. 발이 아파요.
1: 脚疼，
0: 계속 따라 하시죠. 다시 한번 더.
1: 脚疼，
0: 그 유명한 두통, 머리 아파요.
1: 头疼。
0: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膝盖怎么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구현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
1: 不
0: 散。
1: 散。

0: 드넓은 하늘과 바다, 파도가 잔잔하게 물결치는 이곳을 걷다 보면 발밑이 유난히 바스락거립니다. 이곳은 호주 샤크베이의 셸비치입니다.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인 조개껍질 해변. 그 중에서도 이곳 셸비치는 바다의 높은 염도 때문에 다른 생물 없이 짠 바다에서도 잘 자라는 새조개들만의 천국이 되었습니다.
1: 진짜 뭐가 나올 것 같아. 밑에 또 달라.
2: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모래나 돌이 나올 줄 알았는데 파도 조개껍질 뿐입니다.
0: 마침 해변이 두 개의 만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와 있어 조개껍데기들이 부서지지 않고 지금의 풍경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1: 너무 좋다.
0: 이 경이로운 자연과 시간의 기록이 앞으로도 이곳 서우주의 해변에서 계속 쌓여나가길 기대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기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파트 3의 날이죠. 32번에서 우리가 37번까지 풀지만 이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이 문제들은 어려워져요. 난이도를 뒤로 갈수록 높여드렸습니다. 우리 교재 89쪽입니다. 문제 보고 계신가요? 함께 듣습니다.
1: Questions 32 through 34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How is your onboarding going, Arjun? Has

0: shown you around the automotive assembly line yet?
1: Yes, she has. I was just telling her that she made fitting the engine components into the chassis look much easier than it actually is.
0: He's picking things up quickly. Next, we're heading over to the inspection unit to observe how each vehicle is tested before delivery. Would you like to join us?
2: Sure, I can spare some time before my next appointment.
3: Number 32. What type of products does the company most likely produce? Number 33. Why does the man say,
1: "She made fitting the engine components into the chassis look much easier than it actually is"?
3: Number 34. What will the speakers most likely do next? Questions 35 through 37 refer to the following conversation.
2: Eric, do you have a few minutes around lunchtime to meet with Horizon Builders?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air conditioning units and ventilation systems we installed in their apartment complex. Now they're considering signing a long-term contract with us.
1: That's excellent news. I'd love to attend, but I won't be available. I'm scheduled to visit a storage facility in Brookside that we're thinking of purchasing.
2: Oh, right. I remember now. No problem. I'll email you a detailed recap of what's discussed later today.
3: Number 35. What kind of products do the speakers most likely provide? Number 36. Why is the man unable to attend the meeting? Number 37. What does the woman say she will do after the meeting?
4: 잘 들어보셨나요? 32번부터 보시죠. 어떤 종류의 제품을 이 회사가 생산하는 것 같냐? 그러면 what type of products? 이게 키워드죠. 무슨 제품?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고 그 다음 인용 문구는 꼭 읽어보세요. She made fitting the engine components into the chassis look much easier than it actually is. 문장도 긴데 이 문장의 의미는 뭐냐? 이 구문도 어려워요. 나중에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번 이 화자들은 다음에 뭘 할 것 같냐? 이거는 이제 do next에 밑줄 긋고 이거는 끝부분에 답을 주겠죠. 오히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같이 보시죠. How is your onboarding going, Arjun? 그래서 교육은 잘 돼가고 있어요, Arjun? 그래놓고 Has Sora shown you around the automotive assembly line yet? 소라가 당신에게 자동차 조립 라인을 구경시켜 주었나요? 그럼 자동차 조립 라인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은 뭘 만드는 곳일까요? 자동차 만들겠죠, 뭐. 32번 정답 D, automobiles에서 D가 정답이 되죠. 그 다음 계속해서 보시죠. Yes, she has. 예, 그녀가 당연히 이제 보여줬죠. 그래 놓고 뒤에 보면 I was just telling her, 내가 그녀에게 이제 막 이렇게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She made fitting the engine components into the chassis. 이 샤시에 그 엔진 부품을 넣는 일을 look much easier than it actually is. 실제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쉬워 보이게 만들었다고 말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저게 실은 매우 어려운 일인데 그걸 쉽게 설명해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잘 들어보면 칭찬이죠. 이게 욕이 아니죠. 되게 힘든 일을 아주 쉽게 잘 이해하도록 도와줬다. 그러면 칭찬이니까 33번 정답은 C. To praise Sora for demonstrating a difficult task. 어려운 일을 이 시범을 잘 보여준 거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앞문장과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인용문구의 의미는 앞문장도 잘 들어야 함께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 보시죠. He's picking things up quickly. 그리고 그는 정말 빨리 배우고 있어요. 일을 빨리 주워 담고 있다. 이게 직역이고 일을 정말 빨리 배우고 있어요. Next. 자, 다음에 We are heading over to the inspection unit. 이제 검사 유닛, 검사부로 이제 향할 거예요. To observe, 관찰하기 위해서 how

0: each vehicle, 각 차량이 어떻게 is tested, 검사를 받는지 before delivery, 배송 전에 would you like to join us, 우리랑 함께 할래요? 그랬더니 sure, 아 물론이죠. I can spare some time, 시간을 제가 좀 낼 수 있어요. Before my next appointment, 다음 약속 전에. 그럼 이 두 여성이 함께 가서 보겠죠. 검사 이런 쪽을. 그러면은 34번은 다른 부서로 가서 또 이제 관찰하고 배우겠죠. 34번 정답 뭐죠? B번 go to another department가 정답이 됩니다. 질문에 next, later, this afternoon 이런 게 나오면 미래형 질문이죠. will do next 질문이라고도 하고 그러면은 끝부분에 답을 줘요. 근데 요즘에 토익이 약해져서 한 문장으로 잘 안 풀리고 끝부분에 이제 두 문장 정도를 같이 들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현실을 반영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32에서 34 함께 듣습니다.
1: How is your onboarding going, Arjun? Has Sora shown you around the automotive assembly line yet?
2: Yes, she has. I was just telling her that she made fitting the engine components into the chassis look much easier than it actually is.
1: He's picking things up quickly. Next, we're heading over to the inspection unit to observe how each vehicle is tested before delivery. Would you like to join us?
3: Sure, I can spare some time before my next appointment.

EBS 김대균 트위킹 파트 3 진행 중이에요. 35에서 37번 문제 같이 보시죠. 어떤 종류의 제품을 제공하는 것 같냐? 이게 아까 32번 문제 비슷하죠? 그럼 What kind of products까지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리고 왜 이 남성이 지금 이 회의에 참석 못하냐? Why the man unable to attend? 이 정도가 이제 키워드죠.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세요. 그리고 37번은 이 회의 끝난 후 그녀가 뭘 할 거냐? 이제 그럼 she will do만 밑줄 그어도 될 것 같아요. 이 문장은. 그래서 이 미래형 질문이고 끝부분을 잘 들으면 되죠. 여성이 뭘 할 건지 관심 가져보면 되겠고. 처음에 여성이 말합니다. Eric, do you have a few minutes? 시간 좀 있어요? Around lunch time, 점심 식사 시간대 말이에요. To meet with Horizon Builders 만날 시간 돼요?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air conditioning units. 그들은 에어컨에 무척 만족했어요. And ventilation systems, 또 환기 시스템에 만족했어요. We installed in their apartment complex. 우리가 그들 아파트 종합단지에 설치한. 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에어컨, 환기구 이런 거 설치하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제공하냐? 35번 A, heating and cooling systems, 그죠? 냉난방 환기 시스템 이런 걸 제공하니까 가까운 게 A번이죠. 비슷하게 이제 패러프레이징을 해놨어요. 계속 본문을 보시죠. Now, they are considering signing a long-term contract with us. 이제 그들은 우리와 장기 계약을 서명할까 고려 중이에요. 여기 문법이 다 있는 거 아시죠? Consider ing. 문장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3, 4 문장 무시하지 마요. 여기에 좋은 문법 문장이 많습니다. 그 잘 읽어두고 듣고 하다 보면 5 그냥 탁탁 찍어서 맞춰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LCRC를 구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제 공부를 재밌게 정성껏 문장 하나하나 애정을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남성이 말합니다. That's excellent news. 아, 좋은 소식이네요. I'd love to attend. 나는 참석하고 싶은데 아까 이 저 남성은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 나왔죠. But 뒤에 중요한 말 나옵니다. But I won't be available. 나는 못 가요. I'm scheduled to visit the storage facility. 저장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In Brookside that we are thinking of purchasing. 우리가 살까 생각 중인 브룩사이드의 그 저장 시설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못 가는 이유는 어디를 방문해야 돼서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36번 답이 뭐예요? D번이죠. 뭐. He has to inspect the building. 건물을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0: 뭐살때잘 알아보고 사야죠, 그죠? 예,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안 그럼 나중에 사놓고 후회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본문을 보겠습니다. Alright. I remember now. 이제 기억이 나네요. No problem. 아이, 괜찮아요, 군. I'll email you a detailed recap of what's discussed later today. 오늘 나중에 논의된 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죠. recap이란 단어는 summary의 동의어예요. 그래서 요약 부분을 나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점검하러 잘 갔다 오십시오. 이런 얘기죠. 그러면 37번 정답은 B번. Send a meeting summary. 그렇죠? B가 정답이 돼요. 여기 summary가 본문의 recap을 바꿔 쓴 말로 보실 수 있습니다. 35에서 37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Eric, do you have a few minutes around lunchtime to meet with Horizon Builders? They were very satisfied with the air conditioning units and ventilation systems we installed in their apartment complex. Now they're considering signing a long-term contract with us.
2: That's excellent news. I'd love to attend, but I won't be available. I'm scheduled to visit a storage facility in Brookside that we're thinking of purchasing.
1: Oh, right. I remember now. No problem. I'll email you a detailed recap of what's discussed later today.
0: EBS 김대균 토익킹 홈페이지 게시판 우리 토익킹 자료실 5월, 6월 김대균의 토익 만점 강의 노트 있죠? 아, 거기 계속 보고 있습니다. B2용법 쭉 하다가 이어지는데 특히 토익에서는 다음 패턴으로 자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if 주어 is to achieve a goal. 주어가 만약에 어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향이 있다면, 주어는 must take the necessary action. 필요한 행동을 취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의도죠.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 명령, 당연. 뭐 이런 식으로 외웠다 그랬죠. 근데 예정, 의무, 의도, 가능. 이 정도면은 이제 토익 문제가 다 포괄이 돼요. 그네 가지. 그 일곱 가지는 이제 저는 그때 어떻게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이게 다 도움이 돼요. 조기 교육이 중요해서 어릴 때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또 여러분도 항상 뭐 투자를 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좋은 선생님 만날 때 아니면 좋은 책을 산다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돈을 투자하시는 게 그만큼 또 자기 거가 됩니다. 자, 가능 드디어 나왔습니다. The information is to be found on the company website 하면 그 정보는 회사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게 가능이죠, 그죠? More details are to be announced after the meeting. 이것은 이제 더 상세한 설명이 이 회의가 끝난 후 발표될 수 있다 또는 발표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예정으로 번역해도 좋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예정, 의무, 의도, 가능이 이 B2 용법에 있다. 여러분, 이 B2 용법은 명사적 용법과 달라요. 예를 들어,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투부정사. The goal of this project is 투부정사. 이거는 목적은 무엇이다. 이럴 때는 그게 명사적 용법이에요. 그것과 이거는 별개 용법이라는 거, 그걸 관찰해 보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토익은 수학 능력 평가 때보다 영문법이 더 자세하고 꼼꼼하게 출제됩니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 영문법 많이 안 하신 분은 새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 다음, his가 소유 대명사로 종종 나오죠. This laptop is not mine. It is his. 이게 그의 것.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노트북은 내게 아니다. 그의 것이다. My office is on the third floor. 제 사무실은 3층이고요. And his is on the fifth. 그의 사무실은 5층이에요. 근데 그의 것 이렇게 쓸때 his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중 소유격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A friend of his. 그의 친구 중에 한 사람. A colleague of his, a colleague of mine. 이때 이제 mine, his 이런 게 이제 소유격을 또 써서 of 뒤에 소유격을 또 써서 뭐 이중 소유격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 예문들이 여기 나오는데요. 2번 지나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A friend of mine recommended

this restaurant. 이 친구 중에 하나가 이 레스토랑을 추천했다. 이 문제 쉬울 것 같죠? 근데 보기 중에 마인과 함께 뭐가 나오겠어요? 미도 나오거든요. 미. 그러면 아, 전치사의 목적격 미가 답이군. 그렇게 틀린다니까요. 평상시에 이걸 외워놨다가도 이게 재밌는 게 시험에는 A colleague of 빈칸이었어요. A friend of mine은 어디서 많이 외웠어. 근데 A colleague of blank 하면 그렇게만 바꿔도 mine을 못 고르고 미 골라서 틀린 경우가 실제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시험 보고 후기 때 보면 그거 틀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적은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I met a friend of mine at the conference. 이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제가 친구 한 명을 만났다. 여기 a colleague of mine 써놨죠? 이게 나왔어요. A colleague of mine helped me prepare the presentation. 내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그 발표를 준비하는 걸 도와주었다. A colleague of his. 이때 his 넣을 줄 알아야 돼. 이거 him 쓰면 틀려요. 알았죠? A colleague of his works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동료 중에 한 사람이 마케팅 부서에서 일한다. 그의 동료 중에 하나죠. 또 그녀라면은 a colleague of hers죠. A colleague of hers will lead the training session. 그녀 동료 중에 한 사람이 교육 세션을 진행할 것이다. A colleague of theirs. 그러면 이제 그들 동료 중에 한 사람이죠. A colleague of theirs arranged a business trip. 그렇죠? 이들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출장을 준비했다.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A friend of me 틀려요. A friend of mine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본적이지만 꼭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전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외웠다가 시험장에서 A friend of mine은 딱 알겠는데 A colleague of 빈칸 나오면 뭔가 새로운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지만 소유 대명사를 집어넣는 문제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김대균 토익킹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LCR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을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시면서 공부해보세요. 여러분이 토익 문제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여러분은 지금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BS 북카페 윤고은입니다.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Yesterday we took a look at an ad for a food waste disposer.
1: Yes.
0: Now we're gonna find out mm-hmm. if it's actually that good.
1: 정말 그렇게 소문처럼 좋을지 mm-hmm.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0: 네.
1: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사용 후기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그 긍정적인 게 있을 거고 mm-hmm. 부정적인 게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우리가 이지 라이팅을 하면서 이렇게 리뷰 후기에 관련해서 몇 번 써보기도 하고
0: 네네.

0: first,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wrong. It breaks food waste down so fast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piling up. I don't have to deal with weird smells sneaking up on me anymore. All I have to do is press a button, and it handles the rest like a pro. If you're on the fence, just go for it. It's a total game changer.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영어 버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가보도록 할까요?
0: 좋아요.
1: 알겠습니다. 처음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엄청 빨리 분해해서 쌓이는 걸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를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네요. 내가 할 일은 버튼 하나 누르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해요.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이걸로 하세요. 삶의 질이 완전 바뀝니다.
0: Wow. Oh, wow, sounds like I need this in my home.
1: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거를 그동안 왜 안 썼지?
0: Yeah.
1: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지금 리뷰인 것 같아요.
0: You know, that's right? the best feeling, right? Know, right? Especially when you buy something that's mm-hmm. expensive. And then you realize, oh, it's okay. worth every penny.
1: Yes.
0: Yeah.
1: 너 돈 많이 주고 샀는데 yeah. 아, 이거는 진짜 제값을 한다 느낄 때 그런 게 있죠. 자, 여기 있는 문장들 당연히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0: 네.
1: 만약에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이걸로 하세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1: 자, 고민 중인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0: 오늘은 정말 재밌는 표현입니다. On the fence. 다시 한번. On the fence.
1: 네.
0: 선생님, fence가 뭐죠?
1: 울타리를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맞아요. 울타리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쪽 그 집도 아니고 저쪽 집도 아니고 그냥 울타리에 나 어디로 갈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지금 표정에서 딱 나왔는데.
0: 새로 생각하면 되겠다.
1: 아,
0: 나는 새야.
1: 나는 새다.
0: 이쪽 집이 더 좋아 보이나 저쪽 집이 더 좋아 보이나.
1: 둘 중에 하나 가야 되긴 하는데 그냥 거기에 앉아만 있는 거네요.
0: 맞아요.
1: 그래서 if someone is on the fence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 아직 결정 못하고 고민만 하고 있어.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
0: That's right.
1: 이런 느낌이 되네요.
0: Yeah.
1: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 그 차 사는 거에 대해서 말이야. 여전히 고민 중이야. 자, 나 여전히 울타리에 있어.
0: I am still on the fence.
1: 그 차를 사는 것에 대해.
0: About buying that car. I am still on the fence about buying that car.
1: 자, 두 번째는요. 세봉은 여전히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 중이야. 자, 세봉은 여전히 울타리에 있어.
0: Sebong is still on the fence.
1: 결혼하는 것에 대해.
0: About getting married. Sebong is still on the fence about getting married. I love my life being single, ready to mingle all the time.
1: 그렇지만 마유, 셰프 마유는 어떻게 해요?
0: Yes.
1: 세 번째 예문입니다. 그는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고민 중이야. 오케이. 그는 울타리에 있어.
0: He is on the fence.
1: 주식들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0: About investing in stocks. He is on the fence about investing in stocks.
1: 네.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대체 뭐에 대해서라고 하면 여기 지금 예문처럼 다 about을 붙였잖아요.
0: 네.
1: 그거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적인, 누군가가 회의적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0: Skeptical. 이거는 눈으로도 보시면 좋아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요. Skeptical.
1: Skeptical.
0: When you're skeptical, you don't trust something
1: right.
0: or someone.
1: Yeah. 뭔가, 이거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0: yeah.
1: 약간 의심스러운 느낌을 줄 때 처음에는 저 skeptical 했었다.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죠?
0: Yeah.
1: 그러자마자 처음에는 이라는 덩어리 표현이 두 번째 자리 잡고 있습니다.
0: At first.
1: At first.
0: At first.
1: 얘는 꼭 문장 앞에만 쓸 필요는 없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문장 뒤쪽에다가 comma

0: 없이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1: Absolutely. I was skeptical at first.
0: That's right. 앞에 쓸 때만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다음은 뭔가를 분해하다. 뭐 예를 들어 음식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분해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쓸까요?
1: Break down. Break down.
0: 네. Break down.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mm-hmm. 하나씩 나눈다, 자잘히 나눈다라고 할 때도 break down이라고 yeah. 쓸 수가 있고요. 이거는 사실 문맥에 따라 다양한 게 될 수도 있겠죠.
1: Yeah. Right. You can break down food waste, mm-hmm. but you can also break down a sentence,
0: right.
1: which is what we do all the time.
0: Oh, yes. yes. 문장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break down이 가능하겠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down이라는 게 나올 때마다 보통 이렇게 자세하다라는 느낌.
1: 네.
0: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자, 다음은 쌓이다라고 할 때
1: pile up. 이거는 연결해서 읽으면 더 좋아요. pile up.
0: pile up. 얘는 덩어리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쌤, 이게 업이 없어도 말이 되긴 하잖아요.
1: 오, 그렇죠? 네, 맞아요. pile 그냥 쓰셔도 되는데 업을 넣어 가지고 뭔가 더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0: 맞아요. 강조를 더 해줄 수가 있습니다.
1: Yeah. The laundry was piling up.
0: piling up.
1: 네.
0: 더 위로 쌓여가는 느낌.
1: 네.
0: 네. 자, 다음은 뭔가로 선택하다. 뭔가로 선택하다.
1: 아, 이거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데요. Go for. 아주 그냥 편하게.
0: 아하.
1: 아, 그거로 해야 되겠다. go for.
0: 뭐 예를 들어, hey, just go for it.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걸로 그거 사 그냥. 왜 이렇게 고민해.
1: 네.
0: 이런 느낌이 될 수 있겠죠.
1: 맞아요.
0: 자, 마지막으로요.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판도를 바꾸는 것.
1: 오, 네. 네, 영어로도 비슷해요. Game changer.
0: 아하.
1: Game changer.
0: 진짜 게임을 바꾸는 거네요.
1: 맞아요. 근데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표현은 보통은 이제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많이 말하죠.
0: 아하, game changer이라고
1: yeah,
0: 할 때.
1: Yeah.
0: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편하던 걸 불편하게 만드는 건가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닌 거죠.
1: 아니죠.
0: 오케이. Okay.
1: 네. It's a good change.
0: Yes. 새로운 테크놀로지 같은 거가 나왔을 때는 보통 이걸 쓰게 되겠죠.
1: Oh, yeah. Oh, it's a game changer.
0: Yes. 자, 이렇게 여섯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목적어가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다. 뭐 예를 들어서 난 있잖아 그 사람들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하겠어, 보여주겠어.
1: 네, 영어로는 prove 목적어 wrong. Prove 목적어 wrong.
0: 네, 이런 거는 영화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1: Oh 그쵸? yes.
0: 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되게 깔본 거예요.
1: Mm-hmm.
0: 아, 쟤는 뭘 못해.
1: So you want to prove them wrong.
0: Yes. 그래서 내가 당신들 틀렸다는 거 보여주겠어.
1: 네.
0: 이런 느낌으로 prove someone wrong. 자, 예문 만들어 볼게요. 마유는 그 AI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 Right? 마유는 그 AI를 증명했어.
1: Mayu proved the AI
0: 틀린
1: wrong. Mayu proved the AI wrong.
0: 네.
1: It's true. Sometimes AI makes mistakes.
0: Right.
1: And then I end up explaining why you're wrong.
0: I know, I
1: know. And then I'm like, why am I wasting so much time proving this
0: 그렇죠.
1: AI wrong?
0: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involve하게 되더라고요.
1: Yeah.
0: 예전에 무슨 뭐 문법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안 되겠다. 이 내가 AI를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아하. 막 대화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우리 편을 많이 들어주긴 하죠. 나중에는.
1: Yes, that's right.
0: 자, 두 번째는요. 어떻게 넌 그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거야? 어떻게 넌 그녀를 증명할 거니?
1: How are you going to prove her
0: 틀린
1: wrong? How are you going to prove her wrong?
0: 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겨우 동사하다. 혹은 거의 동사하지 않다.
1: Barely 동사.
0: Mm-hmm.
1: Barely 동사.
0: 네. 이 양이나 어떤 정도 같은 것이 굉장히 적음을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Barely 뭐뭐뭐. 이건 하긴 했어도 정말 정말 거의 안 하거나
1: mm-hmm.
0: right? 빈도가 굉장히 적거나 이런 느낌을 표현할
1: yeah.
0: 수가 있겠죠.
1: For example, I barely slept last night because I had to study for my exam.
0: Right. 이거는 잔 거는 잔 건데 거의 안 잔 거나 다름없다란 얘기죠. 그렇죠?
1: Mm-hmm.
0: 자, 예를 들어서 마유는 하루 종일 거의 안 먹었어. 거짓말 문장입니다.
1: I know. 자, This is not the mayo I know.
0: 자, 마유는 거의 먹지 않았어.
1: Mayu barely ate.
0: 하루 종일.
1: All day. Mayu barely ate all day.
0: 그러니까 이거는 먹긴 먹었지만 양이 굉장히 적다. 자, 다음은요. 그들은 세봉을 거의 몰랐어. 모른 거나 다름없었어. 자, 그들은 세봉을 거의 몰랐어.
1: They barely knew 세봉. They barely knew 세봉.
0: 네.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누군가에게 몰래 다가가다. 누군가에게 살금살금 다가가다.
1: Sneak up on someone. Sneak up on 목적어.
0: 네. 자, sneak up 한다는 거가 sneak 자체가 조금 살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근데 쌤, 이게 과거형이나 PP 형태 같은 경우에 과거형 쓴다라고 하면은 sneaked가 맞나요? 아니면 snug이 맞나요?
1: 둘 다 가능합니다.
0: 둘 다 가능해요. 네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뭐 she sneaked up on me 이런 식으로 쓰던가 아니면 snuck up on me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이라든가 개인 초이스이기 때문에 틀린 거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1: 네, 맞아요.
0: Alright. 자, 예를 들어 그는 그의 여자친구에게 몰래 다가갔어. 그는 몰래 다가갔어.
1: He snuck up
0: 그의 여자친구에게
1: on his girlfriend. He snuck up on his girlfriend.
0: 네. 왜 그랬을까요?
1: I don't know. That's fun.
0: 뭔가 surprise.
1: It's fun. I sneak up on my husband all the time. And then he freaks out and then I tell him, it's for your heart health.
0: Oh my goodness. Why would you do that? It's for your heart health. Okay. 자, 두 번째는요. 죄송해요. 제가 일부러 몰래 다가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냥 있는데 난 그냥 쑥 지나갔는데 내가 조용히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냥 놀란 거예요.
1: Yes.
0: 그랬을 때 어우, 전 의도하지 않았어요.
1: I didn't mean to.
0: 당신에게 몰래 다가가는 걸
1: sneak up on you. Oh, sorry. I didn't mean to sneak up on you.
0: Al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 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네, everyone,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 영작 즐겨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처음엔 상당히 회의적이었는데 내가 틀렸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자, 난 꽤나 회의적이었다.
1: I was pretty skeptical.
0: 처음에는
1: at first.
0: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날 증명했다.
1: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0: 틀린
1: wrong. I was pretty skeptical at first,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wrong.
0: 네. 그건 음식 쓰레기를 엄청 빨리 분해해서 쌓이는 걸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건 음식 쓰레기를 분해해서
1: It breaks food waste down
0: 엄청 빠르게
1: So fast
0: 난 거의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한다
1: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0: 쌓이는 걸
1: Piling up It breaks food waste down so fast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piling up.
0: 네, 여기서 지금 보면은 barely notice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otice를 하긴 하는데 거의 못한다.
1: 맞아요.
0: 안 하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느낌이죠.
1: Yeah, I barely notice anything piling
0: yes.
1: up.
0: 자, 다음은요. Small, small 올라오는 이상한 냄새를 더 이상 상대할 필요가 없네요. 자, 난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1: I don't have to deal
0: 괴상한 냄새들을
1: with weird smells
0: 내게 몰래 다가오는
1: sneaking up on me
0: 더 이상
1: anymore. I don't have to deal with weird smells sneaking up on me anymore.
0: 네.
1: 근데 꼭 사람이 sneaking up on 안 해도 되겠네요.
0: Okay.
1: Some kind of like smell that slowly creeps up on you.
0: Oh, yes.
1: Creep up on someone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0: 오히려 네.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을 거기서 줄 수가 있겠네요.
1: Yes.
0: 그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부엌에 있다가 거실로 갔는데 거실 쪽으로도 뭔가 냄새가 조금씩 오는 것을 sneak up 한다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내가 할 일은 버튼 하나 누르는 것뿐이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완벽하게 처리해요. 자, 내가 해야만 하는 전부는 버튼을 누르는 것이다.
1: All I have to do is press a button.
0: 그리고 그건 처리한다. 그 나머지를
1: And it handles the rest.
0: 프로처럼
1: Like a pro. All I have to do is press a button and it handles the rest like a pro.
0: 네.
1: 네, 원어민들도 이런 표현 많이 써요. Like a pro.
0: 제대로 이런 느낌이 되겠죠.
1: Wow, you did that like a pro.
0: 와, 진짜 잘해냈네. 제대로 해냈네. 이런 느낌. 자, 마지막으로요. 고민 중이시라면 그냥 이걸로 하세요. 삶의 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 당신이 울타리에 있다면
1: If you're on the fence
0: 그냥 그것을 향해 가라.

0: Let's go for it.
1: 그건 완전한 게임을 바꾸는 것이다.
0: It's a total game changer. If you're on the fence, just go for it. It's a total game changer. 네, game changer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앞에 어가 들어갑니다. 셀 수 있으니까요. 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2: I was pretty skeptical at first, but this thing totally proved me wrong. It breaks food waste down so fast that I barely notice anything piling up. I don't have to deal with weird smells sneaking up on me anymore. All I have to do is press a button and it handles the rest like a pro. If you're on the fence, just go for it. It's a total game changer.
0: And here's today's review.
3: 분해하다,
0: break down,
3: 쌓이다,
0: pile up,
3: 뭔가로 선택하다,
0: go for,
3: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고민 중인,
0: on the fence,
3: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목적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다,
0: prove 목적어 wrong, that's all.
4: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0: 네, 선생님. 오늘은 positive review 봤으니까 그러니까 내일은 당연히 negative review가 오겠죠.
3: 아무래도 그 이 만든 네. 셀러에게 슬픈 일이긴 하지만 네네. 그 양쪽을 또 다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0: 그럼요.
3: 그리고 오늘 진짜 저도 다시 한번 스크립트에서 느끼는 건데 덩어리 표현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네. 것 같아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Yes. All right. Have yourselves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tomorrow. Bye.
3: Bye.

0: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1: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2: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치영에서 함께하세요.
1: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3: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4: Welcome back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5: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온라인상에서 뭐 물건을 구매하면 그 다음 날 새벽 배송을 뭐 약간 좀 당연하게 기대하는 약간 그런 심리가 있어요.
4: 기본이죠. 네.
5: 많이 또 그렇게 해주니까
4: 네. 맞아요.
5: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유통 선진국인데. 자, 미국에서도 이 전자상거래가 뭐 가격 경쟁에서 점점 배송 속도 쪽으로 옮겨가는 양상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 공룡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뭐 이길 배송도 아니고요. 당일 배송.
4: 음흠.
5: 뭐 아침에 시키면 저녁 때 오는
4: 네.
5: 그와 같은 것을 당연한 어떤 표준으로 자리 잡게 이제 하자. 문제는 이제 중소업체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유통망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 오늘 저녁 때 배송해주는 거 살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4: 그렇죠.
5: 뭐 이틀 뒤에 배송되는 것보다는.
4: 음흠.
5: 그런데 이런 중소 브랜드들이 이렇게 참 힘든 상황이었는데 여기 지금 구원투수로 등판한 배송 기업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업입니다.
4: Yeah.

0: from DHL, maybe the most known global logistics firm, FedEx.
1: FedEx. Mm-hmm. 네. 이 기업이 어디랑 손을 잡았냐면요. OneRail이라고 하는 물류 대행 업체랑 이제 손을 잡았어요. 이 이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 AI 기반으로 배송 소프트웨어를 이제 운영하는 기업인데 AI로 쉽게 말하면 배송 기사와 차량을 연결해서 그 최적화 시켜주는 그 플랫폼이에요.
0: 음흠.
1: 그러니까 주문 이행과 그 라스트 마일 물류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그 사람 집까지 배달해주는 그 부분.
0: 그렇죠.
1: 그 부분을 이제 자동화한 플랫폼인데 여기와 손을 잡고 당일 배송을 다른 업체들도 좀 더 범용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를 론칭했습니다.
0: Yeah, and the great thing for retailers is that they'll be able to use their store locations as is, but have these orders fulfilled online quickly without having to change their own supply chains.
1: 맞아요. 뭐 대규모 어디 유통센터나 물류센터를 따로 짓지 않고도 기존의 어떤 매장들을 물류 거점으로 이용해서 그대로 AI를 이용해서 배달 경로를 짜주는 그 마법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큰 변화거든요. 오늘 기사로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0: Yeah, kind of taken for granted in Korea, but amazing in the US this development. Page 86 in our June book, part 1.
2: FedEx launches same-day delivery program.
3: The major logistics corporation FedEx has form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fulfillment firm OneRail to provide accelerated shipping options. This collaboration aims to offer end-of-day courier services for retail consumers across various commercial markets. The development looks to counter aggressive operational upgrades by industry rivals like Amazon and Walmart to shorten transit times.
1: Transit times라고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자체가 뭐 이동 시간이란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물류 쪽에서 이야기하는 배송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0: Just like delivery times, right? The major logistics corporation FedEx has form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fulfillment firm OneRail to provide accelerated shipping options.
1: 자, 지금 물류 쪽에서 이제 불법한 단어 다 나옵니다. 요거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해주면 다음에 이제 물류 관련된 얘기들을 훨씬 더 쉽게 드릴 겁니다. 일단 logistics 자체가 물류라는 얘기예요. Fulfillment 같은 경우는 이 물류 대행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와서 그걸 포장을 해서 보내는 거. 그게 fulfillment입니다.
0: Yeah, the process of receiving, packaging and shipping it, right? It's just a fancy way of saying that.
1: 그래서 FedEx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Logistics Corporation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자체가 거대 물류 기업이고 Fulfillment Firm 같은 경우는 그 물류를 대행해주는 업체인데 OneRail 같은 경우는 AI 기본의 물류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Okay.
0: The major logistics corporation FedEx has form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fulfillment firm OneRail to provide accelerated shipping options.
1: So 두 회사가 뭐 했다는 얘기예요? Formed a strategic alliance. 우리도 이제 전략적 동맹을 맺는다 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두 회사가 이제 손을 전략적으로 잡았다는 얘기고 뭐가 목표이냐면 provide accelerated shipping options. 배송 속도를 대폭 늘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두 회사의 협력 목표입니다.
0: This collaboration aims to offer end-of-day courier services for retail consumers across various commercial markets. Yeah, end of day is the point here because I think usually it's during the day or morning time deliveries. So this is a service that guarantees a package ordered in the morning will come to you in the evening.
1: 이게 이제 당일 배송이죠, 쉽게 말하면. 뭐 same day delivery라고도 할 수 있는데
0: 네.
1: end of day는 이제 오늘만 주문하면 어쨌든 오늘 내에 들어가는
0: 네.
1: 그런 걸 말하겠죠. 그 뒤에 나온 단어가 이제 courier service인데 앞에 힘을 잘 줘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을 의미하는 그 우리나라 이름은 Korea. 완전 뒤쪽에 강세고 이거 네. 앞에 강세잖아요, 이거는요.
0: 네. Korea.
1: Courier.
0: Korea. 네.
1: Courier services. 이건 택배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 배송 택배 서비스를 제공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for retail consumers 하면 소매 부문에 이제 소비자들을 말할 겁니다. Across various commercial markets, 다양한 상업시장 내에서.
0: Yeah, so not just one good or service, but many of them. This collaboration aims to offer end-of-day courier services for retail consumers across various commercial markets. The development looks to counter aggressive operational upgrades by industry rivals like Amazon and Walmart to shorten transit times.
1: 자, 문장 전체 가장 중요한 동사는 counter라고 보시면 돼요.
0: Yeah, counter. You hear this in sports a lot with counter-attack, which means like 역습.
1: 맞아요.
0: So it's to do something in opposition to something, to solve some kind of problem, or in this case, the rivalry.
1: 누군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것도 counter 한다고 하는데 어디서 뭔가 사업적인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제 막 공격적으로 나오면 우리가 그에 반격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그것도 카운터라고 하거든요. 기업들도 그렇죠. 얼마든지 반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So the development, 앞서 기사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development라는 단어는 발달, 발전도 되지만 상황 변화나 상황 전개라는 뜻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선 상황 전개가 되겠죠.
0: 그렇죠.
1: 이와 같은 두 회사였던 협력으로 인한 상황 변화가 looks to counter aggressive operational upgrades by industry rivals like Amazon and Walmart. Counter 한다는 얘기 여기 나왔죠. 맞대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마트나 아마존이 지금 하고 있는 당일 배송 이와 같은 공격적인 운영 강화 전략들의 역공을 펼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The development looks to counter aggressive operational upgrades by industry rivals like Amazon and Walmart to shorten transit times. Here's part two.
3: By integrating advanced AI systems, the software provider optimizes routing to ensure precise scheduling flexibility. Retailers can use their current store locations to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without having to redesign their entire supply chain systems. In addition, individual retail sellers have full flexibility to set their own express delivery charges based on their specific business needs.
1: 자,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규모가 작은 중소업체들이 어떤 이득을 보게 되는지.
0: By integrating advanced AI systems, the software provider optimizes routing to ensure precise scheduling flexibility.
1: 여기 software provider는 아까 OneRail 얘기하는 겁니다.
0: 그러니까
1: FedEx가 손을 잡은 이 물류 소프트웨어 회사를 말하는 건데 자, AI 시스템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이 OneRail이 이제 뭘 제공하냐면 optimizes routing. 우리 피터쌤은 routing이라고 발음하신 것 같은데.
0: 네.
1: 둘 다 발음되죠? route 네. 혹은 route. 최적화된 경로를 이제 찾아준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sure precise scheduling flexibility. 정밀한 일정 관리의 어떤 유연성을 확보해 준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당일 배송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그 배송을 해줄 기사와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와 같은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그런 최적화된 경로를 찾아준다는 얘기입니다. AI가요.
0: Yeah, schedule here used as a verb, right? To schedule things. By integrating advanced AI systems, the software provider optimizes routing to ensure precise scheduling flexibility. Retailers can use their current store locations to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without having to redesign their entire supply chain systems. Fulfill, again, from fulfillment center, in this case means to complete that order.
1: 그래서 retailers, 이제 유통사들이 따로 뭔가 큰 공급망을 만들지 않고 they can use their current store locations, 기존의 매장 거점을 이용해서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들어오는 주문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Without
0: having to redesign their entire supply chain systems.
1: 공급망 전체를 리디자인 한다는 얘기는 전면 재설계한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1: 이건 대공사죠. 대수술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럴 필요 없이 기존의 매장을 거점으로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AI가 이걸 다 맞춰주기 때문에.
0: Yeah, that would be a massive investment, right? Put a lot of retailers off. Retailers can use their current store locations to fulfill online orders quickly without having to redesign their entire supply chain systems. In addition, individual retail sellers have full flexibility to set their own express delivery charges based on their specific business needs.
1: 요금도 그러면은 판매자가 유연하게 차등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0: Exactly. Set their own express delivery charges. Charges talking about the price, and to set means you are making those prices.
1: So 개별 판매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른 배송 요금을 본인이 정해서 이제 청구할 수 있는 완전한 flexibility, 자율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혹은 mm-hmm. 재량권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0: Exactly. They can do that very freely is what's being said.
1: Mm-hmm.
0: And it's based on their specific business needs. Mm. So, yeah, maybe their running costs are higher, so they can charge a lot more money or less. It's up to them.

0: 그렇죠. 특정 비즈니스 니즈에 맞춰서 그럴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예를 들자면 신선 식품은 바로 배달이 돼야 되잖아요. 뭐 해산물이나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배송 요금을 조금 더 청구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당일 배송 받으려면.
1: Yeah, maybe you need to put it in an ice bag with ice and stuff like that, and that raises your overheads. In addition, individual retail sellers have full flexibility to set their own express delivery charges based on their specific business needs. Here's part 3.
2: Developing an independent rapid distribution network from scratch remains notoriously expensive for most conventional shop owners. As a result, this partnership gives smaller independent brands the ability to take on major e-commerce players that have made instant delivery the new standard. In the end, everyday consumers will enjoy greater convenience as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delivery services continues to shorten expected delivery times.
0: 자,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1: Developing an independent rapid distribution network from scratch remains notoriously expensive for most conventional shop owners.
0: 이거는 우리가 그냥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냥 일반 시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매장 운영자들이 신속 물류 유통망을 막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Yeah, that's notoriously expensive. If something's notorious, it's well known in a negative way, right?
0: 그렇죠. 뭐 악명이 높다라는 얘기잖아요. Mm-hmm. 정말 비용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So developing an independent rapid distribution network, 신속 물류망을 독립적으로 구축하는 거. From scratch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이거는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 처음부터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게 from scratch예요.
1: Yeah, if they don't have drivers or warehouses in place, that's from zero, from scratch. And that's for most conventional shop owners. Conventional here meaning traditional just brick and mortar stores.
0: 맞아요. 기존에 이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 뭐 예를 들어 로컬에 한 5개 정도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체인점일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데서 갑자기 신속 물류 유통망을 스스로 만들겠다. 이게 좀 쉽진 않지 않습니까?
1: Yeah, feels too big. As a result, this partnership gives smaller independent brands the ability to take on major e-commerce players that have made instant delivery the new standard.
0: 그렇죠. 그 결과로 이 FedEx와 OneRail 같은 회사의 협업으로 인해서 작은 소규모 독립 브랜드들도 어떤 능력을 갖게 됐어요? The ability to take on major e-commerce players.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기업을 take on은 상대하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1: Yeah, to compete with them, right?
0: 그래서 상대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That have made instant delivery the new standard. 근데 이런 대형 전자상거래 기업들, 뭐 월마트와 아마존들이 즉시 배송, 즉 뭐 당일 배송 같은 걸 거의 업계 표준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미.
1: Exactly, the new standard. That's what people just expect as a given. In the end, everyday consumers will enjoy greater convenience as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delivery services continues to shorten expected delivery times.
0: 그렇죠. 자, 결국에는 그냥 매일 뭔가를 이제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편의를 누리겠죠. 여기 이제 will enjoy greater convenience
1: as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in delivery services continues to shorten expected delivery times. Yeah, so that competition between the big players and now the small players, but the big logistics firms like FedEx, that competition is what it's talking about. That's going to bring down times, right? Competing for custom.
0: 그렇죠. 그래서 이 배송 서비스의 이제 경쟁이 점점 고조됨에 따라서 intensifying은 강화된다는 얘기니까요. Continues to shorten expected delivery times. 이런 경쟁이 고조되면서 예상 배송 시간은 지속적으로 이제 단축이 될 테니 소비자 입장에서 나쁠 게 없다요. 앞으로 전자상거래하면서 더 편의를 많이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네요, 그죠? Level playing field가 생기는 듯한.
1: Absolutely, especially for those smaller conventional shop owners. We're going to listen now to parts 1, 2, and 3 combined, uninterrupted. Check out the comprehension questions, but also fill in the blanks on page 90.
3: FedEx launches same-day delivery program.
2: The major logistics corporation FedEx has formed a strategic alliance with the fulfillment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aboard.
1: 입이 트이는 영어.
0: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Thank you for joining us, everyone. I'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우리 입티영하고 규티영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 같아요.
0: Oh, that's great.
1: 그렇죠. 우리 규티영은 세상 돌아가는 세상사.
0: 네.
1: 입티영은 여러분의 매력적인 인생에 대한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연 주인공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공부하고 계신데 기트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티형 사연으로 써주셨어요. 기트형에서 이제 다뤘던 기사들을 사실 저하고 피터 선생님이 한 두 달 전에 책을 쓰거든요.
0: 아하.
1: 우리 이티형도 당연히 그 시점에 썼는데 이게 이제 공부하다 보니 기트형에서 이제 공부했었던 뉴스 내용이 현실 세계 뉴스 그날 속보나 그 다음 날 이제 뉴스로 바로 나오거나 그럴 때.
0: Right.
1: 신기하다.
0: I know, because you just said that you usually write the book 2 months in advance.
1: 그쵸.
0: So then is it a coincidence or are you able to see the future? How do you select all the
1: 저도 이 사연이

0: 읽으면서 아니 얘를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1: 아.
0: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얘를 너무 많이 주시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무슨 뭐 2개월 앞을 내다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기사를 이제 한 100여 개 정도 후보를 놓고 이제 고르기는 하는데
1: 네.
0: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우주항공 기업 뭐 IPO 이번 달에 큰거 있잖아요. 그게 한몇달 전부터 뉴스 보도가 돼요. 그다음 이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앞으로 있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그런 기사들 조금 더 중심적으로 고르다 보니까
1: 와.
0: 이게 이제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그게 이제 현실이 되는 그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1: 그럼 주제 이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이게 쉬운 프로세스가
0: 그렇죠.
1: 아니네요.
0: 근데 재밌어요.
1: 심플하지 않아요.
0: 재밌어요.
1: 어, 와우.
0: 재밌고 그 시기에 이제 우리 다뤘는데 그 시기에 딱 그게 이제 오게끔 날짜 같은 거 조금
1: 아,
0: 보면서 고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1: 나이스.
0: 같아요. 네. 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영어 뉴스 공부하면서 본인 느낀 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이런 이야기도 영어로 우리가 만들어 볼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그래서 오늘
1: 그럼요.
0: 유태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1: 네.
0: 주인공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네, 사연 주인공은 스탠 청취자님. Thank you very much. Let's begin by listening.
2: Yesterday's Kwitiyang article in today's news. I am an avid listener of both Iptiyang and Kwitiyang. After catching the main broadcast, I usually listen to the morning news. Sometimes I notice that the news covers topics that I just heard on Kwitiyang that very day or the day before. When I found out that the scripts are written about 2 months in advance, I started wondering why that happens. The instructors who choose the articles are really good at picking topics. It's almost as if they can see what will be relevant a couple of months later. There have been several times when a breaking news story came out right after a related Kwitiyang episode aired. For example, we once studied an article about Tesla offering a huge compensation package to Elon Musk.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reports about a trillion-dollar pay package going up for a vote. Another time, right after an episode about a Nissan-Honda merger, there was breaking news the next day saying the deal had been called off. I was amazed. Whatever the case, I really appreciate the effort the instructors put into selecting the topics.
0: 자, 뉴스 기사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딱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지만 계속 이어지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업데이트를 또 하다 보니까
1: 네.
0: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치영과 규치영 애청자입니다.
1: I'm an avid listener of both 입티영 and 귀티영. An avid listener. 오랜만에 나왔네요.
0: 그렇네요.
1: 네. Avid listener라고 하면은 애청자라는 뜻이 되겠죠.
0: 그러니까 뭔가를 정말 많이 좋아하는 그런 성향을 이야기할 때
1: 네.
0: 좋은 형용사인데, 그러면 등산 좋아한다 이럴 때도 써도 돼요?
1: Avid hiker.
0: I'm an avid hiker.
1: 예전에 avid reader 많이 한것 같아요.
0: 책벌레다.
1: 네,
0: 뭐 이런 식으로
1: 맞아요.
0: 할 때, avid, 열혈, 뭐 이런 뜻으로 써보세요. I'm an avid listener of both 입티영 and 기티영. 본방사수 후에 아침 뉴스를 듣고 납니다.
1: After catching the main broadcast, I usually listen to the morning news.
0: 그렇죠. 우리 이제 입지영 기티영의 이제 본방송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걸 캐치 한다는 얘기는 주로 놓치지 않고 보다 그 의미로 쓰는 게 캐치죠. 그래서 본방을 이제 듣고 나서 I usually listen to the morning news. 자, 아침 뉴스를 듣곤 하시는데 자, 그런데 간혹 어제 오늘 기티영에서 들은 내용의 뉴스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Sometimes I notice that the news covers topics that I just heard on Kwitiyang that very day or the day before.
0: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아침 뉴스에 흘러나오는 내용이 이제 기티영에서 공부했었던 내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Sometimes I notice that the news covers topics. 여기 cover는 뭘 다루다 의미의 cover죠. 네. 예를 들어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말할 때도 We covered a lot of topics today. 이렇게 얘기하듯이. That I just heard on 기티영 that very day or the day before. Which means?
1: That very day. It's just emphasizing
0: 그쵸.
1: that day. 바로 그날 이런 느낌이고요.
0: Very가 그 느낌이고.
1: Right. Or the day before. 그 전날.
0: 그쵸. 당일이나 전날 기티영에서 배웠었던 것이 현실 세계 뉴스에 바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오케이. 자, 기티영 원고가 두달 전에 작성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나는 그 원인을 추정해 봤습니다.

0: I found out that the scripts are written about 2 months in advance. I started wondering why that happens. So when I found out that 무엇을 알아차렸을 때 알게 되었을 때죠? The scripts are written about 2 months in advance. 스크립트가 두 달 이전에 그러니까 미리 쓰여진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I started wondering why that happens. 아니 이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거야?
1: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추정을 해보기 시작했다. wonder 동사 쓰시면 되겠죠. 자, 두 달 먼저는 two months in advance 이 구조 어순으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기사를 선정하는 선생님들이 주제를 정말 잘 정하십니다.
0: The instructors who choose the articles are really good at picking topics.
1: 이게 그 기사를 조금 더 뭐 다른 시각으로 고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나름대로 이제 큰 사건들 중심으로 고르기 위해서 많은 기사를 보면서 한 100여 개 중에서 한 20여 개를 고르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좋은 기사들을 어떻게 엮어가야 되는지 조금 보이더라고요.
0: 노하우가 생기셨어요.
1: 많이는 아니에요. 살짝 보입니다. The instructors who choose the articles are really good at picking topics. Be good at something. 그죠? 뭐를 잘한다 할 때 뭐 She is good at math. She is good at driving 이런 식으로 뒤에 동명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마치 두어 달 후에 무엇이 적절할지 내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0: It's almost as if they can see what will be relevant a couple of months later.
1: It's almost as if 이것은 이제 언제 쓰는 표현인가 하면 마치 뭐뭐인 듯하다. 이런 문체를 살릴 때 쓰는 상당히 유용한 그 문구인데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뒤에서 패턴에서 연습하고 통한 기 문장도 하나 지정을 꼭 해드릴게요. 이건요. 자, 그 뒤에 So it's almost as if they can see what will be relevant a couple of months later. 자, 이 relevant란 단어 동그라미를 좀 쳐놓으세요.
0: We're talking about topics, right? So if you say that it is a relevant topic, we're saying that it is a topic that's closely related to and even important.
1: 지금 일어나는 일에 상당히 연관도가 높은 이런 의미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런 의미에서 또 적절한 여러 가지 확장이 가능한데 그래서 연관도가 높은이란 뜻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어떤 뉴스가 그 시점에, 즉 이제 원고를 쓰는 시점은 두 달 전이니까 두 달 후에 중요할지, relevant 할지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판단을 잘하는 것 같다. 뭐
0: 맞아요.
1: 얘기를 하신 거예요.
0: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relevant라는 단어가 왜 법정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relevant. This is not relevant.
1: 그렇죠.
0: 이렇게.
1: 그러니까 본 소송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그렇죠. 왜 얘기하냐. 라고 이제 상대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0: 맞아요.
1: 때 relevant 뭐
0: 많이
1: 이렇게
0: 나오죠.
1: 이제 소리 지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연관도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좋아요. 자, 기티형 방송 다음 날 관련 뉴스 속보가 나온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0: There have been several times when a breaking news story came out right after a related 기티형 episode aired.
1: 그렇죠. So right after 바로 뒤에 a related 기티형 episode aired. 관련 기티형 이제 그런 기사가 방송되고 나서 그 속보는 주로 이제 breaking news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외신들 보다 보면 아래 빨간색으로 주로 칠하죠. 잘 보이게 breaking news 하면서 속보 뜹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우연찮게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었다. 자, 가령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에게 거액의 보상안을 제공한다는 기사를 우리가 기티형에서 공부했는데 바로 다음 날 1조 달러 급여안이 투표에 붙여진다는 뉴스가 들렸습니다.
0: For example, we once studied an article about Tesla offering a huge compensation package to Elon Musk.
1: compensation package 자체가 보상안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일론 머스크에게 제공한다라는 기사를 공부했는데 자, 바로 다음 날 the very next day.
0: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reports about a $1 trillion pay package going up for a vote.
1: 그렇죠. 투표에 이제 붙여진다. 그 주주 총회에서 투표에 붙여진다는 내용이잖아요. So go up for a vote 이 표현 잘 표시를 해 두세요. 표결에 붙여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날 there were reports about a $1 trillion pay package 자, going up for a vote 표결에 붙여진다는 그런 보도가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자, 앞에 that very day는 바로 그날을 말하는 거고 the very next day는 바로 다음 날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강조할 때 very를 붙여준다는 거 잘 표시를 해놓으세요. 자, 또한 번은 니산 온다 합병에 관한 에피소드 직후 그 다음 날

0: 거래가 취소되었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신기에 가까웠습니다.
1: Another time, right after an episode about a Nissan-Honda merger, there was breaking news the next day saying the deal had been called off.
0: 그렇죠. 그 자동차 시장에 엄청나게 큰 합병 건이었거든요. Mm-hmm. 근데 이제 관련 보도가 막 나왔어요. Mm. 근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mm-hmm. 이제 무산됐거든요.
1: So they called it off, right? 네.
0: 그 속보를 이제 바로 또 들으신 거예요. 이게 우연찮게 또 연결이 됐네요. Mm. 그 시점에. So right after an episode about a Nissan-Honda merger, there was breaking news the next day saying the deal had been called off. Be called off? 이게 취소죠?
1: 네. To be canceled? 네, say, oh, canceled. No, we're not going to do it. 네. We decided not to do it.
0: 맞아요. 우리 저기 우리 만나기로 했었던 거 우리 만나는 거야? 아, 그거 오늘 취소됐어.
1: 미팅 같은 것도 잡혀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그쵸. The meeting was called off.
0: It was called off. 그렇죠? Yeah. 이렇게 구동사로 꼭 처리하세요. 표시 잘 해놓으시고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신기에 가까웠다.
1: I was amazed.
0: 이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 네. 처리를 했습니다. 아유, 깜짝 놀랐다. I was amazed. 자, 진실이 어떻든 간에 기사 선정에 고민하시는 두 선생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1: Whatever the case, I really appreciate the effort the instructors put into selecting the topics.
0: Appreciate, 고맙다의 의미로 쓰는 동사 쓰시면 될 것 같고 I really appreciate the effort the instructors put into selecting the topics.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2: Yesterday's Kwitiyoung article in today's news. I am an avid listener of both Ipteyoung and Kwitiyoung. After catching the main broadcast, I usually listen to the morning news. Sometimes I notice that the news covers topics that I just heard on Kwitiyoung that very day or the day before. When I found out that the scripts are written about 2 months in advance, I started wondering why that happens. The instructors who choose the articles are really good at picking topics. It's almost as if they can see what will be relevant a couple of months later. There have been several times when a breaking news story came out right after a related Kwitiyoung episode aired. For example, we once studied an article about Tesla offering a huge compensation package to Elon Musk.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reports about a trillion-dollar pay package going up for a vote. Another time, right after an episode about a Nissan-Honda merger, there was breaking news the next day saying the deal had been called off. I was amazed. Whatever the case, I really appreciate the effort the instructors put into selecting the topics.
0: 자, 여러분 입지영 교재 88페이지 보겠습니다. cover라는 동사가 뭘 이렇게 다루다의 뜻으로 오늘 연습을 계속하시면 돼요. 어떤 주제를 다루다, cover topic.
1: Sometimes the news covers a topic that I just heard on Kwitiyoung.
0: 이 이야기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이야기 아닌가요? 이럴 때 쓰기도 딱 좋아요.
1: I think we covered that topic last time.
0: I think we covered that topic last time. 또 해야 되는 거냐? 지난번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수 있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마치 뭐뭐인 듯한 그 강조했었던 표현 almost as if
1: It's almost as if they can see what will be important in a few months.
0: 살다 보면 이제 누가 자꾸 내 머릿속에 생각을 읽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죠. 마치 그녀가 내 생각을 읽고 있는 듯하다.
1: It's almost as if she knows what I'm thinking.
0: 그렇죠. 이런 말 할 게 종종 있잖아요. 왠지 그런 느낌 받을 때. 자, 이 문장 그대로 외워서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통한 게 갈게요. 1번입니다.
1: It's almost as if she knows what I'm thinking.
0: It's almost as if 같이 연결하고 she knows what I'm thinking.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날에 해당하는 문구 The very next day.
1: The very next day there were reports about a trillion dollar pay package.
0: Last Christmas라는 노래 가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그거. Yeah. 그대로 갈게요. 자, 나는 바로 다음 날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1: I started my diet the very next day.
0: The very next day. 지체 없이 바로 다음 날. 그렇게 강조할 때 쓰시면 됩니다. Good job, everyone.
3: 다이얼로그 practice. Have you ever heard something on the news after learning about it on Kwitiyoung?
2: Yes, it's happened more times than I can count.
3: Really? Do you think it's just a coincidence?

0: I think the instructors just have a great sense of foresight.
1: Or maybe the news is getting ideas from the program.
0: That's an interesting theory.
2: So the woman says, have you ever heard something on the news after learning about it on 귀티영? 오늘 사연 내용이잖아요.
3: 그렇죠.
2: 제가 귀티영에서 배우고 나서 뉴스에서 혹시 같은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 하니까 yes, it's happened more times than I can count.
3: 한두 번이 아니에요.
2: Right.
3: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를 강조할 때 쓸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문장입니다. 오늘 통한기 2번으로 이 문장을 그대로 갈게요. It's happened.
2: It's happened more times than I can count.
3: 한 번만 더요.
2: It's happened more times than I can count.
3: 그대로 해오시면 됩니다. Okay?
2: 자, 여자가 Do you think it's just a coincidence? 그냥 우연인 것 같아? 우연의 일치인 것 같아? 그렇죠. 했더니 남자가 I think the instructors just have a great sense of foresight.
3: 우리말에 그 선견지명이잖아요. 그 앞을 내다보는 어떤 능력.
2: Yes. Or maybe the news is getting ideas from the program.
3: 이거 좀 사연에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네. 내화문으로 살짝 농담처럼 바꿔봤습니다.
2: 네? 뉴스가 귀티향을 들어요. 남자가 웃으면서 That's an interesting theory. 그거 참
3: 참신한 분석이다.
2: 흥미로운. 예, 맞아요.
3: 네. 좋습니다. 자, 우리 기티형과 입티형을 함께 공부하는 다티형 가족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90페이지에 5개 영작 쭉 해보시고 2번과 4번에는 별표 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2: Alright, that is all for toda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Have a great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3: Bye, everyone.
2: Bye-bye.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레벨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0: 물론 저희 첫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막 일어나셨겠죠. You just woke up, probably. 그런데 오늘은 밤에 쓰실 수 있는 표현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Mm-hmm.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연습했다가 밤에 딱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1: right.
0: What is today's expression?
1: All of these expressions this week are things you can say in your bedtime routine.
0: Mm-hmm.
1: So today's expression is,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이제 자러 가요 라는 말이죠. Mm-hmm. 자, I'm heading to bed.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이따가 더 알아보긴 하겠지만 head to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1: 네,
0: head는 머리잖아요.
1: 네.
0: 잠시만요. I'm heading? 내가 공을 이렇게 heading을 하면서 잠을 자러 침대로 가는 건가요?

0: If you're in a hurry, your body leans forward, right? 사람도
1: True.
0: 몸이 약간 빨리 가잖아. 앞으로 가서 머리가 먼저 가잖아요. 그래서 약간 빨리 가는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 네. I'm heading to 어디 어디는 어디 어디로 가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I'm heading to bed. 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once again.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이죠. 자, 나는 뭘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be 동사 다음에 ing가 오죠. 그래서 I'm. 이게 먼저 나와야 돼요. I am. 이렇게 나눠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I'm.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나의 현재 상태나 진행, 뭘 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고 있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I'm heading. 네, 머리로 헤딩을 한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간다라는 느낌이죠. I'm heading. 자, ing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 중인 거를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 현재 진행형 많이 기억나시죠? ing를 쓰는데 I'm heading.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방향을 나타낼 때 어떤 목적지를 나타낼 때 어디 어디로라고 할 때는 보통 to를 씁니다. 그래서 to bed는 침대로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준 거네요. 침대로 뭐 잠자리로 to bed라는 표현을 쓰죠. I'm heading to bed. I'm heading to bed 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물론 I'm going to bed 라고도 할 수 있겠죠. go to bed를 사용해서. 근데 go to bed는 진짜 자러 가는 그 행위 자체에 좀 집중한다면 나 지금 그 장소로 이동하고 있어 라는 뉘앙스를 더줄 때는 I'm heading to bed를 더 씁니다. 사실 그 살짝 그 뉘앙스 차이가 있지만 생활 영어에서는 거의 뭐 똑같이 사용한다고 보셔도 과언은 아니죠. I'm heading to bed. 요 표현 잘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1: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패턴 연습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패턴을 사용해 볼까요?
1: Well, I'm heading to bed is our sentence. Mm-hmm. We're going to change bed. So I'm heading to 모모.
0: I'm heading to 모모라고 해서 어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모모 자리에는 어떤 장소가 오면 되겠죠. Mm-hmm. 뭐 다양한 장소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 Sure. But the most common 장소 mm-hmm. is so common that we actually take off the to.
0: 그렇군요.
1: So we can just say, I'm heading home.
0: I'm heading home. 자, 여기는 to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넣었는데 home 자체가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to가 필요 없어요. to가 어디 어디로라는 의미인데 이미 home 자체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m heading home.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라는 뜻이죠.
1: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0: 시골로 가는 중이에요 라는 뜻인데 countryside가 이제 시골. 우리가 옛날에 시골지 도시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읽었었죠. 듣고 그때 city mouse, country mouse라고 했었는데
1: right.
0: country mouse는 countryside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시골로 가는 중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1: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0: 오, 정말요? 퇴근 후에 헬스장으로 가는 중이군요. 자, 헬스장, health club. 이라고 잘 말 안 하죠.
1: 네.
0: 네, 보통 그냥 the gym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I'm heading to the gym. 헬스장으로 가는 중이에요. 언제? 영어에서는 맨 뒤에 나오죠. after work.

0: work. 퇴근 후. 우리는 먼저 얘기하지만 영어는 이렇게 시간과 장소는 뒤에 오는 게 원래 좀더 관습이죠.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1: Okay, let's do a little dialogue.
0: Okay.
1: Okay, bye.
0: Zach, where are you going? 어디 가는 거예요?
1: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식당으로 가는 중이에요.
0: 그럼 저도 갈래요. 배고파요.
1: 같이 가다.
0: 네.
1: 같이 갑시다.
0: 자,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식당으로. 그런데 정해져 있는 그 식당으로 가는 중이에요. 라는 뜻이겠네요.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저 아파요. 약간 감기가 오는 것 같은데, 약좀 사다 줄수 있어요?
1: Okay, I'm heading to the pharmacy.
0: The pharmacy가 약국이라는 표현이죠. Pharmacy. I'm heading to the pharmacy.
1: I'm heading to a class.
0: 자, 클래스가 수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수업인지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 그냥 뭐 수업 들으러 가라고 할 때는 I'm heading to a cla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떤 수업인지 좀더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I'm heading to my English class.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I'm heading to that class. 뭐그 수업.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When else can we use I'm heading to?
1: Well, common places you might go, you could say, I'm heading to work.
0: 그쵸? 또 흔히 우리가 가는 장소가 집 말고도 또 회사일 수도 있으니까 I'm heading to work.
1: Or
0: work과
1: running
0: 넣으면
1: some
0: 되죠.
1: errands,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0: 네, the hardware store. Hardware라고 하면 다양한 툴들을 살수 있는 그런 장소죠. 아마 철물점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더잘될것 같은데,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1: You can also use this for bigger trips, like I'm heading to Malaysia.
0: 아, 어떤 나라, 국가도 올수 있겠네요. I'm heading to Malaysia. 말레이시아를 Malaysia라고 하죠.
1: And one more bonus one. You can also use actions at the end of this. I'm heading to pick up Maisie.
0: 그렇네요. 사실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I'm heading to pick up Maisie라고 하면 Maisie를 데리러 가는 중이에요라는 말이 되죠. 그래서 그때는 to가 조금 다른 to이긴 하지만 I'm heading to 다음에도 동사 원형이 올수 있다라는 bonus sentence. 까지도 주셨네요. 그쵸? 네, 그래서 I'm heading to 어디 어디 요것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볼까요?
1: I'm heading home.
0: I'm heading home.
1: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0: I'm heading to the countryside.
1: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0: I'm heading to the gym after work.
1: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0: I'm heading to the restaurant.
1: I'm heading to the pharmacy.
0: I'm heading to the pharmacy.
1: I'm heading to a class.
0: I'm heading to a class.
1: I'm heading to work.
0: I'm heading to work.
1: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0: I'm heading to the hardware store.
1: I'm heading to Malaysia.
0: I'm heading to Malaysia.
1: I'm heading to pick up Maisie.
0: I'm heading to pick up Maisie. 네, 보너스 센텐스까지 열심히 연습해봤습니다. 자, I'm heading to 어디 어디 연습 많이 해주시고요.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볼까요?
2: 벌써 밤 12시야.
3: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2: 나 이제 자러 간다. 잘 자.
3: 잘 자. 아침에 봐.
0: 네, 자러 가는 오빠와 여동생의 대화였습니다. 굉장히 현실 남매 같았네요. 자, 처음에 오빠가 벌써 밤 12시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밤 12시를 뜻하는 단어가 따로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중간이라는 뜻의 단어인데요. 벌써라고 할 때는 이미라는 뜻의 already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자, 몰랐다는 거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말이죠. 나 그걸 깨닫지 못했어. 영어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고요. 시간이 늦었다라고 할 때도 late를 사용하죠. 나 이제 자러 간다.

0: 영어로 말씀하셨죠? 나 이제 자러 간다. 헤드가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고, 잘 자. 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잘 자. 아침에 봐. 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자, 어떤 인사말을 쓰는지 기억해 주시고, 아침에 봐. 라고 할 때는, 보다 see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이제 들어볼까요? 대화 전체 듣고 오겠습니다.
1: It's already midnight.
2: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1: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2: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벌써 밤 12시야.
1: It's already midnight.
0: 뭐라고 했죠?
3: It's already midnight.
0: 자, 시간을 말할 때도 it's로 우리가 보통 시작하죠. 그래서 12시입니다. 밤 12시는 midnight이니까 it's midnight라고 하면 되는데, 벌써 밤 12시야. It's already midnight.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it's already midnight라고 했더니 우리 여동생이, 아, 이렇게 시간이 늦었는지 몰랐네 라고 했어요.
2: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One more time.
3: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0: 이렇게 놀라는 소리고요. I didn't realize. 나 깨닫지 못했어.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몰랐네 라고 할때 보통 이렇게 말을 하고요. It was so late 라고 하면 이렇게 시간이 늦은 줄이라는 표현이에요.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it's midnight처럼 it's late. 늦었어. 시간을 나타낼 때 it을 쓰는데 이미 늦은 거니까 it was 이렇게 과거 형태로 씁니다.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 이제 자러 간다. 잘 자.
1: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0: 나 이제 자러 간다.
3: I'm heading to bed.
0: 네, I'm heading to bed. 이 표현은 많이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잘 자. 인사말 뭐라고 했죠?
3: Good night.
0: Good night. 네. 보통 good night, night를 조금 더 올려주는 good night 라고 해도 되긴 하겠지만, 네. 그렇게 인사말 써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good night 라고 하니까 뭐라고 대받아쳤을까요? 자, 여동생도 잘 자, 아침에 봐 라고 했는데.
2: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잘 자.
3: Good night.
0: 똑같이 good night를 했네요. 아침에 봐.
3: See you in the morning.
0: See you 라고 하면 나중에 봐뭐 이런 뜻이죠.
3: 네.
0: 그런데 see you in the morning 좀더 구체적인 시간이 오면 그때 보자라는 뜻이 되거든요. See you in the morning 아침에라는 표현이 in the morning이죠. 그래서 아침에 봐라고 할 때는 see you in the morning이라고 하면 됩니다.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요거는 또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외워서 사용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 밤에 인사할 때 good night 말고도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뭐 sweet dreams, 좋은 꿈 꿔, 요런 뜻의 표현도 있고요. Can you think of anything else? Good night, sweet dreams. Sleep tight.
3: Sleep tight.
0: 네, 꼭잘 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그세 개가 아마 가장 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다시 한번더 들어볼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1: It's already midnight.
2: Oh, I didn't realize it was so late.
1: I'm heading to bed. Good night.
2: Good night. See you in the morning.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뭐였죠?
3: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이었습니다. 자, 일단 I'm 발음으로 해준 다음에 I'm heading. D 발음은 여기 모음 소리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리을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heading. heading이라고 하는데 그 뒤에 이제 to가 오잖아요. 근데 요 to는 사실 우리는 지금 천천히 발음하니까 I'm heading to라고 하지만 t가 여기서도 응 발음과 우 발음 사이에 있어서 모음 소리 사이에 끼게 되죠. 그래서 리을처럼 발음이 될 때도 있어요. 부드럽게 I'm heading to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건 빨리 발음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bed, bed. 에 발음보다는 좀 더 약간 눌러주는 느낌의 bed로 해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bad, 나쁜의 bad하고 발음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쁜은 bad, 입을 좀 더 크게 벌려주고 침대는 bed, 에 발음으로 좀 더 눌러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I'm heading to bed, I'm heading to bed. 이런 식으로 발음할 수 있겠네요. 그럼 같이 연습해 볼까요?
3: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3: I'm heading to bed.
0: I'm heading to bed.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는 끝났지만 여러분 복습 꼭 해주셔야 합니다. 복습해야 다 기억이 더 잘 나겠죠?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되고요.
3: Marvelous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이었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0: English.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쉽고 확실하게
4: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저는 이보영이고요.
4: Hello everyone. This is Juch.
0: 자, 이번 주 내내 식당이나 카페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황. 자, 그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걸 알아보고 있는데 자, 어제는 주문하지 않은 게 나와서 다시 right. 그쪽에서 이제 만들어주겠다. I will remake it right away라는 말이 있었고요.
4: Right.
0: 네, 그건 이제 그 바리스타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말이었고 right. 자, 오늘은요. 86쪽에서 만나뵙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주문한 음식이 너무 식은 채로 나온 거예요. 자, 이럴 때 영어로 어떻게 이런 불평사항을 말할 수 있을지 또 담당 직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4: 저도 파스타를 이제 좋아하는 편인데
0: 네.
4: 완전히 식어서 나온 경우는 네. 솔직히 한 번도 없었거든요.
0: 아, 그래요? 네.
4: 근데 이건 좀 심했다.
0: 그렇죠.
4: completely cold.
0: 맞습니다.
4: 하게 나왔네요.
0: 네, completely cold. 얼마 전에 우리가 completely worn out라는 말이
4: right.
0: 있었잖아요.
4: That's right.
0: My jeans are or these jeans are completely worn out. 이 청바지가 완전히 해졌어라는 말이 있었죠. 그때 나왔던 completely 이번에는 완전히 식었어라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음식이 식었다고 할 때 뭐 이렇게 얼음장 같이 차갑게 식었지 않은 이상에는 cold까지는 안 갈 것 같은데
4: right.
0: 보통 뭐 cool 그러면 cool을 써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던 기억이 나요. 학교 다닐 때. 근데 네.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cold를 늘 쓴다는 거죠.
4: 음식에는 무조건 이렇게 따뜻하지만 않으면 cold라고 표현해요.
0: 아, 따뜻하지만 네. 않으면 다 cold예요?
4: 미지근해도 cold라고 표현해요.
0: 네.
4: 원래 뜨겁게 나와야 되니까.
0: 네.
4: 그쵸?
0: 아, 그렇구나. 네. 네, 자, 그래서 cold를 쓴다는 거. 자, my pasta is completely cold가 어떤

0: 늦쯤에 나오는가 한번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아, 저기요. 그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제 파스타가 이거 완전히 식었네요.
1: 아이고, 사과드립니다. 다시 주방으로 가져가서 데워드릴까요?
0: 아, 네, 좀 그래 주세요.
1: 물론이죠. 단몇 분이면 될것 같습니다. 매니저님에게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0: 네. 네. 하여튼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불평을 할때 하더라도 참 예의 바르게, 아주 부드럽게.
1: 이 대사를 누가
0: 아,
1: 썼을까요? 참
0: 그러니까요.
1: 친절해라.
0: 아니, 우리 주치 선생님도 그러시잖아요. 뭔가 그때 이메일, 비즈니스 이메일 같은 걸 주고받을
1: 아,
0: 적에도
1: that's right.
0: 뭔가 컴플레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혹은 야단을 쳐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1: right.
0: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나이스하게 I'm sorry, but if you don't mind,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한다고
1: If it's
0: 하셨잖아요.
1: not too much trouble.
0: If it's not too much trouble, 크게 폐가 안 된다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그게 사람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1: Right.
0: 나는 한국말로도 그런 말안 한다. 내가 지금 그런 말할 때냐? 봐가면서 해야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1: That's right.
0: 근데 이제 영어 외국어라고 해서 전혀 다른 자아가 발동하는 것도 좀 그것도 근데 실제 그게 좀 헷갈리기도 있어요.
1: Sometimes it
0: 퍼소나가.
1: can be confusing,
0: 네,
1: yes.
0: 맞습니다. 내가 한국말로, 우리말로는 절대 이런 말을 안할 사람인데, 영어로는 조금 오글거리게 이런 말을 한다니, 잘 안 익숙해진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1: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왜냐하면 다른 나라, 다른 언어에서는 다른 문화가 있기 때문에,
0: 네.
1: 특별히 뭐 북미 문화 같은 경우에서는
0: 네.
1: 일단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친절하게, 나이스하게, 예의 바르게 먼저 던지는 게 좋아요. I'm
0: 아.
1: so sorry, but I apologize, but if it's not too much
0: 아,
1: trouble.
0: 그래요?
1: 일단 그렇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0: 아, 일단은.
1: 그래도 안 먹힌다 하면 다음 단계로 가야죠.
0: 그러니까 무조건 나이스하게 시작하는 것은 나쁠 일이 없다라는
1: 그렇죠.
0: 말씀이시군요.
1: 우리말도 비슷하잖아요. 죄송하지만
0: 네네.
1: 죄송한데요. 이렇게
0: 네네.
1: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런 뉘앙스죠.
0: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한데, 근데 직원에게 하는 말이에요.
1: 그렇죠.
0: 네, 번거롭게 들어서 죄송한데, 제 파스타가 완전히 식었거든요.
1: 맛없겠다.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0: 네, 좀 이거 오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음식이 식어서 나온 상태에서 화가 났다라고 할 때, 뭘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을 뭘 해?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 상황에서, 뭐잘 아시겠지만, 정말 많이 쓰긴 쓰더라고요.
1: Oh yeah, all the time.
0: 네.
1: I'm sorry to bother you. Sorry to bother you.
0: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실수랄지라도 사실 또 이게 서버의 실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1: 그쵸, 네.
0: 주방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1: Right.
0: 자, 그래서 일단 바삐 움직이는 서버, 보통 우리가 웨이터, 웨이트러스라고 이내를 불렀던 분들을 사실 이제 서버라고 하게 되죠.
1: Server, that's
0: 네.
1: right.
0: 그이 서버에게 잠깐만 좀할 말이 있는데라고 멈춰 세울 때 sorry to bother you라는 표현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orry to bother you. It's sorry는 너무너무 죄송해요라는 것보다 조금 약간은 미안한데 뭐요 정도가 되니까 가볍게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sorry to bother you. bother. bother. 성가시게 한다는 말이 되는 거죠.
1: That's
0: 네.
1: right. When you say sorry to bother you, it actually means excuse me in a really nice way.
0: 아, 그렇죠.
1: Excuse me, 실례합니다만,
0: 네.
1: 이거를 좀더 나이스하게 sorry to bother you.
0: Sorry to bother you,
1: 네.
0: but 뭐뭐뭐. 하지만 내가 이런 걸
1: Yes.
0: 할 말이 있는데라고 한다는 거죠. 자, 제가 먹어야 할이 파스타가 my pasta is 어떤 상태냐 하면 완전히 식은 상태, completely cold라고 합니다.
1: Completely cold.
0: Completely cold.
1: 그냥 cold도 아니고 완전히 식었어요. completely cold.
0: 어쩌다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네.
1: 냉장고에 그냥 꺼내서 그냥 서빙했나 봐요.
0: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 my pasta is completely cold. 사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할 부분 앞에서는 살짝 숨을 이렇게 멈춰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예를 들면, 과장해서 하자면,
1: Sure.
0: 이렇게 앞에서 약간의 pause를 두어서 말하게 되면,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에 바짝 상대방이 귀를 기울이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So
1: Right.
0: my pasta is completely cold. 좀
1: Right.
0: 천천히. 네, 그랬더니

0: 뭐라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일단 이 문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0: 네,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자, 그랬더니 우리가 어제는 I'm so sorry about that. 이렇게 바리스타 분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아, 진짜 그 부분은 사과드립니다라고 합니다.
2: I apologize for that.
0: I apologize for that. 근데 이럴 때 정말요? 정말 식었어요?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2: Right,
0: 식었다고 말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 사과드립니다. 우리말로도 미안하다라는 것과 사과하다는 것이 다른 단어인 것처럼 apologize를 쓰게 됩니다.
2: I apologize for that. I'm so sorry about that.
0: 그렇죠.
2: Same meaning.
0: 네.
2: But I like the word apologize. I apologize.
0: I apologize.
2: It sounds more sorry.
0: 그렇죠. More serious한 것
2: I
0: 같아. 예,
2: apologize.
0: 진정성을 담아서
2: 네.
0: I apologize for that. Apologize, apologize. 다음에 for that가 이어져서요. I apologize for that.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 I apologize for that.
0: I apologize for that. 그러면서 저 어떻게 제가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서 데우게 할까요?
2: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0: 아, 네. 자,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연달아 오는 행동이 될 텐데, 일단 주방에 다시 그걸 가져가고, take it back to the kitchen,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로 하여금 이걸 다시 이렇게 뭐 덮게 만든다, 데핀다, 덮인다라는 뜻으로 have it warmed up. 우리가 얼마 전에도 get it taken in, 바지 외에 단, 들여보낸다 혹은 뭐 사이즈를 줄인다라고 할때 누군가에게 맡겨서 줄이게 한다는 뜻으로 get it taken in 했던 거 기억나시죠?
2: Right.
0: 여기서도 have it warmed up이라고 해서 warmed up 따뜻하게 데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뜻하게 덮이게끔 만들어 올까요?라는 말이 have it warmed up 이거 되는군요.
2: Yes. Sometimes you can just ask them, this pasta is cold. Can you warm it up?
0: Can you warm it up?
2: 'Can you warm it up, please?'
0: 그렇죠. 내가 부탁을 할땐 이거 좀 데워 오시겠어요? Can you
2: Yeah.
0: warm it up, please? 근데 이
2: Sure.
0: 사람은 내가 가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데우게 하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have it warmed up. 특히 여기에서 제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세요? 라는 뜻으로 would you like me to? 라고 시작하는 것도 좀 확실히 중요한 부분이 될
2: That's
0: 것
2: right.
0: 같아요.
2: Would you like me to? Would you like me to? So, should I do this for you? 이런 뜻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2: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근데 이 표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네.
2: Take it back to the kitchen.
0: Take it back to the kitchen.
2: 특별히 식당에서, 그렇죠?
0: 네. 주방으로 다시 가져갈까요?
2: 잘못 나왔어.
0: 네.
2: 요리가 잘못됐어. 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0: 네. 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제가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I will take it back to the kitchen. 여기서는 그 공을 상대방에게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Would you like me to? 이런 경우에도 Do you want me to? 라고 하지 않고 Would you like me to? 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손함을 더한 것이 되죠.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네.
2: Have it warmed up?
0: Have it warmed up? 네, 그랬더니 네, 좀 그래 주세요.
2: Yes, please.
0: Yes, please. 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드릴까요? 라고 할 때, 네, 그래 주세요. Yes. 에서 끝나시기보다는 please 하나 더 붙여주세요.
2: Yes, please.
0: Yes, please. 까지. 네, 자, 이 부분 들어보죠.
3: I apologize for that.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1: Yes, please.
0: Yes, please. 네, 좀 그래 주세요. 라는 말이죠. 집에 놀러 온 친구가 있을 때, 이제 그 친구한테, 어떻게 밥좀더 줄까? 뭐 그럴 때. Would you like some more rice? 라고 할 때.
2: Yes, please.
0: Yes, please. 그럴 수 있죠.
2: Yes, please.
0: 그래, 좀더 줘라, 좀. Yes, please. 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네. 자, 그랬더니, 물론이죠. 제가 그렇게 할 텐데, 단몇 분밖에 안 걸릴 겁니다.
2: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0: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라고 해서, 자, 그 모든 그 과정이 이만큼의 시간밖에는 걸리지 않을 거다. It will just take. It will just take. 다음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리키는 말이 올 텐데, It will just take를 쭉 이어 발음하게 되면,
2: It'll just take.
0: It'll just take.
2: It'll just take.
0: It'll just tak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0: 단 몇 분밖에는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단 몇 분이면 될 거다. A few minutes.
1: I think a few minutes is maybe just 3-4 minutes.
0: 그렇죠.
1: Yeah.
0: 네, 금방. 더 걸릴 것 같은데. 네.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단 몇 분이면 될 거다.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군요.
1: Oh, I like that better.
0: 네.
1: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0: It should only take a few minutes.
1: Yeah.
0: 이때 should가 쓰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황상 틀림없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 거의 확신에 가득 차서 확신하는 말로 쓰는 것이 바로 it should가 되는 거거든요.
1: So when somebody says it should, it means it's only going to take a few minutes.
0: Right. 네.
1: It should just take a few minutes.
0: 네. Almost for sure. 거의 네. 확실히 그럴 것이다라는 말이죠. 자, it'll just take a few minutes라고 말한 다음에 제가 또 매니저님께도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1: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자, 이건 어떤 뜻으로 한 말일까요?
1: So this was a problem. You were, you know, this is inconvenient for
0: yes.
1: you.
0: Uh-huh.
1: I'll let the manager know. Maybe you can get some other benefits.
0: 그렇습니다. 네.
1: Maybe a free salad.
0: 그렇죠. 뭔가 benefit 있을 수 있고 뭐
1: sure.
0: 가격을 뭐 좀 디스카운트를 해준다던가
1: sure.
0: 다른 음식을 더 드린다거나 일단 불편을 끼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런 조치가 있게끔 하기 위해서
1: mm-hmm.
0: I w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자 I'll tell the manager about this.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1: okay.
0: 너무 직설적으로 들리죠.
1: Right.
0: 네.
1: 그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일르는 것처럼
0: 것 같이.
1: I'll tell the manager.
0: 네.
1: 보다는 I'll let the manager know.
0: 그렇죠. 주방에서 이랬대요.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거보다는 그렇죠. 내가 그냥 넌지시 우리 매니저도 알게끔 하겠다.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이런 말이군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let me know 그러면 저도 좀 알게 해주세요.
1: 나한테 알려줘.
0: 알려줘. 그쵸? Let me know. I'll let the manager know. 매니저분께 내가 이 얘기를 전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맨 끝에 두 줄이죠. 들어보세요.
2: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네,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우리가 하다 보면 I'll also, I also 해서 also가 은근히 많이 쓰이는 거 혹시 눈치채셨나요? 그러니까 또한 이거 이렇게 하겠다. I will also 다다다 라고 할 때 거의 100이면 100 다 also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올라가서 발음하게 됩니다.
1: 따라.
0: 그렇죠. I'll also 이렇게. 그러니까 I'll also 라고 하는 경우는 없고요. I'll also 라고 해서 또한 이것도 하겠다라는 말이 되죠.
1: That's right.
0: 네.
1: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자, right.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3: Sorry to bother you,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2: I apologize for that.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3: Yes, please.
2: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1: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0: 네, 어떠세요? 이 표현들 우리 입에 좀 착 붙여봐야죠?
1: Let's go!
0: 저 번거롭기에서 죄송한데요. Sorry to bother you.
1: Sorry to bother you.
0: 근데 제 파스타가 완전히 이거 식었네요.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1: But my pasta is completely cold.
0: 아이고, 그 부분 사과드립니다. I apologize for that.
1: I apologize for that.
0: 그럼 제가 주방으로 다시 가져가서 데우게 할까요?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1: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0: 네, 좀 그래 주세요. Yes, please.
1: Yes, please.
0: 네, 물론이죠. 한 몇 분이면 될 겁니다.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1: Of course,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0: 그리고 제가 매니저님에게도 말씀드려놓겠습니다.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1: I'll also let the manager know.
0: 여기까지입니다.
4: Yay!
1: Good job.
0: 네, 잘하셨어요. 특히 이제 중간쯤에 Would you like me to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하면은 이제 어떤 상황인지 머릿속에서는 다 금방 쉽게 그려지는데 이게 말로 한 번에
1: right.
0: 쭉 이렇게 한 번에 문장이 이어지게 잘 안 나오죠. 그리고
1: right.
0: 뚝뚝 끊어서 따로따로 발음 연습하셨다가 나중에 이어붙여서 한꺼번에 발음을 해보는 연습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예를 들어서 have

0: it warmed up. Have it warmed up 부터 시작해서 take it back to the kitchen and have it warmed up 뭐 이런 식으로 점점 right. 살을 붙여가면서 해보는 걸 전 많이 해봤어요.
1: Yeah, that's a very good point. Try to use this phrase, take it back to the kitchen, have it warmed up in a different context, different situation. Not right. just pasta.
0: Exactly. 그렇죠. 뭐 누룽지 뭐 이런 거.
1: That's right. 네. Or rice or 네. anything that needs to be hot but it's cold.
0: 네, 맞습니다. Right. 자, 단 몇 분이면 될 겁니다라고 하면서 it'll just take a few minutes. 단 몇 분만 걸릴 거다. It'll just right. take a few minutes가 있었는데 그 비슷한 뜻으로 a few minutes 말고도 a moment를 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Right. It'll just take a moment.
0: It'll just take a moment. 잠깐이면 될 거다. 혹은 5분이면 될 거다라고 한다면
1: It'll just take 5 minutes.
0: 그렇죠. It'll just take 5 minut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1: That's right.
0: 저희 교재 안에 그렇게 문장을 여러 가지 단어들만 바꿔서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거 연습하실 수 있거든요. Mm-hmm. 함께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 Yes.
0: 자,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ooch.
0: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emphasize 뜻은 강조하다, 중요성을 부여하다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Leaders from Korea and 25 other countries issued a joint statement calling to normalize transit in the Strait of Hormuz, emphasizing navigation must be free.
0: 여기서 emphasize라는 표현은 어떤 내용의 중요성을 특히 강하게 드러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Experts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afety.
0: 전문가들은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에서 emphasize the importance, strongly emphasiz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중요하게 강조했구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mphasiz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Good morning and welcome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r Morning Energy. It's Tuesday, the 16th of June, and I'm your host, Choi Soo-jin. Bestsellers are timeless, and Korean readers are proving it this year by sending beloved literary classics like Herman Hesse's Siddhartha and Albert Camus' The Stranger right back to the top of the charts.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책을 많이 읽었나 조사해봤더니 뜻밖에도 고전 명작들이 상위권에 올랐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나 알베르 캐미의 카미의 이방인처럼 한때 필독서나 학교 추천도서로 불리던 책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데요. This resurgence is fueled by digital fandoms and content creators rather than traditional pop culture. As online creators and publishers effectively repackage classic literature. This content-driven approach has successfully connected profound historical works with a modern audience. 최근에 이런 고전이 다시 읽히는 데는 국내 독서 문화가 콘텐츠 기반으로 변화한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개봉한 영화의 원작이나 아니면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책이 인기를 얻기도 하고 또 아예 출판사가 직접 제작하는 미디어 채널에서 고전을 자체적으로 다루면서 세계 문학 전집의 책들이 역주행 판매고를 보이는 경우도 심심찮게 일어난다고 하네요. Well, joining us in the studio this morning to talk about books and more is Paul Matthews. Good morning.

0: Yes, I think each classic book is classic for a reason. They're not necessarily going to be great for everybody, but there's something to take from each of them.
1: Yeah, I agree. Well, as I was reading the opening today, I stumbled over a few too many words for my liking, and
0: That's
1: I
0: all
1: was
0: right.
1: thinking, not only do I need to read books, I need to learn how to read today.
0: I think you'll be fine, Sue. I'm by your side. Whatever happens, I'll be here to make fun of you.
1: Thank you. I'll be looking forward to it. It wouldn't be a Tuesday without you making fun of me. Today's Mumohan Munjang, though, let me give this out in all seriousness, is a four character Chinese character sort of saying, you might
0: Yes.
1: say. 그래, 오늘은 사자성어를 무모한 문장으로 잡아봤습니다. 바로 명불허전인데요. 이름이 괜히 알려진 게 아니다.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뜻의 명불허전. 요거를 영어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0: And don't worry, you don't have to do it in four words.
1: No, you
0: You
1: don't.
0: can take more words in English if you like, because there's lots of different ways of saying this.
1: Exactly.
0: But the wonderful thing about Korean and these sajasongo is that you get such a deep meaning in just four characters.
1: Exactly, yeah. So I'm very curious to know how our listeners will change this because our listeners are very creative
0: They
1: and we
0: are.
1: come up with all sorts of sentences by the end of hour one. So send those in right now. We're going to check them together right around the end of this first hour, so just before 9. 자, 명불허전 보내주세요. 영어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every time we have a book theme, I'm
0: Yes.
1: surprised at how many books our listeners are currently reading. And, I ask people to always recommend books. There is no end to the
0: There
1: recommendations.
0: isn't. I want to know what classics we should be reading.
1: Okay,
0: What are
1: yeah.
0: the books from, I don't know, 50 or 100 years ago that we should
1: Sure.
0: be picking up in 2026?
1: 오늘은 여러분이 추천하는 고전 도서를 한번 받아볼까요? What are your favorite
0: Oh,
1: classics?
0: yes.
1: 이것도 이제 추가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모한 문장은 일부 마지막에 발표하고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도전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0: 'Medical expenditures by foreign tourists in Korea reached a record high of more than 250 billion won in May, driven by strong global demand for local pharmaceutical products and health and beauty services.
1: 한국산 의약품 및 건강 미용 서비스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해 5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의료 부문에 지출한 금액이 역대 최대인 2,5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0: The obesity rate among Korean adults has risen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to nearly 35%, with more than half of all men in their 30s and 40s now classified as obese.
1: 국내 만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율이 지난 10년 사이 꾸준히 증가해 35%에 육박한 가운데 이중 30대와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Swiss voters have rejected a far-right proposal to cap the country's population at 10 million, with nearly 55% voting against the controversial referendum dubbed the Swiss Brexit.
1: 스위스에서 인구를 1천만 명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투표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일명 스위스 브렉시트라 불리며 논란이 된 이번 투표는 자국 내 극우 진영에서 발의한 것으로 투표 참여 유권자의 약 55%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Millions of rare pink sea cucumbers have washed ashore at a beach in eastern Thailand, turning the coastline pink and prompting a local government investigation into the rare natural phenomenon.
1: 태국 동부의 한 해변에 희귀한 분홍색 해삼 수백만 마리가 밀려오면서 해변 수백 미터 구간이 붉은색으로 뒤덮이는 보기 드문 현상이 발생해 현지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0: A Harvard University study reveals that middle-aged men who can perform 40 or more push-ups have a 96% lower risk of cardiovascular disease compared to those who can manage fewer than 10.
1: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 팔굽혀펴기를 40회 이상 수행한 그룹은 10회 미만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

0: 40대 남성의 비만율은 5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h dear. Tell us
1: Yes.
0: more.
1: Well, hello. I'm part of this number, I think. Unfortunately, it's one of the things we have more and more obese adults in this country. If we look back at 2015, there was about 26.3% of the population, adult population, who were classified as obese. It's now up to 34.4%, and it's more men than women. So men are at 41.4%, and women are at 23% when it comes to obesity rates.
0: Right.
1: And when it comes to men around my age, in their 30s and 40s, it's 53.1%. Come on, guys, we need to lose a little weight, perhaps. So yes, so we're seeing more and more people being classified as obese. But the interesting thing is, when you look at some people who are classified as obese, athletes sometimes are, but that's because they have a lot of muscle. If
0: Yeah.
1: you're going from the BMI index, it can be a little misleading. So there is hope. We just need to train more. Get to the gym.
0: 그래요. 성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특히 30대, 4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비만이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2024년 데이터를 이제 가장 최근에 분석해서 내놓은 건데, 전체 성인 중에는 34%가 비만이고, 그다음 이제 성비로 보게 되면은 남성이 41%, 여성이 23%, 성비가 아니죠. 성별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남성 중에는 41%가 비만, 여성 중에는 23%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표현을 좀 볼게요. This figure has been steadily rising over the years.
1: Yes, and if something does something or is happening steadily, it means it's continuing in that fashion or at that pace. There's no major change. There could be a little bit of fluctuation, but it's generally going up or going down or continuing in the same way.
0: It's not drastic. It's not going up whoop, like this or
1: No.
0: whoop, down like that. It's going bit by bit by bit.
1: Yes, so unfortunately, some men in their 30s and 40s see their weight steadily rising as the years go by, but we should be looking to steadily decrease our weight.
0: 그래요. 자, steadily라는 것은 차근차근이 될 수도 있고, 꾸준히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급격하지 않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인 비만율도 계속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 추세다. What about people who are classified as something?
1: Well, if we classify something, we're going to put it in a box. We're going to put it in a category.
0: Yeah.
1: So to be classified as or to be categorized as, this means we're put into whatever box it may be. In this case, it's obese and not obese. So yes, I'm classified as obese.
0: Okay.
1: It's true, Sue.
0: 자,
1: Why deny it?
0: classified as something. 무엇으로 분류된다. Obese는 비만인데요. 이 스펠링이 O-B-E-S-E, obese고요. 명사 형태는 obesity, O-B-E-S-I-T-Y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he obesity rate among Korean adults has risen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to nearly 35%, with more than half of all men in their 30s and 40s now classified as obese. Right, let's take a break. 명불허전이다. 오늘의 무마 문장 영어로 바꿔주세요. 이름이 괜히 알려진 게 아니다.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명불허전. 영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지 여러 아이디어를 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상 도전해 주셔도 당연히 되고요.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로도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로 WayH3364님이 저도 요즘에 폭풍의 언덕 읽고 있는데 재밌어요.
1: Or Wuthering Heights. That's a fantastic book. It's
0: Love it.
1: a little bit dark, but it's perfect if you're in the mood for a tragic romance.
0: 네, 이현숙님은 스탕달의 적과 흑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La Rouge et la Noire, The Red and the Black.
1: All right, that's on
0: 오,
1: my list to read. Thank you.
0: 그래요, 저도. 이은미님은 교재 주문하다가 손글씨 대회 응모지를 받아서 오랜만에 고등학교 때 선물 받은 데미안을 꺼내서 예쁘게 손글씨 써서 우체국 다녀왔어요. 하셨습니다.
1: Excellent. Another Hermann Hesse. They're
0: Yeah.
1: brilliant writer in another brilliant book.
0: Exactly. 김수경님, 고전인진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얘기만 들어 있으면 됩니다. 유명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름이 괜히 알려진 게 아니다. 이런 느낌으로 지금 바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와 무료인 EBS 반디 앱, 또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받겠습니다. 1부 마지막에 같이 살펴보니 볼 거라서 아직 한 10분 이상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도전해 주세요. This is Ellie Goulding, Lights.

0: changing the rate. It's not suddenly going up or suddenly going down. It's continuing at the same pace.
1: 네, 자 그럼 꾸준히 steadily가 들어간 문장 보겠습니다.
0: So, good news. Our number of customers has been rising steadily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is year.
1: 어, 희소식이 있어. 우리 고객 수가 지금 올 상반기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이야. 어, 좋네요. 자, 다음으로 to reject, 거절하다.
0: To say no, to refuse, to basically stop whatever is being done or to reject whatever is being offered.
1: Mm-hmm. What's your sentence?
0: Paul rejected Sue's suggestion that he might want to reduce the number of bad puns per show.
1: Sue의 제안, 그러니까 매번 방송할 때마다 그 재미없는 그 말장난을 좀 줄여달라는 요 제안에 대해서 폴이 거절했습니다.
0: 재미없는 거 말고 나쁜 거. There's a difference between an unfunny pun and a bad pun.
1: 나쁜 말장난이 뭐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bad pun을 줄여달라는 제안을 폴이 거절했다.
0: I reject that.
1: 계속 하시는 걸로.
0: 그럼요.
1: 네. 네. Good puns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washed ashore.
0: Yes, if something is washed ashore, the waves have pushed it onto the sand, onto the beach.
1: 네, 해안으로 이게 떠밀려오게 한다는 뜻인데, 자, 보겠습니다. 문장이요.
0: As a kid, I loved beachcombing, seeing what little treasures might have washed ashore.
1: 어릴 때 나는 해변을 이렇게 샅샅이 긁어서 그 모래알 사이에 뭐 이것저것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뭐라 그럴까요? 모래 사이에서 물건 찾기. Beachcombing. Yeah. 이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무엇이 해안으로 밀려왔을지 찾는 재미가 있었어.
0: You know what? Go on. I was going to say you know what I loved?
1: What?
0: Sea glass.
1: Sea glass. Oh yeah.
0: Yes.
1: 그래요. 여러 가지가 이렇게 떠밀려올 수 있죠. 지금 얘기한 sea glass는 유리 조각처럼 생긴 것들이고요.
0: Yeah, they're made of glass, but they've been softened and shined by the sea.
1: 그래서 동글동글하죠, 약간 이제 맨들맨들. 자, 다음으로 manage, 뭐뭐 해내다.
0: Yeah, if we can manage something or we manage to do something, we're able to, we can do. And if we can't manage, well, it's not possible.
1: 그래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To manage. To do something. So that's what a manager does.
0: Yeah,
1: they manage
0: hope.
1: Everything. Okay, what's your sentence?
0: Sue, I'm sorry, but I don't think I will be able to manage to get you that document you need by tomorrow. Is it okay if I get it to you by Thursday?
1: 그래요. Okay, manage to do 뭐뭐의 형태로 많이 쓰는데 선생님의 예문인 이거였습니다. 수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그 서류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목요일까지 줘도 될까? 자,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 해내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자연스럽긴 한데요. 그러니까 해내기 힘들 것이다 라는 의미로 I won't be able to manage to get this document to you.
0: Yeah, it's a very roundabout way. But you'll hear this kind of thing in British offices being used a lot.
1: Okay.
0: When someone is delivering bad news or saying that they can't do something, they often use more words than necessary to get their point across.
1: Exactly. And somehow we managed to get through the 5 key expressions.
0: I didn't realize it was so hard for you, Sue.
1: It was very hard today. 자, 오늘 morning headline expressions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명불허전, 오늘의 무모한 문장 미션이었습니다. 명성이 헛되이 전해진 것이 아니다. In English, literally, it means the name or the reputation has not been spread falsely.
0: Yes.
1: So, let's have a look.
0: Yeah, I'm excited.
1: 자, 8668님, it's exactly as good as they say.
0: Oh, very nice. Yes, I'm here. We're talking about a product, it seems, or a thing rather than a person. Excellent. Mm-hmm.
1: 그래요. 아주 좋습니다. 조예리님 유튜브로 The fame is worth it.
0: Oh, this is interesting, but it's a little bit different to what we're talking about. Because if you say the fame is worth it, it means that everything I've done, the difficulties I've got through, it was worth doing because this fame is good for me or valuable to me. It doesn't really talk about something or someone and the value that they have.
1: 보통 worth it라고 하면은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한 줄기 상쾌한 바람 같은 속 시원함이 필요할 때, 마음이 잘 통하는 편안한 친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오세요. 유쾌하게 소통하고 따뜻하게 공감하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 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uesday, the 16th of June.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Paul Matthews in the studio with us. In the second hour, we're going to read the New York Times. We call this segment News Coverage. 자, 오늘은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스웨덴에서 성대하게 열린다는 하지 축제 Midsumm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겠고요. 그 전에 퀴즈 드릴게요. Paul, give us the quiz.
1: Which of the following days is the closest to today? Number one, the summer solstice. Number two, Thanksgiving Day. Number three, Christmas.
0: 네, 다음 중 오늘과 가장 가까운 날은 어느 날일까요? Number one, summer solstice. Number two, Thanksgiving Day. Number three, Christmas.
1: Yes, well, I have to say, it's a shame. Winter solstice is so far away.
0: Yes, it is.
1: Yeah, will you have your red bean porridge ready for that?
0: Were you talking about 팥죽 already?
1: Well, you know, that is Dongji.
0: Yes,
1: but that
0: right.
1: is a long way away, though.
0: It is a long way away, yeah. I wonder why you're talking about that.
1: I had no idea.
0: Could it be a hint for the quiz? Who knows? Send your answers to #1045 and Pandy and YouTube. The text messaging service will cost you 51 for short messages and 101 for longer ones. 자, 사연 보겠습니다. 김민아님, 화요일은 폴쌤, Tuesdays with Paul.
1: Ah, thank you! Very happy to be here, very happy that you're listening.
0: 1417님, 출근길에는 폴 선생님 목소리가 최고예요. 역시 명불허전입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네, you live up to your reputation.
1: I try my best.
0: 8899님, 무모한 문장 하기 전에 나오는 음악에 맞춰 폴 선생님이 율동하시잖아요. 거기에 제가 중독됐어요. 걸으면서 손을 올려 딴딴딴 하면서 소리 내고 마지막 동작을 하고 있는 하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은 너무 멋져서 아, 내가 미쳤나 봐 이럽니다.
1: Oh, fantastic.
0: 네,
1: Thank
0: 커피.
1: you for joining in.
0: Yeah. The only difference is you're in a studio. They're
1: yeah.
0: outdoors.
1: The only difference is Sue, you're not dancing.
0: Don't get me to dance. You won't want that. 자, 콜리어스 퀸님이요, 유튜브로. 오늘도 저의 출근길, 딸 나디의 등교길을 에너지 넘치게 해주시는 방송 감사합니다.
1: Oh, good luck today. I hope you both have a